0: 실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제출된 재상고로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법리와 분할 비율 산정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세계의 재산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면서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9년 넘게 이어져 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정에게 재산분할에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관정 사이 재산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상고에서는 단순 재산분할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6: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도입 검토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의 훌륭한 기업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애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제품 사용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최고 운영 책임자 사비칸은 검토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공급 부족의 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선택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미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목록에 올라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마이크론 생산시설이 들어설 뉴욕과 인디애나 그리고 아이다호주 상원의원들도 팀쿡 최고 경영자에게 중국 업체와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애플이 저임금 노동력 기반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첨단 제조업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범용 메모리를 구매하는 것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경쟁업체가 동시에 반발하면서 애플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판문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 이 사진에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웃고 있는 사진도 많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문점 회동은 2019년 6월 30일에 이뤄진 것으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한 뒤 잠시 북측으로 넘어가 재임 중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연속 게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신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유일한 서방 정상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합니다.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정치자금 투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CNN 방송이 오늘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할 지원금으로 3천만 달러가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취약한 공화당 후보들에게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끌어모은 기부금과 후원금은 최소 7억 8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가 진영 후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슈퍼팩 마가 주식회사의 자금 보유액만 3억 8천만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 지역을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씩 직접 찾는 유세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공화당은 부동층 유권자를 끌어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열렬한 마가 지지층의 투표율에 선거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휘발유 값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면서 백악관은 최근 유가 인하를 핵심 과제로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 핵 억제와 유가 인하 두 목표가 대통령에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선거까지는 석 달이 남았습니다.
7: 두 달 뒤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경쟁자인 중도정당 야시아르의 가디 아이젠코트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출신인 아이젠코트는 아들과 조카를 가자 전쟁에서 잃으며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는 이스라엘 정치 특성상 단독 과반 달성은 어려워 결과를 단정하기 이릅니다. 또한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네타냐후 총리가 중동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현재 분위기라면 네타냐후 총리의 패배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 막판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8: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경쟁자는 중도 정당 야시아르의 가디 아이젠코트 대표입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줄곧 앞서왔는데 최근에는 1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린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지낸 아이젠코트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때는 네타냐후를 향해 전쟁을 불필요하게 오래 끌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조카까지 가자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개인적인 서사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네타냐후의 패배가 확실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치 특성상 누구도 단독으로 과반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가 막판에 어떤 무모한 일을 벌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네타냐후는 미국의 요구까지 거부하며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질 경우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운 네타냐후가 중동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2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 미국 민주당이 오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8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주별 경선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미시간, 버지니아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어떤 유권자층을 먼저 공략할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흑인 유권자 비중이 높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첫 번째로 두고 라틴계 유권자가 많은 네바다와 뉴멕시코를 초반에 배치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히스패닉 유권자 득표율에서 공화당보다 25포인트 앞섰지만 2024년에는 그 격차가 3포인트로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탈표를 되찾는 것이 2028년 승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뉴햄프셔를 제외한 초반 경선지 5곳이 모두 경합주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미시간과 네바다는 2020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겼지만 2024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환한 지역입니다. 경합주를 경선 초반에 배치한 것은 중도파와 진보파 사이의 노선 갈등이 후보 경선 단계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공화당은 아직 2028년 경선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LA 엔시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치고 스트리트 일대에서 불길이 시작돼 인근 하이웨이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불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화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명 피해나 대피 명령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불길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엔시노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해당 구역을 피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방송은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LA 엔시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츠고 스트리트 일대에서 불길이 시작돼 인근 하이웨이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불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화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나 대피명령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불길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엔시노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해당 구역을 피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방송은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9: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은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여성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인물을 합성한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1: 입법 공백 해소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동시에 과잉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한 남성이 손가락을 튕기자 여성 아이돌 멤버의 얼굴로 변합니다. 실존 인물로 봐야 할지 아니면 AI 기술로 합성된 가상의 인물로 취급할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처럼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해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합니다. 사람이 아니거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앞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그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입법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3: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인물의 얼굴을 따온 건 아니고 유사하게 이제 뭐 그렸다든가 약간의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줬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분이 생깁니다.
12: 이 같은 우려에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합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14: 주관적 평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잖아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생길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12: 날로 진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각지대를 막을 세밀한 입법 보완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7: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시,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9: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7: 미국 해군이 건조 중인 차세대 항공모함의 설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항모의 외관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구형 항모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전 현직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함교 역할을 하는 다층 타워를 선체 후미에서 중앙 쪽으로 옮기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서명한 각서에서 전투기 이륙을 돕는 사출기도 최신 전자식에서 구형 증기식으로 되돌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포드급 항모는 엔터프라이즈 함과 도리스 밀러 함 두 척으로 이번 설계 변경 논의의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같은 검토를 했지만 비용과 시간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전직 해군 장교 브라이언 클라크는 타워 재배치가 선박의 부력과 중량에 영향을 미쳐 매우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설계 비용만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고 건조 일정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배수량 3만에서 4만 톤 규모의 트럼프급 신형 전함 도입 계획도 발표했는데 의회 예산국은 30년간 총비용이 2,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해군 분석가들과 의회에서는 부족한 조선 역량을 불필요한 설계에 낭비하게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전직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인물은 2024년까지 멕시코를 이끌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차남 로페스 벨트란입니다. 그는 부친 퇴임 이후 멕시코 집권 여당 모레나당의 핵심 직책을 맡아왔으며 차기 연방 하원의원 출마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로페스 벨트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조치를 히틀러식 탄압이라고 맹비난하며 모레나당 지도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현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멕시코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모든 비자 결정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멕시코를 전방위 압박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모레나당 소속 현직 주지사 2명의 비자를 취소했고 그보다 두 달 전에는 전현직 고위관리 10명을 펜타닐 및 코카인 밀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영토 안에서의 미군 단독 또는 합동 군사작전 허용도 요구하고 있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양국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숙사 건물 밖에서 총상을 입은 5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위중한 상태이고 나머지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여러 명의 용의자가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캠퍼스 전체가 봉쇄됐다가 이후 봉쇄는 해제됐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는 미국 남부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역사적 흑인 대학으로 수천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대학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복수의 용의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 오늘 새벽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섬 북부 해안에 강력한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규모 7.6 점대의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잇따르고 산사태와 쓰나미까지 덮쳐 현재까지 사망자가 47명에 달하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과 학교와 의료시설 등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졌고 산사태로 고립된 외딴 지역은 전기와 통신과 도로가 모두 끊겨 수색구조 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국은 헬기와 구조선을 동원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가 여러 섬에 걸쳐 발생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여진과 산사태가 잇따르고 전기와 통신, 도로가 끊겨 수색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8: 흔들리던 항구 터미널이 순식간에 주저앉고 공포에 질린 이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건물 전체가 심하게 요동치더니 강하게 일렁이는 물결 속으로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토요일 새벽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에 강력한 지진이 덮쳤습니다.
19: Jadi kejadiannya mulai tadi pagi ya pukul 04:58.
18: 강진 이후에도 규모 6.2 지진을 비롯해 여진이 쉴 새 없이 뒤따르고 산사태와 지진의 일, 쓰나미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학교, 교회는 물론 의료시설까지 곳곳에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괴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들은 임시진료소에서 불안 속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포에 질린 채 임시 대피소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20: I'm in the when earthquake. I'm in the room. My room is in the first floor, so I just run away from the room. I have experienced a lot earthquakes before, but I think this time maybe is the biggest one.
18: 수색 구조 작업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명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로 고립된 여러 외딴 지역은 중장비가 부족한 데다 전기와 통신, 주요 도로도 끊겨 현지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헬기와 구조선 등을 동원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피해가 여러 섬에 걸쳐 발생해 신속한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21: Terdapat tiga korban jiwa, dua dalam kondisi luka-luka, satu dalam kondisi meninggal.
18: 서부 북수마트라주에는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같은 날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습니다. 2004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주 반다 아체 해상에서 규모 9.1의 강진과 쓰나미로 무려 17만 명이, 1992년 플로레스 섬에선 규모 7.7의 강진과 쓰나미로 약 2,500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즉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터 4 LA에서 만나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7: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6: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7: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6: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7: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8: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9: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8: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9: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둘러싸고 LAC의회와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에 계약 배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올림픽 관련 계약 규모는 IT 서비스와 청소건설 분야를 합쳐 최대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마키스 해리스 다우슨 LAC의회 의장은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LA 시내 기업에 의무 배정하도록 요구하는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LA 시가 올림픽 재정 적자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인인 만큼 수혜도 LA 기업이 먼저 누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민간 조직위인 LA28은 이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LA28은 전체 지출의 75%를 남가주 일대에 배분하고 25%를 소상공인에게 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상 범위를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카운티까지 넓게 잡고 있습니다. 레이놀드 후버 LA28 최고 경영자는 LA시 기업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면 경쟁이 줄어 오히려 납세자에게 더 큰 재정 부담을 안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LA시는 올림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의무는 지면서도 계약 수혜에서는 아무런 보장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 배분 문제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초보유층에게 일회성으로 5%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민 발의안을 놓고 당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이 발의안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주지사와 당 조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발의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유세 지지 측은 세수 확보를 통해 교육과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측은 초보유층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가속화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맞섭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 논쟁은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의 향방에 따라 다른 주들의 부유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영 슈퍼마켓 설립에 나섭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물가 안정과 식량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9년까지 시 직영 슈퍼마켓 5곳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시장은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간 유통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마트가 민간 경쟁을 왜곡하고 결국 시장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과거 다른 도시들이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만성적자와 운영부실로 문을 닫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지층은 식품사막이라 불리는 저소득 지역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현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공영 슈퍼마켓이 물가를 실제로 낮출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한 공공사업으로 남을지 뉴욕시의 실험이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연방기관들이 주도한 사흘간의 합동단속작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카드 결제 단말기에 몰래 부착하는 스키밍 장치 17개가 적발돼 제거됐습니다. 스키밍 장치는 카드를 긁는 순간 카드 정보를 몰래 복사해가는 소형 도구로 주유소나 ATM 기기에 주로 숨겨집니다. 이번에 제거된 장치들이 계속 작동했다면 약 1,770만 달러 규모의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스키밍 피해는 피해자가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나중에야 부정결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기 쉽습니다. 당국은 카드를 사용하기 전 단말기 주변에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외 주유소 결제기는 내부 점검이 어려워 스키밍 장치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연방 차원의 광역 작전으로 진행된 만큼 LA 외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3: 오늘 오후 1시 7분쯤 로스앤젤레스 파운틴 에비뉴와 노스 호바트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실버레이크와 이스트 할리우드 경계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한복판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검거 여부와 피해자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경찰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알레타 지역에서 흉기 피습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브랜퍼드 스트리트만 3782번지입니다. 현재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용의자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레타는 샌퍼넨도 밸리 동쪽에 위치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당국은 현장 주변 주민들에게 해당 구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12분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건물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노스 그랜드 에비뉴 704번지로 LA 시청 인근입니다.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건물 뒷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검거됐는지 여부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 영상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용의자 신원과 침입 경위가 밝혀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12시 55분쯤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장 위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피게로아 스트리트 6905번지에 있는 스모크샵입니다. 신고에 따르면 남성 5명이 이 가게 계산원을 향해 총을 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명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들이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산원의 부상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LA 일대 주민들은 해당 구역 접근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7: 네.
18: 수영도?
17: 그럼요.
1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0: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21: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0: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21: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20: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21: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2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른바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재상고를 선택하면서 사건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광장에 대한 9,440억 원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주와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만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면서도 판결 확정이 늦춰지면 하루 1억 3천만 원꼴의 지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5: 최 회장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선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6: 9년을 이어온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9,440억 분할이라는 결론을 얻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하지만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하면서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문제 삼은 부분은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의 실익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의 상고한 쪽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상고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과 일부 증여 주식을 분할 재산 계산 과정에서 빼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일부 수용됐고 이를 반영해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만큼 재상고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더 지배적입니다. 대신 9,440억 원 재산 분할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 법조계는 주목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연 5%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 1억 3천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의 확정일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서 환송 전 항소심 판결부터 상고심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최 회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질지 또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합니다.
0: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가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 추도 준비위원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1909년 경성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 추모대회 준비위원회에 안상호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확인된 것입니다. 연구소는 안상호가 식민통치 수탈기구에 참여하고 내선융화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주요 친일 행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당시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 없이 공개 발언에 대중에게 상처를 준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한 대한국민 추도의 준비위원 명단입니다. 1909년 11월 작성된 명단 끝자락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2: 경성에서도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 추모 대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추모 준비위원회에 안상호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1: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기록을 비롯해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식민통치와 수탈기구 참여,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내세운 내선융화단체에서 활동한 점,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으로 내면화한 인물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당시 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로는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상호의 등재를 보류했지만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제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은 완료된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학술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학술 검증이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한 배우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하영이 출연한 가전과 의류 브랜드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KBS 프로그램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업계에서도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꺼낸 가족사가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맞닥뜨리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전라남도 무안군 의회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안국제공항 방문에 맞춰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감사드린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대통령 이름을 오기했습니다. 무안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 이름조차 틀릴 정도로 무성의한 무안군 의회가 참사와 유가족에게도 무관심하다며 특별법 예산을 유가족을 위해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안군 의회 의장은 사전에 오타를 확인하지 못한 큰 실수라며 사과하고 유가족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전남 광주 무안군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잘못 표기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의 무안국제공항 방문에 맞춰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감사드린다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무안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 이름조차 틀릴 정도로 무성의한 무안군 의회가 참사와 유가족에게도 무관심하다면서 특별법의 다른 예산을 유가족을 위해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안군 의회 의장은 오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하고 유가족과도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확 당기지 않습니까? 국물이요, 국물.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생각나는 그 느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 저도요, 선배. 오늘 오후에 맑은 하늘 보면서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고깃집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입추 지나면 코도 달라지나 봐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재현이고요.
1: 함께하는 박지수입니다. 주말 오후 다들 뭐 하고 계세요? 드라이브 중이신 분, 집에서 쉬고 계신 분, 혹시 지금 뭐 드실까 고민 중이신 분 계시면 잘 오셨습니다.
0: 오늘 저희 주제가 딱 그겁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꼭 찾아오는 그 입맛, 한인타운 밑집 술래요. 올림픽이며 웨스턴이며 팔과 골목이며 냄새만 맡아도 발이 먼저 가는 그 집들 얘기 오늘 실컷 해보려고요.
1: 저 사실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점심을 일부러 조금 먹었거든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0: 저는 어젯밤에 AI로 자작곡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타 골목 맛집. 나중에 양념 코너에서 살짝 들려드릴게요. 부끄럽지만
1: 기대할게요. 선배,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아, 나 거기 알아. 그 집 진짜 맛있지 하시는 분들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맛집 제보 보내주세요. 선배 저 둘이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
0: 대신이라기보다는 추가로 먹는 거지만.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LA 사는 이야기 오늘은 한인타운 밑집 술래편입니다.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양념 코너 한번 챙기고 가야죠. 제가 요즘 입추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밥맛이 확 돌아왔거든요. 뭔가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든 곡 제목도 딱 정해졌어요. 완타 골목 맛집. 한인타운 골목골목 맛집 술래하는 그 설레는 기분, 그걸 그대로 곡에 담았어요.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AI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한 사나흘 밤을 꼬박 세웠는데 물구나무 서면서 영감 받은 게 꽤 됩니다.
1: 선배 물구나무 서면서 작곡 영감을 받으셨다고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곡 들어보니까 진짜 신나요. 한타골목 걸어 들어가는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오늘 본편이랑 완전 찰떡이에요.
0: 그렇죠. 오늘 주제가 딱 밑집 술래잖아요. 주말 오후에 맑은 날씨까지 이렇게 좋은데 이 곡 들으면서 슬슬 어디 갈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딱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럼 완타골목 맛집 한번 듣고 바로 본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배고파지실 준비 되셨죠, 여러분? 잠깐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낮에는 아직 햇볕이 좀 따갑지만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살짝 선선해진 게 느껴지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말씀처럼 요즘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한인타운 골목바람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한여름엔 그냥 뜨거운 공기였는데 요즘은 살짝 서늘해서 괜히 뭐 하나 뜨끈한 거 먹고 싶어지는 그런 공기예요.
0: 그러게 말이죠. 입추가 지났다고 달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냉면, 물에 빙수 이런 것만 생각났는데 요 며칠은 이상하게 추어탕이랑 우거지 갈비탕 같은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으더라고요.
1: 선배, 저도 그래요. 제가 원래는 냉면 러버거든요. 여름 내내 냉면만 먹어도 안 질리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삼계탕이랑 파전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한잔딱 하고 싶은 그 느낌 있잖아요.
0: 파전에 막걸리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LA 처음 왔을 때는 이런 메뉴들 먹으려면 올림픽 거리 근처 몇 군데 한식당만 떠오르는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한인타운만 해도 밑집이 정말 골목마다 들어서 있으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 그게 또 고민이에요.
1: 맞아요. 선배, 요즘은 진짜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예전엔 가족끼리 가던 갈비집, 곰탕집, 이런 데몇 군데 정해져 있었던 느낌인데, 지금은 새벽부터 해장국 파는 집 밤늦게까지 술국 나오는 포차, 또 퓨전 한식바까지 너무 다양하잖아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어디 가지 하는 게 일이에요.
0: 지수 씨 세대는 그런 선택지가 많아서 참 좋겠네요. 저희 이민희 쩌모 세대들은요, 예전에 올림픽 마켓 근처나 웨스턴 쪽에 있던 밑집들이 거의 동네 사랑방 역할도 했거든요. 추어탕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이 그냥 밥이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좀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저도 요즘 조금은 그 감정 알것 같아요. 작년에 다시 한인타운으로 이사 오고 나서 퇴근길에 윌셔에서 올림픽으로 내려오다 보면 불빛이랑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골목에서는 삼계탕 끓는 냄새가 나고 또 다른 골목에서는 숯불에 갈비 굽는 냄새가 나고요. 그게 그냥 집에 돌아오는 냄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0: 이야, 지수 씨가 그런 얘기하니까 참 새롭네요. 예전에는 한식당들이 거의 한인들만 찾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가끔 보면 라티노 손님들도 많고 젊은 백인 친구들도 삼계탕이랑 찌개 잘 먹더라고요. 입추 지나서 뜨끈한 국물 당기는 거는 인종불문 공통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이제는 한국 음식이 그냥 이민자 음식이 아니라 LA 전체가 함께 즐기는 미식 문화가 된것 같아요. 특히 한인타운은 골목마다 식당이 빽빽하게 있어서 주말 저녁 되면 진짜 사람들로 꽉 차잖아요. 그 속에서 추어탕 찾는 손님도 있고, 빈대떡에 소주 찾는 손님도 있고요.
0: 그런데 말이죠. 메뉴가 많아진 만큼 고민도 많아졌어요. 제가 요즘 주말마다 하는 생각이 오늘은 우거지 갈비탕이냐, 꽃게탕이냐, 아니면 삼계탕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파전이랑 보쌈까지 끼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같이 간 사람 입맛에 맞춰서 포기하는 메뉴가 꼭 하나씩 생기네요.
1: 선배,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는 주말에 한인타운 나가면 아예 코스를 짜요. 점심에 국물 한번 오후에 카페 가서 디저트 저녁에 술국이랑 전류 이런 식으로 일정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추어탕도 먹고 싶고 빈대떡도 먹고 싶으면 욕심내서 다 넣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0: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네요. 나이가 드니까 한 번에 여러 끼를 그렇게 무겁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저는 한 곳을 제대로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어탕이다 하면 진짜 추어탕 잘하는 집을 골목골목 생각해내서 그 집을 향해 딱 가는 편이죠.
1: 선배, 그거 아세요? 요즘 친구들은 오히려 한식당에서 여러 메뉴를 나눠 먹는 걸 좋아해요. 추어탕 하나, 우거지 갈비탕 하나, 파전 하나, 빈대떡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네다섯 명이서 다 조금씩 맛보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약간 배틀이 시작돼요. 오늘은 삼계탕이냐, 꽃게탕이냐 이런 식으로요.
0: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저희는 예전부터 단골집 가서 늘 먹던 메뉴가 편했거든요. 한인타운이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는 식당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서 골라 먹는 재미보다는 익숙한 사장님 얼굴 보는 게더 중요했어요.
1: 그런데 선배, 요즘은 한인타운이 워낙 넓어지고 식당도 많아서 단골집도 있고 탐험하는 집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만 해도 골목마다 간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집 도전 이런 느낌으로 입추 지나서 당기는 가을 입맛을 어디에 맡겨볼까 주말마다 작은 모험하는 기분이에요.
0: 그게 또 한인타운의 묘미죠. 올림픽 위셔파이가 웨스턴. 이 라인 따라서 쭉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부터 있던 노포들도 보이고 간판이 아주 세련된 새 식당들도 보이고요. 같은 갈비탕이어도 집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니까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위를 좀 데워볼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요.
1: 저는 특히 요즘 저녁 공기가 좋더라고요. 해질 무렵에 버몬트 쪽에서 올림픽으로 건너오면 하늘은 아직 맑고 바람은 서늘하고 거리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밥 먹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제가 딱 느끼는 게 아, 주말에는 역시 한인타운이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0: 좋네요. 주말에는 역시 한인타운이라는 말이 오늘 방송 주제하고도 딱 맞습니다. 입추 지나서 이 선선한 바람에 우리가 찾게 되는 그 따끈한 국물 구수한 찌개 보글보글 전골파전, 빈대떡, 보쌈, 갈비찜까지요. 이 메뉴들 사이에서 지수 씨랑 저랑 또 한 번 아주 진지한 최애 음식 배틀을 해봐야겠네요.
1: 네, 선배, 오늘은 제가 절대 앉을 자신 있습니다. 요즘 핫한 한인타운 밑집 루트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나는 추어탕이다 아니지, 우거지, 갈비탕이지 마음속으로 이미 한 표 던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따가 본격적인 맛집 순례 들어가서 선배랑 제대로 겨뤄보겠습니다.
0: 주말 낮인데도 공기 끝이 조금 달라졌죠, 지수 씨. 이런 때면 사람 입맛이 묘하게 국물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냉면이 시원했던 계절에서 이제는 우거지 들어간 탕이나 뜨끈한 전골이 먼저 떠오르네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어제 한인타운 걸으면서 갑자기 파전이랑 꽃게탕 생각이 나더라고요. 입추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아요. 아직 해는 뜨거운데 속은 벌써 가을 메뉴를 찾는 느낌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한인타운 와봤을 때는 지금처럼 메뉴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올림픽 거리 쪽으로 가면 따끈한 한식 내는 집들이 하나둘 보여서 이민자들 마음을 좀 붙잡아줬어요.
1: 선배의 그 시작점이 올림픽 마켓이랑 VIP 레스토랑 그리고 산 같은 곳이었죠. 예전엔 그런 집들이 사실상 동네의 식당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전통 위에 해장국집, 보쌈집, 술국집, 디저트 카페까지 얹혀서 선택지가 정말 많아졌어요.
0: 맞아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시절엔 한 끼가 그냥 식사가 아니었어요. 일 끝나고 들어와서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먹으면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죠. 추어탕이나 삼계탕 같은 메뉴가 괜히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1: 저는 그 점이 재미있어요. 예전엔 한인 고객 중심의 식당이 많았다면 지금은 라티노 손님이든 백인 손님이든 다 같이 와서 갈비찜이나 순댓국을 찾잖아요. 한인타운이 더 이상 안쪽 사람들만의 부엌이 아니게 된 거죠.
0: 아, 그런데 그 말은 좀 살짝 다르네요. 저는 아직도 한인타운은 우리 쪽 입맛이 먼저인 동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바깥 사람들이 들어와도 결국 이 동네 맛의 결은 한식이 잡고 있거든요.
1: 그건 맞아요, 선배.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예요. 이 동네는 70년대부터 식당과 마켓이 붙어서 커졌고 지금은 식당만 해도 700곳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밤늦게도 불 꺼지지 않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한인타운 맛집 순례라는 게 결국 무슨 메뉴가 맛있냐 보다 어떤 시간에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고르는 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빈대떡에 막걸리도 좋고 우거지 갈비탕도 참 괜찮죠.
1: 저는 거기에 꽃게탕 한 표요. 매콤하면서도 국물이 깊어서 입맛이 흐트러질 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선배는 늘 보양 쪽으로 가시고 저는 약간 자극 있는 쪽으로 가서 늘 여기서 부딪히네요.
0: 하하, 그 부딪힘이 있어야 방송이 재밌죠? 사실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같은 한인타운이라도 세대마다 가는 집이 다르고 같은 메뉴라도 누군가는 추억으로, 누군가는 새로움으로 먹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한인타운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래된 국물집이든 새로 생긴 퓨전받은 입추 지나고 나면 다들 결국 따끈한 한 숟갈 찾게 되니까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입추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인타운 처음 왔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직도 올림픽 거리 골목에 올라오던 그 음식 냄새가 생생해요.
1: 선배 올림픽 거리 처음 보셨을 때요? 저희 세대한테는 그냥 늘 있던 거리라서 그 첫 느낌이 어떤지 진짜 궁금해요. 그때 이미 밑집들이 좀 있었어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여기 처음 왔을 때요. 부모님 가게가 올림픽가에서 골목 하나 들어간 데 있었거든요. 가게 셔터 올리면 맞은편에 오래된 한식당 간판이랑 새벽부터 국물 끓이는 김이 올라오는 게 바로 보였어요.
1: 아침부터요? 요즘은 브런치 카페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진짜 국물집들이 주인공이었겠네요. 선배는 그 집들을 자주 가셨어요?
0: 자주라기보다는 저희 집이 바쁠 때 부모님이 오늘은 옆집에서 좀 먹고 와라 하시면 갔죠. 입주 지나서 밤 공기가 살짝 서늘해진 날이면 그 집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확 올라오는 소고기국 설렁탕 냄새에 옷까지 배어왔어요.
1: 와, 그 공기까지 기억나시는 거네요. 저는 어릴 때 한인타운 오면 그냥 고깃집 연기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선배는 그 국물집에서 뭐 주문하셨어요? 요즘처럼 갈비탕, 추어탕 이런 메뉴도 있었어요?
0: 그땐 메뉴판이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입춘 무렵만 되면 제가 꼭 시키던 게 있었어요. 뚝배기에 우거지 잔뜩 들어간 갈비탕이랑 옆자리 아저씨들은 해장국 시켜서 김치국물까지 말아 드시고 계셨죠.
1: 선배가 우거지 갈비탕이셨군요. 선배 이미지랑 묘하게 잘 어울려요. 좀 묵직한 국물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때 그 뚝배기 앞에 앉아있는 선배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0: 지수씨, 그게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영어도 잘 안 들리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던 날들 있잖아요. 그럴 때 뜨끈한 국물 한 숟갈 떠먹으면 괜히 그래,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 하자 하는 마음이 슬쩍 내려앉았어요.
1: 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일하다가 머리가 복잡하면 한인타운에서 순댓국이나 감자탕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하루를 잠깐 멈춰두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세대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건가 싶네요.
0: 그때는 한인타운이 지금처럼 화려한 간판거리라기보다는요, 조금 어두운 상가 건물들 사이로 식당들이 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빛바랜 메뉴 사진이랑 김빠진 콜라 간판이 걸려있고 안에서는 파전 부치는 소리랑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났죠.
1: 그 소리 묘사해 주시니까 눈앞에 그림처럼 떠오르네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웨스턴 쪽 갈비집을 많이 갔었는데 선배가 말해주신 그 빛바랜 간판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번쩍거렸달까요?
0: 웨스턴 쪽은 그래도 오늘 좀 먹어보자 하는 날 가는 동네였죠. 제가 기억하는 올림픽 골목 국물집들은 일을 마치고 지친 분들이 슬리퍼 끌고 와서 조용히 앉아 한 그릇 비우고 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요. 국물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1: 선배, 지금도 한인타운에 그런 집들 남아있는 거 아세요? 인스타에 잘 안 올라오는 그냥 동네 사람들만 아는 아침 해장국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진짜 말없이 국물만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는 그 풍경 볼 때마다 좀 숙연해져요.
0: 그래요? 제가 요즘은 그런 데를 잘 못 찾아가서요. 예전에는 버몬트 쪽 작은 골목에도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겨울 다가올 무렵 입추 지나서 날이 한 번씩 확 추워지는 날이면 유리창에 김이 서려서 안이 잘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1: 유리창에 김 서린 그 모습 영화 한 장면 같네요. 선배는 그 집에서는 뭐 드셨어요? 혹시 추어탕 같은 것도 드셔보셨어요? 요즘은 추어탕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거의 못 보는데요.
0: 추어탕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엔 그걸 못 먹었어요. 생긴 것도 낯설고 친구들이 이거 몸에 좋다고 억지로 권했는데 국물색만 봐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해가을 계속 감기 기운이 가시질 않아서 한번 용기 내서 시켰죠.
1: 용기 내서 추어탕 첫 도전이요? 어머, 그때 어떠셨어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힙한 메뉴가 된 추어탕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나오고 플레이팅도 예쁘게 하고요.
0: 그때 그 집 추어탕은요, 예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뚝배기 위에 부추랑 파가 우르르 얹혀있고 김이 확 올라오는데 냄새가 특유의 흙냄새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첫 숟갈 먹는 순간 그 따뜻함이 배부터 퍼지면서 이상하게 기운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1: 선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집 지금은 없어졌어도 그 뚝배기는 선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삼계탕이었거든요. 시험 끝나고 엄마가 한인타운에서 삼계탕 사주면 닭고기보다 그 찬물에 말아먹는 마지막 국물이 더 위로가 됐어요.
0: 삼계탕도 한때는 큰맘 먹고 먹는 메뉴였죠. 우리 집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날이나 부모님이 특별히 저를 챙겨주고 싶을 때만 시켜주셨어요. 저는 통닭보다 그 안에 숨은 찹쌀 찾는 재미가 있었어요. 가을 들어서면 그 찹쌀이 유난히 더 고소했어요.
1: 맞아요. 그 찹쌀 찾는 재미. 저는 어릴 때 그게 보물찾기처럼 느껴졌어요. 요즘은 그런 삼계탕도 약간 세련된 인테리어에서 먹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얘기해 주시는 그 시절은 벽지 무늬도 좀 낡고 달력도 한쪽에 걸려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0: 정확해요. 벽에 걸린 한국 달력, 거기 빨간 날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 한쪽에는 연예인 포스터가 색이발해서 붙어있고요. 선풍기가 드르륵 소리 내면서 돌아가는데 테이블 위엔 파전 접시랑 막걸리 병, 그리고 끓는 전골에서 김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죠.
1: 전골김 올라오는 모습은 세대불문 공통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 친구들이랑 한인타운 놀러 나와서 가을 초저녁에 파전이랑 빈대떡 시켜서 나눠 먹던 기억이 있어요. 바깥은 서늘한데 그 기름 냄새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느낌이랄까요.
0: 빈대떡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올림픽에서 조금 내려간 골목에 있던 허름한 집이 떠오르네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주인 아주머니가 반죽을 넉넉하게 떠서 두툼하게 부쳐주셨어요. 접시를 받는 순간 손이 들릴 만큼 뜨거웠는데 그 온기가 참 고마웠어요.
1: 선배는 음식 얘기인데도 사람 얼굴을 같이 떠올리시네요. 저는 요즘 한인타운 파전집 사장님들이 가끔 고객 이름도 기억해 주시거든요. 지난번에 오셨죠? 그러면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집이 갑자기 단골집이 되는 거예요.
0: 우리 때도 그랬어요. 같은 갈비탕집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말 안 해도 사장님이 알아서 오늘도 그거죠 하고 뚝배기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입추 지나서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아, 그 손님 왔구나 하는 눈빛이 있었어요.
1: 그 눈빛 얘기 들으니까 요즘 한인타운도 여전히 그런 구석들이 남아있다는 게 떠오르네요. 물론 인테리어 예쁘고 사진 찍기 좋은 핫플들도 많지만 뒤쪽 골목으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아직도 그런 옛 공기 느껴지는 집들이 있거든요.
0: 지수 씨 말대로 사진 잘 나오는 집들도 좋지만요. 제가 요즘 더 찾게 되는 곳은 예전에 우리 세대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는 집들이에요.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국자로 국물 뜨는 리듬, 그런 게 제게는 입추의 배경음이었거든요.
1: 선배, 저는 그 배경음이 이제 저한테도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한인타운으로 다시 이사오고 나서 밤에 그 골목 지나면서 들리는 설렁탕집 냄새랑 전골 끓는 소리가 그냥 내 동네 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세대는 달라도 그 소리는 비슷하네요.
0: 그게 참 좋네요. 제가 겪었던 한인타운이랑 지수 씨가 사는 한인타운이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입추가 지나면 저는 아직도 올림픽 거리 어느 국물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첫 김과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을 떠올리게 돼요.
1: 선배 얘기 덕분에 오늘은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그런 골목을 한번 돌아서 가보고 싶어졌어요. 예전 선배가 앉아 계셨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서 어떤 국물을 한 숟갈 뜨고 있을지 살짝 상상해 보면서요.
0: 지수 씨,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입추 지나면 당기는 메뉴 중에 박지수 씨는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뭐 먼저 떠오르세요? 추어탕이요? 갈비탕이요? 삼계탕이요?
1: 잠깐만요. 선배 하나만 고르라는 건 너무 가혹한데요.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저는 우거지 듬뿍 들어간 갈비탕이요. 그 푹 고아진 국물에 밥 말아서 먹으면 진짜 한 주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0: 아, 갈비탕이군요. 저는 조금 다르게요. 추어탕이 먼저 생각나네요. 예전에 한인타운 골목 안쪽에 자그마한 추어탕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가게는 크지 않은데 입추 지나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1: 어머, 추어탕 줄 서서 드시는 선배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 집 어떤 분위기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로컬 맛집이란 느낌이었나요?
0: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죠. 그냥 일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따끈한 국 한 그릇 먹는 가게였어요. 테이블 몇 개뿐인데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보리차 나오고 벽에는 캘린더랑 막걸리 포스터 하나 걸려있고요.
1: 아, 그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저는 요즘 추어탕은 윌셔 근처 새로 생긴 집이 떠오르거든요. 인테리어는 완전 모던한데 메뉴판에는 추어탕이랑 파전 그리고 꽃게탕이 같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가을 초입에 꼭 한 번씩 들르는 코스가 됐어요.
0: 그게 세대 차이네요. 저희 쪽은 추어탕 집이면 거의 추어탕만 내는 집이었거든요. 메뉴판이 심플했어요. 대신 국물 농도나 그 집만의 향이 또렷했죠. 요즘은 한 집에서 여러 메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요즘 한인타운 식당들은 특히 가을 되면 국물 라인업을 쫙 늘려요. 갈비탕, 설렁탕은 기본이고 꽃게탕, 알탕, 곱창, 전골에다가 거기에 파전이나 빈대떡까지 같이 내면서 술 한잔 곁들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0: 그 곱창 전골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예전에 웨스턴 쪽 골목 안으로 좀 들어가면 늦은 밤에도 보글보글 전골 끓이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냄비 가운데에 곱창이랑 야채 잔뜩 들어가서 계속 끓잖아요. 그 앞에 앉으면 괜히 얘기가 길어지죠.
1: 선배, 진짜 그건 세대 공통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친구들이랑은 버몬트 쪽이나 팔가 근처 포차 스타일 집 가서 부글부글 끓는 전골 시켜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는 해장 위주였다면 요즘은 스트레스 풀고 수다 떠는 자리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새벽에 속 달래려고 코리아타운 들어왔는데 요즘은 저녁부터 일부러 들어와서 하루 마무리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탕 한 그릇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날 정리하는 의식 같은 느낌이랄까요?
1: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 오래된 설렁탕집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출근길, 설렁탕 손님, 점심 회식 손님, 늦은 밤 해장 손님까지 하루 내내 다른 얼굴들이 드나드는 느낌이에요.
0: 그 집은 제가 젊을 때부터 봤어요. 문을 열면 항상 김이 가득 올라오잖아요. 그 하얀 국물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서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죠. 뚝배기 안에서 소고기랑 잔치국수처럼 실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1: 요즘은 그 설렁탕집이 외국인 손님도 많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가면 라티노 손님들 가족 단위로 앉아서 깍두기 잘라먹고 있고 옆 테이블에는 젊은 백인 커플이 국물 떠먹으면서 이게 Korean bone broth냐고 묻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 모습은 제가 처음 왔을 땐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거의 다 우리 동포들 얼굴이었거든요. 다들 일 마치고 와서 식탁에 엎어지듯 앉아서 국물 뜨다가 한숨도 쉬고 또 웃기도 하고 그랬죠.
1: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 한인타운이 진짜 국물로 기억되는 동네구나 싶어요. 저는 어릴 때는 냉면이나 치킨 이미지가 더 강했는데 한인타운으로 이사오고 보니까 골목마다 국밥집, 탕집, 찌개집이 진짜 촘촘하게 있더라고요.
0: 그게요, 70년대 중후반쯤부터 올림픽 근처에 큰 마켓 생기고 그 주변에 밑집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한국식 뜨끈한 걸 먹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1: 맞아요, 선배. 그리고 그때 생긴 식당들 중에 지금까지 이름은 바뀌어도 국물 스타일은 유지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엔 전복죽이나 닭백숙으로 유명했다가 지금은 메뉴가 조금 더 젊은 층 입맛에 맞게 변형된 곳도 있고요.
0: 전복죽, 닭, 백숙 얘기 나오니까 새벽 생각이 나네요. 한인타운이 아직 조용하던 시절에도 새벽에만 갑자기 붐비던 집들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밤샘 작업 마치고 온 분들이 전복죽 한 그릇으로 속을 좀 달래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1: 요즘은 그런 새벽 손님이 배달 앱이랑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뜨끈한 닭 백숙 나가고 바깥에서는 라이더들이 포장 박스를 들고 한인타운 골목을 가득 오가고요. 가을 초입에는 삼계탕 배달 주문이 부쩍 는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배달 삼계탕이라. 저는 아직도 삼계탕은 직접 가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큰 뚝배기에서 닭을 직접 건져서 소금 찍어 먹고 인삼향이 피어오르는 걸 눈으로 보면서 먹는 묘미가 있거든요.
1: 선배 그 기분 알죠? 그런데 또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삼계탕 국물 떠먹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특히 입추 지나서 저녁바람 살짝 불 때 TV에서 한국 예능 틀어놓고 한인타운에서 온 삼계탕을 집에서 먹으면 진짜 도시에 작은 온천 하나 생긴 느낌이거든요.
0: 지수 씨는 표현이 참 좋네요. 도시 속 온천이라. 예전엔 한인타운 자체가 그런 온천 같은 역할을 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푹 꺼져 있을 때 올림픽이나 윌셔 거리로 차 몰고 와서 국물 한 그릇 먹고 나면 조금은 버틸 힘이 생겼거든요.
1: 요즘도 그 역할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세대에 따라 메뉴가 달라졌달까요? 선배님 세대는 추어탕, 설렁탕, 닭, 백숙 같은 정통 보양식이 떠오르면 저희 또래는 곱창, 전골, 부대찌개, 부침개, 막걸리 한 잔 이런 게 먼저 생각나니까요.
0: 그래서 입추 지나면 한인타운 식당들이 다 같이 불을 좀 더 세게 올리는 것 같아요. 여름엔 냉면 육수, 차갑게 준비하던 주방이 지금쯤에는 커다란 냄비들로 가득 차서 사골도 끓이고 매운탕도 끓이고 온통 김이 나잖아요.
1: 선배 그 장면 정말 좋아요.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올림픽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작은 보쌈집이에요. 거기는 보쌈이 메인이지만 가을 되면 기본찌개를 묵은지 김치찜 스타일로 내줘요. 그 구수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0: 보쌈은 또 다른 세계죠. 김치에 수육 싸서 먹는 것도 좋은데 그 옆에 나오는 조그만 된장찌개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 된장찌개가 있으면 밥을 꼭 추가해서 먹어요. 보쌈을 핑계로 된장찌개를 먹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1: 저도 그래요. 보쌈 시켜놓고 결국엔 찌개랑 밥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보쌈집이 샐러드나 요거트 디저트도 같이 내서 외국인 손님들한테도 부담 없이 소개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아요. 한인타운이 확실히 다문화 입맛을 맞추려는 면이 보이더라고요.
0: 그건 좋은 변화네요. 예전에 VIP 같은 큰 한식당들이 생겼을 때도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스타일의 한식당이 외국 손님들에게도 일종의 서울 여행 같은 경험을 주잖아요. 기와 있는 건물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요.
1: 맞아요, 선배. 요즘은 SNS에서 코리아타운 해시태그 달고 LA에서 가을 국물 맛집 투어 한다는 외국인들 포스트가 꽤 보여요. 설렁탕 한 그릇, 꽃게탕 한 냄비, 그리고 마지막에 인삼차 마시는 코스로 올려놓고 한국식 가을 힐링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0: 입추 지나면 그렇게 국물 찾는 건 국적 불문공통인 것 같아요. 몸이 좀 축나 있을 때 뜨거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앉아서 국물 한 숟갈 뜨는 그 순간이 참 소중하죠. 그게 사람들 삶을 많이 지탱해온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1: 그래서 저는 한인타운을 낮에는 바쁜 상권이지만 밤에는 사람들 마음을 데워주는 부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을 문턱엔 어느 집을 가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 동네가 품어주는 느낌이거든요.
0: 지수씨 얘기 들으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더 고민이 되네요. 추어탕으로 갈지, 갈비탕으로 갈지, 아니면 보쌈에 된장찌개로 갈지. 그래도 입추 지나면 하나는 꼭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선배,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선배는 오늘 추어탕으로 초이스 하시고 저는 갈비탕으로 갈게요. 다음 블럭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을 잘 달래줬는지 조용히 서로 결과 공유하는 걸로요.
0: 선배 AI한테 물어봤더니 한인타운 먹자골목의 재미는 숫자보다 별표, 밀도별표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식당이 대략 700곳 넘게 붙어있고 일자리도 꽤 촘촘해서 새벽 해장국부터 심야 술국까지 하루 리듬이 안 끊기네요.
1: 어머 진짜요? 저는 그 숫자보다도 그렇게 빽빽하니까 동네가 늘 밥냄새가 나는 거였군요. 주말 오후에 걷다 보면 한 골목 안에서도 국물구이 빵냄새가 섞여서 방향 감각부터 흔들리더라고요.
0: AI가 또 재밌는 걸 찾아줬어요. 초창기 코리아타운 식당들은 한식당이라 해도 손님이 한인 위주였는데 요즘은 라티노 백인 다른 아시아계 손님이 같이 앉는 경우가 훨씬 흔하대요. 같은 갈비라도 손님층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1: 그건 의외네요, 선배. 제가 UCLA 다닐 때만 해도 코리아타운은 한국 사람들 가는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메뉴판도 영어 설명이 훨씬 정교하고 비건 메뉴나 술안주바도 자연스럽게 붙어있더라고요.
0: 맞아. 그리고 LA만 그런 게 아니고 뉴욕이나 토론토 한인사회는 한식당이 동네 한복판 상권보다 흩어져 있는 편인데 LA는 아예 한 구역에 몰려서 먹으러 가는 동네가 됐죠. 그 차이가 참 커요.
1: AI한테 물어봤더니 5년 뒤엔 또 한 번 바뀔 거래요. 배달앱 추천과 후기 알고리즘 때문에 예전엔 간판 보고 찾던 집이 이제는 검색어와 평점으로 뜨고 10년쯤 뒤엔 영어 한국어뿐 아니라 스페인어로도 주문받는 가게가 더 늘 수 있대요.
0: 그건 정말 시대가 바뀌었네요. 저는 처음 한인타운 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발품으로 맛집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기계가 먼저 골라주는군요. 그래도 뜨끈한 국물 좋아하는 마음까지 바뀌진 않겠죠.
1: 선배, 그리고 하나 더요. LA 코리아타운은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가족 단위 손님, 이 세대 친구 모임이 한 공간을 같이 쓰는 곳이라서요. AI는 그걸 24시간 혼합 상권으로 분류하더라고요.
0: 아, 그 표현은 좀 맞네요. 결국 기계가 숫자는 잘 새도 주말 저녁에 빈자리가 없어 서성이다가 따끈한 국물 한 숟갈에 풀리는 그 기분까지는 아직 못 따라오겠죠. 주말 오후에 한인타운 하늘 보니까 햇볕은 여전히 쨍한데 공기 색깔은 살짝 가을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날은 괜히 골목마다 뭐 끓는 냄새 따라 걸어보고 싶어지네요.
1: 맞아요. 선배 오늘도 스튜디오 오면서 집 근처 골목 지날 때 식당에서 나는 파기름 냄새에 잠깐 발걸음이 멈췄거든요. LA 가을은 단풍보다도 그런 냄새로 먼저 오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는 요즘 회사 끝나고 나면 한인타운에서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아까는 갈비탕 얘기하셨는데 주말 저녁 느낌으로는 또 다르잖아요. 길 따라 걷다 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죠.
1: 저는 요즘은요, 파전이랑 따끈한 국물 한 그릇같이 나오는 집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바깥은 아직 덥지만 실내에서 바삭한 전이랑 뜨거운 국물 같이 먹으면 딱 이 계절이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0: 저는 여전히 추어탕 같은 메뉴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사실 어떤 집을 가시든 자기만의 입추 루트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 한 번쯤 그 길에 따라 걸어보시면 좋겠네요.
1: 그러게요, 선배. 오늘 들으신 김에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주말엔 한인타운에서 나만 아는 밑집 한 곳 정해서 천천히 걸어서 가보시면 어떨까요? 주차 걱정보다는 골목 공기 한번 느껴보시는 거죠?
0: 그 집이 오래된 단골이든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핫플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 몸이랑 마음이 편해지는 자리 하나 있으면 입추 지나가는 이 시기가 훨씬 덜 쓸쓸해지죠.
1: 맞아요. 오늘 우리가 메뉴 이름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밥 한 끼가 LA에서 버텨온 시간들이랑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에게 그런 자리가 꼭 하나쯤 있으면 좋겠네요.
0: 청취자 여러분, 주말에는 역시 한인타운이죠.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번 주엔 따끈한 국물 한 그릇 드시면서 나만의 LA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1: 다음 주에는 또 다른 LA의 일상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에서 좋은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입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입맛 얘기를 실컷 했더니 저 지금 진짜 배고파요. 녹음하면서 침 몇 번 삼켰는지 모르겠어요.
1: 저도요, 선배. 방송 끝나자마자 어디 달려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 맑은 날씨에 주말까지 겹쳤으니까 한인타운 어딘가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뜨끈한 국물 한 그릇 하면 완벽하지 않겠어요?
0: 그 말이 맞아요. 자, 잠깐 광고 다녀오고요. 저희 두 사람 오늘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금방 다시 찾아뵐게요. 못다 한 얘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1: 라디오 서울 AM 1000 650 LA 사는 이야기 잠시 후 에필로그에서 만나요. 여기 볼

0: 끝났다, 휴. 오늘 입맛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만 더 배고파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선배. 저 지금 진짜 방송 끝나자마자 배가 왜 이렇게 고파요. 아까부터 계속 국물 생각났어요.
0: 아니, 지수 씨는 맨날 방송 끝나면 배고프대. 아까도 중간에 살짝 멍했죠.
1: 헐, 들켰다. 아니, 근데 선배가 자꾸 맛집 얘기 꺼내니까 저도 정신이... 아, 배고파 진짜로요.
0: 그때 제가 말하다가 살짝 막혔잖아요. 머릿속에 갑자기 면이랑 국물만 떠올라서. 에이, 그건 방송사고까지는 아니고.
1: 아, 맞다. 선배, 아까 그... 표현 되게 웃겼어요. 입추진하면 입맛이 먼저 움직인다, 뭐 이런 거요.
0: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아, 진짜?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방송할 땐 입이 빨라져서 그래요.
1: 선배, 오늘 약간 흥 올라왔어요. 저도 옆에서 계속 받아치느라 정신 없었고요.
0: 지수 씨가 자꾸 끼어들잖아. 근데 그게 또 맛이지. 혼자 말하면 너무 밋밋해.
1: 에이, 선배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한마디 툭 던져야 선배가 갑자기 더 신나시더라.
0: 어, 인정. 그 맛에 같이 하는 거지. 아, 근데 오늘 진짜 저녁인데도 밖에 사람 많겠다.
1: 요즘은 저녁에도 다들 약속 많더라고요. 당근 모임 이런 것도 엄청 많다던데 다들 동네에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0: 아, 그거 들었어요. 요즘 진짜 동네에서 다 모인다니까. 예전엔 전화 돌렸는데 이제는 모임이네. 뭐네, 세상 좋아졌어.
1: 그러니까요. 근데 선배는 그런 데 들어가면 말 너무 많아서 금방 인기 많을 듯.
0: 아이고, 그건 또 아니고. 가면 그냥 먹는 쪽으로만 인기 있지.
1: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죠. 먹는 사람이 있어야 모임이 산다니까요.
0: 맞아, 맞아. 오늘도 결국 결론은 그거였어. 배고프면 다진다.
1: 진짜요. 저 지금도 말하면서 침 고였어요. 방송 끝났는데 왜 더 배고프지?
0: 그러게. 이럴 때 뜨끈한 거 한 그릇 딱이면 좋겠다 싶네.
1: 아, 그럼 딱 이어서 들어가죠. 우리 PD가 만든 자작곡인데 제목이 위안인타운 국물기예요.
0: 제목부터 벌써 뜨끈하다. 내용도 딱 그거라며 뜨끈한 국물이 최고.
1: 그쵸. 지금 이 분위기에 딱이죠. 자, 들어보시죠.

0: 아이고, 오늘 진짜 배부르다. 저녁 방송인데도 지금 입맛이 안 꺼지네.
1: 선배는 아까부터 계속 배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집 가는 길에 뭐 하나 사 먹을 것 같아요.
0: 아, 맞다. 지수 씨, 우리 담주엔 뭐 할까요? 오늘은 밑집 술래 했으니까 다음엔 좀 다른 걸로 가야 되잖아.
1: 오, 갑자기요? 근데 그거 중요하죠. 또 맛집 가면 선배 혼자 또 신나서 메뉴판 읽을 거잖아요.
0: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말해. 나 메뉴판 읽는 남자야, 아주 그냥.
1: 에이, 그럼 다음은 메뉴판 말고 추억 얘기 어때요? 한인타운 학창시절 같은 거.
0: 오, 좋다. 그거 좋네. 옛날에 우리 다니던 그 동네 분식집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재밌지.
1: 그쵸, 그쵸. 아까 방송에서도 선배 갑자기 옛날 얘기할 때 반응 좋았거든요.
0: 아, 진짜? 그럼 학창시절로 가자. 내가 괜히 또 한인타운 토박이 티 좀 내지 뭐.
1: 근데 너무 센 얘기 말고요. 추억은 추억인데 너무 깊게 가면 또 선배 감성 과다해요.
0: 아이고, 지수씨가 내 감성을 관리하네. 그럼 가볍게 첫사랑 같은 거 어때?
1: 헐, 첫사랑이요? 선배 그거 방송에서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얼굴 빨개질 것 같은데.
0: 누가 빨개져 내가. 에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옛날 이야기지.
1: 좋아요. 학창시절이랑 첫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명절 얘기도 괜찮겠다.
0: 오, 명절. 그거 좋네. 먹는 얘기도 나오고 가족 얘기도 나오고.
1: 맞아요. 추석 앞두고 미리 분위기 타면 딱이죠. 송편 얘기하면 또 선배 배고파할걸요?
0: 아, 벌써 배고프다. 아니, 근데 진짜 그거 좋다. 명절에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이런 거.
1: 그럼 다음 주는 명절로 가요. 대신 너무 훈훈하게만 가지 말고 중간중간 웃긴 얘기 꼭 넣기.
0: 그럼 지수 씨가 웃긴 얘기 담당해줘. 난 옛날 기억 담당.
1: 와, 선배 책임 회피바 좋아요. 그럼 제가 좀 놀려드릴게요.
0: 에이, 그럼 됐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저녁 잘 보내고.
1: 네, 선배도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와서 수다 떨게요.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막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입주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달려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맑은 주말 오후에 이렇게 맛있는 수다 떨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꼭 한인타운 어딘가에서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선배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0: 저요? 저는 이미 머릿속에 메뉴 다 골라놨죠. 올림픽 쪽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하하하!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1: 오늘 가고 싶은 밑집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맛집 있으시면요.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도 맛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가득 들고 올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여러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인데요.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2: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3: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4: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때마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5: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아우 좋죠.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6: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8: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7: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 승리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32.65%의 득표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10: 광주의 아들, 전남의 외손 김대중의 직계, 광주 전남의 미래 김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챙기겠습니다.
9: 김 후보는 전남 광주와 전북에서 모두 과반을 얻으며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52.21%를 나타냈습니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호남 경선 전까지 1.4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김 후보가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의 큰 지지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후보로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적어도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겨야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 앞선 호남 합동 연설회에선 세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 일치를 바탕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개혁 성과를 앞세우며 자신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내세우며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10: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9: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당청관계 안정론과 지방선거 당시 호남 공천 결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을 향하고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의 쐐기를 박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린 가운데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모든 결과를 합산해 오는 17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YTN 표정입니다.
0: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줄줄이 누적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최고위원 선거 누적 1위의 자리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2: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경선에서 민주당 전 현직 대통령들만큼이나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쳤습니다.
13: 저체민이에게 소중한 한 표도 주십시오. 정청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14: 정청래와 개혁 최고위원 후보 기호 5번 한민수를 만들어주십시오.
12: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팀 정청래에 대한 결집을 호소한 건데 호남 순회 경선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14%포인트나 밀리게 된 정청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밀린 겁니다. 누적 1위를 달리던 최민희 후보는 신명계 박선원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됐고
15: 대통령이 도약하자 속도 내달라 나와 호흡을 맞춰달라 거기에 부응하는 강력한 새로운 지도부 없으면
12: 신명계 서미화, 김용 후보가 나란히 득표율을 끌어올리면서 한민수 후보는 같은 친청계 이성윤 후보와 당선권 마지노선인 5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6: 호남이 이런 대통령을 지키고 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 지방선거 이후 전임 당대표의 지방선거 책임 회표와 내부 분열이 우리 정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12: 물론 이번 순회 경선으로 당선권 최고위원 후보 5명의 명단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당대표 선거와 함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들의 우세 구도가 두드러지면서 계파 간 역학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0: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경기에서 8.17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전에는 경기 수원에서,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 6시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81번째 광복절을 기리기 위한 타종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도심 곳곳에선 보수 진보단체의 대규모 광복절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8: 아이가 태극기로 만든 바람개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외국인 남녀는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미소 짓습니다.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광복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는 항일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옥고를 견딘 애국지사의 자녀 김순희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참석했습니다. 후손들은 광복의 기쁨과 나라의 평안이란 의미를 담아 보신각종을 33번 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와 올림픽공원 등 도심 곳곳에선 광복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 역시 8.15 노동자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는데 보수 진보단체의 행진이 진행되는 사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9: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20: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20: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화려한 수식어와 거창한 담론으로 도배됐지만 말잔치로 국정 무능과 안보 불안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한마디로 국민 포기 선언이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대체불가 대한민국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깎아내리면서 뜻깊은 국가적 경사마저 맹목적 비난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진정으로 민생을 포기한 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포기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둬 정쟁으로 소비하는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21: 戦争の惨禍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
2: 하지만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22: 와가쿠니와 일관して 평화를 어먼지르 국가として 歩みを進め、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ため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2: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정부가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도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총리의 곡물대금 봉납에 대해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입장 자료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침략정쟁을 일으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장쩌민 전 국가주석 탄생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당시 쌍두마차였던 주룽지 전 총리 별세도 맞물렸는데 시진핑 4연임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1: 장쩌민 전 국가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중국 관영 CCTV에서 방영한 12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1989년 태난먼 사태 직후 집권한 3세대 지도자로 WTO 가입과 고속 성장을 이끈 일대기를 담았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탄생 100주년 당일인 17일엔 기념대회도 열릴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개최된다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에 이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곱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4: 당중앙의 领导下面 시진핑
1: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할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장전 주석과 쌍두마차였던 주룽지 전 총리 별세와 맞물리면서 분위기는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을 주도했던 경제 차르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5: 他把国有企业改革推动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基本框架，主持完成我国加入世界贸易组织的艰苦谈判。
1: 그러나 10년마다 지도부가 바뀌던 시절의 원로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기류도 읽힙니다. 시 주석이 1인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던 2017년 당대회 때 주전 총리가 홀로 박수를 치지 않던 장면이 다시 공유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쩌민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다면 관례대로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나 관영 매체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어제 낸 입장문에서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의 상징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는 건 그만큼 도심 공급이 절박하기 때문인데요. 이 지자체 주민 반대나 법 개정, 미군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사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급 대책 발표 후 처음 만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3: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신규 주택공급지 후보로 용산공원을 지목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공급이 절실한 가운데 법 등에 막혀있는 땅까지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용산공원 전체는 약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여의도 크기와 비슷한 대규모 부지입니다. 집을 짓는 면적이나 용적률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물량은 미지수지만 도심 한복판에 교통이나 인프라 기능을 갖춘 대규모 주택 공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우려의 시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주민들, 일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리한 녹지 훼손 우려입니다.
24: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25: 서울 중심지 가운데 지역에는
3: 큰 녹지 공간이 없어요. 용산공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제기가 되는 건 그 지역에 집을 많이 만들자는 거예요.
23: 법도 손봐야 합니다. 현행법은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원에 주택시설을 넣으려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새로 필요합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용지 등에 대해 미군과 협의도 필요하고 오염조사와 정화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나 갈등 조정을 고려하면 단기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용산공원 주택공급 군부를 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정부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에 이어 금융정책 모두 1주택자까지도 비거주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 대출도 막힙니다. 당장 공급 절벽에다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담겼습니다.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확대에다 세금 정책, 금융 정책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이 담긴 겁니다. 다만 토지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 주택 공급은 촉진한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5: 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 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5: 또 대규모 공급 발표에도 당장의 공급 절벽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8: 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 3년 뭐 앞당기겠다, 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기존 매물 쪽에서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5: 이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 계약이 더 많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돕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방해 사건부터 내란 종료 시점 판단까지 번번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25: 종합특검은 나경원 의원 등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며 돌연 내란특검을 직격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공개 비판한 겁니다.
26: 내란특검에서 하지 않은 것을 왜 종합특검이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요지는 내란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25: 내란특검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분한 것 아니겠느냐며 즉각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결론을 뒤집고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판단은 법원 몫이 됐습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의 충돌은 이뿐만 아닙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로 군경이 철수했을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건데 종합특검은 새로운 해석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열흘 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내란 범행이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윤우 전 KTV 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송출한 행위에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조성현 육군대령을 입건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사건을 둔 특검 간 결론이 달라 관련 재판에서도 공방이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거듭된 갈등의 종합특검법에는 이전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협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훈시 규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충남 태안에서 야간 해로질을 하던 50대가 숨졌습니다. 휴가철 맨손으로 조개 같은 어패류를 잡는 해로질을 즐기는 피서객이 많은데요. 이때 물에 휩쓸리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매년 1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충남 태안 갯벌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해루질을 하던 50대 A씨가 사라졌습니다. 야간 해루질은 금지된 지역.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물대에 맞춰 얕은 바다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이 최근 인기. 바닷가 나들이 코스나 여름 휴가철 체험 활동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사고도 잦습니다. 4월엔 강원도 동해시에서, 6월엔 울산에서 인명사고가 있었고 지난달 창원에서 50대가, 이달 초 인천 옹진군에서도 60대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시사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해루질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590여 명.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94명에 달합니다. 특히 물대와 지형을 살피기 어려운 야간에 혼자 변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해경은 해가 진 뒤 홀로 해루질을 삼가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밀물 시간이 가까워지면 미련 없이 물러나고 갯바위나 방파제처럼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곳 역시 피해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0: 운전을 하다가 포트홀, 도로파임을 신고하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거나 사진을 따로 찍어야 해서 번거로움이 큰데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가 버스와 관용차 등의 AI 장치를 달아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9: 지난달 경기 군포시에 있는 금정고가도로 상판에서 지름 80cm 도로파임이 발생해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재작년 10월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나들목 인근에서 나타난 지름 1m, 깊이 20cm 도로파임으로 차량 1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때 보수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특히 어르신들이 서서 내리시거나 손잡이를 잡고 계실 때 포토를 밟으면 그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발견부터 보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건데 용인시가 AI 기술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용차까지 300대의 충격 감지 센서와 도로 촬영이 가능한 장치를 달아 도로 상태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AI가 도로 파임을 자동으로 찾아내 보수까지 마친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3,200여 건입니다. 기존 1, 2주 걸리던 정비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11: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AI로 포트홀을 관제해서 디지털화하여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처리 결과는 데이터로 쌓여 도로 상태 관리에 활용 가능합니다. 따로 운영했던 국민신문고와 AI 포트홀 관제 시스템도 하나로 합쳤습니다.
13: 각종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이른 시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 용인시는 해당 시스템 도입 전후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도로파임 민원이 100여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중남미 콜롬비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 건물과 주택이 무너지고 5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고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4: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새벽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해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흔들림에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12: 지진 충격으로 주택과 건물이 무너졌고 항구와 병원, 교회와 학교 등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역도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생존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Terdapat tiga korban jiwa, dua dalam kondisi luka-luka, satu dalam kondisi meninggal. Sedangkan dari kabupaten lain yang berdampak dari gempa tersebut masih kita melaksanakan pendataan.
12: Indonesia 당국은 지진 발생 이후 발령했던 쓰나미 경보는 해제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저지대 주민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습니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해상에서 규모 9.1 강진이 일어난 뒤 쓰나미가 덮쳐 17만 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레스 섬에서는 1992년에도 규모 7.7의 강진 뒤 쓰나미가 발생해 2,500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라는 허황된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비웃듯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을 연일 공격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가 미국 땅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큰 소리에 이라는 조롱으로 맞받았습니다. 이란의 실무 협상팀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SNS나 연설로는 호르무즈를 장악할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의 봉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호르무즈는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거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이란과 메시지를 주고받고는 있지만 이게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를 비웃듯 이란은 연일 선박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틀 연속 국영 석유회사 소속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6: 에다하이 와히 아메리카 مبنی بر عبور و مرور عادی شناورها از سنگ هرمز که نشان از استیصال و درماندگی ارتش آن کشور است.
1: 홍해 상황도 심각합니다. 진 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연안에 예멘 모크 항구에 미사일을 쏴 민간인 4명이 숨졌고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의 정유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중동 상황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과격한 무력 충돌에서 벗어나 서로 경제를 압박하는 치킨 게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경제를 옥죄어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로 이란 경제의 붕괴를 위협하고 이란은 중간선거에서 미국 집권당인 공화당을 정치적 참패로 이끌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상대로 군사작전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과 같은 군사작전이나 특수부대 투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뒤 쿠바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면서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첫 방한이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교황 방한의 의미도 남다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7: 두 다리 사이에 막대를 끼우고 조심스럽게 비틀기 시작합니다.
2: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이 겪었던 박해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봅니다. 이번엔 주사위 게임을 통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17: 환경이나 대우가 아무리 나쁘고 부족할지라도 불평 없이 만족하며
2: 환경 속 구절도 수녀님의 손끝에서 한 글자씩 새겨져 특별한 엽서로 남습니다. 내년 8월 열릴 2027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교회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자리가 도심에 마련됐습니다.
18: 다들 화이팅 넘치는고 되게 열심히 웃고 있는 이런 모습에 되게 많은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교황님과 오시면서 다시 몸 안에 있던 그런 이렇게 힘내는 기운을 다들 얻었으면 좋겠어요.
19: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될지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그 격려가 모든 세계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회 청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를.
2: 2027 세계 청년대회는 교황과 청년 신자들이 함께하는 가톨릭계의 월드컵이나 올림픽으로 비견될 만큼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최대 100만 인파가 몰릴 거로 보이는데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 En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2: 조직위가 KDI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이번 대회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11조 3천억 원을 넘고 2만 4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회 기간 소비뿐 아니라 관광객 증가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중장기 파급 효과까지 포함한 추산입니다. 이 표석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한국 순교자 124위를 기리는 15옥식을 기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3년 뒤인 내년 다시 한번 광화문 광장은 교황을 맞이할 유력한 장소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지금 같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십만 명이 몰릴 행사에서 안전하게 행사를 치러낼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폭염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서울은 폭염 대응 시설과 의료 재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수십만 명이 모이는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교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있습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특정 종교 행사를 지자체가 별도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데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선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안전과 교통 등 공공 영역의 지원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21: 한국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떠나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좀 경제적으로 좀 열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왔을 적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뭐 교통수단 같은 걸 좀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2: 세계에서 몰려올 청년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고 종교를 넘어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남은 1년의 준비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신승환입니다.
0: 대중음악에서 실험적 장르라고 하면 신선하긴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밴드 이날치인데요. 판소리 수군가의 한 장면에서 따온 범 내려온다 돌풍에 이어 해외 유명 음반사와 신곡을 내고 북미와 유럽 공연까지 나섰습니다. 신선함을 넘어 K-POP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밴드 이날치를 박순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2: 우리나라 주요 도시와 명소 앞에서 신명나는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현대적인 밴드 음악 위로 전통 판소리가 올라앉았지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내 공간까지 얻으며 한국의 대표 홍보 영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습실에서 만난 이날치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하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시작은 2018년 수군가 공연이었습니다.
27: 그 일회성으로 공연을 끝내는 거 자체가 저는 항상 이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만든 공연 음악들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생명력을 연장시켜 보고 싶다. 그래서 밴드를 해보자.
3: 되게 새로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 이후에 또 밴드를 제안해 주셔서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겠다.
22: 신선한 소리만큼이나 밴드 구성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소리꾼과 고수로 판소리가 이루어지듯 화성악기 없이 드럼과 베이스 두 대로만 기본틀을 짰습니다. 여기에 판소리 전공자 4명이 가세했습니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27: 리듬 파트만 있고 목소리 얻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다수의 보컬의 목소리를 그럼 어떻게 잘 어우러지게 하지가 사실 더 어려운 지점입니다.
4: 각자 솔로로 무대에 서던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모으려고 하니까 처음 그게 되게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저희끼리 소리를 모으고 또 소리를 모으기 이전에 서로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22: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첫 앨범 수군가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타이틀곡 범 내려온다는 중독적인 리듬과 판소리 특유의 호쾌함으로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관광공사의 제안으로 댄스팀과 함께 만든 영상은 6억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27: 정부에서 만드는 관광 홍보 영상 하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떠올리는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김치 나오고 난데없이 중국이 나오고 막 마지막에 오세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보여준 게 편집 영상은 부산 편을 보여서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잘했나
22: 뜻하지 않은 대성공은 이날체의 도전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드라마 OST에 이어 두 번째 정규 앨범 흥보가까지 이날치다운 멜로디가 깊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날치를 주목했습니다. 전설적인 밴드 토킹 헤즈의 리더가 만든 유명 음반사가 먼저 신곡을 제안했습니다.
27: 그 데일번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사실 고민할 게 없었어요. 저희는 제3세계 음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제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음악을 이제 잘 이제 소개시켜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5: 그리고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토킹 헤즈를 좋아했던 터라 저는 이제 이게 성사가 되고 나서 사실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냥 꿀이죠.
22: 이날치의 도전과 성공 뒤에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서양악기 연주자와 판소리를 전공한 소리꾼이 만났고 나이 차도 부모와 자식 뻘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초반에는 정말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해서 들어온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같이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저한테 정말 잘 맞고
6: 배려가 넘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넘치는 그 배려들이 서로 근데 이제 진짜 배려라는 게 되게 좋은 거니까 서로의 입장들을 서로서로 생각해주고
5: 꼰대가 없는 거
22: K-POP의 성공이 대단하지만 뒤에는 엄청난 자본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소리 하나로만 승부를 겨뤄 K-POP의 외연을 확장하는 이날치가 새삼 대단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0: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민 캐스터,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현재 전남 해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며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전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앞으로는 남해상에 위치한 호우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최대 7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영남지방은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도 무척 많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최고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정도로 비교적 양이 적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2: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 컨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 박사로서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라디오 서울의 칼럼니스트 이지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있는 녹색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종종 보는 모습이기는 할 텐데요. 저는 며칠 전에 카페에서 마주친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텀블러를 꺼내면서 저는 일회용 컵 말고 이걸로 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이 들어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는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가격과 품질만을 고려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Conscious Consumer라고 불리는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 이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었을까, 혹은 재활용이 가능할까, 혹은 기업이 환경 보호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 등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구매를 합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미니멀 컨슈머리즘을 실천하기도 하죠. 사실은 제가 요즘에 약간 이런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뭐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은 구매하지 않는 미니멀 컨슈머리즘을 점점 이렇게 실천하게 됐는데요. 이게 직접 이렇게 실천을 해보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뭔가 짐도 더안 쌓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미니멀 컨슈머리즘 굉장히 지금 시대에 딱 맞는 트렌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기업들이겠는데요. 이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친환경 제품 라인을 출시하고 있고요. 화장품 브랜드들은 리필 제품을 늘리면서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들 역시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 친화적이지

0: 고요. 일회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과도한 포장재로 둘러싸인 제품보다는 간소한 포장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운동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으로 리필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또 줄이고 또 중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순환 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 소비, 폐기라는 직선적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서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여 순환시키는 경제 시스템을 뜻하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렌털 서비스의 확산, 공유 경제의 성장이 모두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빈티지나 중고 제품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누가 쓰던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얘기기도 하는데요. 그 나라별로 이렇게 중고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의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중고 제품이나 남이 썼던 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뭐 나의 운에 안 좋다. 약간 이런 정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정말로 이전 국민이 남의 물건에는 손을 안 대는 문화가 뚜렷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 제품이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순간 나쁜 운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이전에 뭐 있었던 그런 조금씩의 차이의 문화적 현상을 조금 공유를 해드렸고요. 뭐 하여간 중고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성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소비가 확산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지만요. 이것이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일시적인 트렌드로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카페에서 텀블러를 꺼내던 그 여성처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비를 선택할 것인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녹색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저의 칼럼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에서 발행하는 H 매거진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이 H 매거진은요. 작년 6월 21일부로 미국 동부 지역까지도 창간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1: 지금까지 이지호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주말 방송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광복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이란 네이셔널 리버레이션 데이, 즉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란 뜻이겠죠?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에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이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유토피아가 펼쳐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념과 대립과 갈등으로만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기 위해 희생하셨던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하루가 아닌가 합니다.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광복절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가장 숭고하고 압도적인 한민족의 서사시가 되겠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 안익태 선생의 불후의 관현악 및 합창 대작 한국 환상곡 코리아 판타지입니다. 1934년부터 착상해서 1938년 3월에 완성을 했고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 더블린 시리홀에서 안익태 선생 자신의 지휘로 더블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초연을 했죠. 광복 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 및 1961년 제1회 서울 국제음악제에서 대규모로 연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세계적인 작곡가였음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영화 브레스트 오프에 나왔던 곡이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D장조 랜드 오브 호프 앤 글로리 희망과 영광의 땅 BBC 교향악단 사카리 오라모의 지휘로 들으시겠네요.

제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곡을 가지고 1년마다 축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애국가 혹은 애국가에 준하는 곡들을 가지고 거대한 음악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영국은 BBC The Proms라는 1800년대부터 내려져 오는 거대한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로얄 알버트 홀이라는 실내 공연장 그리고 영국 등지에서 진행이 되죠. 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공연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주로 로얄 브리테니아 같은 애국적 노래들이 주로 공연되고 희망과 영광의 땅 자유의 어머니여 당신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어찌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창을 하죠. Land of Hope and Glory, Mother of the Free, How shall we extol thee, who are born of thee?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끝날 즈음에 모든 사람들이 영국 국기를 흔들며 일어나서 합창을 할때그 장엄함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도 코리아 판타지를 이렇게 마음껏 부르고 공연 때 삽입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LA 최고의 법무사님이죠. 권도한 법무사님의 신청곡입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비상구의 주제음악이었죠. A Love Idea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에델 감독이 연출했죠. 그리고 영화 음악의 거장이었던 마크 노플러가 작곡했던 1989년작 잔혹하고 아름다운 현대 명작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대표 주제곡이었습니다. 제니퍼 제이슨 리와 스티븐 랭이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줬고요. 1990년 뉴욕 비평가 협회상 여우조연상을 제니퍼 제이슨 리가 수상하게 됐죠. 어쨌든 이 곡은 다이어 스트레이츠라는 그룹의 리더이자 거장이었던 마크 노플러가 작곡을 했고, 바이올리니스트 기아 플레처와 오케스트라의 정교한 현악이 자아냈던 맑고 슬픈 애가입니다. 1950년대 둔탁하고 거친 뉴욕 브루클린 하층민들의 차가운 현실, 파혹과 폭력, 방황과 절망이 뒤엉킨 어둠 속에서 오직 주인공, 즉 제니퍼 제이슨 리가 품고 있던 아주 작고 순수한 사랑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미학적 명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거장이었던 엘머 번스타인이 작곡했던 1963년작 불후의 전쟁 탈출 액션 명작 영화 대탈주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존 스타지스 감독, 그리고 스티브 맥퀸과 제임스 가나, 리차드 아텐보로, 찰스 브론슨 같은 명배우들이 등장했고, 원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스타라그 루프트 3 포로수 용수에서 벌어졌던 실화 바탕에 폴 브릭 작가의 작품을 경쾌하면서도 절도 있는 씩씩한 휘파람 소리와 드럼 스네어 비트, 그리고 웅장한 브라스 선율에 어우러진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행진곡으로 만들었죠. 저는 어쨌든 그 어떤 억압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의지를 2분 33초의 경쾌한 행진곡으로 담아낸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고요. 스티브 맥퀸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파른 철조망을 뛰어넘던 그 압도적인 순간, 뜨거운 카타르시스도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프랑스 영화 음악의 거장 장클로드 뿌띠가 작곡했던 1995년 작품, 장 블라프노 감독의 장대한 스펙터클 로맨스 명작 영화 지붕 위의 기병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 문학의 거장 장 지오노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했죠. 장볼 라프노 감독, 즉 시라노 같은 작품을 연출했는데 여기에는 올리비에 마르티네스, 줄리에트 비노시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옵니다. 1996년 제21회 세자르상 촬영상과 음향상을 수상할 정도였고, 1832년 혹사병, 즉 다시 말하면 콜레라가 휩쓸던 낭만과 비극의 프로방스 지방을 배경으로 젊은 이탈리아 기병 안젤로와 귀족 부인 폴린의 순고하고 순수한 사랑을 그린 거대한 서사, 그리고 절망적인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지붕 위를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여인을 지키는 기병대의 어떤 기사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었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영화음악의 신화였죠. 에니꼬 모리꼬네가 작곡했던 1976년 마우로 폴로니니 감독의 이탈리아 고전 시대극 명작 영화 페라몬티의 유산, 오케스트라 버전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블로나니 감독,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배우죠. 안소니 퀸, 도미니크 산다, 파비오 테스티 등이 등장합니다. 1976년 제29회 깐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도미니크 산다가 수상을 했죠. 9세기 말 로마를 배경으로 합니다. 완고한 제빵업자 가문의 가장 그레고리오, 즉 안소니 퀸과 그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욕망과 탐욕, 그리고 세 남자를 조종하는 야심찬 여인 아이린, 즉 도미니크 산다의 치열한 비극적 대서사시를 그려냈던 영화고요. 오늘 들으신 음악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직접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라이브 음악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문학의 거장 줄 베르느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고전 대서사시였죠. 마이클 앤더슨 감독의 1956년작 영화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데이비드 니븐과 깡탱플라 그리고 셜리 맥클레인이 등장했던 빵빵한 영화. 1957년 제2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의 부문을 수상할 정도였죠. 런던의 리폼 클럽에서 80일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돌수 있는지 4기를 걸었었죠. 기구를 타고 정말 열기구와 기차, 배, 코끼리 같은 것을 타며 전 세계를 누렸던 대모음곡.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작이기도 한데 작곡가 빅터 영은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인 1956년 11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음악상을 유작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영화 음악의 전설적인 대부 알프레드 뉴먼이 작곡했던 1962년작 대서사시 서부 개척사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존 보드 감독과 헨리 해서웨이 그리고 존 웨인 뭐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겠죠. 할리우드 최고 올스타 캐스팅이었고요. 1964년 제36회 아카데미 시상식 3개 부문을 시상한 바 있는 개척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대자연의 스펙터클을 스크린에 가득 채워낸 작품, 미국 대륙의 개척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세계의 명배우 안소니 퀸이 당시 9살에 불과했던 어린 시내 찰리와 함께 불렀던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들으시겠습니다.

Just be. Be what you are. Reach out. Reach out and take a star.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아마도 인생이 스스로 알려줄 거란다. 할리우드의 거장 안소니 퀸의 나지막한 중저음 읊조림과 어린아이 찰리의 순수한 질문이 나왔던 노래죠.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묻는 아이에게, 이야, 굳이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스스로 너에게 가르쳐 줄 거란다라고 답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한국 듀엣 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포크그룹 나나의 로스포가 불후의 히트곡 또아 뭐알수 없는 그대라고 번안했죠. 가수 아리안의 오리지널 곡이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이탈리아 네오 레알리즘의 거장이었죠. 페데리코 페델리니 감독이 연출했고 영화 음악의 불멸의 거장 니노 로타가 작곡했던 1954년작 세계 시네마 역사상 최고의 명작 영화로 손꼽히는 길 라스트라다의 메인 테마 젤소미나의 테마를 들으셨죠. 주연은 줄리에타 마시나가 젤소미나 역을 맡았었고 사실 이분은 페데리코 페니니 감독의 실제 아내였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등장하시는 안소니 퀸이 그 유명한 잔파노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베이스 하트 분이 트럼펫사 역할을 했죠. 1957년 제29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는데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이 신설된 첫 해의 역사적 첫 수상자기도 했죠. 극중의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젤소미나, 즉 줄리에타 마사나가 트럼펫으로 직접 불거나 유랑극단의 바보 마토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쓸쓸하면서도 지독하게 아름다운 시그니처 멜로디입니다. 둔탁하고 거친 떠돌이 차력사 잔파노가 젤소미나가 떠난 후에 밤마다 모래사장에 엎드려 밤하늘을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와 절규의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이 곡이 흐르는데 영화 역사상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클라이맥스를 완성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대부 알프레드 뉴먼이 지휘하고 작곡했던 1953년작 종교 역사 대서사시의 불후의 명작 영화 성의의 사랑의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그 옷을 이야기하죠. 로이드 C. 더글라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헨리 코스터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리차드 버튼이 마르첼로스 백부장 역으로 나오고, 진 시몬스가 디아나 역으로 나오고, 빅터 마초가 등장을 했는데, 영화 역사상 최초의 와이드 스크린 시네마 스코프 정식 개봉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파노라마적 영상미를 선보인 역사적 이정표의 영화였고, 1954년 제26회 아카데미 시상식 2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붉은 옷, 즉 성의를 둘러싸고 오만한 로마 장교 마르첼루스가 영적 대혼란을 거쳐서 신앙과 양심 그리고 목숨을 바친 영원한 자유를 선택해 나가는 경건하고 숭고한 대서사시였습니다. 다음은 마카로니 웨스턴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연출했던 명작 영화 석양의 무법자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석양의 무법자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뭐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뭐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좋은 놈으로, 리반 클리프가 나쁜 놈으로, 그리고 엘리 밀러크가 추한 놈으로 등장하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달러 3부작이라고 있습니다. 황해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뭐 이런 영화들인데, 어쨌든 웨스턴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원형이 된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공동묘지에서 20만 달러의 금화가 묻혔던 무덤을 찾기 위해 투코, 이 투코가 추한 놈인데 광적으로 내달릴 때 흐르는 곡이고, 소프라노 보컬, 오케스트라의 격정적인 상승조가 미학적 소름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존 윌리엄스가 작곡하고 지휘했던 1976년작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을 다룬 대서사시 미드웨이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나왔던 미드웨이보다 이때의 미드웨이가 더 좋은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잭 스마이트 감독, 그리고 찰튼 헤스턴과 앤리 폰다, 제임스 코번, 일본의 국민배우 미운의 도시로까지 정말 1942년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갈랐던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대작. 개봉 당시 극장 스피커의 진동을 몸으로 느끼게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음향 시스템 센서 사운드 기술을 도입해 대흥행을 기록했다고 하죠. 절도 있는 해군 군악대의 스네어 드럼 비트, 그리고 함께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브라스 금관 악기, 또한 용맹함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전형적인 존 윌리엄스표 명품 행진곡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자메이카 레게 음악의 전설적인 록스테디 레게 그룹 더 멜로디언즈가 1970년 발표했던 바로 그 노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들으시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보니엠의 리메이크 곡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영화 음악적으로 봤을 때 영화 How the Day Come이라는 1972년 작품에 수록돼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성경 시편 137편에 바탕으로 한 바빌론 강가에서였죠. 멜로디 연주가 원곡이고요. 한번 내 기품으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고향 시온을 그리워하며 바빌론 강가에 앉아 눈물 흘리던 순환과 억압과 해방과 고향으로의 귀환을 노래했기 때문에 오늘 광복절 컨셉에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은 곽재훈 감독이 연출하고 조승우, 손예진, 조인성이 주연했던 2003년 한국 멜로 영화의 최고 명작 클래식의 삽입곡이었죠. 한성민의 사랑할수록 들으시겠습니다.

서정적인 어쿠스틱 피아노 뭐 엄청납니다. 한성민 특유의 감미롭고 아련한 미성이 얹어졌던 한국 영화 음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발라드 곡이었죠. 과거 준하 즉 조승우와 주희 즉 손예진이 반딧불이를 잡던 시골의 반풍경 그리고 또한 세월이 흘러 월남전에 다녀와 시력을 잃은 준하가 주희 앞에서 눈이 보이는 척 연기하다 안경을 떨어뜨리며 오열하는 클라이맥스 씬에 흘렀던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가 나온 니지니 스님과 무드 음악의 세계적인 거장 폴 모리아가 작곡한 1971년작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 벨로 영화 창밖으로 로마가 보이고의 동명 메인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원제 목은 로마델라 피네스트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마시오 세베리노, 주연은 장클로드 부비에와 그리고 또한 델리아 보카르도였죠. 창문 너머로 내다보이는 고대 로마의 석양과 그 아래에서 펼쳐지는 스치는 사랑의 아련함이 유럽 클래식 무드 음악의 정수를 선사했던 곡이죠. 다음은 우디 앨런 감독의 1977년작 시네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맨틱 코미디 명작 영화 애니 홀의 명장면 속을 채웠던 미셸 르브랑의 그리고 로빈 메리 파리스 스타일의 감성 오프닝 타미로우의 DG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이 곡이 나오면 저희 친구들과 함께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뭐 이렇게 따라했던 기억이 있죠. 정말 이 영화는 엄청난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디 앨런 작품 중에 가장 정말 멋진 작품이었고, 중요한 거는 감독 겸 항상 배우로 나왔던 우디 앨런과 끝내 사랑을 이루진 못했지만 우디 앨런의 페르소나였던 다이앤 키튼이 애니 홀 역을 맡았죠. 과연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겁니다. 감정의 혼란과 아찔하고 미칠 것 같은 사랑의 느낌을 표현한 곡이었죠. 1969년 빌보드 핫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에 빛났던 토미 로의 신나는 버블검 팝 명곡 DG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8년 제5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부문을 석권할 정도였고, 뉴욕의 지성과 신경증적인 유머와 사랑과 이별의 본질을 감각적인 대사로 표현해낸 영화였죠. 어쨌든 우디 앨런은 뉴욕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서부극과 서사시의 거장 존 포드 감독이 연출하고 할리우드 영화 음악에 데뷔했던 빅터 영이 1952년 작곡했던 아일랜드 전원의 서정과 낭만을 그렸던 부부의 명작 영화 아일랜드의 연풍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아일랜드의 연풍이라는 멋진 제목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 제목은 The Quiet Man, 조용한 사나이입니다. 존 웨인이 서부 영화가 아닌 영화에서 스윗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었죠. 몰린 오하라가 같이 나왔고요. 1953년 제25회 아카데미 시상식 2기의 부분을 수상했는데 미국으로 건너갔던 전직 박서였던 시어한 소튼, 즉존 웨인이 지친 마음을 품고 고향인 아일랜드의 푸른 마을 이니스프리로 돌아와서 붉은 머리 아름다운 여인 메리 게이트, 즉 몰린 오하라를 만나 펼쳐지는 아일랜드의 눈부신 초원과 바람 그리고 순수한 낭만을 담아냈던 착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60년대 미국 정통 멤피스 소울 리듬 앤 블루스의 거장 윌슨 피켓이 1965년에 발표했던 Don't Fight It을 박일준이 아가씨란 제목으로 부릅니다.

소울을 한국적인 펑키 소울 리듬으로 번안해 거친 가요 붐을 일으켰던 흑인 혼혈 가수 박일준 선생의 아가씨 얼마나 멋있습니까? 윌슨 피켓 특유의 샤우팅 보컬과 폭발적인 브라스 세션도 좋았지만 어쨌든 김용길 작사 번안곡으로 나왔던 아가씨도 중독성 넘치는 가사와 박일준 선생의 특유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나 공사비, 주민 대표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요, 이 갈등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 네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4: 에이,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어떻게 쓰인 건지 전자계약서랑 통장 보여달란 거잖아요.
5: 설명드렸잖아요. 왜 또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따지시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4: 아니, 내가 내 돈 어디에 썼는지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요?
5: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4: 신고요? 주민이 문제제기 좀 했다고 주민을 고소한다고?
3: 해당 상황극은 각색을 거쳤지만 실제로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측은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5: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더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4: 아, 에이, 됐습니다. 에이, 안 되겠어요.
5: 어디 가세요?
3: 보도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건물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뒤

0: 잠깐만, 그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1: 다 비켜!
0: 아이고, 살려주세요!
2: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펑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살려달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하죠. 사건 X파일,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현재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자 변호사님, 아파트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끔찍한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누가 왜 모여 있었고 불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려고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등 6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측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관리 문제에 더해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있던 걸 두고도 언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다 A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4리터짜리 통에 신어를 깡통에 옮겨 담아 올라와서는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고요.
2: 목격자들 말을 보면 당시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상황도 상당히 컸죠?
3: 네, 참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을 지른 A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분이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입주민 대표와 입주자위원회 간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주민 한 분입니다. 지난 11일에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고요. 생존 피해자들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 사람당 수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그날 CCTV가 왜 꺼져 있느냐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2: 아, 그런데요, 이게 그날 갑자기 시작된 갈등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겁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부 주민이 공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다툼이 잦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주민 요청으로 경산시가 감사에 나섰는데요. 공개된 관리비 액수가 실제 부과 내역과 다르고 폐지 판매 수익 같은 잡수입이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돼서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의심한 횡령 같은 형사상 문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204가구 소규모 단지라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이나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단지가 아파트 관리 분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에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것 같던데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3: 네, 전날에도 공급 문제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측 사이에서 심한 언쟁과 욕설이 오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소장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면서 주민이 주민을 고소한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는 증언도 보도됐고요. 공교로운 건 같은 날 오후 정상 작동하던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방화가 벌어진 거죠.
2: 경찰은 바로 이 전날의 고소가 이 다음날 범행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3: 네, 범행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고소가 쌓여있던 감정을 터트린 결정적 계기였다면 이건 말다툼 끝에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고소에 대한 안갚음, 즉 보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2: 그래서 경찰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 같던데 근데 단순히 고소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복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3: 맞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보복 목적은 다릅니다. 법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 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즉 나를 고소고발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사 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음속 문제라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전후의 발언, 왜 하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노렸는지 같은 것들이죠. 고소 바로 다음 날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 사건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한 범행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3: 양쪽을 가리킨 정황이 다 있습니다. 계획 쪽 정황은 전날 CCTV 13대가 꺼졌다는 진술, 그리고 평소 관리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전언, 범행 직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온 행적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신호를 미리 사둔 게 아니라 언쟁 중에 지하 창고에 있던 걸 가져왔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재판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획적 범행은 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가중사유고 우발성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흉기가 평소 쓰던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휴대전화에 준비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아, 그리고 CCTV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딱 사건 전날 화면이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 누가 껐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누가 일부러 껐다, 뭐 A씨랑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다행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저장장치는 불에 타버렸지만 옆 경로당 CCTV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가 있거든요. 전선이 뽑힌 것이라면 그 시간대 출입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건지 녹화 자체가 멈춘 건지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CCTV 경위가 이번 수사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2: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인데요. 일반적인 방화와는 다른 거죠?
3: 네, 다릅니다. 방화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외에도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공용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가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살거나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 건조물 방화는 그 자체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위험성과 불법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로 사람이 다치면 치상, 숨기면 치사까지 붙으면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숨진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요. 중요한 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르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2: 특히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잖아요. 이렇게 며칠 뒤에 사망한 뒤에도 방화 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3: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건 언제 숨졌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방화가 만든 위험에서 비롯됐느냐, 이 연결고리입니다. 심한 화상은 당장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화상이 밟아가는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실제로 첫 사망자는 부검에서 사인이 화상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보도됐죠. 사망자마다 부검을 하는 것도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만약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까지 입증이 된다면 지금 적용된 방화치사상보다 뭐 혐의나 처벌이 더 무거워지거나 다른 죄명이 뭐 적용이 되거나 할 여지도 있습니까?
3: 네,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만 특정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것도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화를 수단으로 한 살인, 나아가 법이 따로 가중처벌하는 보복 목적 살인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찰도 보복 목적이 입증되면 더 무거운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설령 죄명이 그대로더라도 보복이라는 동기는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2: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인 A씨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범행이나 보복 목적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3: 네, 가능합니다. 수사는 원래 피의자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쌓아올리는 게 원칙이고 계획성이나 보복 목적 같은 마음속의 문제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입증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범행 전 동선을 복원하고 흉기와 인화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는 진술은 전에 들은 말이라서 그것만으로 약하고 휴대전화도 일부가 불에 타서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면 조사는 이렇게 쌓은 증거를 피의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맞춰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네 사람이 숨졌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치료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 하던데 배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3: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원칙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검찰 치료비 지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드는 대형 화상치료 앞에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산재 처리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입주민들은 그마저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시와 모금회가 특별 모금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참사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들리는 이 라디오 소리가 누구에게나 반가운 소리인 건 아닌가 봅니다.
1: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의 자가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용히 이동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라디오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건 불편합니다.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2: 최근 버스 운전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란 민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 하차벨을 놓치거나 음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공감하는 의견도 있고 과도한 요구란 반론도 있었습니다.
4: 잠시 후
5: 잠시만요. 음료는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들고는 버스 못 타세요.
1: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나요? 제가 모무대학 다니는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소송 걸까요?
5: 진짜 따질 걸 따져야지.
1: 아씨, 이거 들고 타지 말란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2: 듣기만 했는데도 참 불편한 이 상황. 과연 승객의 말이 맞았을까요? 조례는 법이 아닌 걸까요? 또 버스기사는 음식이나 음료를 들었던 이유로 승객의 탑승을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어머, 음료 다 쏟아졌네.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서 그런가 봐. 다 쏟았다. 어떡해?
5: 어디? 그냥 냅둬.
2: 음료를 쏟아놓고도 그대로 내리는 승객, 개인 스피커로 큰 소리를 내는 승객, 심지어 양치질을 하는 승객까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법적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2: 자, 오프닝에서 우리가 총 3개의 사건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에게 기사가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 승차를 거부하자 자신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나왔다면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소송 걸까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이게 진짜 있었던 겁니까?
6: 예, 맞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실제로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되며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당시 한 남성 승객이 음료가 남아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탑승하자 버스기사가 규칙을 설명하며 승차를 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승객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무작정 올라탄 뒤에 나는 무슨대 대학원에 다니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 이렇게 기사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고객센터에 전화까지 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교육하세요 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를 이어갔고, 결국 참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항의한 끝에야 버스에서 내렸던 사건입니다.
2: 네,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경찰서 가실래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실랑이가 계속되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나서서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검색해봐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또 지지 않고 조례는 법이 아니다, 그냥 가이드다, 뭐 이렇게 주장도 했다는데, 자, 팩트는 뭔가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6: 네, 당연히 난동을 피운 승객의 주장이 틀렸고 이제 다른 승객의 말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엄연한 법입니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기사에게 법적으로 승차 거부 권한을 부여한 엄연한 법적 근거입니다.
2: 그렇다면 이 승객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소 괘씸하긴 해도 별 방법이 없는 겁니까?
6: 아,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다툼을 한 수준을 넘어서 운행 중이거나 출발하는 버스 내에서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운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형법상 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다툼의 정도가 심해져서 만약 기사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운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협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버스 안에 음료나 음식을 들고 탄 뒤 바닥에 쏟고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버스 회사나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6: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료를 쏟아서 바닥을 오염시키고 치우지 않은 채 내리면 버스 회사는 내부 세차비나 청소비, 그리고 그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쏟아진 음료 때문에 다른 승객이 혹시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1차적으로 음료를 쏟고 방치한 해당 승객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야, 저는 이 얘기 듣고도 진짜 놀랐는데요. 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요. 심지어 이건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대변까지 본 승객도 있었다면서요.
6: 예, 해외 토픽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뉴스를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네요. 먼저 양치질 사건은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승객들과 기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침을 바닥에 흘려가며 양치를 한 사건입니다. 정류장을 무려 7개를 지나는 동안에 양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지역 교육청에까지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사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기사가 정당한 사유로 하차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버스 기사님이 음료 반입을 제지하자 화가 난 60대 승객이 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심지어 운전석 옆 통로에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엄청난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도 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그런데 버스 내 갈등이 승객의 행동만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버스기사의 운전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대 승객이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을 하는 중간에 기사가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서 늑골이 골절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사의 안전 의무 위반이 분명해 보이는데 형사 절차에서는 버스기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요. 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까?
6: 네, 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이유는 사고 직후에 버스 회사가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영상이 없다 보니 기사의 업무상 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기 어려워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민사는 달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형사상 무혐의와 민사상 운행자 책임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안전하게 착석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상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아서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이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네, 이 형사 책임이 그냥 이렇게 무혐의가 나온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버스가 아직 움직이는 중인데 승객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넘어진 거죠. 그런데 보통 버스에 보면 차가 멈춘 뒤 이동하시오, 이런 주의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가 멈추기 전에 이동한 승객 잘못 아닌가 싶은데 버스 회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죠?
6: 예, 이건 부산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승객이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를 위해 미리 일어나 뒷문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원래 버스 내부에는 차가 정차한 후 이동하라 라는 안내가 있긴 한데요, 법원은 버스 운송회사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운행 및 배려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승객이 이동하다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운전을 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난 승객 본인의 과실도 크다고 봐서 버스 회사 책임은 30%로 제한했습니다.
2: 네, 가끔 지인들이 오늘 버스 탔는데 네가 나오는 라디오 들었다, 재밌더라 말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내버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는 기사님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시내버스 기사의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다던데, 일단 버스 안에서 기사가 어떤 컨텐츠를 틀지, 그게 뭐 라디오가 됐든 뭐 노래가 됐든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6: 네, 아직까지는 라디오 청취 자체를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나 아니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은 일반 차량 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과거에 특정 종교 방송 청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 시내버스 회사 차원에서 종교 방송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시사, 음악, 스포츠 중계 등 일반 방송은 자유롭게 틀 수 있고요.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는 승객용 스피커와 운전석 스피커를 분리해서 기사님만 운전석 스피커로 조용히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자, 그러면 뭐가 문제라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온 건가요?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 만들어서 금지하는 거, 이거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6: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버스는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간인데 기사의 개인 취향인 라디오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면 하차 벨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또는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뭐 욕설 또는 난폭운전으로 보복하는 기사님들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한 전면 금지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라디오는 운전 기사님들의 유일한 졸음 방지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수단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조례로 일률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을 위한 행정 지도와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런데 라디오 음량이 너무 커서 하차벨이나 안내방송을 놓쳤다, 줄여달라 말했는데 이렇게 라디오 청취가 실제 안전운행이나 승객 응대에 지장을 줬다는 사실이 만약에라도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6: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청취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과도한 음량으로 인해서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또는 정류장을 무단 통과했다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정류장 무단 통과나 승객 응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도한 소리 때문에 기사님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겠죠. 만약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겠고요. 승객들과의 시비 끝에 난폭운전을 했다면 특가법상 운전자 안전운행 확보 의무 위반이나 보복운전 혐의까지 적용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네, 사건 X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안나의 Umbrella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이별을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7: 왜 그래?
5: 왜? 헤어지자면서 나한테 미안한 기색이 없잖아.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7: 제발.
2: 이 남성은 심지어 범행 전 스마트폰을 통해 프라이팬 머리에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남성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기각해달라 요청했습니다.
1: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 사람을 살해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재범 위험성은 없다 주장하는 피고인. 그렇다면 법원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과연 무엇을 두고 판단하게 될까요? 또 다른 사건도 살펴보죠.
7: 미안해. 이러지 마.
5: 됐고. 내가 쓰란 대로 써.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하기. 주제 파악하기.
7: 이렇게만 쓰면 돼?
5: 학교에 있을 땐 주변 소리 전부 녹음해서 보내고 10분마다 어디서 누구랑 뭐 하는지 사진 찍어서 보고해.
7: 어?
2: 여자친구에게 총 24개 아주 비합리적인 지시사항을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아냈던 20대 남성. 연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렀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두 사건을 통해 대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교제폭력의 실태, 해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2: 자,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보죠. 이별을 말하면서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해친, 이게 진짜입니까?
8: 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B씨가 이별을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범행 동기로 들었다고 합니다. 또 B씨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자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 범행 정황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특히 범행 전 휴대전화로 범행 관련 기록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검찰은 이를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8: 상당히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 자체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성립할 수는 있지만 계획성이 인정되면 범행 동기와 수법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게 평가돼 형량에도 불리합니다. 실제 양형 기준에서 계획적인 범행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는데요. 다만 검색 기록 하나만으로 곧바로 계획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색한 시점과 횟수, 실제 범행 방식과의 관련성, 범행 동구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범행 전후 행동까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색어가 실제 피해 부위나 범행 방식과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눈에 띄는 게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이거는 기각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기각을 해달라고 한 겁니까?
8: 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공소사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출소 뒤까지 위치를 추적하는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범행을 부인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장래 위험성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측은 유죄와 형량 문제는 인정하더라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듣는 분들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자장치가 무조건 부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 있습니까?
8: 네, 기준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단순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막연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폭력이나 유사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책임 전가, 범행 이후의 태도, 나이와 생활 환경, 치료의 필요성, 전문가의 심리 평가와 보호관찰 조사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합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범행이 특정 관계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했고 심리평가상 위험이 낮아 보이고 치료 가족 지시 체계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한 범죄여도 부착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범죄의 잔혹성만으로 자동 부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 이번 사건은 검찰 쪽에 유리한 정황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문 점, 이별 통보에 대한 분노가 동기로 지목된 점, 범행 전 신체 구조와 사망 가능성을 검색한 기록, 그리고 통합 심리 분석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끝내지 않고 A씨의 과거 폭력 전력이나 집착 행동, 정신 상태나 교정 가능성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된 자료만으로 결론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계획성의 인정 여부가 형량의 핵심이고 전자장치 부분에서는 다시 살인할 상당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는지가 별도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범행 동기만 봤을 때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이제 별것도 아닌 이유로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면 다음에도 또 다른 이유로 뭐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만만치 않게 황당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을 쓰게 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았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8: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 B씨의 약점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교제 초기부터 침묵 금지, 자기 관리, 주제 파악 같은 24개의 지시사항을 직접 쓰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변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게 하고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위치, 만나는 사람을 사진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집에서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포기 각서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전송까지 강요한 것입니다. 법원은 7개월 동안 12차례의 폭력이 이어졌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2: 폭행은 뭐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연인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거, 이 행위 자체도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혹시 법적인 사각지대는 없겠습니까?
8: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하기 싫을 일을 시켰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고 겁을 주는 말은 협박죄,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고 계정이나 위치를 감시해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 처벌법이나 정보통신, 위치 정보 관련 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제 관계에서 폭행 협박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인간관계를 끊게 하고 옷차림이나 일상을 통제하는 강압적 통제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사실혼이 아닌 연인은 가정폭력 보호체계에서도 빠질 수 있어 이 부분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 자, 이 남성이 연인에게 신체 포기각서라는 것까지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각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을 텐데 사실 무슨 사채업자나 조폭도 아니고요. 이 재판에서 이 각서가 갖는 의미 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8: 네, 맞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존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엔 반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서명했다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해자의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작성하게 했는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이후 실제 통제와 폭력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피면 가해자의 지배 의도와 계획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 관계의 비대칭성 등을 보여줍니다. 작성 당시 메시지와 녹음, 필적 등이 함께 확인이 된다면 강요나 협박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2: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던데 피해 기간, 통제 정도 고려하면 3년이라는 형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도된 내용만 보고 보면 징역 3년을 무겁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7개월 동안 감시와 고립, 협박, 반복, 폭행이 이어졌고 전치 5주의 상해와 성적 굴욕까지 동반됐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처럼 취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도 불리합니다. 2심에서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인정되거나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수년의 실형이 불가피하고 3년은 결코 과한 형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2: 네, 이 두 사건 말고도 교제폭력 사건들 정말 끊이질 않고 있죠. 정부도 고위험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기간 연장 같은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현재 대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 뭘까요?
8: 가장 시급한 건 위험 신호가 확인이 됐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제로 그리고 즉시 분리하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제도가 있어도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결정 사이에 시간이 걸리거나 위험도가 낮게 평가된다면 그 공백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 이별 통보, 주거지 무단 체류, 위치 추적, 협박 같은 신호를 기관별로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위험 평가로 묶어봐야 합니다. 고위험으로 분류가 된다면 임시 숙소와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스마트워치, 실시간 출동을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폭행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 고립, 감시, 경제적 통제 같은 강압적 통제도 처벌하거나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2: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G-Dragon의 Home Sweet Ho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 태움이란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가르치는 방식, 그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분은 교육입니다만 정말 이걸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9: 너 머리가 있어 없어?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 잘 듣겠다.
10: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일을
9: 쟤 좀 봐. 저기 앉을 짬이야? 말이 돼? 야,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2: 의료 현장의 고질적 악습으로 지적되어온 태움. 최근 또 한 명의 젊은 간호사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겨우 27살이었죠.
11: 선배 간호사를 태움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9: 동료도 다 있는 자리에서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던데?
11: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태도 불량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째려보는 게 아주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
2: 간호사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선배에게도 좀 살갑게 대하면 달라지겠지, 더 참고 버텨볼게 말해왔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뒀고 이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7: 이게 뭐야? 세 명 중 한 명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거야?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처분은 훈계? 나머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근무하게 되는 거야?
2: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의 처분도 훈계에 그쳤다고 하죠. 이후 강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연 태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호소를 알고도 만약 병원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판단된다면 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2: 네, 27살의 간호사 강 씨가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8: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강 씨는 2023년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 입사한 뒤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공개적인 질책과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간호사의 부탁으로 잠시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앉을 짬이냐는 말을 들었고, 야간 근무 중에는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취지의 폭언도 있었습니다.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는 식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주변 진술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2: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행위들이 과연 교육이라 부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아무튼 강 씨가 병원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고 근무를 분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8: 유족 측의 설명과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수간호사 등에게 고통을 알리고 특정 선배와 근무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시 근무가 겹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강 씨가 원하지 않았고 노동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호소가 들어오면 병원은 우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도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한 방식 그대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실제로 마주치지 않도록 효과가 있는 조치였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2: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둔 뒤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땠고 이후 달라진 게 혹시 있었을까요?
8: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퇴사 뒤에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노동당국에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도 그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동당국이 괴롭힘을 인정하면 병원의 시정을 요구할 순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수위는 병원의 내부 규정과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결국 분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유족 입장에서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행위만 인정된 것도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집단 태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까요? 다른 사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8: 집단 태움은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고 폭언뿐 아니라 무시하거나 눈치 주는 식으로 은밀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보면 단순한 업무 지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간호사는 계속 째려보는 이른바 시선 태움과 장기간 세워두는 일을 겪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녹음이나 문서로 남기기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동료의 진술, 메시지, 근무표 같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이어서 노동당국의 판단과 별도로 괴롭힘의 범위나 관련자 책임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사건이 알려진 뒤에 경찰은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도 입건이 됐잖아요.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8: 태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 문제가 될 수 있고 겁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했다면 협박 혹은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병원이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세 사람을 입건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만큼 사내 메신저와 면담 기록 등을 통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복성과 지속성 혹은 서로 역할을 나눠 괴롭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건됐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 자, 앞서 전해주신 구체적 발언들 있잖아요. 그 발언들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8: 네. 예를 들어 여러 동료가 듣는 자리에서 머리가 있느냐,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은 잘 듣겠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공개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는 취지의 말 역시 당시 상황의 반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적 표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태움 사건에서는 선배가 후배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심하게 질책한 행위가 모욕 혹은 폭행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한 장소, 주변의 사람, 관계의 우위와 반복성,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고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측에서 엄격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일환이었다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르는 기준 뭐라고 보십니까?
8: 기준은 교육이라는 목적만 내세울 것은 아니라 실제 방법과 정도가 업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다시 확인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한 교육의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나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장시간 세워두는 등은 교육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설명하는 것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행위가 반복이 됐는지, 다른 교육 방식이 가능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근무 환경이 실제로 악화됐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에게 강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가 있을까요?
8: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강 씨의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이 강 씨의 선택에 중대한 원인이 됐고 가해자들이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엄격하게 입증이 필요합니다. 강 씨가 반복해서 고통을 호소했는지, 가해자와 병원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괴롭힘이 얼마나 강하고 오래 지속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과 정신적 손해,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나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유족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액수는 인과관계와 각자의 과실 정도,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2: 현행법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8: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처럼 모욕이나 폭행 같은 별도 범죄가 확인돼야 일반 근로자인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는 교묘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사나 보호조치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제재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 때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가 상황마다 달라서 너무 넓게 규정하면 과잉처벌의 우려도 있습니다. 처벌의 논의와 함께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병원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이제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형사처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군형법을 보면 가혹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게 이제 판례에 따라서 가혹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화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어떤 이제 비슷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병원 책임도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 있겠습니까?
8: 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와 유족 측의 설명처럼 강 씨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고 근무의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계속 마주쳤다면 병원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도 필요합니다.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절대 불변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곤 하죠. 문제는 법이 바뀌는 그 사이에 공백입니다. 위헌성이 확인된 옛 법과 뒤늦게 만들어질 새 법 사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은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5: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31만 원 정도입니다. 세 자녀분이 나눠 갖게 되는 구조고요.
1: 31만 원이요? 그런데 동생이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1억 9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돈에 제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2: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만큼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해도 다른 자녀들이 내 몫을 달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언니 A씨는 어머니가 생전 동생에게 건넨 약 1억 9천만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아니, 어머니를 27년 동안 모신 건 저거든요. 언니가 아니라요. 병원비며 휴대전화비며 제가 냈고요. 그 돈은 제가 어머니를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5: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생의 수준을 넘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2,595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2: 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한 건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 그러던 중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 헌재 결정 나온 거 보셨죠? 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재판 결과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5: 그런데 헌재에서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1: 위헌이라면서 그 법을 계속 적용한다고요?
2: 헌재의 결정으로 동생의 27년 부양을 다시 따져볼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새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상속, 유류분 분쟁에 관한 사건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2: 먼저 사건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소송을 한 건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당사자분들의 어머니께서

0: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긴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상속 재산은 예금 31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대략 그것도 한 6년 전에 동생한테 이미 줬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유류분으로 내 몫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1: 예, 포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떼어준 재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여재산까지 다 합산해서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미리 받아간 돈도 결국 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의 몫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0: 그러면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은 모두 전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점이나 사람이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1: 네,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처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이든, 뭐 10년 전이든, 아니면 심지어 20년 전에 줬던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준 재산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에게 생전에 준 돈은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아, 요약하자면 자녀 같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시점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특별수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1: 네.
0: 그게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동생은 어머니를 약 27년간 모셔왔고, 뭐 요양병원비며 뭐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가 다 부담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1심, 2심 모두 그게 통상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27년 동안 모셨다고 하면 기간도 사실 길고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1: 네.
0: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6: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7: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늘은 자, 여러분 뭐 아주 관광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이미 아주 관광을 통해서 여행 경험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다녀보셨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42년 전통의 명가 아주토입니다. 여기서 여행 박사라고 불리우는 우리 스티브 조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아, 반갑습니다.
7: 박사님, 네. 저는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요.
8: 아, 저도 처음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7: 아,
8: 영광입니다.
7: 네. 네. 근데 방송 전에 얘기 들으니까 방송도 하신 적 있으시죠?
8: 아, 뭐 여기도 했고 라디오 코리아도 했고.
7: 아, 그랬구나.
8: 아니, 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투어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죠.
7: 아, 네. 그랬구나. 자, 이제 제일 또 가까운 연휴가 노동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8: 네, 다다음 주 이제 노동절이 있죠.
7: 네네네.
8: 그래서 노동절인데 이 연휴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7: 네네네.
8: 그때 이제 연휴 때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어디 갈까 하고 구심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7: 아니, 날씨도 사실 8월 지나서 조금 괜찮아질 때예요.
8: 그럼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웬만한 코스는

0: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갈까 이렇게 고심하고 신문 보시고 어디 갈지 이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 네네.
0: 저희가 이제 특별히 마련한 네. 우리 이제 코스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자 하고 나왔습니다.
1: 네. 자, 보따리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0: 네. 네네. 우리 요번에 특별히 떠나는 거는요. 크레이트 레이크하고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갔다가 떠납니다.
1: 아, 그러세요?
0: 이 코스는 그동안 못 떠났었어요.
1: 아, 예.
0: 네, 목액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코스를 갔다가 고심고심 하다가.
1: 네.
0: 자, 요번 가을에. 네. 요번에서 노동절에는 우리 크레이터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입니다. 주립공원이
1: 네.
0: 아니고.
1: 네, 네. 예,
0: 기존에는 레드우드 주립공원을 갔는데.
1: 아.
0: 여기 주립공원은 이 산호세에 가깝게 있습니다.
1: 아.
0: 아, 그보다는 이제 국립공원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다 보니까.
1: 네, 네.
0: 이번에는 크레이트 레이크하고 다음에 레드우드 3박 4일 코스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출발은 언제냐면 9월 4일입니다.
1: 9월 4일이요.
0: 네, 3박 네. 4일이니까 4, 5, 6, 7일 오는 거죠.
1: 네, 네, 네.
0: 근데 이 국립공원이 상당히 멉니다. 멀기 때문에 차로 가기엔 너무 멀어요.
1: 아, 그럼 비행기로
0: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해서 LA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타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1: 아, 세크라멘토에서.
0: 네. LA 분들은 이제 LA에서 비행기 타고 그렇겠죠. 세크라멘토에서 네네, 이제 네네. 우리가 아침 비행기를 다 우리가 예약을 해서
1: 네네네.
0: 세크라멘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북쪽으로 해서 오레곤주로 해서 3박 4일을 돌고
1: 아.
0: 내려올 때는 버스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1: 아, 내려올 때는 네.
0: 기가 막히죠.
1: 아, 좋네요.
0: 그런데 이 스페셜로 해가지고 요금도 비행기 요금 포함해서 LA 기점으로 해가지고
1: 네네.
0: 비행기 요금 포함해서 1,299불입니다.
1: 아이고.
0: 그러면 1,299불에 비행기 요금.
1: 아니, 어떻게 비행기까지 그렇게.
0: 그러니까
1: 되지?
0: 비행기 요금 300불 빼더라도 뭐 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1: 아.
0: 이게 스페셜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1: 네네.
0: 요번에 이제 이 코스를 해서 특별히 뻔는데 저희가 이제 모집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그런데 네. 버스 하나가 벌써 넘쳤습니다.
1: 아, 벌써요?
0: 그래서 이제 버스 두 대로 해가지고 자리가 한 20자리 남아있으니까.
1: 네네네.
0: 아, 마 요번에 이제 요 코스를 다녀오시면은
1: 네네.
0: 아주 힐링 코스 해가지고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아.
0: 그 코스를 갖다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1: 네네.
0: 네. 여기 이제 가는 게, 우리가 어딜 가냐면요. 이쪽에다 샤스타 그 산이 있습니다. 샤스타란 산.
1: 아, 샤스타란 산이요.
0: 오레곤주에 있는데.
1: 네네.
0: 이 샤스타 산이 이 높이가 얼마 되냐면 무려 4,200m 됩니다.
1: 오, 꽤 높네요.
0: 해발이 1m.
1: 예, 예, 예. 예.
0: 이 우리 마운틴 휘팅 산이라 해서 이 본토에서 미국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산은 저쪽에 알래스카에 있고요.
1: 아, 예.
0: 네, 이제 이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은 마운틴 휘팅이 산이라 해서
1: 아.
0: 거기 한 4,418m 정도 돼요.
1: 네네.
0: 그보다 좀 낮은 한 4,200m 되는데
1: 네네.
0: 이 높은 산에 1년 내내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1: 아, 만년설이 있어요?
0: 네.
1: 오, 야.
0: 그래서 이 아주 웅장한 그 산에 가서
1: 네네.
0: 이 산에 그 뭐냐면 인디안들이 그쪽에 많이 살았는데
1: 네.
0: 인디안들의 어떤 그 성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 세계 7대 성지로 이게 우리 꼽히는 곳이에요.
1: 네네네.
0: 예, 이런 곳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텔로스라 그래요.
1: 아,
0: 아
1: 예.
0: 텔로스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1: 아.
0: 영적인 산이란 바로 이 샤스타 산을 구경하는 겁니다.
1: 네네. 아.
0: 이 그리고 이 산 전체가 차창 밖으로 나오는 산 전체가
1: 네.
0: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에
1: 아.
0: 그 형이 좋죠.
1: 아, 그렇군요.
0: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또 중요하면 이제 크레이트 레이크를 구경하는 겁니다.
1: 네,
0: 이 크레이트 레이크 있는데 이 크레이트 레이크는요, 재미라는 게 이게 호수인데,
1: 네.
0: 이 호수가 넓이가 얼마냐면, 우리 저쪽에 그 백두산의 그 천지 있잖아요.
1: 네, 예.
0: 천지보다 네 배나 넓습니다.
1: 아, 네 배나 넓어요?
0: 네,
1: 어마어마하죠. 아니, 호수가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0: 이 호수가 참 재미나는 게요,
1: 네.
0: 인디안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일화가 있는데, 그 하늘의 신과
1: 네.
0: 이 바다의 신이 서로 싸웁니다.
1: 아.
0: 싸우다 보니까 싸우다가 봐서 이 산이 무너져가지고 호수가 생겼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1: 아,
0: 그게 크레이트 레이크예요.
1: 아.
0: 깊이가 얼마냐면 595m입니다.
1: 네?
0: 호수 깊이가.
1: 아니 바다네요. 바다. 예.
0: 그렇죠. 그래서 590m 미국에서 가장 깊은 호수예요.
1: 네.
0: 근데 이게 눈과 비와 이게 거기 그 호수이기 때문에
1: 네네.
0: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호수에 가자마자 그냥 억소리가 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유명한 산악가 좌안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이 사람이 좌안묘를 모르면 등산가가 아니죠.
1: 아, 네. 예, 예.
0: 이 양반은 그 호수와 산을 보면서
1: 네.
0: 야, 내가 이게 완전히 몸속에 피가 마치 와인처럼 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아, 감탄했던 곳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 크레이트 레이크라는 곳 여기 와서 한번 이 호수를 보면서
1: 네네.
0: 이 호수의 그 코발트 색깔인데 색깔이 아주 청정해요. 호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어, 말로만 들어도 가고
1: 그러니까
0: 싶죠.
1: 호수가 마치 바닷물같이 코발트색이라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청정해역이에요.
1: 아.
0: 그래서 깊이가 또 저쪽 깊다 보니까 그냥 색깔이 그렇게 또 깊이가 좀 낮은 건 또 색깔이 틀린 거고요.
1: 아, 정말
0: 그게
1: 장관이겠네요.
0: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장관이죠.
1: 아.
0: 그래서 이 크레이트 레이크에 가운데 또 섬이 하나 있거든요. 고인보여 보트 타고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1: 아, 예, 예.
0: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1: 네.
0: 그래서 이게 많은 인디안들 신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도
1: 예, 예.
0: 호수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거의 안 다녀봤는데
0: 네.
1: 주로 이제 그 육지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호수를 여행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0: 그렇죠.
1: 분명히.
0: 이 호수를 할 때 우리 레이크 타우라에서 저쪽 리노 있는데 그쪽에
1: 그렇죠.
0: 많이 가시고요.
1: 네,
0: 이제 산상 호수로 해가지고 가깝게 우리 저쪽에 우리 빅베어라든지 이런
1: 네네.
0: 데 많이 가시는데
1: 네네.
0: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산과 호수가
1: 네네.
0: 여기는 그냥 청정 해역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호수에 그
1: 네.
0: 저기 크레이트 레이크 이걸 갖다가 이번에 같이 볼 수 있고요.
1: 아, 예.
0: 간 김에 이제 또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간 겁니다. 아,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죠. 삼나무입니다.
1: 아,
0: 삼나무.
1: 네.
0: 이 레드우드 이 삼나무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1: 네네.
0: 하나는 여기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삼나무가 있고요. 세코야 팍 들어보셨죠?
1: 예,
0: 네, 요세미티에 있는 세코야 팍에
1: 예,
0: 있는
1: 예.
0: 자이언트 세코야 팍에 있는 거기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레드우드하고 같은 종류지만 세코야 팍에 있는 자이언트 트리는 전 세계에서 부피가 제일 큰 나무예요.
1: 아,
0: 제일 두꺼운 나무죠.
1: 네네네.
0: 근데 레드우드에 있는 그 삼나무는 높이가 제일 높은 나무예요. 전 세계에서.
1: 아,
0: 얼마냐? 115m 정도입니다.
1: 나무가요?
0: 나무가요.
1: 아,
0: 높이가.
1: 네.
0: 기가 막히죠.
1: 아, 예.
0: 근데 재미나는 건 이 나무가 깊이가 3m밖에 안 돼요. 뿌리가.
1: 어 근데 어떻게 115m를 지탱하죠?
0: 그거 이유는요. 이 뿌리끼리 서로 엉켜져 있어요.
1: 아, 뿌리가요.
0: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지지 않아요.
1: 아.
0: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불이 나잖아요.
1: 예.
0: 산불인데 이 나무는 잘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산불이
1: 아.
0: 이 스스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1: 아.
0: 그런 그 향과 더불어 이 송진이 있기 때문에
1: 아.
0: 산불이 잘 불어요. 일어나지 않은 나들은 불 타지 않아요.
1: 아.
0: 일단 불 탔다면 상당히 잘 타요 나무가.
1: 아.
0: 그런 이 레드우드 숲이 있는 곳.
1: 네네.
0: 그래서 이 나무도 구경하고요.
1: 아.
0: 또 태평양 연안에 구경하면서 유레카라는 그것을 찾았다는 그런 말이죠.
1: 네네.
0: 그래서 저쪽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덴마크 수시 솔뱅을 들면서 내려올 때는 버스로 내려옵니다.
1: 네네.
0: 그래서 LA까지 내려오는 3박 4일.
1: 아, 그렇군요.
0: 좋죠.
1: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도 잘은 몰라도 여행에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기는 딱 좋은 코스 같아요.
0: 그렇죠. 아니 뭐 갔다 오신
1: 예.
0: 분들이도 여기 이제 웬만한 거 다 다녀오신 분들도 가시면 아 이런 데가 있었어.
1: 그렇죠.
0: 야 이게 사실 이 캘리포니아의 북쪽으로 이런 좋은 곳이 있었어 하면서
1: 아.
0: 색다른 그런 어떤 감동을 일으키는
1: 네.
0: 그리고 또 그야말로 힐링의 코스면서
1: 네.
0: 이 산과 호수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1: 아.
0: 내려오면서 또 101번 타고 내려오면서 또 경치가 참 좋잖아요.
1: 그렇죠. 예.
0: 또 여기서 이런 경치를 하면서 이 3박 4일 동안에 가장 제가 연휴 동안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이 상품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1: 아, 예. 그러시군요.
0: 그래서 이제 자리가 한 20자리 남아 있으니까 서슴지 마시고
1: 네.
0: 그냥 가서 예약하시면요.
1: 네.
0: 거기 뭐 20자리 남았으니까 바로 예약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1: 아,
0: 됩니다.
1: 나오신 김에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면 네. 213-388-4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연휴 때 이제 그 뭐 난 3박 4일 시간이 안 되는데
1: 네.
0: 나 뭐 2박 3일 1박 2일 어디 갈까 하시는 분들은
1: 예, 예, 예.
0: 2박 3일 코스를 해가지고 또 저희 그 엔텔로 캐년하고
1: 네.
0: 호슈슈 밴드라는 그쪽에 네. 2박 3일 코스도 저희가 마련해놨고요. 그다음에 기차 타고 2박 3일 이렇게 가는 코스도 있고요.
1: 기차 타고요.
0: 세도나 네. 가는 코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1: 네.
0: 코스는 많이 있습니다. 또 1박 2일 코스도 해가지고 좋은 코스도 있고요.
1: 네.
0: 하루 코스로 갔다 오는 게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다른 MC들이랑 통화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 나 이 코스 가고 싶어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1: 당일 코스.
0: 당일 코스. 그래서 이제 오크 그랜이라는 사과 마을이 있습니다.
1: 아, 예.
0: 사과 마을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팜스프링 10번 타고 가다가
1: 네.
0: 팜스프링 못 미쳐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가다가 왼쪽 산에 오크 그랜이라는 사과 마을이 있습니다. 사과 마을 하루 갔다 오는 코스인데
1: 예.
0: 비용도 109불밖에 안 돼요.
1: 아,
0: 그래서 9월 5일 떠나고 9월 6일 두 번 떠나니까 거의 사과밭에 사과를 본인이 직접 땁니다.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해가지고 그 이제 카운터에 가서 무게를 재고 돈을 페이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1: 아~
0: 애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죠.
1: 사과 얼마든지 딸 수 있게.
0: 얼마든지 사고 그 사과 자기가 딴 만큼 자기가 페이하고 가져오고 있고 거기 레스토랑들을 가면 사과로 만든 뭐 애플파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옛날 거기 마을이니까 뭐 토산품들 같은 거 이렇게 재미나는 것들 기념품 가게도
1: 아주
0: 있고
1: 하루 코스는 너무
0: 또 나무들이 숲이 있으니까 힐링 아주 한 바퀴 돌아오기 좋고요.
1: 네.
0: 저희 점심 포함해서 109불입니다.
1: 어우 점심까지 해서.
0: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점심 드실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거기는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를 해줘요.
1: 아,
0: 산에 가서 가족끼리 가서
1: 먹고 사과 드셔, 좀 따서
0: 사과 좀
1: 먹고.
0: 따고 오신 하루가 또 긴 너무 좋은 그래서
1: 네.
0: 1박 1일 뭐 좋지만 하루 시간 없는 분은 여기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우리 문본부장님도 이 사과 마을 꼭 가봐야겠다 그러시네요.
0: 아,
1: 좋아 보인다고 그러시네요.
0: 예,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사실 방송하신 것도 좋지만
1: 네.
0: 또 하루 이렇게 갔다 오시면
1: 아, 그럼요. 저도
0: 또...
1: 사실은 힐링을 해야 또 기운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할 수
0: 그러니까
1: 있거든요.
0: 요번에 이제 어디 가셨다고 또 소개도 되시고
1: 아, 물론이죠.
0: 또 다른 분들한테
1: 좋죠.
0: 추천해 주시고도 계시고
1: 예.
0: 그래서 그런 코스로 해서 일일 관광 코스로 해서 좋고요. 또 샌디에고 쪽으로 해서
1: 네.
0: 샌디에고를 하루 코스로 가서 샌디에고 가면은 그 두 시간짜리 또 크루즈 배 타는 게 있습니다.
1: 아, 크루즈가 있어요? 두 시간짜리?
0: 예, 배 타요. 거기 배 타는 것도 우리가 샌디에고나 많이 갔는데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가서 크루즈도 배도 한번 타는 거기 콜로라도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쪽 다리로 해가지고 저쪽 한 바퀴 돌아오는 두 시간짜리 배가 있습니다. 그 저녁에 되면 그 배가 고급 배예요. 낮에는 관광배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샌디에고 가서 뭐 올드타운도 구경하고 샌디에고 갔다 오는 일일 관광 코스도
1: 네네.
0: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그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2박 3일, 3박 4일도 좋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0: 네.
1: 아, 하루 어디를 갔다 와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0: 네,
1: 주변에도
0: 그렇죠.
1: 보면.
0: 네.
1: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코스를
0: 그렇죠.
1: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왕 나왔는데 제가
1: 네.
0: 뭐 고급 코스도 있지만
1: 네.
0: 저희가 야심차게 이번에 준비한 게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루트 66에서 선전들 많이 모셨을 겁니다.
1: 네, 네.
0: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는 좋죠.
1: 네,
0: 코스가
1: 네.
0: 있는데 그 여행의 버스킷 코스로 해가지고
1: 네.
0: 루트 66이라는 그 대장정의 대륙 횡단을 저희가 합니다.
1: 아.
0: 9월 30일 날 떠나는데요.
1: 네.
0: 9월 30일 날 떠나서 15박 16일입니다.
1: 아, 15박 16일.
0: 네.
1: 아마 여유 있는 분이 되게 네. 좋아하시겠네요.
0: 그래서 이 많은 미국에서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1: 네.
0: 나 한번 이 코스를 한번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꿈의 코스입니다.
1: 네, 네, 네.
0: 근데 루트 66번 도로는 올해가 딱 100주년이 돼서 이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1: 예,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1926년에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1: 네네.
0: 지금 2026년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올해가
1: 그렇죠.
0: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 루트 66은 지금은 지구상에 지금 없어지고 뭐 지도상에 없다고 하지만
1: 네네.
0: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번 도로가 생겼는데 거기 가 곳곳의 그 유적지를 보면서 약간 편안하게
1: 아.
0: 걸음 못 걸으셔도 좋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예.
0: 곳곳에 고도를 가면서 그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탄백이라는 분
1: 네.
0: 바로 이 사인라스 출신의
1: 네.
0: 이 존 스탄백이 바로 이 루트 66을 갔다가 같이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소설을 썼던 게 분노의 포도라는
1: 아,
0: 들어봤죠?
1: 예, 예, 네. 들어봤습니다.
0: 바로 이 오클라호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농지입니다.
1: 아, 농지예요?
0: 농지인데 거기가 오.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농지를 다 잃어버려요.
1: 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농업인들이 그 66번 도로를 타고 이 서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농업 이민을 합니다.
1: 아.
0: 그때 처참했던 그 사람들이 농업이면 거기에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1: 네.
0: 존 스탄백이 루트 66을 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썼던 소설이 바로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바로 분노의 포도.
1: 아.
0: 그때 그 존 스탄백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로드 오브 마더 오브 로드라 그랬어요.
1: 아.
0: 엄마 도로라.
1: 네네.
0: 엄마의 품 같은 도로다.
1: 예, 예.
0: 그래서 곳곳에 여기 가면서 여기 좋은 게 뭐냐면요. 저쪽에 가면은 그 뉴욕이나 그쪽에 가면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쪽에 가면 오클라호마라든지 이쪽으로 가면은 독일 사람들, 체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쪽에서 이민한 사람들이. 그쪽에 그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아.
0: 그 음식 체험도 할 수 있고요.
1: 아, 그렇구나.
0: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가면서 또 유명한 옛날 가수, 밥 딜런이라고 하시죠.
1: 아유, 뭐, 유명하죠.
0: 낙낙낙 핸드 헤븐 소. 이 양반은 이 음악을 하면, 음악까지만 노벨 문화, 저 이 사람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1: 네네.
0: 아니 가수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더
1: 네네.
0: 이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1: 이게
0: 밥 딜런의 그 우리가 진짜 있었던 곳 그것도 구경하고
1: 아.
0: 뭐 또 또 유명한 노래도 있죠. 뭐 테케 니지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을 거예요. 뭐 난 괜찮아 같은
1: 네네.
0: 뭐 그 노래도 들어가면서 그쪽에 66번 도로를 가면은
1: 네.
0: 아주 뭔가 보람 있는.
1: 네.
0: 이게 비용이 얼마냐? 8,799불입니다.
1: 아, 예.
0: 나누기 16일 해보세요.
1: 네, 그렇죠.
0: 얼마 안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본인이 운전하기 힘들어요.
1: 네네.
0: 버스도 VIP 버스로 해서 32인승을 갑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요번에 이 큰맘 먹고 루트 66번 또 많은 분들이 예약하셨는데
1: 네네.
0: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은 아 16일 동안 여행 힘들지 않아? 아니요 힘들지 않게요.
1: 네.
0: 하루에 버스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안 타게끔 저희가 만들었고요.
1: 네.
0: 천천히 가면서 루트 66이 시카고에서 끝나는데 시카고에서 끝나기 아, 좀 아쉬우니까
1: 네.
0: 저쪽에 와서 나이가라 폭포 뉴욕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1: 아, 예.
0: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와야 완행으로
1: 아,
0: 와야 되겠죠.
1: 그렇죠.
0: 네. 네. 그런 코스 제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1: 네, 네. 참 오늘 뭐 시간이 넉넉지 않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1박 2일 당일서부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15박 16박 사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지 이외에도 아마 굉장히 다양한 코스들이 있을
0: 그럼요,
1: 겁니다.
0: 그럼요. 저희 신문 보시면요.
1: 네네.
0: 요즘엔 광고가 전면 광고 내지 양면 광고로 나오잖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1: 네.
0: 아예 글씨를 크게 만들어서
1: 네.
0: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해서 양면 광고에 코스별로 다 나오니까
1: 네네.
0: 갈 곳은 많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주저마시고 213-388-4000번입니다. 388-4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가셔서 여쭤봐도 되고 전화로도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냥
0: 네.
1: 여담인데
0: 네.
1: 방송에서 그 이 뉴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목소리가
0: 아, 그러세요?
1: 딱 네. 뉴스 좋은 그런 목소리.
0: 아유, 고맙습니다. 뭐 네. 불러만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죠.
1: 감사합니다. 이렇게
0: 네,
1: 자리해 주셔서
0: 고맙습니다. 네. 네.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오늘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베데스다 대학의 샘신 부총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또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샘신 박사님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뭐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호칭이 따라오는 거죠, 뭐.
0: 그렇죠. 네. 우리 샘신 박사님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저번에 네. 수고 많이 해주셔서 하는 분들이 많이.
0: 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같아요. 네. 네, 제 26지구 네. 또 출마하셨었고 그렇습니다. 그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셔서 꼭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경찰도 하셨고.
1: 네.
0: 아, 그렇습니다. 뭐 미군 40년 복무하셨고 또 현지 경찰 근무 경력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치안 강화에도 굉장히 힘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직도 그 마음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까?
1: 네, 그렇죠. 네,
0: 뒤에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1: 그럼요.
0: 계시잖아요.
1: 네.
0: 예. 다 알죠. 예.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교육에도 힘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아직도 화랑의 회장으로 섬기고
0: 네.
1: 있고요.
0: 네.
1: 금인들을 위해서 네.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컨트리뷰션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뭐 목회 사역도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of course. 예, 아직도 예. 목회하고 있고요.
0: 샘 중앙 커뮤니티 교회.
1: 샘, 네, 샘 중앙 교회입니다.
0: 오, 네. 맞네요.
1: 커뮤니티 교회.
0: 네, 네, 제가 네, 맞췄네요.
1: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0: 네. 자, 이번에 이제 그 베데스다 대학의 부총장님으로 또 추대가 되셨어요.
1: 네.
0: 예, 지금은 50주년이라고요.
1: 네, 이번에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0: 네.
1: 그 학교를 세운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다음 달이죠. 네. 9월 21일이 officially 50주년인데 19일 날 네. 갈라같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뭐 나름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0: 네.
1: 그다음에 우리 뭐 영킴이라든 이런 가브너 피셜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50주년을
0: 축하하는
1: 한번 예,
0: 자리가
1: 축하하는
0: 되겠습니다.
1: 자리를 만들어서
0: 네.
1: 19일날 9월 19일날 5시에 학교에서
0: 네. 네,
1: 호텔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0: 네.
1: 호텔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사가 있는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날 예, 5시에 19일날 9월 19일날 합니다.
0: 네. 네, 토요일인가요?
1: 네, 토요일이고요.
0: 아.
1: 네.
0: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1: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어디 있냐면
0: 네.
1: 애나하임에 있습니다.
0: 애나하임에 있고
1: 950 유클릿 그러니까 오번 프리에서 내리면 바로
0: 내려서.
1: 네, 있고요.
0: 네.
1: 그 학교를 제가 또 다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제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 와서 일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모교니까
0: 네.
1: 그 다음에 그 모교는 참 저에게는 깊은 뜻이 있어요.
0: 네.
1: 그때 제가 경찰을 하던 당시라서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유니폼 입고 경찰차 갖고 거기 가서 점심 이렇게 공부를 하던 기억도 나요.
0: 폴리스 타고.
1: 네.
0: 폴리스처럼.
1: 네, 네, 그때.
0: 삐용삐용 하면서.
1: 예, 네, 그때 삐용삐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게 한 뭐 20년 이상 올 됐으니까
0: 네,
1: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학교 가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0: 이야, 까마득하네요, 진짜.
1: 네, 아주, 아주 먼.
0: 아니, 지금 생각하시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폴리스 하시면서
1: 그러니까
0: 목회의 변화된, 뜻을 두시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그게 그때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0: 네.
1: 건 아니었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는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간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0: 네, 그게 알고 싶어서.
1: 의도로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벌써 그게 목회자로 23년이 됐네요.
0: 아, 벌써 사역하신 지 23년 되신 거예요?
1: 네, 23년 됐습니다. 네.
0: 그럼 폴리스 이제 경찰 근무를 하셨었는데
1: 네 그때 이제 그거는... 마지막 때였었죠.
0: 아~
1: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고요.
0: 아, 콜링 받으셔서
1: 네
0: 이제 바로...
1: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 예. 뭐 목사가 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었었고요.
0: 예.
1: 뭐 그랬다가는 우리 와이프한테 쫓겨났을 거고 그냥 공부해 보겠다.
0: 예, 예.
1: 진짜 이게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0: 사모님은 어떻게 반대하셨어요?
1: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게 공부하는 걸 받는 건 아니고,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것은 왜냐면 우리 와이프 같은
0: 겁니다.
1: 경우에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네. 그 어떻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아, 너 절대 나 목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I just want to know.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를 속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속이게 됐습니다.
0: 네. 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네. 사모님께서도 그러면 흔쾌히 지금
1: 예.
0: 너무 지금은 좋아하실
1: 뭐
0: 것 같네요.
1: 나보다 더 예, 네. 뭐
0: 섬겨주시고.
1: 열심, 예. 열정 예, 섬기고 있습니다.
0: 자, 이 베데스다 대학의 이제 부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1: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저번에 같이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목회자로서 이제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베데스다에서 그런 콜링이 오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또 하나님이 또 당연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모교고 저는 이제 우리 베데스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진짜 신학교로서 네. 한 300명 이상이 그때는 한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신학이 많이 죽은 상태고요. 아하. 우리는 이제 유니버시티니까 네. 뭐 MBA도 있고 AT도 있고 뭐 어린이 여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요.
0: 굉장히 다양하네요.
1: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그때는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신학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인데 지금은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되어서
0: 크리스천만 이제 하는
1: 이제는
0: 게 아니라
1: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한
0: 일반 학생들도 많습니다.
1: 일반 학생들 다민족이죠 이제는 more likely 다민족이에요. 이제는 한국 분들이 신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네. 네. 그럼 다민족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네, 등록하시고
1: be,
0: 공부하시고
1: 네, it has 그렇군요. to be registered 하고 뭐 에트닉이 다 다르죠.
0: 네.
1: 왜냐면 MBA이고 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들의 공부는 비즈니스니까 예, 다들 틀리죠.
0: 아하, 그렇군요.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요.
0: 예.
1: 솔직히 예. 베데스다에 가게 된 게 다시 한번 신학과를 살리고 싶어요.
0: 아.
1: 신학하는
0: 네.
1: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진짜 대대적으로 네, 대대적으로 요번에 레지스터 하는 분들은
0: 예.
1: 50% 신학하시는 분들에게만 50%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요번에 레지스터 하는 분들.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럼 대상은 누구나 다 뭐
1: 대상은
0: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1: 나이에 상관없이 신학 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이게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0: 학비가
1: 네, 학비가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우리 때보다는 인프레션이 있으니까 더 올라갔지만
0: 네네네네.
1: 그래서 요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을 원하는 분에게는
0: 네.
1: 이제 50%
0: 요번에
1: 이제 레지스터 하면
0: 네.
1: 그분들은 이제
0: 부총장님의 권한이십니까?
1: 뭐
0: 그러니까 그런
1: 우리 총장님하고 계획을... 얘기를 했죠.
0: 아,
1: 그렇지만 이제 예. 같은 의미를 어허. 갖고 있기 때문에
0: 아,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0: 50% 네.
1: 그래서 구체적인 자격과 적용 범위 안에서
0: 네네네.
1: 학교 입학처에서
0: 네.
1: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와,
1: 지금
0: 좋네요.
1: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0: 럭키하네요.
1: 네, 럭키. 그러니까 뭐 50%면 진짜 세상 말 나면 반갑이니까.
0: 그러니까 네. 50주년이니까 50% 해주셔야죠.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과 왜냐 다른 과들은
0: 예.
1: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0: 예.
1: 운영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0: 구성은 어떻게 그 학생들 그 다민족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등록하신다고
1: 그렇죠.
0: 하셨는데.
1: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분들도 계시지만
0: 네.
1: 보편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white, black, Spanish,
0: 다.
1: 영어권들,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두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주로 어느 학과가 가장 인기 있을까요?
1: 이제 MBA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스포츠.
0: 스포츠.
1: 왜냐면 우리 학교가 보니까
0: 스포츠면 어떤?
1: 네, 사커, 네. 베이스볼,
0: 네.
1: 바스켓볼 남자 여자,
0: 네.
1: 그다음에 여자 소프트볼 다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보면 뭐. 덩치도 좋고요. 키도 훨씬 훨씬 하고
0: 네.
1: 이번에 다음 달에 그 하와이로 네. 아, 나도 좀 가고 싶은데 하와이로 아. 이번에 시합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다.
0: 네. 네네네. 자, 샘신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베데스다 대학 유니버시티의 부총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많은
1: 고생하러 갑니다.
0: 그러시네요. 네. 네, 교회는 다운타운이시잖아요.
1: 네, 당연하죠.
0: 아, 근데 뭐, NIM으로 네. 또 가셔야 되겠네요.
1: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고 합니다.
0: 네, 네, 네, 네. 참 크리스천 교육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50주년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어떻든 50년 전에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인데,
0: 네.
1: 그래서 이번에 그 비전이 우리가 크리스천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네.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0: 아하.
1: 그래서 이제 50%라는 그런 아. 50%가 50년이
0: 그렇군요.
1: 예, 예, 지어진 겁니다.
0: 아하. 네. 자, 새로운 50년을 그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총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핵심 비전?
1: 네, 비전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신학교로 시작한 우리는 또 예배가 있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든
0: 네.
1: 꼭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0: 아,
1: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회에 그들이 덕이 되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는 즉 다른 에트닉이라도 그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하. 이것이 신학이 이것이 비전이죠.
0: 예.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등록하고 많이 그럴
1: 거의
0: 텐데
1: 거의 뭐 거의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찻불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0: 근데 다들 참석을 합니까?
1: 그럼요. 왜냐하면 학점이 참석? 들어가니까.
0: 학점.
1: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참가를 안 하면 마이너스가 네. 되면 졸업을 또 못 하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에 뭐 스포츠를 하든 뭐 AI를 하든 child education을 하든
0: 네.
1: 그다음에 다른 MBA에서 일을 하든 아니 그 공부를 하든
0: 네.
1: 거기에 크리스천 그 과목을
0: 네.
1: 선택 과목으로 넣고 택하게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은
0: 메인은 크리스천
1: 하나님, 예스. 네.
0: 좋습니다. 아니 샘신 박사님이 그 부총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뭐 하나님이 하시면 저야 뭐
0: 그쵸?
1: 네, 주신 대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0: 네.
1: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예수를 알리는
0: 네.
1: 그런 학교가 됐으면 왜냐하면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다른 신학교 같이 그냥 신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많은 신학교들이 계시고요. 있지만 많은 신학교는 신학을 바탕으로 많은 좋은 학교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죠. 우리는 유니버시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그러죠. 그 어른들을
0: 네.
1: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 그게 저희들의 최고 목적.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사회 네. 가서도
0: 네.
1: 제 생각에는 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0: 아, 멋지네요. 네.
1: 아니 멋지게. 네, 그게 그거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갔어요.
0: 아니 그 베데스다라는 그 학교명도 참 좋아요.
1: 네.
0: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1: 그렇죠, 베데스다. 그
0: 물이 예, 동할 예.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1: exactly,
0: 자는.
1: Exactly 맞습니다.
0: 치유받는다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가 되는 학교?
1: 그렇죠.
0: 오, 네. 베데스다
1: 네. 유니버시티.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의미가 너무 좋으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시작한 것이 뭐냐?
0: 네.
1: 뻔하죠.
0: 네.
1: 기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all staff, faculty나 staff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시작해요.
0: 좋네요. 네. 갑자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니까. 우리가 네. 이제 university를 시작했으면 이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라이센스라고 그러면 그게
0: 네.
1: 이제 일반 대학이지만 크리스천 대학의 그 authorization이 있기 때문에 아하. employ 하는 거 우리가 너 크리스천 안에서 안 된다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requirement이 우리가 신학교라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violation 되거나 문제가 나오진 않죠.
0: 아, 예.
1: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스태프도 faculty도 그렇죠.
0: 아까 AI라고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예, AI와 디지털 시대라는 정말 그런 큰 변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1: 네,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예,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앞으로 그 맞이할 다음 50년 그러니까 AI 이 디지털 시대를 향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구성되고
1: 제가
0: 있는지 궁금해요.
1: 알기로는 저 AI를 지금 하고 있는 네. 리딩하는 이 faculty 우리 교수님을 보니까
0: 네.
1: 그러면 내가 오늘도 물어봤어. 그럼 AI를 갖고 look at the 50-year를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0: 네.
1: 그분의 얘기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AI 평상적인 거를
0: 네.
1: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마스터리 비즈니스의 그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 여기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저희 라디오 네. 서울도 AI 이 디지털 방송
1: 네. 뭐
0: 예,
1: 불러주시면
0: 저희
1: 교수님 불러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뭐.
0: 아, 저희는 네. 이미 있습니다.
1: 그래요? 저희부터 빠르네요.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예. 어플라이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연구하시고, 마스터를 가리키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1: 그래요? 네. 아유, 그러네. 빠르네.
0: 예,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 참. 오랜 시간 베데스다 유니버시티를 뭐 응원해 주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동문들도 꽤 많을 거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네. 동문 이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한국 분들도 많고요.
0: 네. 그래서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이제 동문을 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0: 네.
1: 동문이 모일 수 있는 방도 만들어놨고요.
0: 와.
1: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0: 크군요.
1: 것은 네, 베데스다가 이제 50년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세우셨으니까 이제
0: 네.
1: 앞으로의 50년을 보고
0: 네.
1: 한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민족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학교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컴퓨터하니까
0: 네.
1: 학비도 싸더라고요.
0: 그렇습니까?
1: 네, 학비도 싸요.
0: 네. 네. 그럼 여기 뜻을 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그럼요.
0: 신학이라든가 신학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사역하고 싶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1: 네.
0: 그분들도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뭐 권사님들,
0: 네. 네네네네.
1: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음악가가 있고 또 음악가도 이래. 그냥 일반적인 음악가가 아니라 신학 음악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거 그다음에 컨템포리도 배울 수 있고 리더십도 배우고 뭐 예,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교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분이 있으면
0: 그렇군요.
1: 언제든지 베데스다 오시면 됩니다.
0: 네. 네. 시니어 여러분들도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1: 그렇죠,
0: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분들을 네. 위해서 지금 클래스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그러시군요.
1: 저도 시니어니까요.
0: 그렇네요. 네, 네. 자, 베데스다 유니버시티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이 부총장이신 샘신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2026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이 베데스다 대학교 1층 채플 룸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참석하셔서
1: 네,
0: 축하해
1: 네,
0: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저희들이 레멧을 150명을 했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레지스터를 빨리
0: 그렇네요.
1: 하셔야 되니까 내가
0: 예.
1: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하나
0: 학교 예.
1: 전화번호 남길게요.
0: 네, 네, 네.
1: 혹시 참여하고 싶은 우리 동문들이나 그냥
0: 네.
1: 일반 분들이
0: 네, 네.
1: 714에
0: 683에
1: 1212
0: 1212. 뭐 네, 거기,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까?
1: 네. 뭐 그냥, 우리 한번
0: 축하해 드리면 되는 거죠.
1: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식사 준비가 때문에
0: 예,
1: 또 선물도 조금 준비했거든요.
0: 그러시군요.
1: 그래서 꼭 레지스터를 해 주셔야 되고요.
0: 네.
1: 그걸로 전화해서 나 베데스다 이번에 동문회는 네. 아니지만 50주년 참석하고 싶다 얘기해 주시면 아마 네. 그들이 받을 거예요.
0: 그러면 네. 동문들과 현재 학생들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돼요?
1: 오, 몇 천 명이더라고요. 김씨만 해도 800명이던데요.
0: 어머나.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네. 그렇게 많아요?
1: 네. 동문이 와, 엄청 많죠. 왜냐, 50년이니까.
0: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사역자들을 배출을 하셨네요.
1: 네, 50년이니까 뭐 아~ 여러. 네, 그러니까 한 성을 가졌는데 내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김씨만 한 800만 돼요 그러더라고요.
0: 어머나.
1: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0: 아니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1: 네, 뭐 크다는 것보다 규모가... 오랜 역사죠. 아마 웬만한 규모가... 신학교보다는 아마 와. 초창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다닐 때는 베데스다만이 그러니까는 어프로버 됐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더 그럴 수 있었어요.
0: 그렇군요. 저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1: 아유,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뜻깊은 네. 시간이었고.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다시 뵈서 또 반가웠고 아유, 네. 감사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아,
0: 목사님.
1: 당연하죠. 네, 네.
0: 지금까지 베데스다 유니버시티의 부총장이신 샘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2: 친구 해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로 하면은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우리 소반의 대표님 박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잠깐만 바이크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보니까 여기 지금 SK 냉동 사장님이 소반 네. 레스토랑 사장님 오셨네요. 은대구지름 최고요 이러고 계셨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네, 자 여름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3: 네, 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자 여름에 오시면은 어떤 네. 음식들을 찾나요?
3: 저희는 메뉴가 거의 똑같잖아요.
2: 아, 거의 비슷해서
3: 뭐 여름이라고 시원한
2: 특별히 뭐 여름에 콩국수 하는 게 아니니까.
3: 똑같습니다.
2: 아
3: 네.
2: 그렇구나.
3: 1년 내내.
2: 네. 근데 이거는 오늘이 제가 알기로 이제 말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3: 아,
2: 계절기로. 근데 소반은 말복하고도 그냥 똑같이
3: 몰라요.
2: 그냥.
3: 아,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와서 뭐 오늘 노인 그 뭐 있는데 노인정인가 거기에서 네네네. 삼계탕 나왔다 그러셨구나.
2: 아, 예, 오늘 말복이라서 그래요.
3: 예, 그분은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시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은대구조림하고 알탕 드시면서 고기를 안 드신다고 그래서 그거 드셨다고.
2: 아니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우리 대표님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사님이 이제 아마 바뀌시나 봐요.
3: 총영사님이
2: 그 소반에 들리셨다고.
3: 예, 네. 근데 저는 전혀 그 시골에 우리 가게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2: 네네.
3: 그러니까 전혀 소식을 모르는. 는데 어제 오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나는 전혀 모르고 너무 그냥 미안하고 혹시 어디를 가시더라도 또 저기 LA가 최고잖아요. LA에서 이제 총영사님 하셨으니까
2: 네네네.
3: 어디 좋은 나라 뭐 대사님이나 어디나 가시기를 예. 기도하고
2: 네.
3: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잘 가시라고
2: 네.
3: 좀 전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네. 무슨 행사를 하신다고요?
3: 아, 다인 LA라고요.
2: 그 어떤 행사입니까? 네.
3: 그게 이제 LA 무슨 회사에서 아마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2주 동안 그걸 합니다. 15일 동안. 그러면은 이제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키면은 돈이 네, 많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메인은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뭐 두부전이나 뭐 된장찌개나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좀 싸게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2: 그러니까 식당마다 네. 소반은 소반대로 네. 소반의 음식을 소개를 하고 네.
3: 다른 데는
2: 뭐 다른
3: 데는
2: 자기네
3: 하고.
2: 식당을 네. 하고 그러면 네. 2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 8월 14일에서 28일까지 네. 하는 거로 알고
3: 해요.
2: 있어요.
3: 근데 이제 그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15일인데
2: 네.
3: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요 거의 막 17, 18일
2: 그렇죠.
3: 그 한 3주는 완전 비상입니다.
2: 아, 그렇구나. 그럼 네. 혹시 이런 행사에는
3: 네.
2: 아, 요새 그 젊은 그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이걸
3: 그렇죠.
2: 보고 오나요?
3: 그렇죠. 거의 젊은 친구들이
2: 왜냐하면
3: 많이 오죠.
2: 왜냐하면 요사에는 네. 그 앱이 많아서 네. 뭐 그 임식하는 그 앱들이 많잖아요. 네. 옐프도 있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렇게 보고 네.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3: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사가 있어도 몰라요.
2: 아,
3: 근데
2: 그렇구나.
3: 네. 이제 거의 다 젊은 분들이 그거 보고 오시죠. 예.
2: 아, 그랬구나. 그러면 예. 이번 다인 행사에서는 우리 소반에서는 어떤 음식이 좀 그 얘기해 주실 만한 음식이
3: 이번에는 되게 간단하게 우리 딸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 그거 세 개를 위주로 했더라고요.
2: 아, 그리고 저기 광고하는 그 간장게장, 예, 저가 예, 광고하는 그 세 예, 가지 예, 메인 메뉴.
3: 메인 메뉴에다가 예, 거기다가 뭐 해물 두부전 저희가 되게 그걸 손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2: 해물 두부전. 네, 그거 맛있겠네요.
3: 네 피스. 원 오다가 일곱 개인데 네 피스 드리고 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전 드시기 싫은 분은 그 무슨 청포묵 있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2: 아, 예, 예.
3: 그거를 이제 빨강, 파랑색 여러 가지 그 한국의 탕평채라고 해서
2: 예, 예, 예.
3: 그 궁중에서 먹던 그런 그 묵을 그 둘 중에서 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시키려면 비싼데
2: 그렇지.
3: 그렇게 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2: 그럼
3: 같아요.
2: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갈비찜을 시켰다.
3: 네.
2: 그럼 거기에 된장찌개, 뭐 청포묵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3: 그렇게 먹을 수
2: 아니면
3: 있고, 두부전 그,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2: 그럼 양도 푸짐하고 뭐 에, 훌륭하게 에, 먹겠네요.
3: 네.
2: 오, 야 그렇구나. 자, 이게 이제 사실 그 물론 그 어떤 그 식당이건 특히 식당 같은 게 행사를 하게 되면.
3: 네.
2: 아,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3: 네,
2: 뭐 어느 집은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뭐 네, 어떤 집은 뭐 무슨 저 평양 빈대떡을 주고 뭐 이런
3: 네,
2: 것도
3: 네,
2: 많이 하는데
3: 맞아요.
2: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딴 식당보다 우리 소반 식당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3: 네,
2: 사실 간장게장이나 은대구조림이나 또 그다음에
3: 갈비찜이
2: 네, 워낙 세게 나오니까
3: 네,
2: 다른 게 붙어도 일단 그 맛에 저는 아주 지금 우리 SK 사장님이 말하는데도
3: 네,
2: 그런 것 같아요.
3: 네.
2: 다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네, 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3: 네,
2: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3: 네,
2: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와.
3: 맞아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3: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우리가 행사가 지금 세 번째 이걸 하고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막내딸이 오니까 이걸 아니까 신청을 해서.
2: 그렇죠. 젊은 세대가 아니까
3: 예,
2: 아무래도.
3: 아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젊은 사람 아니면은
2: 근데
3: 진짜 힘든.
2: 저는
3: 예,
2: 굉장히 그거를 추천하고
3: 예,
2: 앞으로는 따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3: 예,
2: 뭐 어디가 됐건 각종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해서
3: 네,
2: 일단은 알려야 되잖아요.
3: 맞아요.
2: 사실 모든 분들이 와서 비싼 비용을 내고 인터뷰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3: 그렇죠. 네.
2: 그리고 사실 미국에 살면서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신문을 매일 볼 수도 없는 거고
3: 그렇죠. 네.
2: 그러다 보니까 귀로 듣는 수밖에
3: 네,
2: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광고 듣다가 어디 새로 생겼네
3: 네,
2: 한번 가볼까 이러는 일이 다변사예요.
3: 그렇죠.
2: 그런 것 같아요.
3: 네.
2: 물론 뭐 소반이라는 식당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있고
3: 네,
2: 단골 위주로 있지만 네, 그래도 좀 폭넓게 많은 분들이 알고
3: 그래도 그날 광고를 들으면 어머 참 잊어버렸네 가야 되겠다
2: 그렇죠
3: 이렇게 그럼, 생각이 돼서
2: 그럼요
3: 오시는
2: 그런
3: 분들이
2: 게 생각이
3: 많아.
2: 났죠. 아, 야, 한번 가야 되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이런 효과도
3: 그럼요,
2: 있는 것 같아요.
3: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2: 네.
3: 저희가 광고를 하다가 한참 안 했잖아요.
2: 예, 예, 예.
3: 그래서 다시 라디오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2: 네,
3: 정말 왜 이렇게 한국 분들이 안 오시나 그랬는데 광고하고 한국 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잖아요.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3: 그래서
2: 소식이에요.
3: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2: 그럼요. 네.
3: 잊어먹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2: 네, 그렇죠.
3: 광고가 나가니까 예. 그래서 너무 저는 한국 분들이 너무 그립거든요.
2: 아, 그러시구나.
3: 예. 아무리 누가 외국 사람들 와서 예, 맛있다 맛있다 해도 한국 분들이 맛있다 한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2: 그렇죠. 예. 다르죠.
3: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 하신 중에 뭐 다른 사실 식당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가장 가슴에 남아 있는 말은
3: 예,
2: 얼마 전인가 인터뷰 하실 때
3: 예,
2: 경기가 안 좋고 좀 덜 되실 때는
3: 예,
2: 뭐 딸하고 남편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죠. 뭐
3: 예,
2: 아무 문제 없어요.
3: 예.
2: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3: 예,
2: 저는 그게 참 가슴에 많이 예, 와닿았어요.
3: 그러니까 손님들이
2: 네,
3: 우리 소반만큼 지금 몇 년째 안 기억이 안 나는데
2: 예,
3: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는데
2: 아,
3: 왜
2: 엄청나죠.
3: 이렇게 소반은 안 올리냐고
2: 아, 그렇죠.
3: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래요.
2: 아.
3: 근데 우리 딸이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시켜서 먹는 그런
2: 네,
3: 게 있대요.
2: 네, 네, 네, 네.
3: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양이 많고 크니까 여러 가지
2: 아,
3: 시키게
2: 그렇지,
3: 하려면
2: 그렇지.
3: 가격을 안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3: 그래서 안 예, 올리고 있으니까
2: 예,
3: 너무 와서 푸짐하게 드시고 예. 또 맛있는 데다가 건강한 음식인데다가 네. 가격까지 좋으니까
2: 그러니까요.
3: 이 불경기에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딸하고 남편의 의견을 따른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사실 만약에, 그게 예.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면 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가격은 같은데 양이 많이 줄어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3: 우리는 똑같이 그러니까 주면서
2: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운영하시는데
3: 근데 대신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게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처음에는 이러다가 큰일 났다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안 올리고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엄마 요즘 안 돼요. 올리면 그래서 월급을 반 깎았다 그랬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반 깎고 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예. 뭐 그 사실 경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수입은 그대로고.
3: 그대로고.
2: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사는 게.
3: 예.
2: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이에요. 사실.
3: 맞아요. 예.
2: 왜냐하면 밖에서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예. 굳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켜나가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 그냥 그대로 유지해 손님을 예. 받는다는 거는 예. 일반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업주가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생각 같아요.
3: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어요. 남편하고 딸한테 그러면 안 올리겠다. 안 네네, 올리는데 네네.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마이너스가 안 돼요. 예.
2: 그렇구나. 그러면 뭐 되는 거죠. 뭐. 그러면 28일까지니까 어쨌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 행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3: 다음 주까지.
2: 다음 주까지네. 그러니까
3: 거의 뭐 말까지는.
2: 말까지 있는 거니까 2주는 넉넉하게 있으니까 여름에 뭐 언제든지 가셔서 좀 맛있는 음식.
3: 그리고 2주 지나도 바쁠 때 저기 이제 만약에 못 오시면 그 다음에 오셔도 그대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2: 아, 예. 이야, 좋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겠습니다.
3: 예, 예,
2: 저는 아주 그 딴 거보다 뭐 갈비찜이 됐건 뭐 은대구조림이 됐건 청포묵 한번 먹고 싶어서 여름엔 그게 시원하고
3: 여름에는
2: 좋잖아요.
3: 여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하는
2: 그럼요.
3: 음식이에요. 그게,
2: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우리 대표님이 고맙게도 방송하시면 저한테 한 짐씩 싸서 줍니다. 뭐 음식을. 근데 음식도 음식인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반찬이 한 10가지 와요. 근데 그 며칠 먹어요, 두면은. 그러면 메인 먹고도 그냥 밥에다 물 말아갖고 그 반찬하고만 먹어도 한 며칠은 정말 뚝딱뚝딱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에 아니 반찬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10개씩이나 하시려면 그거 쉬운 일 아닐 텐데.
3: 제가 한 15가지를 합니다. 아침에.
2: 아 그래요?
3: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제가 뭐 버섯이고 뭐고 다 다듬어 놓고 자르고 그러니까요. 다 해놓고 뭐 무시래기도 막 삶아서 오래오래 삶아야 됩니다. 은은하게. 다 해서 준비해놓고 아침에 오면 한 3시간 동안 합니다. 반찬을. 한 6시쯤 나가서 3시간 하면은 이제 하고 집에 가서
2: 아니 아침에 6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럼 혼자 하시겠네요. 아무도
3: 혼자
2: 없이.
3: 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조금 늦을 때는 뭐 7시에도 나오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시간에는 누가 들어오면 우리 남편 못 들어옵니다.
2: 그렇구나.
3: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2: 그러면 보통 이제 15가지 정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하세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세요?
3: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은 바꾸는데 이제 종류도 조금 바꾸는데 너무 열몇 가지 하다 보니까
2: 그렇죠.
3: 한두 가지나 바뀌어지지 안 바뀌어지고 이제 가끔은 된장 넣고 뭐 무쳐야 되는데 어떤 날은 내가 간장 넣고 무쳐보자 그래갖고 조금씩 바꾸는 건 있어요. 오이도 무칠 때 고춧가루로 무치는데 어떨 때는 고추장도 넣고 싶어요. 그 맛을 나는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럼 또 고추장도 넣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조금씩 그랬구나. 그날에 내가 먹고 싶으면 바꿔요 제가.
2: 그렇구나. 저는 그 여러 가지 반찬 좋은데 가장 그 이 별미가 그 파슬리 같은데 땅콩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버무린 게 있어요.
3: 아 샐러리에다가 들깨.
2: 들깨예요? 저는 그 고소해서 전 그게 그렇게 입맛에 닿더라고요.
3: 그
2: 보니까.
3: 들깨가 너무 비싸잖아요.
2: 네 그렇죠.
3: 그래서 제가 그냥 못 쓰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50파운드를 사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날마다 씻어서 한 5번은 씻어야 돼요. 혹시 흙이 돌이나 있을지 모르니까.
2: 왜냐하면 그게 맨입에 먹기가 좋아요. 짜지도 않고 고소해서. 저는 사실 땅콩 소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3: 아니,
2: 그게 들깨였구나.
3: 들깨에다가 저기 조금 소금 조금 넣고요. 갈릭 네. 솔트 제가 좋아하는 갈릭 솔트인데 그거에다가 새우젓을 조금 다져서 넣습니다.
2: 아 새우젓 근데 새우젓 네. 맛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3: 다져서 넣고 이제 그 들깨가 고소하니까.
2: 아 네. 그렇구나.
3: 네. 연근조림도 되게 어, 제가 궁중요리 같이 이렇게 어. 엄청 신경 써서 만들고 어. 땅콩 멸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술안주에 좋고.
2: 어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집에서는 어떻게 식사하세요?
3: 집에서는 저는 음식 안 합니다. 거의.
2: 집에서 누구 하세요?
3: 남편이.
2: 아 사장님 하세요?
3: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이틀 전에가 우리 13주년 기념이었어요.
2: 아이고 축하합니다.
3: 결혼 기념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집에 그날은 있어서 내가 LA에서 어. 올라가면서 어, 어, 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네.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남들은 여자가 다 음식 해놓고 퇴근할 때 들어가면은 네. 오늘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놨을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맨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어... 훨씬 자기가 더 맛있게 하니까.
2: 예, 예, 예, 예.
3: 근데 뭐 이거 먹고 싶어 해줘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주고요.
2: 네.
3: 오늘은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이거 할게 그러면은 자기가 얼른 가서 내가 할게 그러고
2: 아, 그러시구나.
3: 자기가 해야지 맛있으니까.
2: 아, 그렇죠. 아.
3: 그래서 그렇게.

0: 여보, 청개구리 네가 왜 없어? 띠 중에서 내가 맨날 그러는데 그러시구나. 네가 거꾸로만 하면 돼요. 거꾸로만.
1: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네.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14일입니다. 오늘이네요, 그죠?
0: 네, 오늘부터 시작.
1: 오늘부터 2주간인데 우리 대표님 말로는 계속 네. 드린대니까
0: 네.
1: 아주 다이닝 LA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소반에 가셔서 네. 그 동안에 아시던 메뉴에 좀 더 보충된
0: 네.
1: 맛있는 절기 음식을 좀 드시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올림픽과 놀턴에 아주 쉽게 자리 잡고 있고 파킹락도 편안하고 단 화요일만 휴무입니다. 아,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고 예약하실 분은 323-936-9106 323-936-9106으로 연락하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세요.
0: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1: 예.
0: 그 다들 여름이니까
1: 네네.
0: 이 맛이 저도 요즘 저같이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살짝 음식 맛이 없어지나 해서 내가
1: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여름을 타는 거예요, 그죠?
0: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나 같은 사람도 타는데
1: 예, 예.
0: 그래서 건강하게 맛있는 네. 음식 드시고
1: 네.
0: 일단 먹어야지 힘이 나요.
1: 아 그럼요. 네. 기운이 나니까
0: 네.
1: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0: 네.
1: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오늘 주말도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내 인생에 노래가 하나쯤 있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첫사랑이 생각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대학 시절 친구들이 생각나고, 또 어떤 노래를 들으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처음 왔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노래는 단순한 우리의 음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억을 꺼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열쇠를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준비한 시간은 바로 우리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30위부터 21위까지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위부터 11위까지, 그 다음 주에는 10위부터 1위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30위부터 21위까지 다 10곡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래만 들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절 우리가 유행했던

어떤 생각들, 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때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 합니다. 자, LA 토요일 아침입니다. 커피 한잔 준비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기대 앉으신 후에 바로 우리 첫 번째 30위 출발하겠습니다. 30위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입니다.

한국인이 정말 사랑한 30위에 올려져 있네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였습니다. 이 노래는 참 희한하게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그렇죠.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고친다? 왜 화장을 고칠까요? 저는 처음에 그냥 화장을 고치고라는 제목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화장을 고치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 때문일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울었을까요? 아니면 울지 않은 척 하기 위해서 화장을 고쳤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마음을 잡기 위해서 좀 화장을 고쳤을까요? 아, 그 시절에 이 노래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정말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따라 불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노래방에서 노래가 나오면 옆방에서도 이 노래를 정말 부를 정도로 진짜 방방마다 이 노래를 막 들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발라드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좋은 노래였던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내 얘기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29위인데요. 29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수는 김동률이고요. 제목은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입니다. 와, 제목부터 정말 좀 신기하지 않나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우리 애청자분들이라면 과연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어떤 분위기에서 쓰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혹시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처럼 절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혹시 다시 나를 좀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랑보다 또 현실에 또 매여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는 것, 늘 우리가 경험했죠. 20대에는 사랑이 먼저고요. 30대에는 현실이 먼저고, 40대가 되면 경험이 올라오고요. 50대가 되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젊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젊어지는 마음으로 29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제목은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지금 들려드린 곡 29위였습니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였는데요. 캐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드리는 리에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루이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앙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를 정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비비아님, 우리 데니시님, 크리스티님, 로비님 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TKLM 진짜 어디 가셨나요? 궁금합니다. 아 우리 크리스티님께서 제가 화장을 고치고를 들려드렸더니 오늘은 화장을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오후 되면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 이 진짜 이 실감나는 토요일 아침 멘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우리 로빈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이따 방송하시잖아요. 그죠? 방송 잘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K-힐링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공개방송이 있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정말 물건이 싸고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잠시 제가 광고를 들어보니까 100불 사면 100불이 공짜다. 아 이거 뭐 대박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간 나시는 분들 그 어디냐 우리 올림픽 갤러리아 있죠? 네, 2층에 있습니다. 우리 K-힐링 가셔가지고 사람도 잘 만나시고 또 좋은 물건도 구입하시고 3층 푸드코트에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하시고 오늘 좀 오후 시간을 즐겁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28위는 어떤 곡이 랭크되어 있는지요 한번 우리 볼까 하는데요. 먼저 노래를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이 부릅니다. 28위 곡은 제목 사랑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8위 팀의 사랑합니다였습니다. 와, 제목부터 직진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그냥 평소에 말하면 되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특히 부부 사이엔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물어보죠. 나 사랑해?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내가 다시 물어보죠. 얼마나?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 많이? 끝입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달랐죠.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그냥 옆에서 나도 사랑해, 얼마나, 그러면 정말 뭐 하늘부터 땅까지 뭐 진짜 영혼을 털어서 사랑해 뭐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랑해? 응, 끝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노래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 사랑을 얘기하는 노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노래가 들려질 때마다 좀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연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손도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합니다는 말이죠.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자녀에게, 연인에게 진짜 100만 번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쓰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사랑합니다 자주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우리 비비아님 회장님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 오늘따라 정말 댓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뭐 로라님, 뭐 데니시님, 뭐 진짜 비비아님은 늘 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TK 포레버님, 뭐 크리스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 티셔츠를 산 지 한 1년이 넘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가지고 정말 찾다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찾았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아, 내일은 무슨 옷을 입어볼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떡하니 옷장에 아주 살며시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름이 가기 전에 살짝 꺼내 입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27위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인이 사랑한, 정말 정말 사랑한 30위, 2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26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위는 이기찬이 부릅니다.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6: 27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그리고 26위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들려드렸습니다. 와,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제목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 번 사랑은 갔다 그러네요. 왜 사랑은 지나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죠. 매일 전화하는 게 귀찮고 매일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왜 연락하네 라고 말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그렇게 전화가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그러네요. 사람 마음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발라드 노래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못하는 마음을 노래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25위는요 박정현의 꿈에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에는 참 희한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꿈에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절 보고 웃고 있어요. 같이 걷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 순간 참 허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보다, 아 죄송해요, 꿈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라고 말이죠. 특히 이렇게 혼자 운전하다가 라디오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듣다가 이런 노래가 나오면 괜히 멍하니 창밖을 쳐다보게 될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 위에 있는 차들, 멀리 보이는 산, 익숙한 LA나 내 동네의 풍경, 그런데 마음은 갑자기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확 가버릴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계셨던 집,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학교 다니던 길, 그리고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던 그 공간들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꿈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25위입니다. 박정현의 꿈에.

지금 들려드린 곡 박정현의 꿈에 25위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우리 24위 한번 들어볼까요? 24위는 김현성의 헤븐입니다. 이거 듣고 우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닥하고자 즉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서 뽑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에이.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김현성의 헤븐이었습니다. 24회까지 들어봤는데요. 아, 오늘 제가 10곡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한 곡은 제가 2부 말미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한번 가보는데요.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위 박정현의 꿈에를 들려드렸는데 우리 TK4EVER님께서 왜 박정현이 생각이 안 나고 박슬기가 보이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박슬기 씨가 개그맨이잖아요. 개그우먼이죠. 예, 굉장히 근데 재미있는 친구인데 워낙에 이제 박정현의 성대모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TK4EVER님이 재미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크리스티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좋은 얘기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우리 한인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늘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한인분들이 조금 힐링이 되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또 생활 상식도 얻어가고 또 다음 주에 좀 더 힘이 날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미주 한인사회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23위 곡은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30위부터 21위까지 들려드릴 건데 지금 벌써 23위까지 왔습니다. 자, 23위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23위 곡은요, 서영은이 부릅니다. 내 안에 그대.

LA에서는 우리에게도 8월 15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를 배웠고요. 한국 노래를 듣고 있고, 한국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한국 노래나 또 이런 한국 방송은요, 고향과 연결되는 또 우리 한국과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통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라드 10곡을 들려드리려고 했고, 또 지금 현재 8곡을 들려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10곡을 들려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한국을 회상해보는 추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20위부터 11위까지 더 강력하고 더 익숙한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미주 한인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과천, 그래서 미주 교민들께 소개되고 있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이 사랑한 30위부터 21위까지 들려오고 있는 중에 22위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자, 전주 들려드리겠습니다. 22위에 랭크되어 있는 곡은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내 사람. 저는 이 노래 들려드리고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0: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늘 맞이하는 토요일은 평일과 뭔가 좀 다르죠? 눈 뜨자마자 오늘 뭐 해야지 라고가 아니라 오늘 뭐 안 해도 되지 라고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평일에는 출근해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맡겨진 업무도 봐야 하고 손님들과 미팅도 해야 하고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조금 달라지죠. 커피 한잔 내려놓고 아 오늘은 뭘 해볼까 라는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 휴가철이 되면 토요일 오전에 꼭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 한국에 한번 가야 하는데 언제 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라고 말이죠. 가끔 토요일 오전이 되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가족 생각도 나고 내가 살던 고향은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에 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이죠. 혹시 애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 아파트 사놓고 나중에 가면 참 좋겠다라고 말이죠. 또는 투자 목적으로 한국 부동산 한번 알아볼까? 그런데 말이죠.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여기 LA에서 부동산이 어려운데 한국 부동산은 더 어렵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미국에서 계속 살까? 한국에 몇 달씩 가서 살면 어떨까? 아이들한테 한국에 머물 공간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요, 뭐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충분히 뭐 부동산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오늘은요, 한국 부동산은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부동산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 환영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LA에서 한국으로 잠깐 부동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게스트분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윤수일이 부릅니다. 아파트.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미주 한인사회에서 주목받는 지역 과천, 그리고 미주 교민들께도 소개되고 있는 우리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한국 K홈즈 리얼티에서 미국 분양을 총괄 책임하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유승현 상무님과 함께 오늘 토요 초대석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케빈의 토요조와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홈즈 리얼리티 한국 지사 유승현 상무입니다.
0: 자, 사실 미국에 오신 좀 되셨잖아요, 그죠? 네, 언제 오셨죠?
1: 8월 초쯤에 이제 와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0: 아,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일 때문에 오늘 처음 온 게 아니시라 좀 여러 해 동안 오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언제 오셨어요?
1: 한 5년 정도 이제 그래요? 주기적으로 자주 방문했습니다.
0: 이번에는 우리 해링턴 스퀘어 과천 때문에 오셨지만 예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죠?
1: 예전에는 이제 송도의 이제 월드 메르디앙 청라 현장 그런 현장 때문에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0: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우리 유승현 상무님이 처음 미국에 오셔서 한국 부동산을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한국 관련된 송도부터 청라 뭐 진짜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또 실제 책임 맡아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과천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교민분들께 조금 좀 한국의 어떤 부동산을 소개한다라기보다는 한국 부동산이 뭐가 좋다 또는 한국 부동산은 이런 게 조금 장점이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가볼까 하는데요. 요즘 보면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 병원도 가야지 뭐 여러 가지 뭐 은퇴하신 이후에 한국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자기 은퇴 삶을 좀 즐겨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또 요즘 달러 가치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때 한국에 투자하면 좀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또 요즘에 한국에서 진짜 주목받는 지역 서울과 되게 인접해 있는 과천에 있는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한번 우리 상무님께서 처음부터 한번 우리 어떤 부동산이고 또 어떤 걸 설명하실지 시작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과천이라는 지역부터 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특징,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구입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까지 최대한 쉽게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요즘 네. 미주 교민들이 한국 부동산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분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이제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 문의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생활 거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으셨어요.
0: 아, 네. 생활 거점으로. 네네. 네.
1: 그래서 1년에 뭐 몇 번씩 왕래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이제 병원 진료, 네네. 그 건강 검진, 네. 그다음에 자녀나 가족들의 이제 행사
0: 맞아요,
1: 참석
0: 맞아요.
1: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0: 네. 사실 저도 한국에 뭐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한국 가면 호텔에 있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지인 집에 머물 때도 있었는데 네. 많이 불편해가지고 호텔에 네. 있을 때가 있는데 사실 호텔 생활이 편치는 않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많이 문의가 오시는 게 있죠, 좀.
1: 맞습니다. 호텔에 머무는 것도 네. 뭐 부담이고 네, 네. 이제 가족 집에 뭐 한 달 이상 이제 머무시는 것도 이제 불편하시니까
0: 예, 예.
1: 이제 한국 방문 거점용
0: 맞아요.으로
1: 네. 이제 많이들 찾으시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은퇴 후 세컨 하우스
0: 네.
1: 그 임대 가능한 자산 이런 여러 목적으로 이제 문의 주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본인께서 방문해서 좀 쉬시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고
1: 네.
0: 또는 이제 뭐 아예 내가 어떤 분들은 뭐 6개월은 여기 살고 6개월은 한국에 있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미국에 투자할 바엔 한국에 투자하겠다. 라고 해서 한국의 아예 자산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 네네.
0: 제가 알기로도 또 제가 진행을 했지만 우리 한 달 반 전쯤에 우리 부에나팟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분양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현장 네. 반응은 좀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1: 약 한 달 전에 이제 LA랑 이제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양 설명회를 개최했었고
0: 맞아요.
1: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0: 네.
1: 그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0: 네네.
1: 네,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보통 가격이 얼마냐,
0: 네네.
1: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천이 정확하게 어디냐,
0: 네.
1: 이제 강남까지 얼마나 이제 걸리느냐, 이제 세금이나 뭐 어떤 절차로 해서 이제 부동산 구매를 하느냐,
0: 네네.
1: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이후에도 이제 문의가 계속 이어져서
0: 이제
1: 현재는 매주 LA의 그 K홈즈 리얼리티 홍보관에서 분양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매주 지금 분양 설명회를 뭐 소규모로 하고 있고 LA에 자격으로는 그 굉장히 3층에 그 분양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주 잘 만들어놨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잠시 후에 또 그 위치는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1: 네.
0: 자, 우리 상무님은 한국 현지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의 과천,
1: 네.
0: 어떤 이미지의 도시고 어떤 분들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과천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서울대공원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0: 아 맞아요, 서울대공원이 있죠.
1: 네네. 그 미국 교민분들께 쉽게 말씀드리면 과천은 이제 미국의 얼바인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미국의 얼바인 같다. 네. 아, 네네.
1: 아직 제가 얼바인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네네. 사진으로 봤는데 이제 네. 도시가 되게 정돈돼 있고
0: 굉장히 계획적이죠. 얼바인 네네. 같은 경우는
1: 쾌적하고 자연환경도 뛰어나고
0: 네.
1: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0: 네.
1: 과천도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런 이미지가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또 과천은 아주 그냥 산으로 어우러져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네, 관악산이랑 청계산 같은
0: 아,
1: 자연환경을 이제 그 누리면서도
0: 예예.
1: 이제 강남과 매우 가까운 생활거리라는 게 이제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0: 예. 그리고 과천에 굉장히 유명한 게 지식정보타운이라는 IT 관련된 그 사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과천 지식정보타운 중심으로 이제
0: 네네.
1: IT, 바이오, 이제 청담 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전문 수요직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면 제일 많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병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느냐?
1: 네네.
0: 병원은 어떻습니까?
1: 네, 지금 500병상 규모의 이제 아주대학교 종합병원도 들어올 예정이라서
0: 네네.
1: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일단 그러면 첫 번째, 과천이 좋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얼바인처럼 계획적이고 안전하다. 두 번째, 산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다. 또 세 번째는 IT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래도 좀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리고 강남 쪽과 굉장히 가까운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종합병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 이 뭐라고 하나 그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벌써 여섯 가지가 확보가 되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용하고 살기 좋은 그런 타운이라기보다는 와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서울 한복판의 그 복잡한 환경을 생각하시는데
0: 네네.
1: 이제 여기는 이제 쾌적하면서도
0: 네네.
1: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은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0: 네네.
1: 되고요.
0: 네네.
1: 그래서 과천은 이제 실거주와 이제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0: 와,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 좋네요.
1: 네네.
0: 자, 과천이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미주 교민들께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좀 잘 설명해 주시죠.
1: 네. 그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지금 동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0: 네네.
1: 이제 지금 뭐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0: 네.
1: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부동산 취득할 때의 절차나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송금
0: 예.
1: 문제
0: 네네.
1: 이런 게 뭐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K홈즈 리얼리티 한국 지사와 함께
0: 네.
1: 현지 절차까지 이제 바로 연결해 드리는
0: 네.
1: 안내해 드릴 수가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통합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1: 네네.
0: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1: 필요한 경우에는
0: 네.
1: 이제 세무사,
0: 네.
1: 뭐 법무 행정사까지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0: 네네.
1: 그걸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전화번호는 알려주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전화번호는 213-437-9911입니다.
0: 자, 213-437-9911번 213-437-9911번입니다. 자, 뭐 사실 미국에 살면 거의 1인 1 자동차거든요. 네네. 그만큼 차가 필수예요. 하지만 한국은 뭐 진짜 교통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내 집에서 역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어떤 입지에 있습니까?
1: 입지는 그 과천 정보타운역이 이제 네. 지하로 직접 연결될 예정입니다.
0: 아, 그러면 지금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서 바로 지하로 연결되니까 외부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너무 좋은데요.
1: 그 현재는 이제 공사 네. 중이고요.
0: 아, 공사 중이고.
1: 네,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0: 아, 어차피 제가 알기로도 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2027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죠?
1: 네, 네.
0: 그러면
1: 아, 29년도.
0: 아, 29년.
1: 네네,
0: 그럼 완공되고 맞습니다. 벌써 지하철은 깔려 있다는 얘기네요.
1: 네,
0: 와,
1: 맞습니다.
0: 좋네요. 자, 진짜 덥거나 추울 때 네.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지하에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이 과천에서 강남까지는 지하철을 몇 분 정도 소요될까요?
1: 개통했을 때는 이제 사당 서울권까지는 10분 내외,
0: 아, 이제 10분.
1: 강남까지는 20분이 안 걸릴 것으로
0: 와,
1: 예상됩니다.
0: 너무 좋네요.
1: 네네.
0: 자, 이제 입지 조건도 좋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피스텔의 구조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되게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헤딩스 과천은 방이 몇 개, 화장실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구조는 방 세 개, 네. 화장실 두 개.
0: 예.
1: 뭐 미국의 콘도라고
0: 네네.
1: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이제
0: 제가 알기로는
1: 네.
0: 층고가 되게 높다고 알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일반 아파트에 비교해서 거의 뭐 한 두 뼘 이상 정도 층고가 높고
1: 네, 2.75m의 층고.
0: 와, 굉장히
1: 높네요. 개방감이
0: 그러면.
1: 높고요. 이제
0: 네네.
1: 마감재도 고급 마감재, 이제 풀옵션 가전등이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일단은 일반적인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이제
0: 네네.
1: 생각하시는 원룸, 투룸
0: 네네.
1: 이런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0: 좋네요.
1: 이제 멀티 발코니,
0: 멀티 발코니,
1: 네,
0: 예.
1: 바닥 난방이 적용되는 점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바닥 난방이라면 온돌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한국 분들이 정말 그거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미국은
1: 네.
0: 아시겠지만 히터로만 움직여가지고 사실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지 한국처럼 후끈후끈한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은 이 바닥 난방이 적용되어 있다. 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 풀옵션 가전 제품이 다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냉장고도 빌트인이고 세탁기, 드라이어도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 가전은 이제 그그
0: 네.
1: 그 어떤 것을 이제 해 드릴지는 이제
0: 네네.
1: 그거는 저희가 그
0: 아직 지금 결정을
1: 네, 결정은 예, 결정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 오피스텔에 실제 가 보신 분이니까 그 뭐라고 네. 하나 그 그 분양 오피스라고 하는 우리 그 실제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시면 실제 그 가전 제품을 다 보실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화면에서 보니까 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벽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부분을 클릭하면 그게 냉장고가 튀어나오고
1: 네네.
0: 한 부분을 클릭하면 세탁기가 들어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와 진짜 한국은 디자인 면에서는 진짜 탁월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이 오피스텔은
0: 네.
1: 이제 아파트급 하이엔드 주거 상품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또한 이제 여기 장점은
0: 네네.
1: 이제 피트니스 센터와
0: 네네.
1: 스크린 골프장,
0: 이제
1: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호텔식
0: 네네.
1: 컨시어지 서비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0: 와.
1: 그래서 비서 서비스,
0: 네네.
1: 이제 헬스,
0: 네네.
1: 뭐 세차, 팩케어, 뭐 청소 같은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는 점도 이제 해외에서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관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 사실 이제 그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호텔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손님들께서 불편한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직원들이 도와주잖아요. 뭐 심지어는 택배도 갖다 주기도
1: 네,
0: 하고
1: 맞습니다.
0: 세탁물도 픽업해 주기도 하고 뭐 차도 불러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좋네요. 좋네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 프로젝트가 믿을 수 있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 매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해외 거주자분들은 이제
0: 네네.
1: 광고, 화려한 광고만 보시고 이제
0: 네네.
1: 보실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사업에 참여하는지
0: 네네.
1: 뭐 어떤 브랜드인지
0: 네네.
1: 그다음에 뭐 사업 주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효성 건설과
0: 효성 건설
1: 대상 산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효성의 해링턴 브랜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0: 한국에서는 효성은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한국에서도 유명한 주거 브랜드고요.
0: 네.
1: 대상 산업은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네. 건설 사업에도 참여한 큰 회사입니다.
0: 네. 대상 산업도 굉장히 좀 귀에 익숙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효성과 대상이 한꺼번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믿을만한 그런 프로젝트 같네요.
1: 네. 네. 그래서 저희 세미나에서도 좋은 점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네. 프로젝트의 구조,
0: 뭐
1: 브랜드의 입지, 구매 절차 등
0: 네.
1: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고
0: 그
1: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데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을 들은 게 뭐냐면 그 인터넷으로 실제 건설 현장을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1: 네,
0: 들어가시면 지금 얼마큼 공사가 지어지고 있는지
1: 네.
0: 언제쯤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될 건지까지 계속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실제 투자하신 분들이나 계약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잘 지어지고 있는지 근데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하나 다른 프로젝트와 틀리게 차별화 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노래 듣고 나머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하면 또 하나 생각난 노래가 있어서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혜은이가 부릅니다. 제3 한강교.

0: in a world where
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3853304.

0: 자, 토요일 캐빈의 토요 초대석에서는요, 우리 K 홈즈 리얼트에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유승현 상무님하고 우리 과천 해링턴 과천 스퀘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한국 부동산 그러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소개하는 상품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죠?
1: 네,
0: 어떤
1: 맞습니다.
0: 부분이 틀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사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거는 네, 사실입니다.
0: 그렇죠. 네네.
1: 네, 다만 구입 조건이나 이제 대출,
0: 네.
1: 세금, 거주 관련 규제 등 확인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죠. 네.
1: 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0: 네.
1: 상대적으로 이제 활용도가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0: 아,
1: 네,
0: 예.
1: 특히 이제 해외 거주하는 교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한국을 갔을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0: 네네.
1: 사용하지 않을 때 임대를 고려할 수 있는가,
0: 아,
1: 이런 것도
0: 그렇게.
1: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네, 해리턴 스퀘어 과천은 강남 접근성,
0: 네.
1: 그다음에 지식 정보 타운의 전문직 수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와 임대를 함께 검토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투자하기는 어떤 게 용이한가요?
1: 투자 용이성은 이제
0: 네네.
1: 그 개인의 그 상황에
0: 아, 또
1: 따라
0: 틀릴 수
1: 이제
0: 있다.
1: 유료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에
0: 네네.
1: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뭐
0: 네네.
1: 세금적인 부분도 뭐참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0: 오케이,
1: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 있으면서요, 한국에 있는 이런 투자 상품을 관리하는 것도 걱정이 될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가 가능할까요?
1: 네, 미국에서는 그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0: 네, 미국엔
1: 근데
0: 있죠, 대개는. 네.
1: 한국도 이제 세입자 응대나 이제
0: 네네.
1: 월세, 이제 수금,
0: 네네.
1: 뭐 시설 관리 등을 맡아주는 임대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이제
0: 네.
1: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제
0: 네.
1: 보안,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미국에 와 있지만은 집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누가 왔는지, 택배가
0: 네.
1: 왔는지, 뭐 온도 조절, 뭐 그런 제어가 다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실제 임대 가능 여부 조건은 이제 개별 상황에 따라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0: 네.
1: 해외 거주자들에게 관리 시스템 자체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0: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K홈즈 리얼티 쪽에 의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좀그뭐 흔히 얘기하는 렌트도 놔주실 수 있고 관리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0: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세금과 송금 문제거든요.
1: 네.
0: 뭐 송금하는 거야 몇 번씩 해보셨으니까 좀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도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세금은 이제 그 국적이나 거주
0: 네.
1: 상태, 현재 이제 구입 목적 등에 따라서
0: 네.
1: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답을 하는 것보다는
0: 네네.
1: 이제 전문 세무사를 연결시켜 드려서 이제
0: 아,
1: 저희가
0: 그렇게.
1: 상담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 네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틀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진짜 현실적인 전문가를 연결시켜 드리면 아, 이분은 이렇게 하시면 세금이 절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금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해링턴 스퀘어가 아니라 나는 이거 말고 뭐꼭 과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고 싶다. 그런 분들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0: 네네.
1: 전화를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0: 네네.
1: 저희 K홈즈 리얼리티에서 이제 그 쉽고
0: 네네.
1: 편안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이제
0: 네네.
1: 연락 주시면
0: 네.
1: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0: 자,
1: 필요에 따라서 이제
0: 네.
1: 저희가 세무, 뭐 아까 법무사, 행정사들 이제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자,
1: 네.
0: 이제 좀 그냥 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약속된 질문 말고, 자, 우리 이제 실제 상담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1: 네.
0: 많이들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많이 질문 받은 거 어떤 게 있으세요?
1: 질문 받은 것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문제,
0: 아, 세금
1: 그 다음에 이제
0: 문제.
1: 그 간단한 과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과천의 이제 입지. 네, 저희 홍보관에는 이제 모형도랑 이제 지도 이런 거를 보시고 직접 이제 상담을 하시면 이제 좀 더 쉽게 교통부터 뭐 모든 것을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들었어요.
1: 네.
0: 실제 나는 좀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그 현재 매주 그 LAH한 K홈즈 리얼리티 홍보관에서 그 헤리턴 스퀘어 과천 분향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은 한국 교육문화원
0: 여기 위치가 680 윌셔입니다.
1: 네네.
0: 680 윌셔 플레이스에 있거든요. 예, 거기 한국 교육문화원
1: 건물 3층 310호에 있고요.
0: 네네. 이제
1: 실제 오시면 모형들을 보면서 과천의 위치와 주변 개발 계획, 타입별 구조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이제 1대1로 편안하게 상담도 가능하니까
0: 그
1: 많이들 오셔서 이제 상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매일 뭐 심지어는 토요일도 상담 원하시면 오픈해서 그 진행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전화만 미리 주시면 이제 저희가 언제든지
0: 전화번호 한 번만 알려주시죠.
1: 네, 방문 예약은 213-437-9911
0: 213-437-9911번입니다. 213-437-9911 꼭 뭐 해링턴 과천 스퀘어의 오피스텔 말고도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예약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어떤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게끔 설명하면 좋을까요?
1: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자주 방문하면서 이제 호텔이나 가족 친척 집에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편안하게 내 공간에서 머무르고 싶은 분이나 이제 은퇴 후 한국을 오가면서 이제 생활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달러 자산이 있어서 이제 한국 부동산으로 분산하고 싶으신 분. 또한 이제 임대 운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관심에는 있지만은 이제 절차가 막막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알기로도 저도 이제 한국 관련해서 많이 부동산도 설명해 드리고 구입도 시켜 드렸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그 향수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면 미국에서 좀 살다가 한국에서 좀 여유 있게 지내고 싶고 또 이제 자기 자녀들은 거의 여기 2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부모님은 한국 분이고 나도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났다 보고 여기에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는 한국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근데 한국에 사셨던 부모님들은 이 친구들이 약간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해서 너 한국 부동산 우리가 사놓은 게 있으니 좀 가서 보기도 하고 또 한국에 나가봐라. 저 이런 용도로도 많이 좀 구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뭐 해링턴 과천 스퀘어라고 하는 한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한국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정말 미국 내에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투자를 한국에 한들 내가 좋은 환경에서 내가 좋은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내가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관심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상무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이제 한국 부동산을 소개하잖아요. 난 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라디오를 들으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1: 지금 관심 많으신 분들 중에 이게 65세 이상 이제 그 복수국적이 가능한 부분이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65세 이상 되면
1: 한국에서 이제 의료 혜택도 이제 잘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서 연금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편안한 노후 생활도 한국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교통도 좋고 이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65세가 지난 분들은 한국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한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도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1: 네.
0: 우리 유상무님은 지금 보면 미국에 와서 이제 한 6년째 지금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부동산을 하시는 그런 뭐 전문 분야가 아니라 미국에 오니까 이게 좋더라. 뭐 어떤 게 미국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1: 다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막연하게 좋다 말고.
1: 네네 정말 오면 한국은 네네. 이제 네. 진짜 큰 높은 빌딩이나 이제 네네. 차가 많고 네. 복잡하고 한데 여기는 뭐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이제 뭐 그런 느낌도 있고
0: 네네.
1: 이제 한국은 지금 날씨가 30도가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0: 여기도 근데 더워요. 예.
1: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습도가
0: 습도가 있으니까
1: 네, 낮아서 여기는 이제 그런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유상무님.
1: 네네.
0: 내가 만약에 나이가 좀 들어서
1: 네네.
0: 나는 어디를 선택하고 싶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1: 저는 지금은 미국에 뭐 살고 싶지만은 아직 젊으니까 이제 노후에는 한국에서 이제 좀
0: 그래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는 한국이 좋겠다.
1: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제가 물어본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실 한국하고 미국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또 반대로 유상무님은 한국에서 쭉 살고 계시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한국은 진짜 이런 게 좋다. 미국하고 와보니까 한국은 이게 정말 좋으니까 이거는 미국이 못 따라온다. 뭐가 있을까요?
1: 한국은 뭐 못 따라오는 거는 일단은 모든 게 속도 빠르기.
0: 빠르다.
1: 네, 행정처리 빠른 행정처리. 행정처리
0: 빠르고. 네네.
1: 그게 너무 편합니다.
0: 네네.
1: 모든 게 이제 뭐 동사무소 네. 생활복지센터 가면 네네. 이제 모든 걸 단 요즘은 가지도 않아요. 민원 24
0: 그래요?
1: 정부 24 그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다 웬만한 거는 인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0: 좋네요.
1: 좋죠.
0: 저는 한국에 가서 좋았던 게 뭐냐면 네네. 이 배달 문화.
1: 아 그럼요.
0: 뭘 시켜도 바로 다 와요.
1: 네.
0: 신기할 정도. 그리고 패킹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흐르지도 않게 돼 있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팥빙수 시키면 냉동 포장을 다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야 진짜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편리함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말이 통하니까
1: 네.
0: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차를 갖고 다니는 건 바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하철을 타면 이제 서울 수도권은 다 다닐 수가 있어서 이제 약속 시간에 거의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지역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상무님? 저는 또 하나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1: 어떤 게?
0: 의료 시스템.
1: 아 의료 시스템.
0: 아 네. 진짜 미국은 병원이 정말 거지 같아요. 뭘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기는 다 세분화가 돼 있어서 만약에 뭐 X를 찍는다, CT를 찍는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그 CT나 X를 찍고 그 필름이 또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또 병원에 가서 또 그거를 또 받아서 주치의가 제 걸 또 이제 진료나 진찰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약받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비싸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니어가 되신 분들 중에서 뭐 메디컬, 메디케어 같은 거를 다 이제 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미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가혹하거든요. 저도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진짜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의 의료보험은 진짜 정말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툰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러웠는데 네. 지금도 한국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면 한국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오늘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 또 우리 유승현 상무님을 통해서 뭐 해링턴 과천 스퀘어도 좀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애청자분들께 내가 여기 나와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 과천 그 해리턴 스퀘어 과천뿐만 아니라
0: 네네.
1: 그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 네.
1: 편안하게 이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네. 모든 절차와 뭐 행정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쉽고 네네.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약 전화번호는 이제 213-437-9911입니다.
0: 네, 네. 213-437-9911번입니다.
1: 네.
0: 좋습니다. 자, 우리 뭐 제가 일부에서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해 주시고 우리 하트 한번 이렇게 날려 보시죠. 네. 자, 우리 하트 한번 날려 주시고 사랑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랑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1: 네, 감사합니다.
0: 유승현 상무님과 한국 부동산 해링턴 과천 스퀘어에 대해서 얘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세의 조조할인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우리 모든 우리 애청자분들 모시고 콘서트도 한번 하고요 우리 생음악으로 노래도 불러보고 또 좋은 시간 한번 우리 제가 정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 모든 식구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토요일 오전도 벌써 정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살면서요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한국 부동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한국의 집을 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어느 지역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나에게 맞는 투자냐, 부동산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사려고 하는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에 집을 하나 갖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 학교 다니던 길, 시장 골목, 친구들과 만났던 장소, 그곳에 다시 내 이름으로 된 공간 하나가 생긴다면 그건 아마도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겠죠. 오늘 부동산, 또 한국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무조건 사야겠다라기보다는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셨다면 오늘 이 시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좋은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찬스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요일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늘 맞이하는 토요일이지만 오늘은 좀 더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좀 더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고 좀 더 나만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다가올 한 주 더욱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변함없이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오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32부터 1위까지, 그 중에 첫 번째 주 32부터 21위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망의 21위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1위 곡입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단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자, 첫 번째 뉴스 뭔가요?
6: 네, 첫 번째 뉴스는 수도권 23만 호 알파 공급, 정부 닥치고 공급입니다.
5: 네, 정부가 어제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6: 네, 어제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빨리 짓고 민간이 짓게끔 돈과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9월 7일 그리고 올해 1월 27일 9.1 대책이 이어서 세 번째 나온 공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 포함해서 총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네.
6: 어디에 짓는 거냐면요. 일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좀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2만 7천 호 외에 7만 3천 호 이상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또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5: 네, 이게 물량도 물량인데 이번 대책은 특히 속도감 있게 빨리 짓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계속 정부가 발표했을 때도 강조했었던 내용이에요. 네. 속도가 가장 핵심인데 이제 원래는 택지 발표하고 착공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3년 안팎으로 좀 줄여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예를 들면 뭐 관계기관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좀 네. 가장 좀 공급 후보지 중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용산공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5: 네.
6: 서울시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5: 그렇죠. 자, 공급 물량 확보 이거 외에 이 청년이라든지 실수요자들 위해서 대출의 문턱을 좀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6: 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 관련이에요. 그래서 지원은 좀 늘리기는 하는데 좀 살펴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뭐 재정 지원 같은 것도 하겠다고 해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런 거 신설해서 청년이 네. 4억 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살 때 대출 좀 지원하기로 했고 또 비아파트를 먼저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나 더 큰 주택으로 할 때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청약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뭐 대출이나 청약 조금 불리해서 요새 막 혼인신고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5: 네.
6: 그런 결혼 페널티도 좀 개선하기로 했고 비아파트 공급에 좀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규제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뭐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 좀 완화하고 각종 세금도 깎아주는 책들 좀 제시했습니다.
5: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다면서요?
6: 네, 어제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예요. 더욱 특별한 각오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제도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주택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5: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주택 공급을 강하게 독려하는 배경이 뭐죠?
6: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런 게 원인이 22년 이후에 좀 공급 절벽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0: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 감소가 되고 또 이게 점점 전월세 가격이나 뭐 집값 상승에 좀 기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1: 네.
0: 위기감이 좀 작동했다고 볼수 있고요. 또이 대통령이 어제 했던 말 중에 좀 되게 인상 깊은 게 부동산 문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제안 있으면 국정에 좀더 과감하게 반영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네, 청와대 차원에서도 추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이 임기 내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년층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요?
0: 네, 어제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이번 정부 내에 150만 호 착공 가능하다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아파트 중심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들이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저렴한 비아파트에서 내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늘려서 더 넓은 데로 옮겨가는 그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1: 네.
0: 이게 좀뭐 각종 뭐 커뮤니티나 뭐 온라인상에서는 조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데 살아야 되냐? 왜냐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경향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버스하우스 논란 막 이런 것들이
1: 그렇죠.
0: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 지원책이 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조금 시장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이게 이제 싸고 비싸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0: 네.
1: 보안 문제가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0: 네.
1: 이것도 좀 섬세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좀 갈리고 있죠?
0: 네,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 좀 전화 돌려보니까 이제 과거 대책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행력에 초점 맞춘 거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다라는 말이 좀 많았고, 그렇지만 핵심 지역 공급 갈증 해결하기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좀 강조를 했고요.
1: 네.
0: 또 이게 또 과도하게 공급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좀줄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는 계속 뭐 영끌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실제로 언제 삽을 뜨고 언제 입주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아,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공급. 참 역대 정권에서 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안 됐던 문제들.
0: 네.
1: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에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0: 네.
1: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어제 민주당이 오후에 부동산 대책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보고한 뒤에 자유롭게 좀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게 비공개로 진행돼서 막 의총에 참석했다 나오는 의원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1: 네.
0: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다 입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12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좀 나섰는데 주로 정부 정책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고 또 서울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좀 이대로 밀어붙였다간 민심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좀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의 지역구를 두긴 했지만 허영 의원 재선 의원인데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회의 분위기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법은 어차피 마지막에 고치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좀 손을 봐야 될것 같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1: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고 분위기 안 좋았던 핵심 이유, 쟁점이 뭡니까?
0: 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 그랬겠죠.
0: 세금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금융 규제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 반발이 좀 쏟아진 겁니다. 특히 서울 중구 성수동의 지역구를 둔 전현희
1: 네.
0: 의원도 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영끌해서 2030들이나 3040들이 집을 산 건데 1주택자까지 다 투기 세력으로 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도 이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규 의원도 서울의 지역을 두고 있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반대한다 얘기했다고 하고요.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현희 의원도 좀 세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1: 네.
0: 특히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는데 이게 공급 정책보다 세금 정책이 먼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왜 자꾸 세금을 만들려고 하지 하면서 좀 그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그런
1: 네.
0: 민심을 좀 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서울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그런 경고를 했고 그렇지만 또 이제 김남희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은 뭐 이제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런 세제 개편안 괜찮고 보유세만 조금 높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여당 내부의 잡음도 크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민심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이제 궁금하네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이 이제 부동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어떤 기류가 감지됩니까?
0: 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기자들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주거 불안이나 이런 부동산 문제 국민적 우려 잘 듣고 있고 이것들 잘 반영해서 실제 정책 시행할 때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좀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뿐만이 아니고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 이거에 대해서도 지역구별로 불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 네, 좀 대표적으로 경기 과천 의왕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이 어제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안 좀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를 좀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과천에 좀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하수 처리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1: 교통도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고.
0: 그리고 너무 이미 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3, 4시간씩 걸리는데 교통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또 공급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이제 이걸 시행하는 주체인 LH의 문제를 또 제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1: 네.
0: LH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의원이 이거 제대로 하려면 지금 거기 조직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뭐 예산이나 권한 같은 거 지원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뭐 공급하지 말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0: 네.
1: 잘 되도록 하려면 뭔가 보완책이 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꼭 뭐 당연한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0: 네.
1: 수도권 의원들 외에 비수도권 지방 의원 이분들도 불만이 있습니까?
0: 아, 네. 어제 좀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기는 해요.
1: 네.
0: 이제 비수도권 의원들이 나오면서 아 우리 지역에는 9억짜리도 없는데 서울 부럽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의총 자체가 너무 서울 수도권 집값 얘기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뭐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특히 청주 이광희 의원님 나와서 좀 토로하는 목소리 내셨습니다.
1: 글쎄요. 이건 지금 서울 집중 문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이 정도 수위면은 당정 갈등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
0: 네.
1: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0: 그래서 이게 좀 결국에는 당정 갈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들도 이제 이거를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로 좀 물어보니까 이게 내분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말자가 전략이래요. 그리고 의총이었으니까 의총을 자유롭게 발언을 한 것까지는 괜찮고 오늘부터는 우리 진짜 밖에 얘기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의 이제 공격 포인트 뭔가 우리가 나서야 될 대상은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공급 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급 관련한 법안 처리하지 않는 것들 좀 주로 얘기하자라고 좀 입을 모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제 개편안은 결국에는 다음 달 1일에 국회로 오잖아요. 이때 민주당이 좀 내용을 보완하고 하겠다 수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가장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공급
0: 네.
1: 왜 그동안 안 됐으며 앞으로 할 수 있나
0: 네,
1: 이게 가장
0: 맞습니다.
1: 핵심인 것 같으니까 네.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이 좀 잘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진숙 의원 주최 5.18 포럼 고성 몸싸움까지 국민의힘도 선긋깁니다.
1: 어제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소란이 있었다고? 뭔 행사길래 거기에 소란이 있습니까?
0: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는데요.
1: 예.
0: 이게 내용과 발언 수위 자체가 좀 논란이었습니다.
1: 아, 재조명 네. 싸운데요, 일단 단어가. 네.
0: 이제 좀 같이 주최한 그 단체도 조금 그동안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곳이에요. 새역사
1: 네.
0: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발제자로 나섰던 이영훈 대표가 어제 행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1: 아이고.
0: 네, 5.18 네. 둘러싼 좌파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이승만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야권 뭐 특히 뭐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이런 막말까지는 좀 서슴지 않고 막 내뱉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청석에서는 이 포럼을 반대하는 이제 어르신들 되게 많이 오셨고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와서 그들 사이에서 고성이랑 욕설이 좀 오갔고
1: 네.
0: 막 물병이 날아다니고 멱살 잡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까지 결국 출동을 해서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1: 이거 주최한 분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이분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0: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이제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5.18 성역되는 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사 끝나고 막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한 거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랬더니 이제 뭐 발표를 봤으면서도 왜 나한테 이게 문제가 되는 행사라고 질문을 하느냐,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혼내시는 그런
1: 그래요.
0: 말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길 열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1: 정말 진행자가 아니고 싶습니다만 이 순간 어쨌든 전 진행자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이번 행사를 말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전에. 그리고 개최가 뭐 돼버렸지만은 선긋길 혼신에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이게 처음에 행사가 기획됐을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포럼 개최 전부터 이진숙 의원한테 이거 굳이 불필요하게 역사 논쟁 버리고 정치적 파장 만들 필요 있냐, 행사 취소해라, 강력하게 권고를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진숙 의원 측은 좀 강력하게 우리는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래서인지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최보연 수석
1: 네.
0: 대변인도 이거 당이 관여하거나 동의한 행사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그래요. 참,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난주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어제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국회 국토위원장이시죠.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2: 저도 배우는 입장인데요, 뭐. 네.
1: 어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일단 저희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소관 부처가
1: 네.
2: 내놓은 대책이니까 너무 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일단 그간의 정부의 입장은 대출이나 금융 또 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1: 네.
2: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중심의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 공급이 부족했고 시장 불안 요소 중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뭐 진행 과정이긴 하겠습니다만 브레이크하고 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그 건설사들에게 금융 예를 들자면 금융 뭐 어드밴티지를 좀 주면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수요를 보죠. 그런데
1: 네.
2: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억제해놓은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해놓은 것들이 전혀 이번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적극적인 수요가 풀리지 않으면 공급 민간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른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까라는 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게 이번 대책 어제 발표한 대책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전월세 및 전월세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1: 네.
2: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전월세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1: 네.
2: 그러니까 실거주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1: 네.
2: 주택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거를 위해서 세제나 대출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거주를 하게 하면서 서울,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네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에는 한 50% 적게 잡으면 50% 많이 잡으면 한 60% 가까이가
1: 그렇죠.
2: 임차인들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데 거기에 실거주를 직접 하게끔 하면 그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며 그분들을 위한 공간, 주거 공간을 지금 대책 안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전월세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할 거고 이 대책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뭐 금융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대출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데, 그 대출 늘려서 전월세 시장이 해결이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1: 네네. 네.
2: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급에 대한 압박,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네. 공급 우선으로 하겠다 얘기했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네. 옥죄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정반대였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을 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급 이야기를 꺼냈는데 급해서 공급 얘기는 꺼냈지만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 이런 네. 것들은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 공급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용을 보면은 신규 택지 10만 가구, 수도권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초과 공급하겠다. 그 공급 자체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지금 뭐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1: 네.
2: 그리고 그 물량들로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몇만 호를 짓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결과물로 만들어서 저 시민들께,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 네.
2: 그간에 이 정부 들어서도 수많은 공급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없고 그냥 숫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1: 네.
2: 이것이 뭐 얼마나 신뢰를 주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아직 좀 네.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1: 이게 참 그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게 그거 같아요. 이 공급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공급이 되지가 않았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모두가 이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공급이 어려운 문제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공급이라는 건 결국엔 그러니까 뭐 공급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닐 테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생기는 거고, 수요가 또 공급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공급이 또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뭐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부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1: 네.
2: 그 한 특정한 시기를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뭐 이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시장 수요자들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물건부터 챙기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커져서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왜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것과 대통령직을 1년 수행하면서 하는 것들의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원래의 약속을 뒤집은 듯한 느낌을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1: 세금 문제에 있어서
2: 예, 뭐 특히
1: 말씀이시죠?
2: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기보다는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지켜보는 기간 동안에 네. 또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하게 되고 공급도 부족하게 되고 수요도 멈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정부의 실거주 정책, 이 실거주를 이끌어내야 시장의 물건이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비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물량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시장 안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본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기존 물건이 내놓는 거 아니고 신규로 이제 착공이 돼서 지어지는 아파트.
2: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가는 거일 텐데 그것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남으면 남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1: 그 오세훈 서부시장이 강조하는 공급은 사실상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걸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좀 서울에 많이 하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뭐 재건축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멘트도 하신 것 같아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한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 재건축 재개발이 모든 물량을 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수요를 목마름을 다 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로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로 이사 가고자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어요?
1: 높이도 높아질 거고.
2: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채가 늘어났느냐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일 테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뭐 공급 부지를 못 찾았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여기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을 땅이 없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저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또 재건축 개발하면은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일시에 또 한꺼번에 재건축 개발을 많이 하면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난주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고 법제처에 올라온 입법 예고에는 8천 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는데 뭐 아까 조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2: 저는 뭐 이렇게 특정하게 하나를 짚기보다는 워낙에 복잡하고 네. 어지러워서 뭐 입법 예고된 내용 하나하나를 뭐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세제 개편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1: 네.
2: 이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세제 개편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징벌적 과세인지
1: 네.
2: 아니면 뭐 조세 형평을 위한 건지 그거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장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불안합니다만 저는 그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실거주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부동산 정책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주거의 형태라는 게 어떻게 실거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서울 도심에 살고 있는 거주 형태가 실거주만으로 한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서울 주변 지역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배드타운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하남시장님을 지역 현안 때문에 잠깐 뵀었는데
1: 네.
2: 하남시의 신도시가 네 곳이래요.
1: 네.
2: 뭐 미사 뭐 이렇게 해서 위례 뭐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네 곳인데 그 네 곳의 위치가 각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각각의 도시가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드는 것, 교통 수단을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지자체는 거의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그 주변 도시들이 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마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그 주변 지역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면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결국은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하면서 전세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서 사게끔 소유하게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그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일종의 주거사건 사다리 역할을 한 것도 네. 현실인 것이고 그게 실제로 금융 시스템 안에 인정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진행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1: 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유승민계로 널리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2: 네.
1: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광폭 행보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2: 글쎄요. 뭐 저 유승민 전 대표께서 정치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현역 정치인으로서 네. 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광폭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 속에서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또 그 원인이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갈라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그런 보수 통합을 하고 재건을 하는데 뭐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네. 목소리 의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최근에 네. 패널로서 이제 여러분 출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또 많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봤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집도키를 결집을 시키고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 외연 확장력이 있으니까 네. 두 분이 만나면은 네. 두 분이 손을 잡으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 패널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막 당에 가서 여기저기 물어보셨나 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을 모르냐고 안 돼.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의원님께서도 만나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 만나시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한 내용 같아요.
1: 네.
2: 두 분 간의 뭐 개인적인 사정은 차치하고도 하고라도 우리 보수 정치 문화에 조금 좀 덜어내야 그러니까 좀 고쳤으면 하는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네. 최근 문화 중에 정당이라는 게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정당의 속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한 분이라도 더
1: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2: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벽안시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쪽의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꼭 이기는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 폭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고 계신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1: 네.
2: 자꾸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힘을 합치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서
1: 네.
2: 그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런 큰 틀의 차원에서 본다면 저 보수 정치의 큰 어른이신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 만나는 모습 뭐 제가 뭐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1: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배신자론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2: 네, 네.
1: 근데 또 국민의힘에 이제 신흥 배신자로 계속 찍혀 있는 분이 한동훈 네.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론에 대해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복당 운동권 몰아내야 된다. 공천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글쎄 뭐 제가 안 의원님의 속마음이나 다른 정치적인 이유까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1: 네.
2: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됐던 당의 지지그룹들을 하나로 모아야 그것이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총선 승리를 이뤄내야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를 저희 소명을 다하는 거다라는
1: 네.
2: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발언이나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안철수 의원도 저희 당에 저희 당과 함께하게 된 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 되는데 조금 더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하나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한 4월에 빠르면
2: 네.
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의원이 거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연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둘이 지금 손을 잡아갖고 올림픽공원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2: 글쎄요. 뭐 제가 뭐 거기까지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안철수 의원님은 경기도 지역구의 의원이신데
1: 네.
2: 서울시장로는 조금 과한 상상이 아닌가 싶은데. 네.
1: 아 그리고 이제 당내 문제를 간단히 여쭤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8월 말이면은. 이제 임기 1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러면서 당이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는데 한마디로 저는 보기에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대폭 많이 넣어서 뭐 공천도 당원들이 다 결정하고 뭐 당협위원장도 다 당원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안 싸우는 사람 다 그냥 정치 못하게 만들겠다. 80%가 안 싸운다. 뭐 이런 이유로 봤을 때는 약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기도 하고 이 개편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뭐, 그, 대표께서, 갖고 있는 생각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죠. 당의 구성원들이, 당의 진로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뭐,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동시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양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당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그 캐추얼 파티라고 그래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갖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다양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당제에서 소수 정당 중심으로 아니 그 소수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다당제에서는 뭐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캐추얼 파티에서 모든 네. 국민들의 절반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저희 현실 속에서는
1: 네.
2: 뭐 정당의 당원 구성원들로만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아유, 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2: 네.
1: 네 오늘 나오시고 감사하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안 해.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이어갑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7: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7: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5: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6: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9: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10: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9: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11: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9: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호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이미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추가 신규 택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6: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12: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14: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12: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 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5: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층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 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12: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6: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7: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8: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17: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9: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6: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놀이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6: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손꼽힙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순회 경선 결과는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1.48%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경기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을 열고 모레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6: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20: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1: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22: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거죠.
20: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23: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4: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20: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 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인 오늘 참정권 침해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올림픽 공원을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16: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5: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26: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27: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25: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먼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8: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25: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냐며 헌법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28: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25: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0: 개별 의원의 좀 일단 토론회지만 당에서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25: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저것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25: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6: 세기의 이혼 소속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0: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장성철의 뉴스 명단.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이야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팡팡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표율, 호남 투표율이 네. 기대보다 뭐 낮다 이런 네. 언급들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20%대였고
3: 서울 수도권은 또 근데 반대로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않는 투표율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는 투표 많이 한 건데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먼저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각 캠프마다 해석이 다르긴 한데 뭐 선거도 투표하면 여야 늘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외부 언론이나 외부에서 화제가 되고 이슈를 끄는 거에 비해서 당내 평가는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뭐 이런 거고. 그게 너무 강한 이제 분열 양상과 서로 간의 이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당원들이 좀 투표를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 같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러면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훨씬 강한 팬덤 지지층 갖고 있다, 뭐 정청 캠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네, 김민석 캠프 쪽에서는 1인 1투표라 이대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서 투표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세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서울 투표 끝나면 사실상 이제 당원 투표는 끝나는 거고요. 네. 내일 이제 호남 결과가 발표되는데 사실상 이제 호남 결과가 모든 걸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민주 대변인님, 네. 제가 이제 기억에 김민석 후보가 네. 전당원 100% 투표 운동 막 이런 걸
4: 했었죠.
1: 하시다 보니까 30% 투표율이니까 되게 낮아 보인단 말이죠.
4: 투표율이라는 게 사실 정당 네. 얼마나 투표할까, 그냥 일반적인 공직선거 투표율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1: 당내 선거니까.
4: 그래서 30%가 낮다고 말하기도 또 어려운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에서 평가하기에 어떻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투표율이 높은지 낮은지 감이 잘 안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 국민의힘은 뭐,
4: 저희는 뭐 한 네. 50이 안 되고 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전당대회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 네.
4: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자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낮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우리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1: 네.
4: 투표율이 낮아도 유리하다라고 주장한다면 뭐 조직표 얘기하는 거니까 기존에 당대표를 했던 분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래도 여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정청래 후보한테 이렇게 나쁘다, 또 김민석 후보한테 이제 유리하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하도 달라서. 다만 한 가지, 정청래 후보 쪽이든 김민석 후보 쪽이든 30% 비중 갖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1: 네.
4: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70에 해당하는 당원 투표 중에서 30 정도 끝난 거에다가 호남 한 30%에 해당하는 그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 30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합쳐도.
1: 네.
4: 70 중에 뭐 60이니까 한 40 되나요? 나머지 민심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1: 네.
4: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1: 국민 여론조사.
4: 예.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막 빠지고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각들이 많이 분출이 되는데
1: 네.
4: 그건 그럼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 아직 안 했잖아요, 여론조사.
1: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1: 네. 네. 자, 우리 김민아 총통께 제가 구독자라서 자꾸 네. 총통이래. 네.
5: 저를 그렇게까지.
1: 네. 김민아 공화국의 총통께서 예. 네.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투표율 지난번 전당대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광주 투표율이 25.29, 전남이 23.17, 전북이 20.28. 이게 투표율이 굉장히 지난 전당대회 때 낮았고, 투표수를 다 더해보니까요. 한 9만 2천 표 정도 되나 봐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호남에서요. 근데 이번에 투표율 광주 전남이 37.63, 전북이 35.22 집계되고, 이 권리당원이 한 50만 명 되는 걸 감안하면은 당원 수가 참여한 분들 수가 한 18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정당대

0: 보다 어쨌든 수만 따지면 한두배 정도 되는데 또 당원도 크게 늘어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투표율기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그것도 이제 해석이 말씀하신 대로 분분해서
0: 네.
1: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김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당대회가 뭘 가지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이게 연성 지지층이 볼 때는 지금 뭐 하루 종일 시사 방송을 챙겨보시는 이제 아주 그 열의가 높은 당원들의 경우에는
0: 네.
1: 쟁점을 다 알고 왜 싸우는지 알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좀 투표 열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겠으나 근데 호남이 지금 투표율이 낮은 거는 그 지방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라는 특성에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 설명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 때 어쨌든 경선이 가장 치열한 데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경선 치르려고 당원들을 막 가입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가입시킨 당원들 중에서 이게 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물론 어느 정도의 충성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만 굉장히 높아서 방금 말씀드린 당내 모든 이슈를 따라가고 이런 당원의 비율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직후니까 이분들이 남아 경선 때 들어온 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0: 네.
1: 그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특별히 이제 투표율기가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0: 네.
1: 지금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늘어난 모수의 상당 부분이 약간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당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거다 결과적으로 이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건 뭐 뚜껑 열어보면은 나오리라 보는데 윤희석 대변인 말씀대로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뭐 정청래 후보 측 주장은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국이니
0: 네.
1: 그 투표율을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완전히 어느 쪽에 유리한 어떤 그러한 운동장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운 거죠.
2: 그러니까 김민석 캠프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호남에서 최소 5% 이상 승리를 거두고
0: 네.
2: 수도권에서 우리가 미세하게라도 우세를 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뭐 박빙으로 나올까 뭐이 미세 우세라는 거는 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 안 진다 치더라도 어차피 서울 수도권이랑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결국에 호남에서 표차를 벌려서 승리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략인데 정전 캠프는 반대죠. 호남에서 최대한 붙고 서울 수도권이랑 여론조사를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 투표율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 표차가 나더라도 표가 적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정청래 캠프 쪽 계산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것도 표차가 많이 나고 뭐 이런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거는 여론조사나 캠프의 입장에 따른 추세가 그렇다라는 거고 실제 깠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아직 알수 없는
0: 그렇죠.
2: 상황입니다. 예.
0: 지난번 전당대회 서울 투표율은 36.83%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1: 그다음에 아까
0: 네.
1: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민
0: 왜?
1: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원래는 그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가 다 과반을 못 넘기면 이제 선호 투표제에서 이순위표, 송영길 후보의 이순위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송영길 후보의 투표가 예상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뭐
2: 그래요.
1: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이순위표의 어떤 그 이순위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건은 어디서 갈리느냐? 국민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갈릴 수가 있겠구나. 이 전망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서 민주당하고 중도층하고 이렇게 이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근데 정확하게 그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여기로 만약에 또 간다면 요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한테 대충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요런 부분은 또 있는 거죠.
0: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댓글 주시는 분도 뭐 아직 ARS가 남아 있으니까 뭐 호남에 또 고령 인구가 또 계시니까 또 조금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3: 아, 그저께요.
0: 아 그저께
3: 수요일. 네.
0: 죄송합니다. 예, 그저께 했는데
3: 어째 또한줄 알고 제가.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실 그 우리 이제 방송계를 좀 강타했던 단어는 뭐 물론 토론 이후에 얘기긴 하지만 붕어 IQ 회의가 나서 붕어 IQ 회의가 송영길 후보는 와 오디언 굉장히 강해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3: 전략 같진 않아요.
0: 아 전략 같지가 않고.
3: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라는 게 이게 말을 천천히 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하게 되면
0: 네.
3: 쓸 단어도 안 쓰고 좀 중립적인 단어로 넘어가는 건데
0: 네.
3: 거침없이 뭐 여러 말씀 하셨잖아요. 뭐 연설하실 때도 뭐왜 나오는 거냐. 밤잠을 못 자는데 필요 없다. 그만 나와.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보면 당대표 한번 하신 분이고 정치 경력이 거의 뭐 30년에 가까운 분이니까 뭐 육선에 인천시장 하실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래도 돼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오.
3: 저는 송영기 후보에 대해서 능력치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정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하는데 네. 태도라는 단어 앞에서 그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천착합니다.
0: 네.
3: 향후에 더 큰 어떤 직위에 도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대선에서.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과정 중에 맨 처음에 보면은 KTX에서 앞자리 그 선반 내려놓고 다리 뻗고 예. 주무시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몇 분이나 되겠느냐. 지금 호남 투표율 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호남이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고 호남의 당원들이 민주당의 뭐 근본이고 하지만 그분들조차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성 당원들 적극 지지층의 아주 큰 목소리에 의해서 정치가 끌려가는 건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런 단어나 그런 행태는 나올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뭐 송영기 후보를 꼭 집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도 반열에 있는 정치인들이 나는 이래도 돼. 국민들 앞에서 뭐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정말 안타깝다. 나라가 이렇게 크고 수준이 높아졌는데 국민들.
0: 네.
3: 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세 분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 수준도 네. 굉장히 낮잖아요. 과거에 20몇 년 전에 당신이 배신했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아프니? 뭐 이러면서. 아이들 싸움하고 뭐가 다릅니까?
0: 네. 김현 평론가님 좀 더 이제 더 수준 낮게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게 붕어 IQ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실 지방선거의 승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정청 이제 협의 조율 뭐 하여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정태인 후보 얘기했다가 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정 빼고 김민석 총리가 부정하니까 아, 나 정 얘기 안 했어요. 당청 얘기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붕어 IQ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정태인 후보의 이 멘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저도 수준 낮은 질문이다라고 전제를 하셨으니까 약간 우스개로 답을 하자면 정청래 후보가 뒤에 한 글자를 빼트린 것 같다.
0: 오.
1: 당 정청래가 네, 답을 해서 아, 이제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 근데 이제 이게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에 대한 이 지방선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승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패배라고 할 것이냐, 이거를 당정청 또는 당청이 협의를 해서 이제 그 표현 수위를 당대표의 표현 수위를 결정한다, 승리냐 아니냐 이런 거를
0: 네.
1: 그거 조금 저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조율을 했더라도 그거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뭐 하나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전반적인 평가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수석이나 이런 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0: 네.
1: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지방선거를 왜 이 우리가 이긴 지방선거를 왜 졌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아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청이 그렇게 긴밀하게 어떤 합의의 수준에서 결정을 한 거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할 때 이게 어쨌든 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나도 오만했다. 그 얘기를 이제 왜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맥락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뭐 아예 없던 사실을 지어내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실제 있는 사실을 좀 확대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김한 기자님 그 이어서 또 그 합당 논의 이거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2: 네.
0: 뭐 이현주 의원이 메시지 보낸 게 김민석 네. 당시 총리 아니냐,
2: 아니냐.
0: 네, 최민희 후보가 특히 네. 그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더 뭐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글쎄 뭐 전당대회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이슈로 등장을 한 건데 뭐 조국혁 신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직접적인 게 아니라 어떤 윤곽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석 후보는 당장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성일 후보는 강한 연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합당까지는 뭐 후기 이미 한번 뜨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그 팀 정청래 쪽에서는 그 합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 그 합당이 이미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특정한 누군가가 방해해서 못한 거다.
0: 대통령도 하락을 했는데,
2: 네, 하락을 했는데
0: 김민석 후보가 방해해서 네, 안 된
2: 그
0: 거야.
2: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때 합당을 했으면 뭐 우리가 더 이겼을 거다.
0: 지방선거세요.
2: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앞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거에 보면 선거 평가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과 약간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미 선거를 이겼다며 자기들은 이미.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전체를 가를 이슈는 아니고 네. 뭐 사이드 드시로 놀 수 있지만 한쪽 캠프에서 이거를 갖고 지금 며칠째 이렇게 하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게 뭔가 본질을 판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전략일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0: 네.
2: 저는 이제 후보들이 마지막에 왜 덕담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디미트롤에서 덕담인 것 같지만 선물 포장지 잘 뜯어보면 이거 칼을 찢는 거야? 이런 말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쿠션을 매긴다 그러죠.
2: 성욱 후보는 김민석 후보한테 민주당 간판을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당 바깥에 있을 때 민주당 간판 들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1: 이른바 마포민주당
2: 그렇죠. 작은 뭐 그 얘기하는 거고 그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한테 SNS 참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굉장히 순발력 있고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뭐 네. 정청래 후보가 SNS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정청래 후보도 그 김민석 후보를 얘기하면서 오랜 야인 생활을 계속 이제 뭐 하면서 바깥에 오래 계셨다 이런 얘기 강조하는 거 보면 아, 이 새 후보가네 근데 다들 아 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날 갈등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 국면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마지막 덕담에서 좀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0: 또 최고위원 투표도 이제 관심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 관건이 지금 이제 집중되는 게 이성윤 최고 살리기. 예 그리고 최고위원이 친청계가 세 명이 되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 당원 당규상 세 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버리면은 당 지도부가 바뀔 수 있다.
3: 아 거기도 그런 게 있나요?
0: 네네네 국민의힘은 두 명 지금 현재
3: 둘이죠.
0: 네 두 명이고 민주당은 세 명.
3: 네 명이 요건인데 민주당 세 명이에요?
0: 네 지금 세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세 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지도부가 바뀌어요?
0: 선출직 예, 최고위원이 3명이 사퇴를 하면
2: 선출직이 3명이에요.
3: 예. 오, 저희보다 더 완화되어 있네요.
0: 그래서, 부럽네. 예, 친청계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윤 살리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3: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군요.
0: 네.
3: 그냥 5등을 누가 하실 거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참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성윤 후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일단 원내 있고 이분이 최고위원 한번 하셨고 표 차이 얼마 안 나고 이제 호남에서 먼저 하니까요. 호남에서 분명히 그분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김용 후보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비중이 이전에 썼던 두 번의 라운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확 뒤집을 수 있는 그걸 안 물론 그걸 알고 경기도에서 투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네. 그래 보이고 그럼 경기도에서 김용 후보가 얼마나 많은 표를 갖고 올까 뭐 그 부분을 많이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뭐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섰던 뭐 10명 넘는 분의 후원회장을 김용 후보가 해줬다. 그러니까 조직표는 다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조직표라는 거의 허상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저는 굳이 뭐 한 5만 원 정도 걸어라 그러면 이성윤 5위에 좀 걸 생각이에요.
2: 근데 뭐 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영현 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구 경북에서 인메 후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0: 네네.
2: 그게 원래 다 자기 쪽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역 특성상 여기서라도 인메를 밀어주자.
0: 경북에서 많이 나왔죠. 경북에서
2: 예. 그런 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호남 서울 수도권에서 다 이제 자기한테 표가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5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후보는 뭐 전북에서 내가 1등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김인하 평론가께서는 5위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 후보가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걸 뒤집으려면은 물론 조직적인 표의 전략 이런 게 뭐 같이 가동되고 뭐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팀 정청래 이 후보들은 그러면 최민희 의원으로 갈 표를 좀 나눠주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0: 네네네.
1: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월별로 뭐 생년별로 생월별로 뭐 투표를 나누고 뭐 이런 전략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를 이성윤 후보를 무조건 하나는 찍고 나머지 두 개를 이제 뭐 스위치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걸 실제로 가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꼭 수석일 필요는 없다. 최민희 후보가.
1: 그렇죠. 네, 뭐 그 네. 수석 경쟁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앞서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인지.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성윤 후보만의 매력 포인트가 같이 있어야지 이것도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0: 아 상황에. 매력이.
1: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나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가 호남의 민심이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성윤 후보가 지금 태도가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잘 평가되는 방식으로 왔으면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에서 우리 호남 출신이니까 밀어주자 이걸로 이제 작동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0: 근데 그 재밌는 장면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최고위원 후보들 신청계 후보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이제 이성윤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살려달라 나 이렇게 개혁도 하고 어쩌고 좀 하겠다 당원 주권주의 검찰개혁 뭐 이게 하는데 김어준 씨도 최민희 씨도 아 최민희 후보도 뭐 다 딴 데를 막쳐다볼 관심이 없어. 되게 자기를 밀어달라는 말에 한민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멀뚱멀뚱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게 당신 밀어주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2: 최민희 네. 이게 전략이라는 게 서로 아 너도 당선 가능성이 있고 나도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를 쉐어하는 건데 네.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수석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논란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김민호 평론가가 말한 방식으로 하면 어 그럼 수석을 버리고 5위 지키는 싸움으로 가자고 이렇게 가는 게 본인이 마땅치 않을 수 있고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최민희 후보가 서울 수도권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뭐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서울 수도권의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는 지지층이 보기에는 최민희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거 불안하다라는 정서가 있어서 이게 이제 팀 정청래에서 최민희까지 어쨌든 정청래 후보의 표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팀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부분에 선거 전략이 있을 것도 한민수 네. 그 후보는 서울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예성윤 후보가 이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고 김어준 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이어트 하면서 약간 표정이 힘들어진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나와도 약간 표정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이 요새
0: 정청래 후보가 네. 나왔을 때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2: 힘들어해서
3: 다이어트 때문에 네,
2: 그 해석을 낳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후보들 나왔을 때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한 표정이더라고요.
3: 네. 별로 정책 관심이 없나 보죠 이제 생각이 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그런 느낌인데.
0: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당대회 이후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3: 그 누가 대표가 되셔도 당 전체를 끌고 가기는 어려운 리더십밖에 안 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결론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뭐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야권에 있는 분들에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분권을 개헌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런 걸 하려면 결론은 뭐냐? 개헌하려면 어떻게 돼요? 20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계개편입니다. 그 결론은. 물론 이제 아주 큰 얘기고 정말 먼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대통령은 다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생각하는 서로 싸우고 누가 이기네 우리가 1%이네 이기네 뭐 7%까지만 막으면 되네 이거는 굉장히 하위 레벨의 논의인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 누가 돼서 올라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전국을 주도하고 내가 임기를 어떻게 잘 마치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이. 네. 뭐 한간에서 얘기하듯이 뭐 분당을 한다거나 그럴 만한 리더십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봐요. 네.
0: 김민호 평론가님 분당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국민의힘 패널 중에 특히. 뭐 그리고 막 밥글도 돌고 요즘에.
1: 아 그래요? 예. 아무도 밥글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밥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거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한테. 네. 네. 아 근데 대변인 그 정계 개편 네. 이재명 대통령 발 정계 개편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다른 분들이 하면 저는 아이 뭐 그거 가능성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계 개편은 무슨 민주당의 왼쪽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오른쪽까지 포함하는 정계 개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분.
3: 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 의미심장한 지금 대목이었다.
3: 그런 급이 아니에요. 제가.
1: 예. 제목이 이 기사 제목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3: 그러지 마세요. 제목. 안 돼.
1: 윤희석 정계 개편할 수도.
0: 아 힘들어요. 안 돼.
1: 이제 분당 시나리오는 이게 진 쪽에서 이제 분당을 각오하고 이제 뭐 아무튼 당을 쪼갤 것이다 뭐 이건데 저는 이게 그 얘기 나오는 이유가 공천권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과연 이제 이 상대편이 공천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 나갈 것이다 이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이 지면은 조국혁신당이 밖에 있으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뭔가 같이 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겠느냐 뭐 이 얘기를 일각에서는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역대 분당 사례를 보면은 대권 주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명확한 대권 주자가 있거나 그다음에 지역 기반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호남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분당을 민주당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분당에서 나간 사람들 밀어줄 리 만무한 것이고 네. 이 민주당 야당이 모르겠느냐 야당이면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정권 교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간 쪽을 밀어줄까 그 모르겠고 대권 주자가 있느냐 그러면 정청래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대권 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 조국혁신당의 대권 주자일 수는 있는데 예. 전체 이제 범민주당 진영의 대권 주자로 지금 각인돼 있는 상황이냐 그럴 수 있는 거냐 그 예. 역할 할 수 있는 거냐 예.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공천에 불안한 사람들이 뭐 집단 탈당을 할 수는 있어요 일부가 그러나 그게 뭐 분당에 이를 만큼의 그 정도의 규모나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파급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4부로 이어집니다.
4: 여러분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7: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9: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8: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6: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 놀이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꼽힙니다.
6: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7: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4: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용산 어린이 정원을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7: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11: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13: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11: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 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4: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11: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6: 네, 이렇게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7: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5: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13: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15: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16: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15: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 세기의 재산 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7: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이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9년 넘게 이어져온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 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건정에게 재산 분할에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건정 사이 재산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상고에서는 단순 재산 분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38년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파경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 과정도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왔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8: 미국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기업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합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 최 회장이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혼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최 회장이 구속되며 잠잠해졌습니다.
19: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 하지만 2015년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이 같은 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사실이 알려졌고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며 이듬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20: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18: 이혼 소송 과정에선 보유 주식 가치만 조 단위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심은 SK 주식을 투기 재산으로 판단했지만 항소한 노관장 측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메모와 어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 위자료는 1억에서 20억으로 재산 분할액은 665억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지만 최 회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21: SK 역사가 절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8: 지난해 대법원은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두 4번의 재판을 거쳤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6: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광복절 연휴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7: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립니다. 특히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인 하층제트가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한반도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주변 바다의 높은 수온까지 더해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습한 공기가 지리산 등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23: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제트의 강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남부지방이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 남해안과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22: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일 밤부터 16일 낮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는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량은 최대 30mm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지나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오늘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신규 교차로까지 행진한다며 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 1시 반부터는 진보단체가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반부터 안국교차로에서 종각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며 행진 동안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에 이어 금융정책 모두 1주택자까지도 비거주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7: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막히는데요. 공급 절벽에 거래도 막힌 상황에서 전세 월세화와 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담겼습니다.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확대에다 세금정책, 금융정책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이 담긴 겁니다. 다만 토지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 주택 공급은 촉진한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0: 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 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0: 또 대규모 공급 발표에도 당장의 공급 절벽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 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3년 뭐 앞당기겠다, 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기존 매물 쪽에서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0: 이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 계약이 더 많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돕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6: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관위의 비위를 수사할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첫 특검인 만큼 인력 수급과 파견 검사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4: 최대 150일 동안 선관위의 비위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의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에 소속된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팀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선거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만큼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부분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개정 형소법이 아닌 법 통과 당시 형소법을 따르게 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형소법에는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을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25: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부터 수사권 논란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 전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집행과 판문점 일대 경비를 담당할 새로운 여단급의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는데 DMZ 관할권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군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조직과 비무장지대 관리조직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겁니다. 여단장은 대령급인 군정위 비서장이 맡는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5: 유엔사회단 창설은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않기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습니다.
8: 창설 자체라.
5: 네, 그렇습니다.
4: 유엔사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 데에는 DMZ 관할권에 대한 충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DMZ에 대한 한국 측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정전협정 관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한미 군 당국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 이런 유엔사를 두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연합사를 비롯해서 한미 동맹 체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4: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사의 능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방공 무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10: 러시아는 최근 요격 미사일이 바닥난 우크라이나에 연일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방공망이 붕괴되다시피 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서 방공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분쟁 지역에 방산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내법을 들어서 불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12: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 그러자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이란과 분쟁 중인 UAE 등에는 천공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한 부분이지만 국내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들어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를 보낸다면 자칫 남북한 대리전 양상에 남북관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과 실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정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상황.
26: 실제로 거기에서 사용했던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북한 무기들이 거기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같이 확보가 될 것이고.
10: 거기에다 북한군 포로 송환까지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청이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어젯밤 서울 마포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251세대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파주의 아파트에서는 실외기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27: 골목으로 늘어선 주택마다 불이 꺼졌고 상점에는 촛불까지 동원됐습니다. 갑작스레 에어컨이 꺼지면서 냉장고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동교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8: 카페 근무 중이었는데
8: 갑자기 정전 일어나면서 이 근방 근처 가게들 전부 다 꺼진 상태였어요.
27: 정전된 곳은 모두 251세대로 상가와 주택들이 4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카페에서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얼음이 녹아버렸고 예정된 무대도 일부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골목이 깜깜합니다. 공연장도 불이 꺼져서 일부 손님들은 환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전은 공사 현장에 가설 기둥이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됐다면서 복구반을 보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경기 파주시 와동동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입구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앞선 사고 때문에 화물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 고속버스가 들이받은 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7: 미국이 이란 전쟁을 반년 가까이 끝내지 못하면서 전 세계를 작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미군의 최강 항공 모함들도 줄줄이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 에이브러햄 링컨함까지 이란 전쟁 초기부터 투입된 항공모함 두 척이 모두 논란 끝에 교체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세계 최강 항공모함도 8개월 넘는 바다 위 작전 기간은 무리였습니다.
13: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is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11: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을 압박했습니다.
14: What kind of toll does that take on you personally?
15: It's tough. I said I had my first kid born in February, so very excited to get home, meet her.
14: You've never met your daughter.
15: Nope.
11: 일부 승조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사례가 보도되고 쌀 반 컵과 또띠아 두 장으로 줄어든 식사에 승조원 가족들이 불만을 쏟아내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던 미국 정부도 링컨함의 교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16: Completely misrepresented. Listen, we make sure that every ship, every crew, every captain has everything we can provide them at every single moment.
11: 링컨함과 함께 중동에 배치됐던 제럴드 포드함도 지난 3월 세탁실에서 불이 나면서 수리 때문에 작전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승조원 600명이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오수 처리 장치 고장으로 화장실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 최강 항모 두 척 모두가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한 채 귀항하게 됐습니다.
17: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Well, if we've won, bring everybody home. And if we haven't, tell the truth about why we're still there.
11: 링컨함 대신 태평양에서 불려가는 조지 워싱턴함 자리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루즈벨트함을 서둘러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위에 공군 기지로 불리면서 최강 전력을 뽐내던 미 해군 항공모함들이 끝모르고 길어지는 이란 전쟁에서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중동 장기 파병 우려에 선을 그으며 교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취재진과 만나 링컨함 배치 기간이 너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충분히 길어지기는커녕 아직 멀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링컨함은 현재 이동하고 있거나 아주 곧 이동할 것이라며 아주 비슷한 다른 함정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방송 뉴스맥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전날 이 채널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 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 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 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 문헌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자,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0: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리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0: 한국에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랄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부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네, 피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0: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요,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여섯 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여섯 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1: 와우, 네. 108절을, 한절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예,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0: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연령층이 볼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에 9191, 323 지역 731 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0: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수 있는 여력 또할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 참이 책을 딱 받아 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면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라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 봐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고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굴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누굴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리케 아부토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잠언을 또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사상, 랍비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말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0: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1: 그렇죠.
0: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1: 말씀에
0: 누가
1: 순종하는
0: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래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부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 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피르케이 아버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한 절이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한 절이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PDK 아보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피리케 아보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PDK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우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지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책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이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요게 요 피르케 아보트 안에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에게 정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미주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 저 친구 정말 좋다, 저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욥 봤어? 이렇게 마귀에게 너 욥 봤어? 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정말 제 마음에도 참 찔리고 저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베하트 산에서 베후코다이 내 규례 안에서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리고 이번 주 베하르와 베후코다이에서 특별히 베하르에서는 땅의 거룩, 땅의 회복과 또한 땅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주제어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은 어떤 사람이나 시간 뿐만 아니라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특별히 베하르에서는요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라고 하는 베하르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베후코타이 후카트가 뭐였죠? 규례였죠. 그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는 자 그 안에서 복과 저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복을 선택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후코타이와 베하르와 베후코타이 베하르는 안식이라면 베후코타이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하르를 보겠습니다. 산 위에서라는 뜻인데요. 그 신의 산이죠. 그죠? 거룩한 땅의 쉼과 회복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하르에 대한 단어를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라고 하면 안에, 베이트, 안에, 그리고 위에, 무엇에 의해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산이라고 하는 하르, 하르에 이렇게 결합되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산에서라고 하는 건 어떤 산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산, 그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죠? 신의 산이죠. 그렇습니다.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식년은 쉐미타라고 하고요. 희년은 요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야 되는데요. 시간상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쉐미타라고 했죠. 사람이 6일이라고 우리 창조 질서 때 창조 때 6일이라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안식 샤바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만 안식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되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쉐미타는 샤마트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샤마타는 면제하다, 놓아주다, 쉬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미타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빚 있죠. 빚을 면제해주고 땅이 쉬게 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 땅이 뭐죠? 하아레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레츠 땅인데 특별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특별한 땅,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별해 놓으신 그 하아레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쉬게 하면 세상은 어때요? 그 땅을 취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1부작도 아니고 2부작도 아니고 3부작까지 해내고 어느 곳은 4부작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계속 놀리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서 어떠한 소출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일하게 합니다. 안식하지 않게, 안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구별한 그땅 가운데에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하라, 쉐미타 해라, 놓아주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년은 요벨인데요. 7년의 안식년을 7번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죠? 49년이 지나죠. 49년, 그 이후의 해를, 그 다음 해를 희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은요, 요벨은 그 뜻이 순양의 뿔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야발에서 나왔습니다. 나르다, 앞장서 인도하다, 흐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희년은 49년째가 7번 49년째가 지나고 난 다음 해에 그 나팔절이 있죠. 우리 첫 해가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그 바로 그 저녁, 시작되어지는 그 저녁에 뿔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몇 년이었죠? 33년이었어요. 그러면 33년이었는데 그 희년은 50년이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 지나서 그 가운데 3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는데 이 생애 가운데에 희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희년을 선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19절입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해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때가 희년에 선포하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해가 되겠습니다. 종되었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땅까지 모든 것까지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자들이 자유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요, 자유와 회복이 있는 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롭고 잃어버렸던 기업은 다시 회복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지금 희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영적인 희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자유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굴레, 어떤 노동의 굴레,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굴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예수아가 이땅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전 인류가, 온 지구와 우주가 완전한 희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봄 절기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들은 완성,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이것은 바로 희년의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베오코타이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오코타이는 선택입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이냐, 악이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레위기의 결론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베오코타이, 내 규례대로. 내 규례가 나의 규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후카트, 하나님의 법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규들. 그 법들을 따랐을 때, 그 법규를, 그 규례를 따랐을 때 우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산물을 내며 평화가 임하여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부터 쭉 13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거르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함, 동행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장 이후에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질병들, 기근, 그리고 전쟁, 이 땅에서 쫓겨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정말 잘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경고를, 불순종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너희를 죽음 가운데, 멸절 가운데에 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일방적인 언약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가르시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인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출애굽기에서의 사람들의 반역,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바운드리를 딱 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축복의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고 어길 때에는 너희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요, 거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그저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에, 삶의 현장, 땅, 토지, 너희 관계 가운데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도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그것을 취하기를,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멈춰라. 그만. 스탑하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너희가 취했던 땅, 너희가 취했던 종, 다 돌려보내라. 원주인에게, 그리고 자유함으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손해인데요? 그럼 내가 손해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손해가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마다 땅을 놀리고요, 50년마다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돌려보냈을 때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이크라 부르십니다. 레위기의 제목이 바이크라입니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제 구별되었던 것을 이야기한다면, 구별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복, 파괴된 질서. 이 세상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죄를 깨뜨리는 것, 불평등과 속박, 지금 이 시대입니다. 희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아까 읽었는데요. 가난, 억압, 죄됨, 이 모든 것들은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규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여기시는 자이십니다. 그 긍휼, 그 자비,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 나누어 주셨을까요? 이웃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누겠습니다. 신뢰,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없을 때를 생각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왜 2부작, 3부작, 4부작을 합니까? 왜 땅을 놀리라는데, 쉬게 하라는데 쉬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종을 돌려보내라. 땅을 원주인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7년 차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파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차에 2년치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사막에서 출애굽 때 만나가 내리죠. 다섯째, 여섯째 날 아침 새벽에 며칠치가 내립니까? 네, 이틀치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틀치 거두면 먹고 남은 거 그 이튿날 먹어야지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납니까? 냄새나고 썩고 벌레 생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6일날 새벽 아침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썩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것을 그 안식년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안식년으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에 씨 파종하지 않고 땅을 놀렸는데 먹을 것이 이렇게 거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6년 차에 더 많은 수확이 2년 먹을 것이 수확이 되어졌다니까요. 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7년, 7년, 7년, 7년 7번이 지나고 난 다음 희년에 가서 자 보세요. 7년 차에 7번에 7년 차에 파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치만 거둘까요? 마지막 48년 차, 그때의 수확은 몇 년치가 될까요? 3년치가 됩니다. 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똑같은 땅인데, 언제는 1년치만 나오고, 언제는 2년치가 나오고, 언제는 3년치가 나오는 그런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걸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안식년과 희년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가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오? 무엇을 먹으리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가운데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거룩은요,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구조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 우리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구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요, 소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땅은 내 것이니, 우리 23절 볼게요. 땅을 영원히 팔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 것 같으니, 그 집이 너희 것 같으니, 그 사업체가, 그 빌딩이 너희 것 같으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땅,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 바이크라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라가 뭐였어요? 레위기. 부르셨다라는 거잖아요. 부르셨다.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 교회로? 각 가정으로? 부르셨다? 너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딱 하나,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땅 가운데에서 예배의 삶으로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삶 가운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너희의 소유, 그 가운데 거룩하라고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영원히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주님, 나를 이땅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미주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시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지팡이 믿음의 걸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앞에 왕후 에스더가 몸단장을 하고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 5장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엄격한 어떻게 보면 살벌한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의 어전은 누구도 먼저 외부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는 성역 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되는 것이 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경호 신변상의 이러한 것들이 조항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을 때 요청했을 때만 출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지금 3일간의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졌겠죠. 또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공포

0: 죽음이 온몸을 휘감는 상황이니까 되게 스트레스풀했겠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의 안뜰로 발걸음을 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손에 이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금홀이라고 하잖아요. 규, 금홀. 예, 쉐비트라고 합니다. 쉐비트. 그걸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왕의 금홀은 단순한 장식품이나 명예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금홀. 지팡이, 조그만 지팡이죠. 예, 왕의 절대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스더 왕비가 문 안쪽에서 왕을 대면했을 때 왕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왕비의 인생, 왕비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구원이든지 아니면 처형이든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됐겠죠. 성경 말씀에서는 이 긴박한 찰나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세상 권력자의 손끝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 권력자의 마음조차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등장이 단순하게 그냥 한 여인으로서 왕비의 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세상에 왕의 보좌에 어전에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쉐비트 이 금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가 대응하는 그 모습을 단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팡이죠. 그냥 간단한 지팡이 막대기인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 예. 지팡이와 막대기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 왕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누군가를 치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에스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잖아요. 왕이 그 금호를 작은 막대기를 내밀 때에 그것은 생명과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밀어지지 않고 왕이 다른 곳을 쳐다본다든가 금홀이 다른 표현을 할 때는 그 생명은 이제 처형,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금홀을 에스더 왕비에게 내밀게 되는. 그래서 이 쉐비트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상징하고 생명과 보호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죠. 시편의 23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내민 금홀은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세상 권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귀한 성경 말씀이라고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미슈테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테. 이거는 연회, 잔치, 축하의 자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연회, 잔치, 축하의 자리.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기뻐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아하게 우리말로 격조와 품위가 있게 왕을 자신의 처소로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미슈테는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여유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내가 안 죽었다, 왕이 금호를 내밀었다, 이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예정된 일을, 초대하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가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진실을 숨겨놓는 고도의 영적인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잔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잔치가 대부분은 탐욕을 위한 거잖아요. 쾌락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에스더 왕비가 베푸는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하기 위한 예배 처소와도 같은, 성전과도 같은 고난을 잔치로 바꾸는, 그게 바로 에스더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하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순간의 상황이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면 이와 같이 구원의 통로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잔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를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 가정 앞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수많은 금홀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 또 신앙에 관련된 문제,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갈등 참 많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러한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묵상하는 거고요. 그 앞에서 이제 끝이다 라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여유를 가져라, 미슈테, 잔치를 베풀어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결단한 사람 앞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맡겼는데 뭐가 불안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을 삼키지 못하게 영적 승리의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끝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긴장도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만들으십시오. 우리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앞에 앉혀두고 배우자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이슈화하고 공론화시켜서 기도의 제목으로 작성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어렵네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숨을 못 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정말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쉐비트, 구원의 금홀, 구원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초청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될 때에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가정을 덮치려 하거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꼭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통로다. 주께서 내 삶의 잔치를 주관하신다. 세상의 어떤 그물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그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의 앞길에도 영적인 갈급함에도 주의 자비로운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시스템이 주는 절벽과도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을 잔치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오직 주 예수의 구원을 증명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할 일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8절입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모세 때부터 해왔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조상들에게서도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죄 없으신 의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행하는 일로 인하여는 믿으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째 되는데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그러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브라함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에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99세였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때에 아브라함이 99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니까 놀랬습니다. 99세에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아들을 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없던 빛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면은 반드시 그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100세가 돼서 아들을 준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의롭다 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백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에도 아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과 사의 위기에서 혼란스럽게 또 실망돼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이 맺혔어도 하늘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1: 지금까지
2: 축원합니다.
1: 새마음교회 박정희
2: 감사합니다.
1: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면서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개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개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게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도바울도 우리는 이방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홀이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 보면은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어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삼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여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가정에 모여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 하면 사우디의 그 메카의 관문인 도시 제다에 방문하는 것이 필수예요. 이렇게 사우디의 이슬람의 성지와 같은 제다에 교회가 하나 설립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그 출발점은 한 가정부의 말 한마디였어요. 사우디 국왕의 손자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병원에 가서 그 손자를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국왕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던 필리핀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말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나을 텐데.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말을 국왕이 듣고 국왕이 도전을 받게 되고 자기의 손자를 그 필리핀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보내게 돼요. 국왕의 손자가 이 필리핀 성도들이 가정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이 손자의 혈색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백혈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국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필리핀 성도들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 필리핀 성도들이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자기의 소유 중에 하나인 창고를 수리해서 필리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 제다에 이 필리핀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가정부의 그 입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의 그 성지에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신코 던진 그 믿음의 한마디, 그 말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04세를 사시는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이기적인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절대로. 왜? 내 생명을 단축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누군가에게 참 위로가 되고 베풀고 누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5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중에. 51절 상반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육체적인 핍박인지, 정신적인 핍박인지, 경제적인 그 어려움인지 그 고난은의 그 내용은 몰라요.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여기 보면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다. 조롱당하고 있다. 그죠? 조롱이란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0: 있는 정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해요. 아니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게 돼요. 이 말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역시 동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는 거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한때 같이 믿음 생활했던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5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타향살이 속에서 여기 보면 자기의 삶을 뭐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 힘들고 고달픈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는 점점 힘든 그 삶이 되니까 말씀을 떠나서 야 그렇게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뀐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처한 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조롱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조롱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또 자꾸 듣게 되다 보면 또 의심의 마음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의기소침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고난 중에 처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49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2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억이에요. 바로 기억.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셨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소망의 말씀. 여기 보면 내게 소망을 가져다 줬다네. 소망의 말씀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조롱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낙심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게 돼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붙잡아주고 내 하루 하여금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하는 정말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나를 정말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그 말씀 중학교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이때부터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형통한 사람이 돼.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지. 이 말씀이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위로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광야 생활하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막 너무너무 그 불평이 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하나님 좀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 목숨을 빨리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한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겠죠. 죽여달라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신물이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좀 할 수 있는 말 하세요. 이 광야예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매일 고기를 먹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21절로 20절에 모세가 이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너무 잘 바라봐. 상황이 파악이 너무너무 정확해.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바라봐요. 정말 오차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아주 정확한 판단이에요.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3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못하실 건이 없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출하기를 줘서 그들이 질리도록 먹게 하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괴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해도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아. 왜? 그 말은 소망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박해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도전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롱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 내 마음속에 내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 모든 정말 삶의 기초, 성도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탱케 해줘요. 제가요 꿈이 하나 있는데 배 타고 이 LA에서 한국에 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거는 거예요. 아, 세일링을 하고 싶은 그 꿈이 생겼어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섭대. 아유, 가다가 배가 전복되면 어떠냐. 아, 그래서 나도 아, 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 이게 세일링부터가 전복이 안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여간에서는 전복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배에 밑에 아주 무거운 닐이라고 하는 그 쇳덩어리를 밑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오뚜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잖아요. 그 원리예요. 오뚜기 원리야. 배는 오뚜기 같은 거로 구조가 돼 있어요. 밑에가 무거워야 돼. 밑에가 무거워야 돼. 그러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바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밤에. 여기 55절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정말 고요한 시간에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그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 그것을 다시 말씀해서 다시 회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질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예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정말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지금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얼마나 정말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 내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 순종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왜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삶이 나의 재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의 말씀이 필요해요. 소망의 말씀이 필요해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생명을 살리고 정말 깊은 좌절에 있는 그 슬픔에 있는 자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 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복음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시작합니다. 같이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된 의미와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착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자신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순만 더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문제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적지 않겠지요. 하지만은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역할에 대한 그 혼란이 바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설교의 목사의 메시지는 이래야 된다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그 이 강단의 메시지는 다음에 세 가지로 사람들이 보통 주문을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정리 정돈을 좀 해달라 하고 하는 이런 그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그 도덕과 윤리 향상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이 낙관적인 어떤 그 철학 원리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 요청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회의 메시지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교회가 누구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과 기독교 그리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이 삶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말고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이 없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의 그 요청들을 하고 교회는 자꾸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이 적응하려고 자꾸 그 컨텐츠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덜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에 여러분은 더더욱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맨 초두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한글 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데오빌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굉장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로 말하자면은 그는 지성과 학식이 풍부한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력자와는 다른 것이죠. 그가 한 새로운 종파가 와서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 종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는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더더욱 커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역사가인 누가를 그가 만납니다. 우연찮게 누가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과 같이 동행을 하였었는데 누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의사였지만은 그러나 또한 굉장히 그 퓨어 하트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역사적인 그 팩트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많이 기록해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데오빌로의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무엇인고 하니 소수의 아주 소수의 그것도 무명인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독교는 짧은 한 200여 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것이 자기 통치에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까지 기독교가 로마 엠파이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로마의 한 식민지 저 변방에 있는 거기에서 이 나왔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가 아주 의문을 갖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하여서 누가는 질문자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 즉 누가복음에서 이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이며 기독교가 왜 세상의 종교와 다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기독교는 바로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침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한 인물에 관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의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공부의 대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플라이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그 바이블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프레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큐티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다. 가르침의 적용을 여기에 이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그 지적인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특별히 예, 성도들의 그 교육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지적으로 많이 그것을 흡수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나중에는 성경 지식만 남고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적용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으로 이 성도들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적용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지식은 증가를 하는데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람의 지식만 남고 예수님의 인격도 예수님의 능력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다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에 따라서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자꾸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지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또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이러한 그 나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에 있게 함입니다. 물론 사후 천국이 있지요. 예, 불신자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것도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하여서 이 누가가 어떻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가 넌크리스천인 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는 모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로만 엠파이어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오늘 현대 교회를 보십시다. 모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교회예요. 이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첫 번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매일 모이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번 모이는 거, 두번 모이는 것보다 한번 모이는 거, 한번 예배할 때에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 시간 안에 그냥 깨끗하게 짝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남은 시간 아주 그냥 널널하게 개인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에게 편리함은 제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교회는 모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서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한다? 글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가능하겠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큐티에만 집중을 하면은, 글쎄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가능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도 다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요, 교회는 거의 소멸 수준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비결,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했으며 세상을 왜 뒤집어 엎는 그러한 강력한 이 그룹으로 되었는가 하는 그 비밀은 무엇이다?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리차지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또 손에 손을 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마치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줄인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모임을 줄이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신 같은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좀 더, 우리에게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의도를 잘 얘기해 줄수 있는 복음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대신 또 아멘을 잘 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 실존 인물에서 시작된다고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태어남이 겉모습은 사람과 똑같았지만 그러나 태어남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출생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적을 제쳐두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현대 그 과학적인 사고에 너무 교육을 받아서 세뇌된 나머지 기적을 잘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기적을 동반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예,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가 온전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할 때에 복음이 능력과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냥 그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고 당신의 그 기쁨만을 혼자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즉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설사 우리가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낙심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등 뒤에 던지시고 심해에 다 던지셨다고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초대 교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였고 누가복음의 주제였고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 설교의 주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시간 안으로 영원을 떠나서 시간 안으로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그냥 당신의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즐거울 때 그리고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주님을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바가 당신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누군가,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그것을 역사적인 한 인물, 즉 실존했었는데 그가 영원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은 여러분의 그 원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은혜와 축복,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특별히 이제 2026년 새해에 1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10년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관한 가르침의 적용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나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짐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이 한 해에는 온전히 예수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0: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경남에는 밤사이 예상만큼의 폭우가 아닌 단비가 내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이번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3: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여안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4: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에서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YTN은 오후 6시쯤

0: 21km 지점에서 조금 전 오전 9시 23분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 네, 지진 규모는 2.2이고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됐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 10mm 정도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경남에 10mm 안팎의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서남해안에 주로 구름이 정체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리산 부근으로 비구름이 이동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약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밤새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모두 40mm 안팎입니다. 단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의 비구름은 차차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는 있는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새벽 5시쯤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입니다. 새벽 6시 30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58mm가 내렸고요. 전남 해남에는 182mm, 목포에 164mm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는 전남과 경남, 특히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 해남, 영암,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주, 광주시를 포함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섬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오전 9시쯤에 예보가 다시 한번 수정이 됐는데 이 경남 남해안의 250mm 폭우는 수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많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오늘과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당 70mm 이상 극한 호우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추가로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0: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 경남에는 바짝 말라있던 저수지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기자 어딘가요?
3: 네, 전남 광주 구례군 섬진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차상은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4: 네, 경남 함안군 웅곡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도 연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저희 취재진이 4시간 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구례에 정말 비가 쉼 없이 내렸습니다. 지리산 주변인 이곳에도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온 이후로 가장 많은 비가 또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고 있는데 춥다는 감각이 참 오랜만입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전남 서남해안 인근 목포와 해남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지속돼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에는 1시간 최대 강수 66.4mm의 세찬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해남 산이면과 영암 3호읍에 비가 150mm 넘게 내렸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돌풍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구례읍과 문청면이 맞닿아 있는 섬진 강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6년 전 2020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이 일대에는 이틀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도 당시 대량 방류를 했습니다.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6,000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기상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하천 주변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0: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하기 바랍니다. 저지대 주민들도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경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2: 네, 어젯밤부터 약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해 지금은 제법 강한 빗방울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바짝 말라가던 저수지에도 정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곳 함안을 비롯해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가 가뭄 심각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경남 전체의 저수율만 보더라도 31.8%에 불과해 70% 되었던 평년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급수 지원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농경지가 많았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함안과 의령, 밀양 등 가뭄 심각 지역에 2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고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30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중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의 급수를 위해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은 어제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영객과 입산객들은 현장에서 미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지금까지 김민성, 차상은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오늘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며 포용적 평화공존과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있는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3대 기조로 천명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영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5: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4: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7: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3: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왔습니다. 대미통상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통상수장을 교체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으로 줄며 경기 회복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8: 정부는 8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취약계층 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부문에선 청년과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줄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고령층 일자리인 돌봄 서비스업에 쏠려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5월 기준 48.6%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내수와 가장 연관이 깊은 산업이 건설 산업이거든요. 건설 경기가 좀 부양이 되면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8: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0: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제조, 건설업 등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 2030년까지 첨단 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 인력 20만 명과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업 등 30만 개를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온석입니다.
1: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3: 순조로운 토지보상과 원만한 지자체 협의, 신속한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1: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택지 착공기간 절반 단축입니다.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현장 여건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12: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11: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 조정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협의는 사실상 필수.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고 착공 목표가 당겨진 경마공원 부지 주택 추진에 대해 과천시도 즉각 발끈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13: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11: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절차 단축 일환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간략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선 공급 대책 후속 법안조차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14: 전략 환경 평가 그 절차를 일부 좀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공주택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단축이 돼서 실제 37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4개월.
11: 야심찬 공급 속도전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잖은 가운데 정부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네, 방금 들어온 호우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9시 29분에 전남 영암군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3시간 동안 약 117mm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시간당 50mm의 폭우로 인해서 전남 영암군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쟁이 무력 충돌을 넘어 경제 압박을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를 겨루는 소모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카타르에 자국 조종사 3명이 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외교적 갈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전해주시죠.
15: 네, 이란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지난 3월 실종된 자국 전투기 조종사 중 3명이 생포돼 6개월째 카타르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타르 측이 이 조종사들의 가족 면담이나 연락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석방을 촉구했는데요. 이란이 중동 영내 국가의 자국군이 억류돼 있다고 주장한 것은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입니다. 카타르는 이 같은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란 조종사 억류설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영내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구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허위 주장이 나와 놀랍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카타르는 자국 영공을 무단 침범한 이란 폭격기 두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란 전투기들은 카타르 미군기지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측은 수색 구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4월에 이란 측을 초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긴장이 장기화하는 이 시점에 이란이 자국 조종사 억류 주장을 꺼내든 건 미국의 우방인 카타르를 압박하고 동시에 미국에도 부담을 주려는 외교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번 전쟁이 이제 누가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물러서느냐를 겨루는 싸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온다고요?
15: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서 경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이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추가 조치로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경제를 강하게 압박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미국의 유가 상승이 최대 악재로 꼽히고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하겠다고 큰소리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사악한 국가라고 비난하면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엔 미국인들이 휘발유 가격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6: So I just say this. So for you to pay a tiny little bit more for your gasoline, just remember you're doing it so that a very evil country cannot have a country. Really, it's the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in the world.
15: 이런 상황을 파악한 이란은 미국을 더 궁지로 몰아 호르무즈 통제권을 약속받겠다는 태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이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호르무즈 봉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휘발유값 등 물가 때문에 물러설 때까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우방의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이번 전쟁으로 자국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지목했습니다. 호르무즈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양측의 전쟁이 이제 어느 쪽이 경제적 압박을 더 오래 견뎌낼 수 있느냐를 겨루는 소모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3: 북한이 최근 일본을 향한 비판 수위를 부쩍 끌어올리고 빈도도 높였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해 반사 이익을 챙기면서도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 북한은 이달 들어 사나흘에 한 번꼴로 일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18: 일본의 방위 백서는 전쟁 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제침 백서이다.
17: 우리나라를 겨냥해서는 외무상 명의로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미 석 달 전 공표한 프로젝트를 뜬금없이 거론한 거라 진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이런 담화를 쏟아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9: 영내 안보 사안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 입장을 같이 나가는 측면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7: 핵잠은 삼각 군사 동맹의 진화 단계다. 즉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쓰며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정 구도를 고착화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일 비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부분은 특히 일본의 재군사화를 경계하는 중국의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20: 일본을 견제하고 또 비난 성명을 통해서 중국과 한배를 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훨씬 더 실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17: 북중 연대를 일부러 강조해 곧 방한을 앞둔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에 올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 역시 읽힙니다. 일본을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까지 녹아있는 만큼 북한의 대일 비난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죠. 최 회장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규의 기자입니다.
21: 9년을 이어온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9,440억 분할이라는 결론을 얻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하지만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하면서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문제 삼은 부분은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의 실익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쪽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상고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과 일부 증여 주식을 분할 재산 계산 과정에서 빼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일부 수용됐고 이를 반영해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만큼 재상고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더 지배적입니다. 대신 9,440억 원 재산 분할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 법조계는 주목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연 5%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 1억 3천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의 확정일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서 환송 전 항소심 판결부터 상고심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최 회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질지 또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압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 당일에도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아 강경 대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임세훈 전 청와대 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가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큰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박빙 승부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 먼저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그 지난 주까지 있었던 결과가 이제 충청, 뭐 인천, 제주, 불경, 강원도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30% 정도의 권리당원 분들께서 투표를 하신 거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슈퍼위크로 가는 호남과 이제 수도권이 남은 건데요. 지난주까지는 박빙 우세였습니다. 김민석 네. 후보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측하기를 호남에서 다 뒤집혀질 거다. 아마 김민석 후보가 많이 우세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 그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당원분들께서 바라는 것은 지금 4년 가까이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를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가,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누가 잘 수행할 것인가를 굉장히 유념해서 보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주 긴 안목으로 그 정부와 발맞춰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아주 큰 과제거든요. 그거를 누가 잘 발맞출 것인가를 주목해서 봤던 점을 보면 사실상 직전까지 총리였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던 그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투표로 결과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주목할 것은 제주도였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투표가 52.64%로 과반으로 이겼거든요. 네. 이게 사실 호남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호남의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는 제주도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세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우세하게 전남에선 57%, 전북에선 그보다 더 높은 58.3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표를 선택을 했다라는 해석이 이제 많죠.
1: 네.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누가 잘 뒷받침할지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좀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래서 뭐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보다 조금 앞설 줄 알았지만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전격적으로 과반을 넘길 줄은 몰랐거든요. 전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 보면 호남에 또 호남 당원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네. 반도체 뭐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데다가 호남에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또 국무회의를 열어서 또 호남의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도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남 당원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이고요. 네. 또 전당대회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정청래 후보에게는 그냥 대통령에게 맞서는 후보, 그냥 반명 후보, 거기다가 아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역적이다. 거기다가 목을 베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호남 당원들에게 상당히 조금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거기다가 아마 그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플러스 이제 김민석 2-1 정도였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3-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서울 경기에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인 어떤 과반을 확보하기 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호남보다는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있고 네. 그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나마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개혁입법,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정청래 대표의 몫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러한 개혁적인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서울 경기 당원들은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동안도 뭐 호남에서는 과반을 이겼지만 김민석 후보가 비슷하게 아마 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비슷한 그 부분을 보였다는 건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이 당원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후보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맡았고 대통령이 또 민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호남 우리 당원들이 쫓아온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개혁적인 부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다. 특히 아마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지지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부동산도 그렇고 또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인석 후보가 만약에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그냥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한 사람이 또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과연 그냥 예스라고 하는 그런 대표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지시때때로 정청래 후보처럼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호남하고는 전혀 달리 서울 경기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라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점이 있다면 저는 서울 경기에서 어떤 판단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망을 합니다.
1: 네, 일단 최고위원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순위 변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최민희 후보가 계속 1위였는데 이제 1위 자리를 박선은 후보에게 내줬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팀 정청래라고 불리어지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그 기치로 해서 최민희 후보, 그다음에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가 약간 팀처럼 꾸려지고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막 만들면서 당원들의 투표를 이제 안내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았겠죠. 정청래 후보와 이제 같은 팀으로 되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과 연관돼서 비례해서 이제 받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때 논란들이 거의 최민희 후보 중심으로 논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설 때 다른 후보 연설 때의 뭐 야유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오마이뉴스의 카메라를 보좌진이 와서 막았던 들. 그래서 언론 개혁을 외치는 분이 언론을 막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전 그런 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후보가 이렇게 좀 뒤바뀐 것도 있다고 보고 특히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구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분을 또 굉장히 또 주목했기 때문에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너 굉장히 가까운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고 실제로 연설을 통해서도 그 역량을 좀 많이 알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순위가 이제 뒤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려진 한민수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간의 5위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8명 중에 5명을 뽑기 네. 때문에 5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같은 친정계인 한민수, 이성윤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네, 어차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팀 정청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위원 5분 중에 친명 후보가 3명, 그다음에 친청 후보가 2명 이 구도는 바뀌질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아마 지금 한민수 후보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뭐 호남에서 조금 더 나왔을 뿐인 것이고 결국 뭐 3대2라고 하는 큰 구도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 친명 후보들이 3분 정도 나온다는 것은 결국 최고위원 후보 경선도 결국 당대표 선거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많이 치고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하고 함께하는 최고위원들 좀 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5위 정도 있다 지금 4위로 오른 김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1: 네.
2: 김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1심 그리고 2심에서까지 항소심까지 지금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항소심 이후에 지금 보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 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함께한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 민주당의 당원들 그냥 찍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분이 저는 아마 최고위원 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면 바로 최고위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이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영 후보가 최고위원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민주당의 당원들이 김영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으로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김영 최고위원도 계속적으로 검찰의 조사 기소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 단계에서는 저는 검찰이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 김영 후보 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1심 그리고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사실 본인이 주장해온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냥 이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 후보를 뽑는 것 결국은 나름대로 저는 올해 뭐 연말 정도 돼서 뭐 광복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뭐 연말에 뭐 성탄절 특사라든가 또는 내년 3.1절이 이루어지면 또 특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2: 아마 본인들이 당원들이 선택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충분히 특사 자격이 된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충분히 필에 놓으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특사를 단행을 할 때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 후보 자체가 최고인 되는 것 자체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거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최대 승부처죠. 수도권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는데 잠시 후에 또 합동 연설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1차에서도 그렇고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앞으로 합산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와 또 이제 친명계 있는 후보들이 이겼기 때문에
1: 네.
0: 실제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존재가 하지 않는데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당원들의 그 당신과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이라고 보고요. 수도권도 이제 바로미터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인천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아까 제주도가 호남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가 수도권의 바로미터라고 이제 소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후보가 박빙 우세를 했었습니다.
1: 네.
0: 일단 이긴 걸로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이미 이제 호남에서 압승해서 52% 가량이 이제 누적으로는 됐기 때문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교수님께서도 앞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호남만큼 뭐 득표율 차이가 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2: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선호 투표제 적용 없이 1차에서 그냥 과반으로 이 김민석 후보가 넘기는 게 좀 안전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떤 뭐 TV 토론회 등을 보면 김민석 후보 대 정청래 후보 또 지지자 사이에 워낙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만약에 어떤 투표를 통한 과반이 넘지 못하고 선호 투표제가 적용이 되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청래 후보 측에서 계속적으로 이 당원과 당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 투표제가 이번에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 투표제까지 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민주당에 유리한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서울 경기도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표가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상당히 좀 과반을 넘긴 부분이 있고
1: 네.
2: 특히 대의원 투표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조금 유리할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호 투표제 가는 것 없이 김민석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뭐 과반을 넘기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1: 네,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까지 가지 않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당대표 선출이 선호 투표제를 통하지 않고 결정이 될 걸로 예측을 하시나요?
0: 근데 이게 크게 다른 게 아니라요. 선호 투표제가 이제 순위를 매겨서 결국은 이제 결선을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 이게 없었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0: 물리적인 투표를 한 번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아니라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룰이 뭐 당장 오늘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2002년부터 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이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선호투표를 안 하면 그냥 결선 한 번 더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물리적 시간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적용이 된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후보들은 룰이 정해지면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이제 플레이어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과반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1: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선호 투표제로 만약에 승부가 난다면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제 좀 당 안에서 이제 그 갈등의 골이 좀 깊기 때문에 봉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결론이 났는데 그걸로 뭐 계파 갈등이 나고 하는 부분은 저는 뭐 많은 민주당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번 결과로 승복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수많은 그 160만 명의 민주당원 분들께서 그걸 그냥 지켜보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아무래도 과열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 갈등이 잘 봉합될지도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지도부가 어떻게 좀 과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까요?
2: 그래서 지금 현재 갈등의 원인은 당권을 둘러싼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새로운 당권이 체제가 이제 새로 당권이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의 어떤 원인이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협함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볼성 사나운 모습들이 나왔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는 아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마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과 새로운 당대표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정 운영이 시작되게 되면 저는 비주류 측에서 굳이 태클을 걸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비주류까지도 껴안는 어떤 탕평책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내년 이후가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차기 총선에 있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김민석 후보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반대 입장에 섰던 어떤 친천계 어떤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 중후반 이후로 어떤 차기 공천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쯤 되면 다시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만들어질 뿐이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당대표가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당청 관계를 끌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주류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더 이상 노출되거나 파열음이 커지거나 이러질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을 합니다.
1: 네, 대민님 어떠세요? 이제 당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좀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수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쭉 봤을 때 전당대회에서 항상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있어 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는 조용히 지나갔던 것은 너무나도 확고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 점만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온 송영길 대표와 홍영표 의원 간의 그 전당대회 때도 이 비슷한 양상이었고
1: 네.
0: 그리고 결국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통합해왔고 화합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남아있는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열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민주당원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새로운 지도력으로 아마 통합과 화합은 멀지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진숙 의원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근데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만큼 자정 능력이 충분하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당내에서 징계 정치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5.18과 관련해서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감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장동윤 대표가 직접적인 감찰이라든가 징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2: 특히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론회를 가정에서도 보면 당 지도부 입장에 토론회를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건데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적어도 당대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당 차원에서도 지금 장동윤 체제가 가지고 있는 좀 하나의 문제점이 또 하나 노정된 게 아닌가. 결국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까지 강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동윤 대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윤어게인, 부정선거, 거기다가 어떤 과거 950화국 때의 어떤 후회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하고도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리를 중개했을 뿐이고 그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학술적인 평가는 국회 바깥에서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당의 대변인까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5.18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편매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도태호라는 변호사도 있었고 지금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차기 공천에서 다 공천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공천에서 배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어떤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차기 총선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당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징계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념, 좌우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동,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순간 이거는 보수, 진보 이런 논쟁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합의를 흔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또 하나의 의견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나치 범죄 부정 이런 거를 미화를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역사를 성역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5.18에 대해서만큼은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왜곡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에 부정하고 있는 이진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이제 요청을 드린 건데 물론 3분의 2 이상의 이제 동의를 해야 이제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현명한 의원들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진수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장동혁 대표는 또 이제 당원 중심주의 내세워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에 나섭니다. 당권 강화에 좀 시동을 건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2: 그래서 일단 뭐 사태로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 8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8월 이후에 차기 대표 위임을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성급한 해석일 수 있는 것이
1: 네.
2: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끝나게 되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하고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현 대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 기반은 강성 당원들이 맞는데 지역의 어떤 지구당 단위로 가게 되면 현역 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이 아무래도 그분들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역 의원 또는 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아마 현역 뭐 이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어떤 재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겁을 주는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 운영 방식에 약간 반대를 하면 제명을 하거나 어떤 징계 정치를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대 뜻을 표현하거나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면 앞으로 당협위원장 자격도 박탈하거나 차기 총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당협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사퇴로는 극복했고
1: 네.
2: 이제 당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기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시작됐고 그런 과정에서 의정 활동 평가라든가 당원 협의회 위원장들에 대한 평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당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 뭐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한 게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그 윤석열 그 윤어겐 세력과 함께 집회를 참여하기도 했고 사실상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그 논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것은 굉장히 신기한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윤상현 의원도 이제 국조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히게 될 경우에 이제 중도층 이탈이나 선거 불복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렇게 태세 전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 있는 전통적인 지지자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과 가까운 그런 분들의 강성 보수층 이런 분들의 포섭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4월에 있을 수도 있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당내 강성층을 포섭하기 위한 그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래서 일단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조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1: 네.
2: 물론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도 부족했고 또 투표율 조작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실들이 쌓이면 저는 부정선거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표율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정선거의 가장 큰 원천이 되는 득표율 조작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돼버리면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선관위의 어떤 부실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까지 그런 식으로 동의해버리게 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돼버리기 때문에
1: 네.
2: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실이 쌓이면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의 빌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득표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도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냥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나름대로 조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당을 위한 그리고 국민 여론 입장을 조금 살피는 그런 중도적인 스탠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배경에 있는 걸까요?
0: 그 안철수 의원도 이제 속셈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차기의 뭐 지도부나 어떻게 보면 또 차기의 또 대권 후보로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저격을 해서 복당을 반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분들이 당권과 이제 다 차기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대권이나 이런 부분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지도부도 아니고 그냥 평의원이신데 그걸 본인이 얼씬도 하지 말라 오지 말라 하면 안 와집니까? 그것도 좀 신기한 포인트다라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의도적인 저격으로 좀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나름대로 다른 의원들처럼 한동훈 의원이 복당했을 경우에 느껴진 그 한동훈 포비아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고 그럼 차기 총선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도 뭐 이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의식했다고는 보이지만 전 이번에 지금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고도의 어떤 정치적 공학으로는 좀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어떤 내란 재판대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12월 3일 비상기금 당일날 한동훈 의원의 메시가 발신된 부분이 국회 본회의장이 막혀 있으니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본인은 했을
1: 네,
2: 뿐인데
1: 잠시만요. 저희 민주당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이죠. 경기 합동 연설회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 자, 현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 경기 합동 연설회가 잠시 후 열리는데요. 지금 후보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전국 순회 경선 어제 호남 경선을 마치고 이제 승부처죠. 수도권 서울과 경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있어서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는 경기 수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 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호 2번이죠. 정청래 후보가 무대 위에 올라왔고 좌우에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한 후보씩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송영길 후보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하트를 그리면서 후보입니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청래 후보 지금 네,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5: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네, 어제 호남에서 후보 과반 승리를 이끌었죠. 오늘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후보입니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도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굳히게 들어갈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들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를 다 합산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내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압승을 거뒀죠. 호남은 이제 전체 당원의 33%가량이 몰려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과반 득표로 승리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호남 경선 전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누적 격차가 1.48%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제 벌어지면서 격차가 14%가량 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자, 정 후보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20% 포인트 이상으로 이겨야만 김민석 후보와의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 이제 경기 합동 연설에 잠시 후에 열리는 모습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후 6시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발표까지 저희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마저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 이제 경축식에 참석을 하고 올림픽 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이제 동참을 좀 촉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국가의전서열 8위가 되는 그냥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네. 책임감에 무게감이 있는 분인데요. 국회 다수당을 견제하고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아스팔트 집회에 지속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과연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힘을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계신 만큼 그 국회 내 국정조사나 제도 개선 이런 논의를 하실 수가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장애에 집중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 그걸 많은 국민께서 바라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불복, 그다음에 음모론 이런 게 고착화가 되게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강경 발언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원내에 가면 자꾸 사퇴라는 그 사퇴론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왜 저기 장외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당내 장악력을 저런 식으로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누구든 집회에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고 일야당의 그 공당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견제와 균형을 갖춘 건전한 야당으로서 탈바꿈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장 대표가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독재 연장하겠다는 이제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장기 집권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그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당과 야당 사이의 어떤 정치적 신뢰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2: 얼마 전에도 보면 조정치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지냈었는데 앞으로 연임 개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 용납하겠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마하지 않겠다 딱 7마디만 하게 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거나 논의가 진행되는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 용납하겠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마하지 않겠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은 우리 한국 땅의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다 같이 도착하는 이야기가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생명의 이야기가 오늘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줄기가 우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름을 통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보면 하나님의 집요하신 성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최초의 그 흔적들은 통일신라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교라고 이름 지어진 그 신앙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화된 내용이 중국을 통해 통일신라에 들어와서 십자가 모양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이전에 천주교, 로만 카톨릭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신교 신앙이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가? 몇 사람 이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벨테브레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개신교 신자로 처음 한반도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이에요. 인조 5년 1627년에 우리 서해안 쪽을 지나가다가 물을 얻으려고 한반도 땅에 들어왔는데 군관들이 이 벨테브레와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잡혀있게 됩니다. 재밌는 역사는요, 이 벨테브레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조선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혈아가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테브레 귀화를 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이 벨테브레입니다. 조선 군대에 들어가서 대포를 만드는 일도 하고 조선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름은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이라는 사람이 효종 4년 1653년 이 사람도 중국 상선을 타고 오다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배가 표류하다가 한 13년 동안 9명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멜이었어요. 재밌는 건 벨테브레가 그동안에 한국어를 익혀서 하멜이 재판받고 뭐 이러고 할 때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벨테브레는 신앙적인 자취는 없어요. 근데 이 하멜은 분명히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하멜 표류기에 뭐라고 마지막에 썼냐 하면요, 살아 돌아온 우리 9명은 13년 28일의 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울러 함께 돌아오지 못한 몇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하멜 표류기에 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13년 정도 살면서 아마도 하멜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취조하는 군인들이나 잡혀있을 때 같이 있던 한국 사람들에게나 뭔가 전도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증거된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역사의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1884년 알렌 선교사, 1886년 언더우드 아펜솔레 선교사, 이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이전에 1832년에 칼 귀틀라프 목사님입니다. 의사였고 목사였던 사람인데 1831년에 중국 선교사로 와서 한 해 동안 중국을 돌보다가 상선 한국을 통과해서 가는 그 배에 탔다가 백령도 근처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귀출라프 선교사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갖고 들어왔어요. 감자 씨를 처음 갖고 들어온 사람이 귀출라프 선교사예요. 그와 함께 비누를 처음 들여왔어요. 그리고 한문 성경을 갖고 들어왔어요. 갖고 온 물건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벼농사도 안 될 때,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이 감자를 통해서 연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자의 한 영혼을 향한 생명력. 비누는 무엇입니까? 씻는 거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로 씻어주신다. 이 비누를 갖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칼 귀틀라프가 제주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제주도는 참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무역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을

0: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기지가 제주도가 될 것 같다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가 실제적인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을 좋아하면서 신앙을 배우게 된 브라질의 젊은이들이 북한 선교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대요. 그런 브라질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서 북한 선교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출라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이미 20, 30년 전에 윌리엄슨 선교사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중국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윌리엄슨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들어올 때 성경책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슨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 후에는 만주 고려문 가까이에 와서 그 지역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 또한 윌리엄슨 선교사입니다. 자,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돼 왔구나.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 선교사님들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은 특별하게 한국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 언어로,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 있던 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그리고 만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에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돈 벌려고 나갔어요. 장사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서양 문물을 가르쳐주고 대신 한국어를 배웁니다. 선교사들의 한국어 선생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한국 교회의 초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러 갔던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들어가게 된 서상윤, 서경조 형제 다 돈 벌러 갔다가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선 교회 다니지 않다가 이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과 같은 이치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돕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1884년에 번역 출판되고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돼서 5,000부 정도가 인쇄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남쪽 일본의 수신사들이 다녀가고 있었어요. 1882년 박영효를 중심한 수신사가 무역거래 때문에 갑니다. 그때 이수정이라는 청년이 비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갔다가 거기서 일본 사람 진전성, 이 진박사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이수정이 성경을 배우다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와있던 낙수 선교사에게 1883년 동경 노월정 교회에서 세례받은 후에 성경 번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수정 번역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만들어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에 들어올 때 한글 성경 하나를 갖고 들어왔어요.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선교 역사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초석을 놓는 역할들을 하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교가 한국 땅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해서 번역이 진행된 이 성경, 그 성경을 들고 척박한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을 팔러 다니던 이 권서들을 통해서 성경책이 무려 15,690권 정도였다라고 영국 성서 공회가 집계를 냈습니다. 이미 한반도 땅에 말씀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은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 중에 14명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첫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14명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이동진이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에 서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야 복음 들고 와서 전하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신나는 역사의 이야기만 있는 것인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되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30여 년 만에 양화진 외국인 공원 묘지를 갔습니다. 오래전 갔을 때도 뭉클뭉클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갈하게 잘 묘지를 꾸며 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쭉 천천히 돌아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이름 또 역사책에서 봤던 묘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무덤도 있는데 아기 무덤들만 모인 곳이 또 따로 있어요. 한 살 된 아이, 두 달 된 아이 이런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돌아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다시 받게 됐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목회를 한다고, 말씀을 배운다고. 여기에 묻혀있는 이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을 가시면 이곳을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서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초기의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묻혀있는 분들 젊음을 바쳤어요. 안락하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직업을 내려놨어요. 그 젊을 때 만난 예수, 복음 하나를 붙들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아프리카, 아마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보다 그 당시 조선 땅은 정말 살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가끔 100년 전 광화문 모습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곳이죠. 여러분 청계천 거기에 똥물이 흘러가고 비만 조금 오면 종로 완전 똥통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100여 년 전에 그런 땅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 묘지를 쭉 둘러봤어요. 묘지 묘지마다 무덤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비석 앞에 서 있는데 이야기 없는 선교사의 무덤은 없어요. 근데 그 무덤들의 이야기는요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죽어버린 인생들 같지만 그 묘지 하나하나마다 생명의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것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장례식 얘기예요. 한 살이 막 넘은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애니 선교사. 한국에 온 지 1년 반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남편은 배위량 선교사. 이 부부, 그 중에 이 애니 선교사가 이제 한 살 막 넘은 어린 애기 딸내미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미국에 있는 친정엄마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애기 아빠 베어드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순전한 호소력으로 설교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우리는 가파른 언덕 위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장지로 난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습니다. 많은 조선인 친구들이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며 저 건너편 강 언덕의 아름답고 영원한 곳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좋은 낙원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찬송들을 부르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흰색 장미다발이 놓인 자그마한 관을 보며 저는 우리 아이가 저 관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요. 지금 내 아이는 선한 목자의 팔에 안기어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빠른 시일 안에 아팠던 아이와 고통스러운 기억을 그치고 영화로운 작은 영혼이 된 아이를 생각하려 합니다. 아주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친정엄마에게 장례식을 마치고 온 지 4일째 되던 날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는 묘소묘소마다 이러한 희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피 흘림과 같은 죽음의 이야기, 희생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애니 선교사와 남편 배일양 선교사는 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학교를 세울 준비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선교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옮겨가면서 다른 분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인계받은 분이 준비되어 있는 학교를 정식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가 개성고등학교입니다. 한국의 요소요소에 이러한 생명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피를 흘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의 시간을 지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역사의 모든 하루하루와 한 시간 한 시간 생명의 이야기로 꽃 피우지 않은 시간이 없었던 한국교회 역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23년도의 사진입니다. 저분들이 선교 훈련을 마치고 한국을 포함해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출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저분 중에 몇 분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젊어요. 다들 전문직을 가진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이 쓰레기 같은 조선 땅을 향해서 왔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분들은 조선 땅에 나와서 선교 사역을 하던 분들이에요. 1941년, 42년 일본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추방돼 나온 선교사님들이에요. 저분들이 1942년 뉴욕 파크사이드 호텔에 함께 모였어요. 추방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떠나왔지만 두고 온 선교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을 마친 후에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님들도 모였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선교사 안식관에 돌아온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들이 모여서 조선 선교 50주년을 기념해서 몬트윗 앤더슨 강당이라는 곳에서 흑암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한 연극 중에 한 부분을 찍은 거예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저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입고 생활하면서 연극에서 그 옷을 입고 지금 조선 땅 흑암을 걸었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공연하고 있는 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조선 땅을 향해서 왔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는 복음의 이야기가 진행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배설물로 뒤덮여 있는 오염된 땅이었던 이 한반도 땅, 병균으로 뒤덮였던 이 땅, 지독한 가난으로 가득 차 있던 그것을 숙명으로 알고 살고 있던 이 한반도 땅, 자신들이 보기에도 도대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한반도 땅에 자기 몸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들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자기의 인생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이와 벼룩은 늘상 있었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입에 하나도 맞지 않는 조선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들, 그 중에 한 사람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는 더 특별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 중에도 미국에서 수세식 변기 갖고 온 사람, 미국에서 쓰던 거 갖고 와서 아주 편안하게 해놓고 사는 선교사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윌리엄 홀은 대쪽 같은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모이자고 자기네들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파티하고 외교관들하고 하는 이 모습을 이런 걸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 시골로 평양에서 한 두세 시간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2년 8개월을 사역하다가 발진 티부스로 사망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윌리엄 홀 선교사는 발진 티부스로 죽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순교하는데 3년 후에 그 부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이 홀 선교사가 죽은 후에 부인 로제타 선교사가 원래 간호사 출신이에요. 해주에, 황해도 해주에 병원을 세우고 결핵 사업을 이어가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킨 아들 내외가 의사가 돼서 돌아와서 이 로제타 엄마와 두 아들과 며느리가 해주에 세운 홀 기념 병원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의인이 머물다 간 자리에 피어나는 향기, 그 향기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향기로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한국 선교 이야기를 뜨문뜨문 짚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 건강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많아요. 그러나 찬송가 가사처럼 나 무엇 주님께 드리까? 평안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호화롭게, 아니면 편안하게, 아니면 재미있게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혹시 140년 전 척박한 땅을 향해 모든 거 내려놓고 걸어 들어왔던 저 사진의 선교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주차장도 더 크게 하고 에어컨 고장나는 일도 없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내가 선택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 신앙인가를 바로 알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쳐서 피곤해서 낙심해서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흘러가는 예수 정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생명 있는 정신입니다. 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복된 가정,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정신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이민사회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정신, 예수정신, 그 정신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영화 오디세이가 큰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가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오디세우스의 파란만장의 여정이 담긴 작품인데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 신작 번역본도 출간이 됐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보러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죠.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헌입니다.
2: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3: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네.
2: 당연히 교수님 영화 보셨을 텐데요. 예.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3: 예, 지난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관람했는데 그냥 네 번 울었다.
2: 네 번이나요?
3: 예.
2: 3시간에 네 번이면 예. 많이 울었네요. 꽤.
3: 그렇죠. 그 모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은 그 장면에 몰입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저를 울릴 줄 몰랐습니다.
2: 어머. 예. 교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세요?
3: 예, 제가 네 번 울었습니다.
2: 저는 함께 간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울었다 이런 말씀인 줄 알았죠.
3: 제 아내는 끝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2: 그 정도로. 예.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예.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 이 영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오디세이가 원작인 거고 그 네. 원작을 본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3: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그 원작을 번역을 하신 거죠?
3: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서양 고전학자로서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던 게 석사 과정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1995년이었는데 그때 네. 처음 읽었던 작품이 우연찮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였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와, 이 작품은 내가 언젠가 한번 번역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고 꾸준히 읽었죠. 그러다가 유학 갔다 오고 2004년에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때는 제가 야심에 차갖고 한 3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번역을 하겠다. 네네. 그런데 22년 걸려 지금 이번에 냈습니다.
2: 이번에 이 신작이 번역이 22년 걸린 거예요.
3: 예,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사실 재작년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발표한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뜨끔했었죠.
2: 왜요?
3: 이분은 오펜하이머라는 대작을 만들어놓고 3년 만에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20년 동안 나는 뭐냐.
2: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신작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봤는데 여러분 영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글자가 그림 같아요. 그리스어잖아요.
3: 그렇죠.
2: 오잖아요.
3: 예, 호메로스가 그리스 사람이고 특히 이제 이오니아 지역에서 이오니아 방언으로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그리스어를 한다 그러면 기원전 5세기 4세기 아테네 사람들이 쓰던 고전 그리스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보다 한 3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와. 이오니아 방언이어서 조금 읽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2: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어하고도 다르다는
3: 현대
2: 거잖아요.
3: 그리스어랑은 완전히 다르죠.
2: 예. 그거를 번역하신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작이 760쪽입니다. 와, 760쪽을 번역을 하셨고 이번에 마침 근데 영화 개봉과 맞춰서 사실은 교수님의 번역 신작 오디세이아 책도 출간이 돼서 이 책에 대한 반응도 뜨거울 것 같아요.
3: 예.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게 너무 감격적이죠. 그리스 로마 고전을 공부한다 그러면 소수 또는 보호학문이라고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가 그 굉장히 그 열심히 번역한 거에 대해서 사랑해 주시니까 좀 움들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2: 책 잘 나가죠 교수님?
3: 뭐 출판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2: 자 그러면 우리 원작 더더구나 이제 전문가시고요. 예. 시선으로 봤을 때 이번 영화에 대한 좀 해석과 더불어서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미리 예습할 부분은 어떤 건지도 한번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이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잖아요.
3: 예예.
2: 근데 영화는 오디세이네요.
3: 예, 그러니까 오디세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 말 오디세이아에서 온 건데 오디세이아라는 말은 오디세우스에 관한 노래,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오디세우스고 작품 이름은 오디세이, 오디세이아 이렇게 되는데 오디세이아가 그리스 원어에 충실한 발음이라면 오디세이는 영어식 발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군요. 오디세이는 작품의 이름, 네.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3: 네.
2: 여러분 보통 이제 영화를 많이 이제 연상시키실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 그 배우의 이름도 함께 거명을 하겠습니다.
3: 예전에는 율리시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던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2: 아, 그 율리시스. 율리시스가 이 오디세우스입니까?
3: 네, 맞습니다.
2: 오, 율리시스 굉장히 귀에 익은 이름이네요.
3: 그렇죠.
2: 네. 일단 그거부터 여쭐게요. 이번에 영화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 이야, 이 사람 진짜 캐스팅 잘했다.
3: 아, 그 오디세우스 역할한 그 맷데이먼하고 페넬로페, 저는 그 두 조합이 굉장히 잘 캐스팅됐고 원작과도 비슷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의적인 인물로 재탄생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오디세우스 주인공 맷데이먼이고요. 맷데이먼의 아내 페넬로페 역이 앤 해서웨이입니다.
3: 앤 해서웨이.
2: 이렇게 두 사람 머릿속 연상하시면서 생각하면 되겠고 왜냐하면 번역하시면서 연상을 하시잖아요. 장면을.
3: 그렇죠.
2: 그렇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함께 연상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잘 캐스팅됐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2: 그러니까요. 자, 영화 오디세이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시라 뭐가 있을까요?
3: 그 일단 이 전체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는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가 겪은 게 뭔가 그러니까 귀향과 모험의 이야기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건 이제 집에 막상 들어가서 야 여보 나왔어 또는 여러분 저 왔습니다 하고 자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2: 네.
3: 왜냐하면 그의 빈자리를 노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바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향 이후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리를 노렸고 자기 가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하는가 그런 응징과 보복의 이야기 그 귀향의 모험과 응징과 보복의 이야기라는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시고 가시면은 전체 스토리를 잘 꿰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을 10년간 이어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맷 데이먼입니다.
3: 그렇죠.
2: 오디세우스.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서 막 전쟁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3: 예.
2: 이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름이 뭐죠?
3: 이타카.
2: 이타카로 네. 돌아가는 겁니다. 보통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제 들어보면 이 트로이라는 곳이 이 호메로스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3: 그런데 네, 그렇죠.
2: 실제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그거는 실제였다 이렇게 됐다면서요.
3: 아, 그러니까 그 트로이와 전쟁이 정말 있었느냐 이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까지 가냐면 트로이아라는 도시 자체가 정말 있었냐.
2: 그러니까요.
3: 예, 그걸 도정했던 사람이 19세기 말에 그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고학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사업하다가 사업을 잠깐 접어두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트로이아 전쟁의 흔적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발굴을 한 거예요.
2: 네.
3: 그리고선 거기서 발굴되는 모든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그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과 이렇게 껴맞추면서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아라는 도시가 정말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층을 그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쭉 발굴해 보니까 아홉 개 층이 발견이 된 거예요.
2: 네.
3: 아홉 개 층 중에 일곱 번째 층을 A, B로 나누는데 그 중에 A 층이 불타는 적이 있고 뭔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흔적은 우리가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2: 그렇죠.
3: 근데 이제 그 화재와 파괴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의 트로이아 전쟁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전설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점이 있고 아니다 이건 정말 있었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전쟁 분명히 있었다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활약했던 영웅들도 다 실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오디세우스도 그렇고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 응징하고 자기 아내와 다시 만나는 모든 장면들이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 고대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 문명, 그 특히 이제 로마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그리스 문명, 또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문명을 이루고 부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 가면 그리스는 굉장히 척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자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항상 빈곤에 허덕이기도 하고 궁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얻어오는 것인데 딱 보니까 트로이 쪽, 지금의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이죠.
2: 네네.
3: 거기는 그 너무 농장 그 농사도 잘 되고 자원도 풍부하고 문명도 상당 수준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으니까 저길 약탈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트로이아 쪽 그쪽뿐만 아니라 그 아나톨리아 반도 쪽을 노략질하고 해적질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2: 아하.
3: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원전 5세기만 해도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트로이아 전쟁 같은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당시에 그 호메로스의 기록대로 가면은 이게 1186척의 배를 모아야 되거든요.
2: 네.
3: 그리고 거기에 100명씩만 타도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규모는 있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 빈곤했던 그리스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고 뭐 전쟁을 작은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로 모아지면서 트로이아 전쟁이 마치 있었던 것으로 얘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기원전 5세기만 해도 있었습니다.
2: 교수님은 계속 연구를 하셨으니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그런 비슷한 전쟁이 있었으리라고 있었을 봐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그대로는 아니지만 예. 그리스인들이 끊임없이 약탈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끔찍한 범죄랑 연계시키는데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2: 네네.
3: 특히 자원이 없는 그렇죠. 자들은 전사들만 잘 키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한 거, 몇 년 동안 일궈놓은 거를 순식간에 탈취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수지 맞는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그리스처럼 척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예, 테고요. 그러니까 이쪽 침탈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해적이고 강도인데 집으로 돌아오면 해적 강도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3: 우리의 영웅, 우리의 아빠, 우리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찬양하고 이런 노래들이 모아지면서 영웅이란 개념도 이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2: 8616번님이 입소문 자자해서 오늘 퇴근 후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줄거리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아, 큰일 예, 났네. 저희
3: 줄거리는 안 하고 배경 지식만.
2: 배경 지식만 이런 거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타카라는 그 고향의 왕이잖아요. 예,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예. 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느라고 10년 동안 밖에 있었어요. 밖에 예.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엄청난 모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오디세 우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왜 신화에서 유명한 영웅이 된 거예요?
3: 일단 그 영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2: 네네네.
3: 원작에 나온 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표현 중에는 꾀가 많은 지략이 많은 그렇게 그 계략을 잘 짜내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곳조차도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저 위험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지 나 좀 봐야겠어. 이런 그 영리함이 있는가 하면 호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역량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역량 때문에 역경을 이겨나가지만 사실 그 역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기심 때문에 항상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으로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2: 사람 인간이 사실은 원래 그렇긴 하잖아요. 예, 예. 어떤 호기심이나 그 궁금증을 못 참아서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기도 하고
3: 예,
2: 약간 예.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그려져 있는 거군요.
3: 그렇죠. 사실 모든 인간이 호기심을 갖는데 호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거거든요.
2: 네, 맞아요.
3: 그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것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 호기심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딱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하.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인물이고 그다음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2: 네.
3: 이 사람 오디세우스잖아요. 그 무슨 뜻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아직 없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얘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해. 이렇게 해요.
2: 네.
3: 근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 네네.
3: 근데 화가 났어라는 말이 그리스말로 뭐냐면 오디사오예요.
2: 아.
3: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어로 읽으면 언어 유희 말장난이 나와요. 내가 인간들한테 화 오디사 메노스 했으니까 얘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해.
2: 홧김에 지었네요 이름을. 네,
3: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진짜 번역을 하면 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까 얘 화돌이라고 그래.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앞에도 그런 말장난이 있는데 제우스님 그 아테나가 그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그래요. 아 제우스님 왜 제우스님은 오디세우스한테 그렇게 화가 나 계셔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2: 네네.
3: 그걸 그리스 말로 하면 아니 그 제우스님 왜 당신은 오디세우스에게 오디싸오 하세요?
2: 오.
3: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보면은 이 분노하는 자, 화가 많은 자 이런 뜻인데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화와 분노를 잘 참아내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고 그 오디세우스를 호메로스가 이 원작에서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로 굉장히 많이 그려내요. 그러니까 아까 영리함과 호기심 그리고 영리함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이겨내지만 사실 호기심 때문에 빠진 것처럼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낸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그 상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일에서 그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분노라는 네네. 개념이. 근데 그거를 아무 때나 막 그 분노하고 막 화풀이하고 뛰어들면은 잘못하면 이제 망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영리함하고 결합이 돼 갖고 그 순간순간의 분노를 잘 참아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사귀는 게 아니라 꼭 갖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지략을 짜서 그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모든 것, 자기를 괴롭혔던 그리고 자기를 방해했던 모든 요소들을 다 때려눕히죠.
2: 그 이름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예, 호메로스가 이름을 지었을 맞습니다. 때부터. 예. 4471번님이 오디세우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질문하셨어요.
3: 오디세우스 이 작품 자체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니까 오디세우스를 당연히 주목해봐야 되는데 사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10년을 전쟁을 치르고 10년을 방황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구심점으로서의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당연히 페넬로페에 우리가 주목해볼 수가 있어요.
2: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근데 페넬로페의 입장을 잘 생각해보면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혼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력을 넣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이었나.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누구는 집에 왔다, 누구는 집에 왔다. 참전했던 용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드는데 내 남편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1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군대 가는 남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여자친구가 변심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2: 그리고 페넬로페도 이게 왕비니까 이제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를 넘보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 그리고 혼자서 나라를 지키는 거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7년 되는 해부터 남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 남편 죽었어. 안 와. 그러니까 나를 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몰려든 인물이 무려 108명이에요.
2: 아유.
3: 네,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108명이 그득 차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페넬로페를 볼 것인지 아니면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는지 그 호메로스의 작품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상상이 되거든요.
2: 네, 네.
3: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두렵고 이 자리를 포기할까? 누구에게 기대버릴까?
2: 네.
3: 남편이 안 오는 것 같으니 이런 불안한 심리도 있고 또 하나 아니야 올 거야. 그 올지 않더라도 난 이 자리를 혼자라도 지켜야 될 거야. 뭐 이런 그 강한 의지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원작에서는.
2: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리뷰를 읽어보면 다 어떤 본인의 인간의 심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3: 예,
2: 어떤
3: 맞습니다.
2: 그런 인간의 심리를 다각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1분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란 감독이 원작을 보고 놀라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작 번역가시기 때문에 이 원작에 있는 내용과 놀란 감독의 이제 자기 상상력이나 해석이 들어갔잖아요.
3: 예, 예.
2: 한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3: 그게 딱 몇 퍼센트로 보냐 그러니까
2: 딱 느낌 있을 때.
3: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새롭게 각색해냈다. 그리고 그 각색해낸 그 내용은 굉장히 천재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명하고 답을 주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호메로스가 던진 질문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답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끝으로 30초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교수님이 번역하신 원작 있잖아요. 오디세이아 책 분명히 찾아보실 것 같거든요. 예. 영화와는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3: 호메로스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나와 얼만큼 비슷한가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나와는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에 주목해서 소위 말하는 호메로스적 인간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것이 호메로스 언어가 갖고 있는 생생함을 살려내는 대로 그 많이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2: 예, 영화 오디세이 보시고 새로 교수님이 번역하신 신작입니다. 오디세이아 책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순간의 유혹. 잠깐의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멋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도파민에 있죠. 우리 멋없는 거 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3. 오늘 마약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 김희선 팀장인데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팀을 맡고 있는 김희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입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던 김은주 과장님이 살짝 예고는 해주셨는데요. 지난달 1일이죠. 7월 1일에 출범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왜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된 건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려요.
4: 네. 말씀대로 저희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7월 1일자로 발족한 이제 조직이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그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거나 아니면 좀 과다하게 오남용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위 불법 행위들을 저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이런 감시를 위한 전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이제 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식약처 안에 여러 이제 뭐 중앙사법조사단이라든지 사이버조사팀이라든지 그다음 여섯 개 저희 지방 식약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현장 감시에는 저희 17개 시도 지방 정부에 있으신 저희 시군구 보건소에 있는 여러 마약류 담당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감시단의 이런 점검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총괄 기획팀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분석 지원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 지원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를 이상 징후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집중 단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수사와도 연계가 되는데요. 그런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 지원팀까지 다양한 이제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 등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입니다. 특별감시단. 특별히 감시하시는 분들인데 총 몇 분으로 이루어졌나요?
4: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식약처와 그리고 지방청 있는 이제 분들을 합치면 한 50여 명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갈 때 그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뜨겁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사람들의 마음도 뜨겁습니다. 직장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어떤 종목이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해야 되나?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불안,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벌고, 투자를 하고, 보험을 들고, 안전장치 하나 더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미래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건강도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이 투자 실패로 사라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나가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질 세계는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은 낡고 부식되고 산화되고 결국 사라집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꽉 움켜쥐려고 해도 어느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삶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만족할 것 같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원합니다. 조금 벌면 더 벌고 싶고 조금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교육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나의 가치가 되고 돈이 나의 안전이 되고 돈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남보다 적을까봐 불안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결국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행복하고 더 많이 가져야 잘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했는데도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는 많아졌지만 존재가 풍요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것을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식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하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명예로 채워도 부족하고 권력으로 채워도 부족하고 성공으로 채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조금 가진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때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흔들릴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내리고 세상의 경제도 변하고 우리의 형편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잔이 넘쳤던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욕망을 내려놓고 조금씩 비교를 멈추고 조금씩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시장의 등락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리는 날에도 우리의 잔은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2: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1: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배경으로 나온 얘기인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1: 다 같이 에스겔.
2: 에스겔.
1: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인데요. 언제 예언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들어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었지만은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한국처럼 북한 남한이 있듯이 쪼개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같이 이스라엘,
2: 이스라엘,
1: 남쪽 이스라엘은 다같이 유다,
2: 유다
1: 이름을 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속을 왕창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몇 년 전에?
2: 721년 전.
1: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에 그들은 2700년 전에 아수르,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 땅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거기 살던 사람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134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2: 134년.
1: 네, 134년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은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그 땅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했어요. 그걸 한국말로 쫄딱 망했다 그래. 다 망했으니까. 그때의 선지자가 에스겔이.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 아멘.
1: 망했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2: 아멘.
1: 인자야, 인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이지요. 사람의 아들아, 다른 말로 에스겔아.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 땅에 살고 있을 때, 지금은 망해서 딴 나라 같지만 옛날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땅이 더러워진대. 땅이 더러워진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보니까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뺏으면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죄 없어도 잡아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더러워졌대요. 그 피가 흘려져가지고 땅이 더러워졌대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우상들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땅을 더럽히는 거다. 자신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분노를 쏟아 참고 참고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천년을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분노를 쏟아 그들이 행위대로 피를 흘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여러 나라에 해쳤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난민이라 그래요. 난민은 남의 나라 가면 거지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 나라로 도망가고 그리고 아수르로 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그렇게 해쳤다. 다 그렇게 딴 나라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2: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1: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그들이 도망간 많은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대. 그때 바다가 갈라졌대. 아니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대. 40년을 그렇게 살았대.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이 다 땅을 차지했대. 근데 망했대.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포로가 돼가지고 종살이 한대. 남의 나라에 도망와서 난민으로 산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죽었나?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그랬다며. 그거 왜 그래? 그거 이상하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나?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먹칠이 된 거야.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야. 하나님 백성이 망했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 외 여러 나라 도망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내 이름이 정말 아깝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22절 시작.
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1: 그래서 너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금 쫄딱 망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줘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단다. 이렇게 행하실 건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내 이름이 먹칠이 돼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얘기를 전달해 줘라.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1: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 자기가 죽으면 자식도 계속 노예예요.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노예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들을 고국으로 데려가십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난민으로 다른 나라 도망가면 자기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받고 몇 년 계약하고 종살이 하는 거. 그 계약하고 종살이 하니까 이것도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그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서 고국으로 데려갈 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노예들은 더러워요. 난민들도 더러워요. 깨끗한 난민 봤습니까? 더러운데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육신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려서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3: 아멘.
1: 그래서 말씀을 뿌려서 너희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3: 아멘.
1: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만 마음이 더럽고 영혼이 더럽고 모든 우상 숭배,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3: 아멘.
1: 그리고 26절 계속 보죠. 시작.
2: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1: 너희 영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3: 아멘.
1: 아, 그리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않고 은혜도 받지 않고 그랬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할 것이고.
3: 아멘.
1: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3: 아멘.
1: 내 규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내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3: 아멘.
1: 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 아멘.
1: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시작.
2: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1: 아멘.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아브라함에게 준 땅,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준 땅, 결국 여호수아와 더불어 점령하게 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3: 아멘.
1: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3: 아멘.
1: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3: 아멘.
1: 곡식이 풍성해서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 아멘.
1: 아멘. 아멘. 31절 시작.
2: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해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그때에 너희가 종살이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3: 아멘.
1: 우상 숭배도 없어지고.
3: 아멘.
1: 식량도 넘치고.
3: 아멘.
1: 복되게 살게 되고.
3: 아멘.
1: 그때 가서 너희들이 과거의 악한 일,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산 거죠. 그리고 좋지 못한 모든 일들,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내가 미친놈이지.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냐. 내가 돌았냐. 진짜. 아, 한심하네. 한심해. 내가 왜 그랬냐. 진짜. 그리고 과거의 자기를 밉게 버리라. 난 이제는 그런 짓 절대 안 해. 내가 진짜 미쳤나 봐. 그때 미쳤나 봐. 동의를 안 하시는데. 과거에 다 잘했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한심하잖아요. 왜 그랬지 그때는?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냐. 그리고 그 스스로를, 그때 과거의 나를 밉게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33절 하반절 시작.
2: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1: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몇 년 안에 박살납니다. 사람이 안 살면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살면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살고 집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됐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갔으니까 완전히 황폐가 됐는데 건축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했는데 에덴 동산 같이 됐네. 황량하고 적막하고 사람들이 안 살고 짐승이나 살고 그랬는데 이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이 건축됐네. 주민이 살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2: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1: 아멘. 진짜 신기한 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만 끌고 갔어요. 거기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그냥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유대인들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폐헌돼.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오지? 종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돌아오지? 건축이 이루어지네? 사람이 사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2: 아멘.
1: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셨구나.
2: 아멘.
1: 여호와가 황폐한 이 자리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심으셨구나.
2: 아멘.
1: 그렇게 이방인들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얘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높은 사람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몇백 년을 참으시다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나라로 도망을 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 저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저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망신은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능력이 없어졌나? 하나님이 망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 나라에서 고국 땅으로 데려간다. 포로로 끌려갔든 도망을 가서 난민이 됐든 내가 그들을 그 고국 땅으로 다 데려간다. 첫 번째 계획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다 정결하게 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3: 아멘.
1: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다.
3: 아멘.
1: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게 내가 할 것이다.
3: 아멘.
1: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3: 아멘.
1: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할 것이다.
3: 아멘.
1: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고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하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근이 없게 하고, 그래서 과거의 죄를 지은 자신들을 밉게 볼 거다. 그때 왜 그랬지? 그러면서 폐허된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땅에 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고백을 할 거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됐네.
3: 아멘.
1: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네.
3: 아멘.
1: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셨구나.
3: 아멘.
1: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못해. 이건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거리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이 심으셨네.
3: 아멘.
1: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 아멘.
1: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세요. 37절에 보면 시작.
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1: 아멘.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3: 아멘.
1: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3: 그래도
1: 이스라엘 족속이,
3: 이스라엘 족속이
1: 이와 같이,
3: 이와 같이
1: 자기들에게,
3: 자기들에게
1: 이루어 주시기를,
3: 이루어 주시기를
1: 하나님에게,
3: 하나님에게
1: 구하여야 할지라,
3: 구하여야 할지라.
1: 아멘.
3: 아멘.
1: 내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기적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기도해야지만 이루어 주신다는 거.
3: 아멘.
1: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 하나님의 영광을,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를 지었다. 지었다는 말은 없는데 내가 생기게 했다, 그 말이야.
3: 아멘.
1: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의 삶을 내가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3: 아멘.
1: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 아멘.
1: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참다가 참다가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3: 아멘.
1: 그래도 그들이 기도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3: 아멘.
1: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3: 아멘.
1: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 아멘.
1: 그 왜 그러시냐? 기도 안 하고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기도 안 하고 응답 막 해주시면 우리가 고마워서 그냥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 기도 안 했더니 막 너무 잘해줘. 그러면 내가 그냥 너무 고마워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지 해주실까? 기왕 주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왜 기도에 토를 달아? 왜 그러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3: 그냥 주시면 얼마나
1: 그냥
3: 좋아요.
1: 그냥 막 안 구해도 그냥 막 알아서 주시면 그냥 막 그냥 내가 그냥 막 더 예배도 나오고 그냥 막 더 봉사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문제는 내가 아는 거는 착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3: 아멘.
1: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3: 아멘.
1: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3: 아멘.
1: 얼만큼 사랑하시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오.
3: 아멘.
1: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3: 아멘.
1: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가끔 속삭여도 그냥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그러면 그냥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잘 되면, 기도를 안 했는데 잘 되면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사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다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는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 나도 영광 받을래. 그러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사탄이 속여서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판단을 잘한 거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기도해야. 하나님은 기도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을 받아도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복을 받은 다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하고 망가질 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3: 아멘.
1: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
3: 언약의 하나님.
1: 언약의 하나님.
3: 언약의 하나님.
1: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3: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거예요.
3: 아멘.
1: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예수님이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기도해야 내가 응답한다.
3: 아멘.
1: 너희가 구해야 내가 준다.
3: 아멘.
1: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건강하게 되고 항상 재정의 복도 받고 애들도 잘 달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건강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3: 아멘.
1: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3: 아멘.
1: 하나님을 찬양하고
3: 아멘.
1: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아멘. 노력을 하고 할렐루야
3: 아멘.
1: 그게 다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3: 아멘. 아멘.
1: 물론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한 적이 많고 죄를 지은 적도 많고 넘어진 적도 많고 실수한 적도 많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영광 돌린 적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할 텐데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못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내가 기도했으면 그때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영광 돌린 적이 많이 있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 과거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기존의 체계와 사상을 타파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무엇이든 오를 수 있다는 상대주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우울증,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갈등과 차별 등 성경이라는 확고한 진리, 즉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외면했던 결과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답을 찾아 허송세월하지 않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진리인 주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성경대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 살펴보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창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함께 하시며 마음의 소망을 채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즐거운 나의 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번 시간에는 레레이징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제, 병원에서 퇴원 후 자립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원 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코치 이윤재입니다. 예, 오늘은 웰에이징 프로젝트 중 병원에서 퇴원 후 자립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내기란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제약이나 인지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경험하면서 본인의 집에서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웰에이징 프로젝트의 목적은 살던 집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오래 생활하기입니다. 네, 퇴원 후 자립생활, 학습 목표는 퇴원 후 가정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원 후 요양이나 회복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옵션이 무엇인지, 또한 퇴원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도 미리 파악하고요. 개인 비상 연락처 및 자원 목록 만들기입니다.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원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입원 중이나 아니면 퇴원 후에는 몸이 더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노인들의 경우 퇴원 후 바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입원한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입원을 대비하려면 일단은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비상연락처 카드 같은 게 집안에 잘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혹은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을 누군가 대신 돌봐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려동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서 납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편물, 신문 이런 거를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또한 만약에 우편으로 약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 네, 그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입원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아마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분은 혹시 퇴원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했을 텐데, 예, 그 다음에 또 입원 후에 어디서 치료를 받고 싶으신지요? 그러니까 입원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때로는 의사가 아직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 전문 요양시설이나 단기 재활시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혹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을 방문하거나 입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요양시설을 택해야 될지 한번 고려를 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시설 같은 곳을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에 우리가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제공하고 있는지, 직원과 환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보험이 이 치료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하는지, 예, 전부 알아야겠죠. 입원 후에 이제 재활이 필요할 텐데 재활치료 선택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외래진료와 가정방문물리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집에 퇴원 후 집으로 퇴원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외래 운동 치료실까지, 예,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 2 내지 3회, 한 번에 한 1시간 정도, 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정 내 물리치료는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경우, 라이드가 없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가정으로

0: 그 물리치료사가 방문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는 급성재활치료와 준급성재활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둘다 숙박시설에 있어야 되는데요. 급성재활은 재활병원에서 하게 되고 준급성재활은 전문 간호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급성재활과 준급성재활은 어디서 진행이 되며 이걸 뭘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병원에서 아직 퇴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급성재활이나 또는 준급성재활시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두 재활의 큰 차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강도입니다. 예, 그래서 준급성재활인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치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머무는데 입원 기간은 이제 몇주 아니면 단기 기간으로 주로 하고요. 숙박을 하는 거죠. 숙박을 하고 어떤 종류의 장비가 필요하냐면 그곳에 있는 그 체육관에서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공, 아령 등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냐요?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급성 재활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선택을 하는데요. 주로 재활 전문 병원에서 하게 되고 이 치료는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하는 치료죠. 네, 메디케어 비용 부담합니까? 네, 자격이 되면 부담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예, 의사가 판단하기에 집에서 물리치료도 외래나 가정 내 물리치료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외래 물리치료를 하거나 가정 내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 물리치료와 가정 내 물리치료의 차이는 교통편입니다. 스스로 교통편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래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치료사가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래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있는 체육관에서 하게 되고 러닝머신 거기 체육관에 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실내 자전거, 아령 등 사용하게 되고 주 2 내지 3회 경우에 따라 1시간 내지는 그 이하로 진행이 되고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자격이 되면 부담한다고 합니다. 가정 내 물리치료는 이제 집에서 하게 되고요.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제 장비가 좀 다르겠죠. 소규모 장비가 필요한데 뭐 밴드라던가 볼 아니면 아령 뭐 이런 정도의 소규모 장비를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주 2 내지 3회 1시간 이하.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보험회사에서 자격이 되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면 움직임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갈때 운전할 다리 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일상적인 일에 이제 혼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장을 보거나 식사 준비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피로해지거나 도움 없이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병원과 재활센터에서는 기과 계획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체력이 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사회복지사나 케어 매니저, 퇴원 계획 담당자가 재활시설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다음 단계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 돕는 이가 없을 때는 그 유료 장기 돌봄 제공자를 기관을 통해서 고용한다든지,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메디케어에서 집에 방문하는 건강관리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본인의 보험과 상황에 따라서 퇴원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케어 매니저 등이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집에서 어떤 돌봄 선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긴급 연락처 카드 주로 냉장고에 많이 붙여 놓으시죠. 주치의 아니면 그런 주치의나 이머전시 컨택 퍼슨 이렇게 많이 붙여 놓으시는데 그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혹시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할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요양 시설 같은 경우 내가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요양 시설로 가야 되는 경우 그 요양 시설이 어디인지 방문도 해야 되고 그 시설을 미리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약국을 사용하는지 또한 집에서 치료를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어쩌면 또 의료 장비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윌체어나 아니면 워커, 지팡이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사전 의료 지시서 워크숍 및 세미나, 치매 및 치매 간병 워크숍 및 세미나, 또한 치매 돌봄 수업,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그룹도 있고 기업 관리 서비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주간 사회 프로그램을 곧 제공 예정인데 저희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과 귀의 균형기관에서 생기는 이석증,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와 안전한 생활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거나 고개를 돌렸는데 주변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시니어분들 가운데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혈압이나 약물, 탈수, 심장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귀 안쪽에 있는 균형기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석증입니다. 우리 귀 안쪽에는 몸의 움직임과 균형을 감지하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은 결정이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특정한 자세에서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돌아 누울 때, 누웠다가 일어날 때, 고개를 위로 들거나 아래로 숙일 때 갑자기 주변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지럼증은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어지럼증이 이석증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걷기 어려워진다면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911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다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스스로 원인을 판단하기보다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몸을 옆으로 돌리고 천천히 앉은 뒤 잠시 기다렸다가 일어서십시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갈때 어지럼증이 있다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지럼증 자체도 힘들지만 시니어에게는 어지럼증으로 인한 넘어짐이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반복해서 넘기지 마십시오. 어지럼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를 기억해 두었다가 의료진에게 알려주면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것도 건강한 노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지럼증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증상은 꼭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극대화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던 인물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가 발명해서 정식으로 등록한 발명품만 1093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기, 전화, 자동차 산업 등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히 천재 중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 그가 해야 할 숙제를 마친 사람을 일컬을 때가 많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천재다 그런 말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만 마쳐도 천재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의 삶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에디슨이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왼쪽 귀가 안 들리게 되었고 오른쪽 귀도 80%밖에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학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몇 년 단위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디슨 자신이 학교 공부를 너무 지루해했고 또 수업 중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선생님이 집으로 쫓아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디트로이트에 있는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발명가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얼마나 끄집어내어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이것을 나쁜 일에 사용하게 되면 인류를 해치고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능력과 잠재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극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풀리 바르게 끄집어내어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의 것을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 인생은 낭비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폴란드에 파데레 보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폴란드의 초대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1913년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와서 미국의 큰 연주홀에서 콘서트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엄마를 따라 공연장에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던 이 소년이 엄마 몰래 무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앉아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찹스틱 왈츠라고 하는 젓가락 행진곡을 두 손가락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 심플한 멜로디였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막이 올라간 것입니다. 앞을 보니까 엄청난 관객들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당황한 그 손이 울먹이면서 피아노에서 내려올려고 할 때 누군가가 큰 팔로 소년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계속해, 내려가지 마, 멈추지 말고 계속해 라는 음성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폴란드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인 파데레 보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소년과 함께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 심플한 젓가락 행진곡이 웅장한 연주로 변하기 시작했고 뒤에 앉아있던 오케스트라가 하나씩 하나씩 조인하기 시작하면서 웅장한 심포니가 되어서 무대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자들이 일어나 스탠딩 오베이션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여화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평범한 찹스틱을 이처럼 웅장한 그랜드 심포니가 되겠을까요? 그장이 개입해서 그 소년과 함께 연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 멜로디는 단조롭기도 하고 미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연주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위대한 심포니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서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모두 없애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의 발걸음을 밝히기에는 충분합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길에는 때로는 힘든 날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광복 직후였던 1947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처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8년, 53년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이후 73년 만에 우리 영토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대규모 학술조사가 재개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살피면서 영토를 수호했던 수토활동과 관련한 각성문에서 새로운 글자와 인명이 발견됐고 고품질 탁본도 새롭게 확보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정용상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정용상입니다.
4: 네, 저희 인사 한 말씀 먼저 짧게 부탁드립니다.
5: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독도와 관련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예. 동북아 역사재단 사무총장이신데요. 네. 먼저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해서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5: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위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등을 통해서 동북아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아울러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서 인류 공존 공영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5: 네, 영토 주권, 해양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한 최전방에서 네, 글로서 전쟁을 하는 지금 뭐 역사 왜곡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5: 중국 쪽에서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 뭐 일제 때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문제 이런 왜곡에 대응해서 반듯한 역사를 좀 정립하는데 선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 기반은 그야말로 실증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5: 그렇습니다. 굳이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국제정세에 관한 동향 분석 등을 통해서 정책을 이반하는 그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특히 현장의 답이 있기 때문에
4: 네.
5: 그 실사구시적인 융복합적인 통섭적인 그런 어떤 연합작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네. 네. 울릉도 독도 종합학술조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다시 진행됐는데 73년 만이라고요?
5: 그렇습니다. 47년, 53년도 이후에 처음이니까.
4: 그러니까 47년에 처음 시작돼서
5: 예, 예.
4: 53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5: 네, 네.
4: 이제 2026년에
5: 네, 네.
4: 다시 하게 된 겁니다.
5: 네,
4: 이번에
5: 네.
4: 조사를 다시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5: 그 전에는 뭐 자연과학, 뭐 기후, 그다음 또 어떤 뭐 영토, 해양 이런 데 단발적, 단편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점증되는 그런 상태에서 융복합적인 통섭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함께한 그 우리 구성원이 20명인데 내외 합쳐서 뭐 역사학자, 역사지리학자, 금성문 전공, 미술사, 그다음에 뭐 국제법, 지질학, 해양과학, 탁본,
4: 어허.
5: 뭐 각종 전문가, 서예, 사진, 영상, 게다가 또 그 현지의 향토 사학자들까지. 총 집합한 그런 어떤 연합체로서 상당히 총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디테일한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그야말로 종합학술 조사를 한 셈이죠.
4: 말 그대로 울릉도 독도의 종합학술 조사입니다. 거의 네. 모든 분야 자연부터 시작해서
5: 그렇습니다.
4: 문화까지 인문학적인 네. 분야까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종합조사를 한 겁니다.
5: 네.
4: 이번 조사의 내용을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와 관련한 각성문이네요.
5: 네네.
4: 이게 뭔가요?
5: 그 일반적으로 그 조선시대에는 공도, 섬의 사람을 살지 않게 하는 공도 정책으로 인해서 섬이 그냥 정부, 요즘으로 치면 정부로부터 도외시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4: 네.
5: 그래서 1700, 800년, 한 200년만 보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 조선중앙정부에서 수토관을 파견해서, 수토라는 게 수사하다 할 때 숫자고 토는 토벌하다 할 때 토자거든요.
4: 네네.
5: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뭐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200년이면 한 60회 정도 되겠죠. 매년 나가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쫓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연 환경에 대한 요즘으로 치면 통계 조사를 하고,
4: 네,
5: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단회적이 아니고 꾸준히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4: 네,
5: 우리의 그 영토 주권이 늘 미쳤던 그 신대 일본에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 하고 있죠.
4: 그러니까 조선 때부터 수토,
5: 예,
4: 그러니까 수토 그 하신 수토관, 수토관,
5: 예,
4: 분들을 파견해서, 예, 수색하고 토벌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5: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네, 걸 쫓아내는 거죠.
4: 나가! 어디 남의 나라 가서 나가! 네. 하고 이제 그 안을 찾고 이제 그런 역할을, 네, 꾸준히 우리는 해왔다.
5: 네.
4: 이 역할을 안 한 적이 없다.
5: 그렇습니다.
4: 지속적으로 그러면 조선에서 울릉도, 뭐 그 주변 섬 독도까지 해서 꾸준히 우리 땅 관리를 해왔다는 거네요.
5: 예,
4: 네,
5: 그렇습니다.
4: 그 증거가 되는 거네요.
5: 예, 뭐 명확한 증거. 그 외에도 뭐 그 최근에 저희들에게 그 기증한 분이 한길 고택 문고라고 강릉에,
4: 네,
5: 명문가에서 보존하고 있던 문고 한 천여 점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삼척 영장, 요즘으로 치면은 그 뭐 동해안 경비사령부쯤 될까요?
4: 네네.
5: 아니면 뭐 삼척 시청이나 될까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관리, 경영, 행정력이 미쳤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 실증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토관들이 가서 섬 구석구석 수색해서 불법으로 침입한 일본인들 확인하고, 네, 단속하고 이런 순찰 활동도 했다는 건데,
5: 네, 네,
4: 이번에 그 수토관 각성문, 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글자, 인명들이, 네, 이번에 새로 발견됐다면서요.
5: 그렇습니다.
4: 어떤 내용인가요?
5: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제가 울릉도 독도를 한두 번 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각성문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흥선스님이라고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탁본 전문가 스님을 모셔갔는데, 그분의 눈에 이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인 거예요.
4: 각성문이 뭐죠?
5: 그러니까 바위에 새겨진 글을 이야기하는 거죠.
4: 조각. 바위에, 네, 새긴 글, 글, 각성문. 이번에, 네, 그거를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5: 네, 이제 수토관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서 무엇을 냈으며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조정에 보고를 했는가, 누가 왔는가, 근데 그 규모는 어떠한가. 근데 그게 이제 뭐 좀 그 디테일한 부분입니다만은, 한자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용하다 할 때 사자, 그 다음에 공로가 있다 할 때 공자, 이런 것하고 사자를 제후할 때 후자, 그 다음에 성공할 때 공자가 일절 일체할 때 채자, 이렇게 이제 전에 잘못 본 내용들을 이번에 초전문가의 시각에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임금의 교화가 동쪽 울릉도에까지 미쳤고, 그 관리가 서쪽, 울릉도에서 서쪽이죠, 이렇게 와서 잘 뭐 선정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사공으로 나오는 것은 이 뱃사공이 아니고,
4: 네,
5: 요새로 치면 함장을 뜻하고, 사공이 두 명이면 배가 두 채 같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배에 뭐 조리사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수토관이 이렇게 이끌고 간 인원이 한 100명, 1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4: 네.
5: 배 두 척에. 그 사공이라는 용어가 선장 이런 뜻이거든. 두 명이 나오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강릉 출신이고 뭐 그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 저희들이 판독을 한 것은 아닌데 좀 더 좋은 어떤 과학적인 기법으로 앞으로 좀 더 지속적인 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러니까 이번에 정밀조사와 이제 초전문가를 통해서 탁본을 통해서 거의 뭐 아주 거의 정확하게 이번에 내용을 확인을 하셨다는 거고 앞서 말씀하셨어요. 임금의 교화가 동쪽 울릉도까지 미쳤다. 그 이야기는 엄연하게 울릉도 독도까지 우리가 우리 영토로 통치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5: 이렇게 명확하게 써야죠.
4: 그러니까요.
5: 각성문으로.
4: 각성문으로.
5: 그런데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조금 헤어진 부분, 판독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떤 첨단 기법으로 앞으로 그것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4: 그 외에 또 의미 있는 유의미한 자료들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5: 거기에 각성문 우리가 지금 이번에 탁본 뜬 게 15개를 떴습니다.
4: 네.
5: 그게 뭐 270, 210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들도 있고 규모가.
4: 네네.
5: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히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을 우리가 이제 그 각성문을 탁본해 왔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전으로 전해오던 전성되어지던 그런 이야기들하고 이게 시, 때,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으니까 이게 각각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내용들 따라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탁본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악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했죠. 저희들이.
4: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말씀하시면서 흥분하셨거든요.
5: 네, 조금 그렇습니다.
4: 아니 근데 이건 누구라도 흥분할 만한 거예요.
5: 예,
4: 아니 솔직히 근데 되게 좀 저는 그런 게 아니 그냥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 걸 우리가 자꾸 증거를 찾아서 이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조금 마음이 아파요.
5: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본의 그 잔꾀에 말려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학 교수 출신인데 자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성공시키려면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거기 이 빨려 들어가면 안
4: 그러니까요.
5: 된다. 자꾸 이렇게 분쟁 지역화시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위험하다.
4: 맞습니다.
5: 아니 당연히 우리 땅인데.
4: 그러니까요. 네.
5: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입증을 해야지. 그
4: 맞죠.
5: 대신 저희들은 학술적으로, 학리적으로, 그 다음에 실증적으로 요지부동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걸 뭐 국제법적으로, 뭐 환경 통섭적으로 모아야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쟁 지역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4: 맞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독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5: 네.
4: 저희도 전갑생 성공회대 교수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1948년에 미 극동공군사령부가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자료가 독도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5: 그 해방 전후사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 독도하고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수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4: 네.
5: 저희들이 사실은 뭐 1948년 이전에는 어떤 주체적인 그런 지위에
4: 그렇죠.
5: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연합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그때 그 독도 폭격한 그때 우리 어민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그 전문들 이제 그 상급부대, 사급부대, 뭐 극동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뭐 이렇게 또 미 국방성 이 주고받은 내용들이 전부 대외비니까
4: 그렇죠.
5: 알 수가 없었죠.
4: 예.
5: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문서 관리하는 그게 우리 그 전갑생 교수님이 가서 사실은 다른 것 찾으러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있길래 그걸 전부 이제 원본을 스캔해 온 거죠. 거기 보니까 미군 그 상하 부대 간에 자기들끼리 지휘 명령 체계가 분명한데 뭐 거짓 보고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6: 그렇죠, 그렇죠.
5: 거기에 보니까 이 독도, 울릉도, 독도는 명확하게 이 한국 땅이라는 것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6: 그러니까요.
5: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 뭐 이런 뭐 러스크 관련 발언이니 등등 이렇게 해서 그건 아주 지역 말단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그 당시에 그 이 현실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 더도 덜도 말고 한국 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4: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당시에 독도는 한국 땅이야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5: 예, 그렇습니다.
4: 그리고 이제 독도에서 일어난 한국 땅 독도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어떤 일을 벌였고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보고하고 지금 이런 예. 문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자료인데 이번에 그 자료를 정갓승 교수님이 찾으셔서 예. 기증을 하셨죠.
5: 예, 적지 않습니다. 222면인데 울릉도 갔을 때 제가 놀란 것 이상으로 또 놀랐습니다. 막 아주 그냥 헤어진 그 종이에 있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는 그 미군들끼리 주고받은 내용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폭격 이후에 뭐 이렇게 민간인들을 불러놓고 또 뭐 정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을 네. 이렇게 소합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독도 우리 저 동부의 역사재단 독도 실장이 홍성근 실장이라고 울릉도 태생인데
4: 네.
5: 그 독도 수비대장 홍순지 그 친족하거든요. 이분의 정조 할아버지가 정언을 한 게 이번에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4: 우리 홍성근 실장님의 정조 할아버지가 증언을 당시에
5: 그 육필로 한 게 있더라고요. 뭐 좀 이렇게 이런 색깔로 좀 헤어지기는 했지만
4: 그렇죠, 그렇죠.
5: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막 한자로 이렇게 쭉 적은 정언록 같은 것도 있고 이번에 그 비밀문서 꼭 자기들끼리 그 커뮤니케이션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곁에 있는 보안 첨언된 내용들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귀한 그런 정거력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에서 저는 뭐 계속 놀랍니다.
4: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됩니까 이 자료?
5: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해제하고 이제 그 이 각각으로 놓으면은 이 평범한 사람들 비전공자들은 어려우니까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저희들이 해제하고
4: 그렇죠 그렇죠
5: 예, 평론 이렇게 뭐 하면서 잘 정리해서 공개할 겁니다.
4: 많이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예,
5: 전시도 하고 또 그들이 그 자료들을 저희 재단에서 뭐 독과점적으로 그렇게 우리끼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4: 그렇죠, 그렇죠.
5: 연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4: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최근에 학술회의가 있었는데요. 1877년 일본의 태정관 지령 제223호 그리고 천부지도 기북도약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까?
5: 이때 저희 재단 독도연구소 김영수 소장 의 어떤 그런 그 성과인데 연구 네. 성과인데 이 태정관이라는 거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까 저도 좀 망설였는데
4: 네.
5: 저희들 지금 뭐 내각회의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최고 의사정책 결정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이 땅은 저 한국 땅이니
4: 네.
5: 거기 어로도 하지 말고 가지 마라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4: 일본 스스로 만든 자료입니다.
5: 태정관 지령이 바로 그겁니다. 태정관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 옛날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 의정부 지금으로 치면 국무회의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4: 네네.
5: 정부의 의사결정을 이 데클러레이션 하는
4: 네.
5: 선포하는 지령이라는 게 뭐 영어로 한 디렉티브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자기들 이익 중심으로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4: 그 천부 지도인 기죽도약도면 거기에 네. 독도 이제 지도가 나오나요?
5: 예, 거기 이제 천부로
4: 네.
5: 그게 이제 간도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힌 거죠. 완전히 이게 이제 전도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해학적으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 일본 쪽이 갈수록 자꾸 수렁에 빠지는
4: 예.
5: 그런 자료들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태정관 지령 지금 굉장히 강조합니다.
4: 그러니까요.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이거 한국 영토니까 거기 가지 마.
5: 침범하지 마라.
4: 이렇게 써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그 자료 태정관지령 제223호와 첨부 지도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5: 예.
4: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지금 일본은 계속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독도를 만들고 있고 자기네 거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자료도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해외의 어떤 일부 기관, 뭐 일부 어떤 지도에도 사실은 이게 이 표기가 한국 땅으로 명확하게 표기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전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5: 참 아쉽습니다. 뭐 구글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 그 이 동해 표기 명칭 대사직에 있었던 분들하고 토론회를 했거든요.
4: 네네.
5: 지금 동해를 일본해로 이렇게 저쪽에서 지금 이제 표기를 하고 그게 뭐 한 20년 전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본해로 이렇게 됐으니 지금 동해하고 병기하는 그런
4: 그러니까요.
5: 작업을 해서 한 4, 50%가 이제는 다 이렇게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동해 안에 이제 독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자꾸 분쟁 무슨 이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토 간 그다음에 그 내용 각성문 그다음에 미군 기밀 문서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태정관 지령 이런 것을 그냥 하나하나 별개로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증적인 자료를 놓고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 상품화시켜서 저희들이 좀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독도 문제를 이슈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냥 놀면은 안 되죠. 꾸준히 연구를 해야죠.
4: 그렇죠.
5: 예.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주로 그 시마네 현 뭐 조레다 뭐 이렇게 해서 달게 되는데
4: 한 20초 있습니다.
5: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너무 시마네 현하고 뭐 격도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좀 젠틀하게 접근하자 뭐 이런
4: 알겠습니다. 주장을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좀 잘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 클라이밍으로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역사재단 정용상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이어서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우리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이라고 부르죠. 최근 일회용 분량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앰플이나 세럼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의약품인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오인돼 소비자가 화장품을 눈에 넣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김현수 사무관 연결해서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자, 화장품을 인공 눈물로 오인해서 눈에 넣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생긴 제품인가요?
7: 네, 해당 화장품은 눈에 넣어서 쓰는 인공 눈물과 그 형태나 크기가 비슷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인공 눈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작은 글씨로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와 같은 주의사항은 표시되었지만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거나 시력이 저하된 분들이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6: 예, 이렇게 작은 좀 튜브 형태로 돼서 길게 생긴 앞에 돌려서 꼭지 따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7: 네, 그렇습니다.
6: 예, 예. 저도 뭐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화장품 형태가 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을 눈에 넣으면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7: 네, 화장품은 피부나 모발에 사용하는 외용 제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분을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 그리고 자극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안구에 직접 노출이 되면 각막의 자극과 미생물 증식을 유발해서 이물감이나 각막 손상, 결막염 과 같은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예, 정말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만약에 나도 모르게 화장품을 눈에 넣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7: 화장품을 모르고 눈에 넣으셨다면 우선 생리식염수로 눈을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막에 상처를 내실 수 있으니 절대로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만일 콘택트 렌즈를 사용했다면 즉시 렌즈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뭐 충분히 씻어냈고 또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이 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눈에 들어간 화장품을 함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6: 예, 화장품하고 인공 눈물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7: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을 비롯한 의약품은 화장품과는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은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 포장박스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용기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약품에는 의약품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쓰여 있고 화장품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는 표시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6: 예, 뭐 저희가 지금 인공 눈물과의 혼동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헷갈려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요. 화장품 매일 아침 혹은 뭐 저녁에 사용 굉장히 뭐 자주 하는데 평소에 사용하는 습관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7: 자기 전에나 새벽에는 제품의 용기를 착각하기 쉬운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하시고 뭐 불을 켜고 제품을 확인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글씨를 읽기 어려운 영유아나 시력이 저하된 고령자는 보호자의 주의를 받아서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고 유사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노력 기울이고 계신지요?
7: 네, 식약처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을 조치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한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예.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7: 네, 화장품은 우리 일상을 함께하는 필수적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작은 노력이나 간편한 확인을 통해서 안전한 사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관리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속의 인물 사독과 아비아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충성한 그러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비아달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을 그 출신 배경을 살펴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아달이 언제부터 다윗을 따르게 되었는가 봅니다. A, 2번 A, 아비아달은 사울이 높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사건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당시에 아마 10살 전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10살보다는 좀 넘지 않았을까 10대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홀로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 당시 재산이 있는 그 노베 들러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내가 먹을 양식도 제대로 가꾸지 못했고 무기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은 아무 악의가 없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용사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어요. 좀 찝찝은했지만은 역시나 그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고 그것은 아마 순수하게 고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울이 노베에 있던 선지자 85명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사울이 죽입니다. 그 사건 때에 유일한 생존자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다윗과 함께한 것이 다윗이 죽는 그 시점까지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을 그 시점이니 그는 다윗의 통치 40년 외에 약 10년 정도 같이 있는 한 50년을 다윗과 함께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1973년 개척된 그 해에 저희 교회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오래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사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을 터인데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운 것.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신실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B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는 성경에 보면은 패역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긴 그 두 아들 이 아비아달의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몰락을 예고하셨죠. 사무엘상 2장 3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 네는 엘리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을 이렇게 참 애매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도 그 집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아비아달도 그 마지막의 죽음의 그 노년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좀 이따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대문자 B로 이 두 분들의 이 평생은 다윗 왕 통치 기간 내내 신뢰받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동역하고 영적 지도자로 충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다윗의 도피 시절입니다. 그때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입니다. 와서 위기 때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와줬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에 입는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마 그것이 우림 둠을 가지고 예스 노의 그러한 답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봇에 우림 둠림을 넣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 그것을 우림 둠림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은 그 사울왕에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어느 날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은 그일라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쩔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것 또한 아비아달 통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규 군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 잘 됐다. 그 성에 갇혔으니 우리가 가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하고는 정규 군인들을 이끌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0: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윗이 내려옵니까?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올 때에 이 그릴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그릴라에서 도망 나와 피신을 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참 인생에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에 다윗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영적 지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50년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분들이 또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제사장 직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왕이 되고 7년 혹은 8년 된 시점으로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그 여부수족 속에 있던 예루살렘을 그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윗이 그 성으로 이사를 들어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가지고 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다윗이 자기의 그 도성 다윗성을 정하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거기에 세워서 제사드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그 아들 시대 때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비록 이스라엘 돌아왔지만은 이것을 둘 곳이 없었어요. 성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다윗이 그 무너진 성소를 다시 회복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대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냐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춤추면서 뛰어 놀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업신여긴 미갈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목숨만 그냥 살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연도로 본다면 다윗 왕이 그 통치한 연도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1010년에서 970년 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천년에서 천한 2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제사장이 참 훌륭한 것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그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바로 그때 다윗 왕이 가장 약하고 어려울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다윗 편에 서 예루살렘 동향을 다윗에게, 지금 도망간 다윗에게 전달하는, 나쁜 표현 쓴다면 바로 첩자죠. 첩자.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 두 제사장이 했어요.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다 내걸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비록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뜻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4, 25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8, 29절의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요 말은 지금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압살롬을 따르는 열지파 사람들과 이제 다윗을 따라가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따라왔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즉 다윗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나로 하여금 다시 왕이 되게 하신다면 내가 바로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적으로 옳지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생명과 왕위를 다 내려놓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십시다. 2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 후의 내용 보면은 압살롬이 그래요. 아, 당신네들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왜 안 따라갔어? 그만큼 오해받을 만큼 충성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윗의 아들 된 압살롬에게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들이 거기서 다 지켜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군사 만 명만 나에게 주면 내가 빨리 다윗을 뒤따라가서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다윗만 내가 죽이면 이번 반란이 완전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 또 다윗 편에서 일부러 그곳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남았던 그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인 후세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다윗을 함께한 사람들은 성난 사자와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압살롬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답게 온 이스라엘에 있는 큰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그리고 다윗을 치셔서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은 아예 그 성을 이렇게 그냥 동아리로 매가지고 다 끌어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로 뭐냐면은 영웅 압살롬에게 있는 영웅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략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빨리 피신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모사를 버리고 후세의 모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을 이제 그 소집하라 하고 하는데 시간을 벌어주죠. 그리고는 이 두 지상이 그 아들들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빨리 나루터를 건너 멀리 도망가서서 그리고 있었던 일을 합니다. 앞으로 큰 군사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앞장을 쓸 것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 위험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 상황을 요압이 가서 쳐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써 압살롬의 반란이 끝납니다. 이 모든 사건에 다윗이 다시 황공을 하는데 큰 1등 공신한 신하들 중에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년에 보겠습니다. 다윗왕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어요. 다윗 그 후임으로 왕위를 두고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그만 마찰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육신적인 순서로 본다면 두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올라가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아비아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요압의 마지막에 그 반란에 참여함으로써 그는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인간적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비아달이 그동안 함께 지내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요압의 마음이 맑지 않는 사람인 걸 봤을 텐데 아비아달이 왜 요압과 함께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적인 순서로 아도니아가 형이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그가 먼저 선수를 칠 때에 아마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지만 앞으로 계속 여생을 왕 옆에 제사장으로서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아비아달이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내면이 아주 깨끗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독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분하야는 정말 다윗의 경호대장으로서 다윗이 신뢰했고 다윗에게 충성했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아주 좋은 신하였어요. 그래 사독은 분하야와 함께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함께하잖아요. 제가 우리 목회할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존 리드 교수님이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벌써 은퇴하실 나이 70대가 넘었던 훌쩍 넘은 노 교수님이었어요. 걔 우리를 보면서 마치 아들, 손자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참 너무 아버님 같아서 제가 달라스 교회에 섬길 때에 그분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초대해서 설교도 듣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분 초대해서 들을 때 우리 교우들이 다 은혜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클래스 중에서 했던 많은 말 중에 생각나는 게 finish well. 앞으로 주님의 일 할 때에 finish well. 마지막에 잘 마치라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하고 젊어서 뭐 크게도 하고 아주 뭐 잘해가지고 큰 교회도 섬기는데 그만 노년에 가서 여러 비리라든지 아니면 노년에 가서 이혼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고 finish well 이 말씀을 했던 기억이 제가 종종 나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혹은 여러 세상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지 하는 그분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독은 끝까지 잘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사독의 그 자손들이 400년, 500년이 지난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이 제사장들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의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지휘대장 분하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 편을 선택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은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사람, 여기 그렛사람, 블레사람은 아마 그 왕을 주변에서 호위했던 그러한 시위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 그만 아도니아 편을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이 아비아달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제사장직에서 자기 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달라스에서 제가 20년 단임 목회했고 여기서 12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 70까지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만 40년을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만 40년 다 마치는 시점에 그만 제가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노회에서나 교단 총회에서 목사직 파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솔로몬 왕이에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한다 그랬어요. 불에 타지 아니하는 보석, 금, 은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 갖다 대면 다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불로 즉 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나무나 풀과 집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공력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비아달은 그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시라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부끄러운 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떠오른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1951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석사하던 1992년 처음 학기 그분 클래스를 제가 택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공부하던 과정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21세기의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과목을 그분 걸 택했었어요. 그게 마지막 제가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분에게서 여러 클래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2011년도에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 때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내 몸이, 육신이 내 속사람, 내 생각과 나의 영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 My body no longer cooperates my soul.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육신이 내 생각과 원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암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치료가 끝나면 또 복귀해서 가르치곤 했어요. 근데 60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불과 한 1년 한 몇 개월 지나서 주님 품으로 가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그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 모든 얘기나 기록은 끝까지 충성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그분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 숫자만 그 생각할 때에 이 아비아달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뭐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네,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시점에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믿음으로서 더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열매를 지금까지 맺은 것보다 앞으로 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잘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 팔아먹지 마십시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드리기도 다 해서 믿음의 열심히 있는데 이게 늘 과거에만 돼가지고 늘 과거 얘기만 하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없다면은 마지막 경주를 잘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잘못 택한 것이 아비아달을 택하고 그만 솔로몬을 택하지 않았던 이 아비아달의 아도니아를 택하고 솔로몬을 택하지 않은 이 아비아달의 그 노년의 실수가 한 평생 그 모든 수고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독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여 성전 봉헌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 6년 동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 봉헌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을 총괄한 사람은 사독이었어요. 왕상 2장 35절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니라. 즉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독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경주 잘 하시고 이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믿음의 결실을 맺는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할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하나는 바로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에 대해서, 하나는 바로 이 진주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약탈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 맡길 은행도 없으니까 때때로 감나가는 그 물건, 보물들을 땅속에 숨겨두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기도 했을 때 오늘 이 비유 속에는 그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땅 속에 보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와,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그 땅 꼭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또 진주 장사에 대해서는 평생 진주만 다뤄온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상에 한번 만나볼까 한 이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보화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 천국만큼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 이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되어졌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떠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정말 천국을 소유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정말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거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여 돌아왔다. 기뻐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을 때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영적인 즐거움, 그 기쁨은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좋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힘든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만 전하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즐거움인데 영혼 구원 받은 증거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감춰진 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배를 날마다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기쁨, 이 천국을 소유한 심령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예수 안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44절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46절에는 어떻게 됐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이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나 진주 장사는 자,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 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거야.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면 상대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나의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왜 천국이 가장 값진 보화인지 보세요. 첫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해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세상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들은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멸망받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천국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은 값없이 얻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보화요. 이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쫙 꾸며진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곳이 천국임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어디로 가요? 영원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의 영광은 그 세상의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후면은 정말 영원히 살 그 천국, 그곳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발견한 순간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더 이상 최고라고 말하지 않냐고 다 내려놓게 된 최고를 발견했으니까요.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한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귀하지 않은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46절에도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샀어요. 샀어.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해도, 어떤 수고, 어떤 대가, 어떤 노력, 어떤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소유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된 게 뭐예요? 아, 이것만큼은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이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는데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바깥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가장 귀하단,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에요. 가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아,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그 천국에 투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사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한 사실이 깨달아져야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천국에 투자하는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그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과감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해서 드려졌을 때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100배나 받게 해주시겠다는 100배나.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궐을 버리고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모든 것이 기념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티들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 팀멤버로 왔던 그 현지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온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곳의 그 경제생활이 이런 것이 참 어렵지만 예? 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TD를 봉사하기 위해서 팀멤버로 와서 그 이스라엘 선교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고 참가비를 내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섬기고 그 1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봉사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팀멤버로 오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까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시간을 과연 내가 정말 세상은 가짜 보화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지 말고 물질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셨지만 과연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매일 우리 마음은 어느 때는 세상적인 것을 조금 소유해서 기뻤다가 어느 때는 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뭐가 진정한 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가짜 보화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그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그리고 늘 우리 심령 속에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0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어느덧 8월이 절반이 흘러갔네요. 네,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벌써 8월입니다라고 한 것 같은데 또 8월이 반이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한 일요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일요일 훈훈한 카페는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1부, 2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릴렉스 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그리고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일요일 오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카페 하루에 듣는 문학. 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만 들으면 아주 익숙한 작품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 우리는 보통 저거 뭐 성격 다른 사람을 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거 뭐 낮에는 지킬인데 밤에는 하이드네. 낮죠 밤이.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이중 인격 가진 분들한테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그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자, 오늘 이 소설을 쓴 작가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입니다. 이분이 1850년 에드버러에서 태어나요. 이분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작품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보물섬이죠. 네, 뭐 해적이 나오고 보물지도가 나오고 아주 유명한 대표적 작가입니다. 근데요, 이 스티븐 작가 자신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평생을 폐와 호흡기 문제로 고생을 했고 그래서 여러 나라 따뜻한 곳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약했고 병약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거치고 위험한 세계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책은요,

뭐 많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 작가 스티븐슨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선한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실제로 분리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력에서부터 우리 치킬 박사와 하이드가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하루에 묻는 하루에 듣는 문학 치킬 박사와 하이드 출발해 볼게요. 자, 이야기는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런던이죠. 밤이 되면 안개가 골목을 쫙 뒤덮습니다. 원래 영국이 그렇잖아요. 그런 런던 거리에 두 남자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인 가브리엘 존 어터슨. 신중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죠.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우리 독자들은 대부분 이 어터슨의 시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의 탐정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친구 앤필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느 새벽에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골목을 뛰어오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남자와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아? 안 다쳤니?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이 남자는 다릅니다. 아이와 부딪혔는데 그냥 아이의 몸을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앤필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남자를 붙잡아요. 아이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두 혐오감을 느끼죠. 근데 이 얼굴에 뭐가 흉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괴물처럼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꼴보기 싫은 외모 있죠. 보기 싫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 남자 이름 바로 에드워드 하이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하이드는 돈으로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요, 하이드가 수표를 가져와요. 근데 그 수표에 적힌 서명이 런던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헨리 지킬 박사. 두둥. 자, 그럼 지킬 박사가 누구냐?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의사이자 과학자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주 젠틀맨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친구도 많아요. 근데 어터스는 그걸 보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왜 지킬 박사 같은 저명하고 친절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사람이 이따위 인간에게 돈을 줬던 거지? 왜냐면 그 하이드라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수표를 돈을 줬으니까. 근데 이 어터스는 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지킬 박사의 유언장을 작성해준 사람이 바로 어터슨이거든요. 근데 그 유언장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지킬 박사가 죽거나 오랫동안 실종이 될 경우 모든 재산을 바로 이 기분 나쁜 남자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넘긴다. 이게 유언장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하이드가 누구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를 짓밟고 가는 그 남자였다는 그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어터스는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죠. 아, 이 못된 남자 하이드라는 사람이 지킬 그 닥터 지킬 박사를 협박하는구나. 뭔가 지킬이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 같은 거 약점을 이 하이드가 알고 있어서 협박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터스는 직접 하이드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하이드가 드나든다는 문 앞에서 며칠 동안 어터스는 기다려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골목으로 걸어옵니다. 그때 어터스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하이드인 줄 압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이드입니까? 그러자 하이드가 고개를 싹 들죠. 어터스니 그 얼굴을 싹 그 가로등에 비춰봤는데 뭔가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뭔가 잘못돼 있어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공포에 쌓이게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뭔가 인간이긴 한데 사람인데 뭔가 이상한 느낌. 근데 그 하이드가 썩 쳐다보더니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 어터스는 확신을 하게 되죠. 아, 우리 지킬 박사님이 저 사람한테 뭔가 잡혀서 협박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어터스는 며칠 후에 지킬 박사를 찾아갑니다. 아주 좋은 집에 있어요. 조심스럽게 하이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킬 박사가 표정이 싹 굳어져요. 여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혹시 그 사람이 당신을 협박하고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지킬 박사는 걱정하지 말게.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네. 그리고는 하이드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없어진다면 하이드를 잘 부탁하네. 이상하죠. 어터스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한 하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밝은 밤에 어떤 나이든 신사가 정중하게 한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하이드였죠. 그런데 평범하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이드가 폭발합니다. 그러더니 지팡이를 들어서 그 노신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노신사를 계속 지팡이가 부러질 만큼 후드러 팹니다. 노신사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돼요. 알고 보니 이 노신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나서죠. 현장에는 부러진 지팡이를 발견해 됩니다. 어?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죠. 왜? 그 지팡이는 바로 자기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했던 지팡이였거든요. 경찰과 어터스는 하이드의 집을 추적하게 됩니다. 방이 엉망입니다. 근데 하이드는 없어요. 지킬 박사가 갑자기 말합니다. 이제 하이드와의 관계는 끝났어.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는 편지장을 넘겨줍니다. 그 내용은 더 이상 나는 지킬을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 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단서가 나옵니다. 지킬의 집사에게 편지 배달 상황을 물어보니까 외부에서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가져다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집사에게. 그렇다면 그 편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하이드가 어쨌든 사라졌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죠. 어터스는 아 다행이네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람이 떠난다고 했고 떠났으니까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게 지킬 박사가 또 변해요.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의사였던 레니언 박사에게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왜? 이 레니언 박사가 갑자기 폭삭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보다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하고 뭔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터스는 물어봅니다. 아니 박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킬 박사님은 또 왜 이러십니까? 레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지킬 이름은 말도 하지 말기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레니언 박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튼 어느 날 이터스 어터슨과 앤필드는 지킬의 집 근처를 걷습니다. 지킬 박사의 집 근처를 가다가 창문을 쓱 봤는데 지킬 박사가 안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말을 겁니다. 어 밖으로 좀 나와봐요. 지킬 박사가 힘없이 웃으면서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구만. 근데 그 순간 지킬의 얼굴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살며시 웃고 있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에 끔찍한 공포가 번집니다. 근데 갑자기 창문을 확 닫아버려요. 이 뭐야 이거? 두 사람은 왜 이래? 지킬 박사 왜 이래?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지킬 박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왜 갑자기 창문을 닫고 저렇게 얼굴이 바뀌었지? 이 둘은 더 궁금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딱 지금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중간 딱 이제 하이드라이트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소설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예전에 우리 그 뭐 만화로도 많이 나왔고 또 심지어 비슷한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꼭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는 하이드 박사만 어떤 하나의 괴물로서 이렇게 나오는 영화도 있었고 근데 소설 속의 그 하이드는 그렇게 막 체구가 크거나 막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구가 크지가 않고 작은데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인물
노래로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쯤에서 저희 잠시 제가 준비한 노래를 하나 들으시고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정체를 숨기고 있고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노래죠. 스팅이 부르는 Shape of My Heart 들으시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훈이와 함께 훈훈한 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스팅의 노래를 듣고 왔으니까 또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자, 즈킬 박사와 하이드 또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이상해졌죠. 우리 하이드는 그 노신사를 살인을 했고, 그쵸? 즈킬 박사는 집안으로 숨어버렸고, 또 친분이 있던 레니언 박사는 무언가를 본 다음에 충격에 빠져서 시름시름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상하죠. 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즈킬 박사의 집사인 폴이 어터슨을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침착한 폴인데 그 집사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약간 이런 말도 괜찮은가요? 어터슨은 즈킬의 조탁으로 뛰어갑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집안의 하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있어요. 그때 폴은 말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며칠째 우리 지킬 박사님이 연구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박사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안에서 자꾸 이상한 약을 주문을 해요. 근데 우리 박사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국 가서 약을 가져오면 순도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걸 자꾸 돌려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폴은 어터슨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 안에 있는 거는 박사님이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 박사님을 살해하거나 납치해가지고 어디든가 데려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터슨도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하거든요. 어떡하지? 에이, 할 수 없다. 문을 부셔버리자. 도끼를 들고 문을 내리칩니다. 쾅! 쾅! 그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몇 번 문을 도끼로 내려치자 문이 부서졌습니다. 아, 이런 건 제가 그냥 앞발로 딱 차면 부서지는데 한 방에.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즈킬 박사가 없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남자의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바로 하이드입니다. 우리가 봤던 하이드. 근데 그럼 즈킬 박사는 어디 간 거야? 이 방에는 그 부셨던 문 말고는 다른 비밀 출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는 하이드, 있어야 될 사람, 실종된 사람은 즈킬. 근데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가 발견됩니다. 즈킬 박사가 남긴 기록이죠. 먼저 죽은 레니언 박사가 남겨놨던 편지가 공개가 되는데요. 어느 날 레니언은 즉킬 박사에게 아주 다급한 편지를 받습니다. 이봐, 어서 내 연구실로 와서 특정 서랍을 빨리 가서 좀 가져와. 근데 밤에 한 남자가 찾아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서류를 얼른 남겨줘. 그 닥터 레니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 친구의 부탁이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기다립니다. 밤이 되자 찾아온 사람은 바로 하이드였습니다. 하이드는 서랍 안에 있던 약품을 쓱 꺼내더니 가루와 액체를 막 섞습니다. 막 색깔이 변하고 보글보글보글보글 막 연기가 올라오죠. 그러더니 보글보글보글 그거를 훅 마셔버립니다. 원샷. 잠시 후에 하이드의 몸이 막 뒤틀리더니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키와 체형이 막 변합니다. 그리고 레니언의 눈앞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헨리 즈킬 박사. 레니언은 그걸 보고 너무 놀래죠. 이게 뭐야? 이 레니언 박사도 평생 의사로서 평생을 그쪽으로 과학과 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몸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즈킬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즈킬 박사는 젊을 때부터 자기 안에 서로 다른 두 욕망이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쪽은
사회적으로 정말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아주 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의 신사, 정말 도덕적이고 품위가 있고 항상 이렇게 매너가 있는 그런 품위 있는 신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젠틀맨.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한쪽의 자아에서는 너무나 자유롭고 욕망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런 욕망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생각합니다. 아, 이 내가 가진 두 가지 성격, 두 자아를 분리할 수 없을까? 요새는 요걸 좀 표현을 달리게 할 것 같아요. 요새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 여러 가지의 자아를 갖고 있다는 그 정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멀티 그거를 갖고 있다라고. 근데 뭐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두 성격을 분리하면 어떨까? 이 사람은 의사이자 과학자니까 약물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도 안 되는 비율로 말도 안 되는 약을 만들어낸 거죠. 처음 그 약을 스스로 본인에게 테스트하는 그날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 뒤틀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딱 봤더니 거울 속에는 원래 자기 모습 직킬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체구는 작지만 조금 기괴한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 얼굴 이상해. 뭔가 기분 나빠. 그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하이드.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소에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비추었던 그 지킬 박사 하이드에서 하이드는 굉장히 약간 공격적이고 괴물이고 뭔가 막 힘도 셀 것 같고 되게 잔인하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소설, 실제 소설 속의 그 하이드는요, 작아요. 사실은 하이드가 일반인 지킬 박사보다 체격이 작습니다. 이게 나름 중요한 작품 속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왜? 지킬 박사는 이 지킬이라는 원래 그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평생 사회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그쵸? 평생을 신사답게, 그 젊은이 신사답게 행동해, 그렇게 선하게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악하고 그 순수한 욕망은 오랫동안 억눌러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생각하면요, 선한 지킬 박사는, 선한 사람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지킬 박사의 나이대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 하이드라는 이 또 다른 그 자아죠, 또 다른 인물은 이제 막 태어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이드를 더 자주 꺼낼수록, 더 하이드가 그 하이드란 자아가 더 나올수록 그 존재가 점점점 강해지는 걸로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괜찮대. 약간 헐크같이 점점점 커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왔던, 억눌러왔던 욕망, 그 정말 그 어떤 악함, 아니면 정말 순수한 그런 욕망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억눌러왔던 자기의 그 본연의 모습은 점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커져가는 겁니다. 처음 지킬 박사는요, 이 실험을 그 하이드라는 인물이 나오는 걸 보고 성공했구나, 드디어 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지킬 박사로서의 삶을 살고, 밤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순수한 욕정의 욕망의 그대로인 하이드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하이드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음날 약을 먹고 지킬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일을 벌였던 하이드를 욕을 하고 하이드를 공격하지 지킬 박사를 의심하지 않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킬 박사 입장에서는 완벽한 이중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숨겨왔던 나의 숨겨진 욕망은 욕망대로 즐기고 책임은 싹 피한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하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어린아이를 처음에 골목길에서 부딪혔는데 어떻게 했죠? 그냥 짓밟고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는 사람을 폭행도 했죠. 근데 이 하이드라는 인격체는 뭐예요?
욕망밖에 없는 순수한 욕망 덩어리죠. 사람을 폭행을 해도 폭행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 살인사건 이후에 지킬은 겁을 먹긴 합니다.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일이 너무 커져. 일단 하이드를 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하이드를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딱 깨어났죠. 깨어났을 때 자기 방인데 손을 보니 이상합니다. 자신의 크고 하얀 손이 아니라 작지만 거칠고 털이 많은 손, 바로 하이드의 손인 거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자기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손을 보니까 내 손이 아니고 하이드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지키는 그날 약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약을 먹어야 변신을 하는데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는 동안 스스로 하이드로 스스로 약을 먹지 않아도 변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는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지킬 박사가 하이드를 약을 먹고 불러냈습니다.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는 하이드가 지킬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이드로 있다가도 약 한번 먹으면 바로 지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점점 그 약이 양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으며 또 하이드 상태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킬이죠. 뭘 지킬지 모르겠지만 지킬 박사가 공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점점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원래의 나, 지킬의 나의 인격은 사라지고 순수 욕정 욕망에 쌓여있는 하이드만 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계속 약국이나 근처를 돌면서 특정한 약품들을 찾아오게 시켰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같은 약 성분의 약을 가져와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킬이 처음 사용했던 약품에는 우연히 뭔가 지킬 박사가 모르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순물이 뭔가의 그 변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지킬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약품을 다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자로서 최초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공을 다시 재현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킬은 방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밖에 나가면 언제 하이드로 또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잠들린 것도 두렵습니다. 잠들었다 깼는데 하이드가 될 수 있지 모르니까요. 처음에 지킬은 내 안에 악을, 어떤 욕망, 그거를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결과는 반대가 된 거죠. 악을 분리해서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악이 점점점 힘이 세지고 오히려 주인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니까요. 헐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주인공이 있다가 뭔가 화가 나면은 헐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막 화가 안 나도 헐크가 막 원래 자아를 통제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마지막 순간입니다. 약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하이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킬은 깨닫죠. 내가 다시 하이드가 되면 이번에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결국 하이드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폴이 연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시체가 발견됐고 그게 바로 하이드였던 겁니다. 지킬과 하이드는 두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한 명이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과연 이런 질문을 독자들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킬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하이드는 나쁜 사람인가?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중요한 건 하이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지킬이라는 겁니다. 하이드라는 그런 욕망, 욕정, 순수 악이 갑자기 훅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지킬을 괴롭힌 게 아니라 지킬 박사가 본인의 욕망을 책임없이 즐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하이드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책임은 지킬 박사에게 있는 거겠죠. 이 작품 속의 지킬의 핵심 생각을 짧게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작품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둘일까? 아니면 사실은 그냥 원래는 하나로서 그게 두 개가 합쳐 있는 건데 내가 마음에 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만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그 속에 있는 다 또 다른 원래 섞여 있는 또 다른 그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인격이야 라고 그냥 억지로 우리가 밀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괜히 또 너무 철학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비참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이게요 벌써 130년이 넘은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도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많은 영화 또는 드라마 뭐 또는 여러가지 그 뭐 미디어에서 주 소재로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사회 우리가 봐도 항상 우리는 다른 얼굴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살게 되죠. 예를 들어보면 회사 생활을 하는 회사 속에 내가 있고 또 집에 왔을 때 집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고 친구들과 있을 때 그 친구도 뭐 같은 동성 친구들끼리 있을 때와 또 이성 친구가 있을 때의 나의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 또 요새는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나 뭐 페이스북 또는 어떤 특정 기사나 이런 미디어에 나오는데 댓글을 다는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그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어쨌든 그 수많은 나의 모습 중에 어떤 내가 되었든 거기서 행동한 행동에 대해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책임에서 떼어놓는 거. 예를 들면 친구랑 술 먹다 보니 그랬다. 그날은 그냥 내가 쟤한테 화가 나서 그랬다. 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어. 이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야. 아 이거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니까 내가 그냥 한 거야. 이거는 그냥 댓글이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내가 댓글이니까 저 사람을 공격했고 연예인을 욕하고 내가 이런 공격적인 글을 쓴 거야. 그건 내가 모습이 아니야. 이것들은 결국 지킬 박사가 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하이드가 한 거야 라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근데 결국 사실 그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설에 주는 그런 교훈 또는 그런 무거운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의 손으로 지킬 박사가 변해 있던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또 다른 모습이 언젠가는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나를 지배하거나 나의 그런 어떤 특정 그런 공간에서 또는 특정 시간에서의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아무튼 오늘 지킬 박사 하이드를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의 모습 착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나쁜 것은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랬다가 저랬다는 게 좋을까요?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 지킬 박사 하이드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그 우리 음악 노래가 있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 제가 매주 이 문학을 안내해드리고 같이 문학을 쭉 훑어보면서 그 문학에 대해서 제가 노래를 음악을 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들려드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 근래 이번에 이 음악을 만들려다가 사실 좀 만들다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지만 썩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하지만 굳이 여러분께 소개를 하기까지는 좀 뭔가 이 퀄리티 쪽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는 고품격 음악 방송인데 또 품격이 떨어지는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만들어서 준비한 노래보다는 워낙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우리 지킬 박사 하이드의 마지막 곡은 제가 요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우리 또 이 지금 이 순간
요 노래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함께 하면서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2부에서 또 다른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만의 꿈이 나만의 꿈이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훈훈한 카페 8월 16일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2부 코너 자 우리 1부에서는 하루에 듣는 문학을 여러분과 함께 했었죠 지금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새로운 코너를 하나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 기대가 되시나요? 제가 아주 그냥 뭐랄까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여러분 탐정 한운의 인물 수사대 훈이훈이 한운의 탐정 역사책 속에서 이름은 수도 없이 들어봤다 하지만 막상 옆에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 그 사람 정확히 뭐 한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는 얘기가 진짜야? 실제는 어떤 성격인 거야?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수사 대상 여러분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프랑스 유럽 유럽 정보 한 손을 옷 속 바지에 집어넣은 초상화 키 작은 남자의 콤플렉스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너무나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 자 처음부터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을까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탐정 훈이 인물 수사대 가보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누굴까요? 나폴레옹 뭐 술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건 파일 들어갑니다. 나폴레옹은 여러분 과연 처음부터 프랑스 사람이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나폴레옹은 1769년 8월 15일 어제가 8월 15일이었죠 우리 한국의 여러분 광복일 8월 15일날 이분이 태어나셨습니다 1769년 8월 15일날 지중해의 섬 코르시카 아작시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어로는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르시카 아작시오 뭐 코르시카 아작시오 뭐였던가 아작시오 하여튼 재밌는 거는요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르시카는 프랑스 땅이 아니에요 빠밤 코르시카는 오랫동안 제노바의 지배를 받았고 1768년 프랑스 쪽으로 넘어간 뒤에 프랑스군이 코르시카 독립 세력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아버지 까를로 부오노파르테 역시 한때는 코르시카 독립운동가였던 파스콰라 파올리 쪽에 섰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폴레옹에게 프랑스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요 코르시카어 계통의 말을 썼고요 어린 시절 언어는 프랑스어보다는 이탈리안 그리고 토스카나 계통 언어에 훨씬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나폴레옹에서도 그 어린 시절 언어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대략 이탈리아 계통이라 부를 수 있는 말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9살 때쯤 돼서 나폴레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본토로 간 겁니다 유학을 간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미국 너머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언어 문제죠 나폴레옹도 본토로 갔을 때 프랑스어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이건 절망을 몰랐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오히려 발음에 코르시카 억양이 강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아, 쟤 섬에서 온 이상한 애. 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제주도, 뭐 울릉도, 독도 뭐 이런 데서 온 서울로 올라온 학생인 거고, 미국도 여러분 하와이에서 본토로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들어보면 액센트나 발음이 확실히 다릅니다. 섬에서 온 액센트가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실제로 브리엔 군사학교 시절에 그는 출신 지역 그리고 억양, 서툰 프랑스어 말 때문에 동급생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수학, 지리, 역사 같은 과목에는 강했죠. 딱 저희들 처음에 유학 왔을 때 느낌 아닌가요? 언어, 뭐 영어, 그다음에 무슨 저런 관련된 그런 거, 언어학 쪽은 약하지만 우리가 뭘 잘해요? 수학 잘하죠, 과학 잘하죠, 역사 달달달 외웠죠, 그냥 체육 잘하죠, 음악 잘하죠, 이런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결국 나중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랑스 황제가 되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학교 가면은, 야, 얘 말투 이상해, 엄마가 얘랑 너랑 놀지 말래, 코르스카 촌놈,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사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남들을 피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한편은, 그래? 좋아, 지금 너 놀려봐라, 내가 언제든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을 내가서 너희들을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라는 사람. 나폴레옹은 당연히 후자 쪽이었죠. 저희는 어떨까요? 우리도 후자여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 던진 질문, 그렇다면 과연 그는 키가 작았을까? 많은 분들이 나폴레옹 그러면 작은 키 그리고 성질 급한 남자, 그래서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까지 있죠. 지나치게 공격적인 작은 사람, 나폴레옹 컴플렉스다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폴레옹은

절대로 나폴레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꼬꼬마 단신은 아니었다. 이거는 과장된 잘못된 이야기다. 이게 진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넘어온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냐? 포병 장교야. 포병.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포병은 그냥 무식하게 싸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리를 재고 각도를 재고 위치를 재고 탄도를 준비하고 수학적인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딱 맞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왕정이 흔들리고 기존의 귀족 장교들이 사라지고 프랑스군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데 요럴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죠. 자, 나폴레옹에게는 기회입니다. 1793년 톨롱 전투에서 그는 포병 운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승진을 했고요. 이탈리아 원정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프랑스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799년 쿠데타를 통해 제1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죠. 이때 그는 불과 30살입니다. 야, 이거를 여러분, 코르시카 그 섬, 정말 촌스러운 섬에서 온 가난한 귀족집 아들, 프랑스어도 어눌하고 이상하다고 놀림받았던 촌 출신 소년, 그 아이가 30살에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야, 여러분 30살에 뭐 하셨나요? 전 30살에 결혼했는데 자, 그때 S사 다니면서 저는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프랑스를 네, 저거 했네요. 참나. 아무튼 나폴레옹의 재밌는 능력들을 저희가 알아볼 텐데,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폴레옹은요, 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상황 파악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바로, 자, 여기 이 부대, 저기 포병 가, 야, 저기 흔들어, 지금 바로 들어가, 이런 판단이 어마어마하게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시가 빨라요. 명령이 전쟁 나서 서로 떨어져있던 군단들을 한 곳에 촥 모이고 기동력, 이런 게 나폴레옹 전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나폴레옹은 정복보다 더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의 민법전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일정한 평등, 재산권, 세속적 국가행정 등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여러 원칙을 법체계로 정리를 하고요. 이 법전이 이후에 여러 유럽 쪽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교육과 행정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정비를 하고 프랑스 은행을 세우는 등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것도 굉장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 무식하게 전쟁만 잘하는 장군 출신이 아니라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헌법적으로 행정가에서도 대단한 그 실력을 겸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있죠. 바로 조세핀 드 보아르네. 보아르네 맞나 발음이? 아무튼 이 조세핀은요, 나폴레옹보다 연상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재밌는 게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있던 미망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796년에 결혼을 하는데, 나폴레옹은 젊은 시절에 조세핀에게 굉장히 엄청난 애정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계속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나폴레옹은 조세핀만을 그리워할 때, 두둥, 조세핀의 마음은 꼭 나폴레옹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세핀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흔들렸고요. 이후 나폴레옹 역시 다른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끝까지 오랫동안 이어졌죠. 근데 왜 결국 헤어졌을까요? 황제가 됐을 때 나폴레옹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후계자죠. 이 적통 후계자. 조세핀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나폴레옹은 그토록 사랑했던 조세핀과는 이혼을 하고 오스트리아 황제의 딸 마리 루이즈와 재혼을 합니다. 사랑이냐? 황제의 의무냐? 왜냐하면 황제로서의 그 적통, 혈통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서 나폴레옹은 결국에 황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나폴레옹에 대한 인물 탐구,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804년 12월

1.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여기서 가장 또 우리가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시의 교황 비오 7세가 로마에서 파리로 옵니다. 그리고는 대관식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요, 황제의 관을 직접 자기 머리에 쑥 올려버립니다. 이 장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폴레옹이 교황에서 왕관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계획된 절차였습니다. 상징성은 확실하죠. 나의 권력은 감히 교황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권력은 내가 스스로 준다. 그러면서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조세핀에게도 직접 본인이 황후의 관을 씌워줍니다. 이거 되게 영화 같죠? 이거 아마 영화로도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프랑스 학교에서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받고 촌스럽다고 촌 출신이라고 놀림받던 코르시카 소년이 30살에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휘어잡고 35살에 여러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스스로 이 그때 그 뭡니까? 그 성당에 교황이 참석했는데도 스스로 황제관을 쓰고 그 순간 이미 나폴레옹은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느꼈겠죠. 자,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 법. 최고점에 찍으면 사람은 언젠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폴레옹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뜰 끊고 갈게요. 지금 저희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지금 탐정으로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 진짜 그랬어?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엔 아마 청취분 중에서 나폴레옹 정말 키 작은 단신이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셨던 분도 분명히 계셨었고요. 계셨을 겁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쭉 얘기가 왔거든요. 저도 다 그렇게 했고, 모든 그림에도 그렇게 사파에도 나오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잠깐 끊고 갈 텐데, 그러면서 또 여러분께 노래를 또 선보여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 아빠 아니고요, 아바, The Winner Takes It All. 이때만 해도 우리 황제로 등극한 나폴레옹은 정말 승자로서 모든 걸다 가졌겠죠. Winner Takes It All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과 다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탐정 한우의 인물 수사대. 나폴레옹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나폴레옹이 정상까지 올라갔죠. 드디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그는 프랑스 황제가 됐죠.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역사 속 많은 권력자들이 빠지는 함정에 나오죠. 여기까지는 쭉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다음에도 성공하겠지라는 자신감 그리고 확신, 요게 과신이 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자,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 프랑스군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거둔 대승입니다. 흔히 새 황제의 전투라고 불리죠. 이 전투는요, 나폴레옹의 대표적인 군사적 걸작 가운데 하나로 뽑힙니다. 일부러 군대가 약해 보이게 만들고 움직이도록 유도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는 야, 저 별거 아닌데? 약해 보이는데? 라고 들어오는 순간 요놈아 당해봐라 그러고 그때 굉장히 나폴레옹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전투에서도 이기고 영토는 쭉쭉 넓히고 나라도 새로 만들고 유럽 지도가 나폴레옹의 결정에 따라서 바뀔 정도였다. 그러면서 전투만 잘하냐? 아니죠. 앞에서 행정, 법 체계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막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거를 남겨왔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에서는 강했죠. 대륙에서는 강했습니다. 근데 자, 바다 쪽을 생각해보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1부에서 즈킬 박사와 하이드가 나왔던 영국, 신사의 나라 잉글랜드, 영국,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을 굴복시키기가 어려워지니까 나폴레옹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에게 영국과 무역하지 말라라고 대륙 봉쇄 체제를 시행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요새 근래 또 정치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슬슬 눈치 보면서 피해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요것 봐라, 러시아 너 내 말 안 들어? 너 진짜 내 말 안 들을 거야? 어쭈? 그리고 1812년 그때 드디어 나폴레옹이 역사에 남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두둥, 러시아 침공. 러시아 침공아 가자. 1812년 러시아 원정. 나폴레옹이 기분 나빠서 수십만 규모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처음에 자신 있었죠. 왜? 지금까지 계속 이겼으니까. 근데요, 러시아군은 나폴레옹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꾸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어떻게 해요? 계속 깊이 러시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군을 따라서 프랑스군이 점점 깊숙이 들어가니까 보급선이 길어지죠. 오래 걸리죠. 먹을 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타고 다녔던 말들이 힘들고 죽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가죠. 자, 그러다 결국 가다 모스크바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됐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러시아 황제가 나한테 무릎 꿇고 협상을 하겠지. 그리고 기다리는데 협상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화재까지 일어납니다. 불이 나요. 먹고 지내야 될 물자도 부족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 무시무시한 러시아의 추위, 겨울. 결국에 나폴레옹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너무 추워. 근데 또 병사들은 보급이 너무 길고 멀다 보고 힘드니까 굶주림에 허덕이죠. 그러면서 질병까지 퍼집니다. 그럴 때 러시아군이 공격을 또 하죠. 1812년 러시아 원정은 나폴레옹의 권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고요. 이후 유럽 각국이 그에게 맞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러시아의 겨울이 나폴레옹을 무너뜨렸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보급 문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병에도 걸리고 전투적 손실, 전략적 판단, 미스 판단이 겹쳐있는 대참사였죠. 유럽을 호령하던 황제가 눈 덮인 러시아 평원에서 자기 군대가 점점 사라지고 당하고 있는, 전멸당하는 걸 보는 거죠. 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국가들이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집니다. 어, 이것 봐라. 나폴레옹 어마어마한 줄 알았더니 이거 결국 얘도 사람이 인간이었구나. 야, 러시아한테 졌대. 야, 우리도 한번 버텨볼까?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점점 반항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커지는 거죠. 전쟁은 계속되고요. 1814년 결국 프랑스 파리가 함락됩니다.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유배를 가게 되죠. 근데 유배지가요, 특이합니다. 엘바섬. 엘바섬이라고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나폴레옹에게 그냥 감옥적인 그렇게 감옥가라는 방을 준 게 아니라 사실상 엘바섬을 통치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전체를 통치했던 황제가 이제는 작은 섬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어떨까요? 아, 끝났구나. 이제 내 시대는 저물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우리 탐정 인물 수사대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여러분 엘바섬을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로 상륙하죠. 왕실에서는 당연히 군대를 보내서 야, 나폴레옹 체포해! 근데 여기서 나폴레옹의 전설 중에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이 자신을 막으러 온 병사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군대가 결국 그에게 합류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뭐 어느 정도 좀 극적으로 꾸며진 표현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왕이 보낸 병력의 상당수가, 군대의 상당수가 그를 막거나 체포하지 않고 그쪽 편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파리로 돌아옵니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8세는 도망을 가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돌아왔다. 이렇게 시작된 마지막 집권기가 바로 백일천하, 영어로 Hundred Days가 바로 그 유명한 백일천하입니다. 나폴레옹이 파리에 입성한 1815년 3월 20일부터 부르봉 왕정이 다시 복귀하는 7월 초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일컬어서 백일천하. 뭐 사실 엄밀하게 달력으로 따지면은 백일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백일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 승부. 크, 처음부터 달 수는 없는 거야. 이 마지막 승부, 우리가 아는 마지막 승부는 그건데, 자, 유럽 국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죠. 경악을 합니다. 야, 저 인간이 또 돌아왔다고? 저 인간이 다시 황제가 됐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영국, 프로이센 이런 데들은 다시 군대를 움직입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워털루. 크, 유명하죠? 워털루. 그 문털루 한대요. 그 워털루요. 워털루. 나폴레옹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그 전투. 워털루. 상대는 영국 중심 연합군을, 거기에는 바로 웰링턴 공작이 있고요. 프로이센군의 블리허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시간이 없죠. 빨리 웰링턴 영국 쪽 연합군을 깨야 됩니다. 하루 종일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이어졌죠. 프랑스군이 밀어붙입니다. 영국군은 버팁니다. 나폴레옹의 정예 근위대까지 투입이 되고요. 그때 프로이센군이 전장에 도착을 하면서 전세가 흔들립니다. 그때 하필 프로이센군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타이밍이, 타이밍. 그때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영국이 밀렸을 수도 있겠죠. 결국엔 프랑스군이 무너집니다. 워털루에서 패배. 그래서 지금도 Meet once Waterloo라는 표현은 결정적인 최후의 패배를 뜻할 정도의 표현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의 시대는 여기서 사실상 끝났죠.
100일 천하는 나우털루 패배와 두 번째 태위로 막을 내립니다. 근데 이 참 뭐랄까 첫 번째 유배 간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엘바 섬이잖아요. 유럽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탈출해서 프랑스로 왔겠죠. 영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자 라고 선택한 곳이 바로 세인트 헬레나 섬, 남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입니다. 1815년 영국은 나폴레옹을 세인트 헬레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서 그는 남은 생을 보냅니다. 거기서는요 도망가서 탈출해서 프랑스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죠. 한때는 정말 수십만 대군을 손가락으로 움직였던 사람, 있던 왕도 쫓아냈던 사람, 유럽의 국경의 그림 지도를 바꿨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작은 섬에서 그냥 혼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기록을 남기는 동안은 그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쩌면 그때 그 본인의 모습을 조금은 자기 스스로 좀 뭐랄까 역사의 희생자인 것처럼 좀 이미지를 좀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네. 그런데 1821년 5월 5일 나폴레옹은 51세의 사실 젊은 나이죠. 51세의 나이로 세인트 헬레나서 유베지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분은요 되게 좀 뭐 이게 억지로 뜨게 막히는 것 같긴 한데 태어난 날짜가 제가 언제라고 그랬죠?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일 8월 15일 날 태어나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억지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그래요. 51세의 나이 향후 51세 5월 5일 날 1821년 생을 떠납니다. 자, 탐정 한운의 마지막 판결. 여러분, 오늘 한운이가 하는 판결은 무엇일까요? 나폴레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법과 행정을 만들었다. 능력에 따라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유럽의 낡은 봉건 질서를 흔들었다. 군사적으로 손꼽히는 천재다. 반대파도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뒤 언론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 혼자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수많은 전쟁을 계속 확대시켰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폐지됐던 노예 제도를 다시 복원했다. 여성의 법적 권리를 제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폴레옹, 그는 과연 혁명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혁명을 이용해 황제가 된 독재자일까요? 그는 근대 국가를 만든 개혁자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야망 때문에 유럽을 전쟁터로 만든 정복자일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었고 결국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다. 이분은요 프랑스어 발음 때문에 말이 어눌해서 어릴 때는 놀림받았고요. 20살 넘어서 장군이 됐고요. 30살에 프랑스를 장악했습니다. 35살에는 무려 황제가 됐죠. 유럽 모든 왕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겨울에서 군대를 잃게 되고 엘바섬으로 쫓겨났다가 돌아오고요. 다시금 워털루에서 마지막 승부를 대책에 걸었다가 또
마지막 패배를 겪으면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작은 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너무 많은 인간의 모습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계속 역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야망, 그리고 또 사랑도 있었고요. 질투도 있었고 천재성도 분명히 있었고 용기도 있었지만 집착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죠. 결국 그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감히 제가 어떻게 감히 뭐 무죄다 유죄다 그 분을 판가름하겠습니까? 그냥 역사가 판가름하겠죠. 네. 아무튼 오늘 탐정 한울의 인물 수사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인물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잘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분의 그 정말 파란만장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인생이잖아요. 진짜 20대 전투 군대 장교가 돼서 30대부터 프랑스를 정말 자기 손으로 주락벼락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리고 결국 51세 그 생을 마감했다는 정말 파란만장하고 정말 임팩트 있는 그 인생 수많은 전쟁들 아 이분을 생각하면 진짜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정말 맞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My Way.

네, 아, 이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는 진짜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긴 하지만 그 나폴레옹 황제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 헬레나 그 세렌트 헬레나 그 섬에 마지막에 유배되었을 때이 노래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네, 물론 시차가 안 맞지만 이 노래가 있었다면 왠지 듣고 부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뭔가 그분의 일생이 이 노래에 좀 담아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이렇게 가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름 뭐잘 힘차게 열심히 살아오시고 지금 잘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어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딱 이렇게 멋있게 입으셔갖고 깔끔하게 쫙 노래를 부르면 그냥 그분의 인생을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샥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남자들만 그러나? 아무튼 저는 좀 그런 게 있었고 예전에 영화에서 어떤 사실 이건 뭐 건달인데도 그걸 탁 부르는데 멋있게 나오고 근데 그냥 이 나폴레옹 황제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유배지에서 아마 이 노래를 있었더라면 부르고 계속 부르고 듣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쓸데없는 제 생각이었고요.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8월 16일 일요일 1부 2부 함께 저와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또 새로운 코너를 여러분께 선보였었고 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과 즐거운 또 편안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꾸며봤는데 뭐좀 즐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주말이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좀 부드럽게 또 고품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이제 드릴 시간이 돼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곡은 오늘 아무래도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또 후니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명한 아시죠 여러분? 이북 몽땅 그 프랑스 도둑이 한국에 처음 와서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서 이불 몽땅. 죄송합니다. 자, 이불 몽땅이 부르는 고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훈훈한 카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뵐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진행자 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조선 초기, 세종대왕 이야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하지만 빨리 조선시대를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참 신기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가 달라지는 순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세종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사람의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좋은 정치는 훌륭한 인재에게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종 앞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장영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를 위대한 과학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네현 관아에서 일하는 기술 좋은 관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영실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종실록에는 그의 어머니가 관청에 소속된 노비, 즉 관노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자식의 신분이 결정되는 종모법이 적용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장영실 역시 관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에게는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일에 놀라운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쇠를 다루고 나무를 깎고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고장난 기구를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금세 알아냈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놓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셈입니다. 동네현의 관리들도 그의 솜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관청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수리하게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맡기는 일마다 기대 이상으로 해냈습니다. 한 번은 어렵다고 여겨졌던 제작 일을 너무도 깔끔하게 끝내자 관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재주는 이곳에만 묶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물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짐작해 재구성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뛰어난 기술이 중앙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은 한양에 전달됩니다. 젊은 왕 세종도 그 보고

이 관례를 먼저 따질 때 세종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을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높은 벼슬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여러 기술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장영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고 정교한 기구를 만드는 능력도 남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본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세종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조선에 꼭 필요한 인재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세종의 리더십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세종은 신분제를 하루아침에 없앤 왕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

다녀오며 선진 과학기술을 익히게 되고 세종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조선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업적보다 먼저 있었던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왕은 노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은 한 사람의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은 조선의 시간을 바꾸게 됩니다. 해시계가 만들어지고 물시계가 만들어지고 하늘의 움직임을 더 정확히 읽게 되고 농부들은 계절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을 알아본 왕의 안목이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세종과 장영실이 함께 만들어낸 놀라운 과학혁명의 첫 번째 이야기, 앙부일구와 차경루,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정확한 시간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세종이 과학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했는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라고 하면 실험실을 떠올립니다. 수학 공식이나 복잡한 기계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600년 전 조선에서 세종이 생각했던 과학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종은 나라 곳곳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보고, 홍수가 났다는 보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어려워졌다는 보고. 그런데 세종은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자연과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만 열면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1분 단위까지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절기와 계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장마가 시작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시기를 놓쳐도 농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종은 바로 이 점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농사도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세종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과학은 왕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하루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30년도 되지 않은 신생국가였습니다. 명나라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기후는 중국과 달랐고 농사짓는 환경도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에는 조선에 맞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시계를 직접 깎을 수는 없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기계를 혼자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 기술이 뛰어난 사람, 토론을 잘하는 사람, 새로운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영실 같은 인물이 역사 속으로 걸어들어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장영실 같은 사람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시대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영실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집현전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지, 신숙주, 최만리, 성산문, 박팽년, 수많은 인재들이 세종 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혼자 빛나는 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함께 빛나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종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종시대를 공부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만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사람을 믿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세종은 바로 그런 토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꽃이 장영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세종과 장영실이 함께 만들어낸 조선 과학혁명의 첫 장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영실. 동네 관아에 소속되어 있던 관노 출신의 기술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나도, 아무리 기계를 잘 만들어도 노비라는 신분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영실에게는 행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에게도 행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일을 실제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종과 장영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수많은 기술자와 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의 과학혁명. 그런데 여러분, 세종은 왜 그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왕이 원래 기계를 좋아했던 것일까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세종에게 학문적 호기심이 매우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세종에게 과학은 취미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백성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국가 경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6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화면을 켜면 시간이 나오죠. 오후 2시 15분, 오전 10시 37분, 초 단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죠. 내일 비가 오는지, 다음 주 기온은 어떤지, 심지어 몇 시부터 비가 시작되는지까지 휴대전화가 알려줍니다. 하지만 15세기 조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에게 손목시계가 있을 리도 없고, 집집마다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이쪽에 있으면 아침, 머리 위에 올라오면 한낮, 서쪽으로 기울면 저녁, 밤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별과 달을 보고 시간을 짐작하거나 관청에서 알려주는 시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농업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시간과 계절의 산업입니다. 씨를 너무 일찍 뿌려서도 안 됩니다. 너무 늦게 뿌려서도 안 되고요. 모내기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고 수확할 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친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세종에게 하늘을 관측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천문과 역법은 단순한 자연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시간을 정하고 달력을 반포하는 것은 국가 통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를 언제 시작할지, 제사를 언제 지낼지, 국가 행사를 언제 열지, 모든 것이 달력과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중국의 역법과 천문 지식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동아시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진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종도 중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과 중국의 수도는 위치가 다릅니다. 위도가 다르고 경도가 다릅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천체의 위치와 관측되는 시간이 완전히 같을 수 없습니다. 세종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늘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측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세종은 중국의 것을 버리자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맞게 만들어보자. 바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영실 같은 기술자의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선진 천문기기의 원리를 익히도록 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이 중국에 가서 천문기기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배워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는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조선의 기술자들과 함께 그것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600년 전의 기술 이전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해외의 첨단 연구소에 엔지니어를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한 다름 국내로 돌아와 우리 환경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게 한 것과 비슷합니다. 세종은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다양한 천문 관측기구와 시간 측정기구가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자경루입니다. 자경루,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동 물시계입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고 일정한 시각이 되면 장치가 움직여 종이나 북, 징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물시계 자체는 장영실이 처음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문명에서 오래전부터 물시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실의 뛰어난 점은 기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당시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자동 시보 장치를 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세종 16년, 1434년, 장영실 등이 만든 자경루가 완성됩니다. 이 시계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가 시간을 외쳐야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흐릅니다. 수위가 올라갑니다. 부표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시계 장치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구슬이 떨어지면서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인형 장치가 움직이고 종과 북 등이 울리며 시간을 알립니다. 여러분, 1434년입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센서도 없습니다. 모터도 없고요. 그런데 물의 흐름과 중력, 기계 장치만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봐도 놀라운 정밀기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경루를 이야기할 때 기계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 시간을 측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왕만 시간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면 그 시간을 종과 북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시계가 없는 사람들도 국가가 알려주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을 공공재처럼 생각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같은 시간을 보고, 기차를 탈 때도 같은 시간을 보고, 방송을 시작할 때도 같은 시간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기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대의 시간 측정 사업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1434년, 또 하나의 유명한 기구가 등장합니다. 앙부일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해시계입니다. 앙부일구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앙부는 하늘을 바라보는 솥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생김새를 보면 둥근 솥을 하늘을 향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시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앙부일구를 장영실 혼자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천과 장영실 등이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한 명의 천재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방향을 정하고, 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장인들이 실제 물건을 만드는 거대한 협업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이 세종시대의 진짜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앙부일구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은 해시계를 궁궐 안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묘 앞과 해전교 부근에 설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도 시간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해시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숫자나 글자를 읽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앙불고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시간을 짐작할 수 있도록 동물 그림을 사용했다라는 설명이 전해집니다. 다만 현존 유물과 당시 제작 방식의 세부 사항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세종이 공공장소에 시각을 알려주는 기구를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궁궐의 장식품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가져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세종의 과학정책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격루를 만든 이유도, 해시계를 만든 이유도, 하늘을 관측한 이유도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백성의 삶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절을 알고, 농사 시기를 알고, 나라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세종에게 과학은 백성과 동떨어진 학자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현실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영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네의 관노였던 사람이 이제 왕의 명을 받아 국가의 핵심 과학기구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관직도 내립니다. 물론 조정의 모든 사람이 이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분 질서가 엄격한 시대입니다. 노비 출신에게 관직을 준다는 것,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에 필요한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장영실은 그 기대의 결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의 과학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시간을 측정했으니 다음에는 하늘을 측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측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비를 측정해야 했습니다. 왜 비를 측정해야 했을까요? 농업국가 조선에는 비는 곧 쌀이었고 쌀은 곧 백성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장영실이 치구기를 발명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치구기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세종의 아들 문종, 당시 세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과학혁명은 여기서 세자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에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제도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종시대 과학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이서희의 히스토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종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았고, 신분보다는 능력을 먼저 보았으며, 정치를 하기 전에 백성의 삶을 먼저 이해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을 한글을 만든 왕으로만 기억을 하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종은 몸소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저는 세종시대를 공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위대한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천재만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지도자가 사람을 믿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야 비로소 황금기가 시작되었고, 바로 그 황금기가 세종시대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런 토양을 만들기 시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꽃이 장영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문종, 당시의 세자가 어떻게 장영실과 세종과 함께 치국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됐는지, 조선의 과학혁명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0: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경남에는 밤사이 예상만큼의 폭우가 아닌 단비가 내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이번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0: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여안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에서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YTN은 오후 6시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0: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인 홍해 물류 거점 모카항이 후티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마비됐습니다. 미군은 즉각 항모 전력을 가동하는 등 정밀 타격을 통한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폭우가 내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조금 전 오전 9시 23분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 네, 지진 규모는 2.2이고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됐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밤사이 주로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 목포와 해남에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폭우 대신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딥니까?
2: 네, 이른 아침까지는 전남 서해안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비구름이 지리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전남 광주 영암군과 경남 산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광주 해남에는 아침 7시 20분쯤, 목포에는 새벽 6시쯤 시간당 65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각각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목포에는 이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새벽 한때 시간당 2, 30mm 정도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경남에 10mm 안팎의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서남해안에 주로 구름이 정체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리산 부근으로 비구름이 이동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약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밤새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모두 40mm 안팎입니다. 단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의 비구름은 차차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는 있는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새벽 5시쯤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입니다. 새벽 6시 30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58mm가 내렸고요. 전남 해남에는 182mm, 목포에 164mm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는 전남과 경남, 특히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 해남, 영암,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주, 광주시를 포함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섬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오전 9시쯤에 예보가 다시 한번 수정이 됐는데 이 경남 남해안의 250mm 폭우는 수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많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오늘과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당 70mm 이상 극한호우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터라 약한 지반이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추가로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0: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 경남에는 바짝 말라있던 저수지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기자 어딘가요?
3: 네, 전남 광주 구례군 섬진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차상은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4: 네, 경남 함안군 웅곡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도 연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저희 취재진이 4시간 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구례에 정말 비가 쉼 없이 내렸습니다. 지리산 주변인 이곳에도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온 이후로 가장 많은 비가 또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고 있는데 춥다는 감각이 참 오랜만입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전남 서남해안 인근 목포와 해남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지속돼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에는 1시간 최대 강수 66.4mm의 세찬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해남 산이면과 영암 3호읍에 비가 150mm 넘게 내렸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돌풍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구례읍과 문청면이 맞닿아 있는 섬진강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6년 전 2020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이 일대에는 이틀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도 당시 대량 방류를 했습니다.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6,000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기상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하천 주변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하기 바랍니다. 저지대 주민들도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0: 네, 이번엔 경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4: 네, 어젯밤부터 약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해 지금은 제법 강한 빗방울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바짝 말라가던 저수지에도 정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곳 함안을 비롯해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가 가뭄 심각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경남 전체의 저수율만 보더라도 31.8%에 불과해 70% 되었던 평년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급수 지원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농경지가 많았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함안과 의령, 밀양 등 가뭄 심각 지역에 2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고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30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중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의 급수를 위해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은 어제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영객과 입산객들은 현장에서 미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지금까지 김민성, 차상은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오늘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며 포용적 평화공존과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3대 기조로 천명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6: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5: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5: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왔습니다. 대미통상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통상수장을 교체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으로 줄며 경기 회복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8: 정부는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취약계층 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부문에선 청년과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줄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고령층 일자리인 돌봄 서비스업에 쏠려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5월 기준 48.6%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 내수 경제가 살아나면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내수와 가장 연관이 깊은 산업이 건설 산업이거든요. 건설 경기가 좀 부양이 되면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8: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0: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제조, 건설업 등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선호 분야 인력 20만 명과 민간과 공공일자리, 창업 등 30만 개를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국 물가는 생각보다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AI 주식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품 논란으로 크게 흔들렸는데 다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원유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상하게 국제 유가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바로 그래서 이번 주 경제 뉴스가 흥미롭습니다. 경제에서는 현재의 숫자보다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 물가가 드디어 잡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정말 낮아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는 미국에서는 7월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는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 전 폭락했던 AI 주식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석유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왜 기름값은 떨어지는 것일까? 이번 주도 뉴스의 제목보다는 그 뒤에 숨겨 있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역시 물가였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물가 숫자가 발표되는 날이면 월스트리트이 거의 시험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어떻게 오르느냐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달라지는 기준이 되고 금리가 달라지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환율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그리고 13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아예 오르지 않았습니다. 6월에 5.5%였던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7월에는 4.7%로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좋은 숫자입니다. 먼저 CPI와 PPI부터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는 Custo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음식, 옷, 휘발유, 집세, 병원비 같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PPI는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는 가격을 측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CPI는 계산대의 가격이고 PPI는 계산대에 도착하기 전 공장과 유통 단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PI가 내려가면 몇 달 뒤 소비자 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번 PPI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상품 가격이 0.7%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최근 휘발유와 일부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 아니야? 실제로 13일 금융시장에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약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미국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을 했고 서비스 물가도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CPI와 PPI가 예상보다 차분하게 나오면서 조금 숨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난 것일까요?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CPI가 아니라 PCE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를 특히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월 근원 PCE가 전

0: 전년 대비 약3.3%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알려드리면,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구간을 흔히 last mile, 마지막 1마일이라고 부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잘 달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몇 킬로미터가 가장 힘듭니다. 물가도 비슷합니다. 8%에서 5%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3%에서 2%로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나 식품 같은 상품 가격은 빨리 떨어질 수 있지만 집세, 보험료, 병원비, 외식비, 인건비 같은 서비스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몇년 동안 보험료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비용은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고 다음날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번 달 물가가 괜찮네라고 해서 바로 안심할 순 없습니다. 몇달 동안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유가입니다. 8월 들어 국제 유가는 최근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중동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8월이나 9월에 물가 지표에 뒤늦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물가는 아직 2%보다 높은데 고용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재 연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방향을 볼때 CPI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고용과 PCE, 임금, 소비, 그리고 국제 유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물가 뉴스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에 사는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것은 대출금리입니다. 모기지,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사업자 대출금리는 연준 정책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최소한 이 부담이 더 커질 위험이 조금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13일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오자 기술주를 중심으로 S&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뉴스를 물가와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연준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금리를 내릴 정도로 물가가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는 어쩌면 이 애매한 상태가 꽤 오래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높지만 아주 높지는 않고 경기는 약해지지만 침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상태. 연준에는 가장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달 동안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CPI와 PCE에 찍히는 작은 숫자 하나하나가 될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에서 물가만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용입니다.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2만 3천 개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만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습니다. 더구나 5월과 6월 일자리도 기존 발표보다 모두 합쳐서 10만 3천 개나 낮게 수정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물가는 엔진 온도이고 고용은 자동차의 속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문제가 정반대였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렸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고 임금이 빠르게 올랐고 소비도 강했습니다. 연준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인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은 오히려 4.1%로 내려갔습니다. 일자리가 줄었는데 실업률은 왜 내려갔을까요? 여기서 노동시장 통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상식 하나를 살펴보죠. 실업률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계산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다가 아예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 통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7월에는 노동시장 자체를 떠난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했는데도 실업률은 낮아지는 이상한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기업들이 지금 대규모 해고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13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9천 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숫자입니다.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수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조금 독특합니다. 사람을 많이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뽑지도 않습니다. 요즘 경제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Low high, low fire. 적게 뽑고 적게 자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경기가 불확실하니 기존 직원까지 자를 필요는 없지만 굳이 사람을 더 뽑을 필요도 없다. 특히 AI가 이런 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량이 20% 늘면 직원을 20% 가까이 더 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에게 AI를 사용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문서 작성, 간단한 코딩, 자료 조사, 고객 상담, 번역, 보고서 요약 같은 업무는 AI가 이미 상당 부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첫 번째 효과가 대규모 해고가 아니라 신규 채용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신입사원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이 처음 맡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료를 찾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엑셀을 만들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런 업무를 AI가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더라도 예전보다 높은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AI가 만든 자료를 복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경력을 쌓으면서 판단력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신입사원에게도 일정한 판단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7월 고용쇼크가 경기 침체의 시작일까요?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은 여전히 낮고 소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이익도 여러 분야에서 견조합니다. 하지만 경고등 하나는 분명히 켜졌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일자리까지 큰 폭으로 하향 수정됐다는 것은 한 달의 우연한 숫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준에게는 또 다른 고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싶습니다. 고용이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물가는 아직 목표보다 높고 일자리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연준 회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뒤 시장에서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AI 시대에는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일자리가 똑같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업은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보다는 내 직업에서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단과 협상, 책임, 공감, 고객관계,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이런 능력의 가치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고용 쇼크는 단순히 숫자 2만 3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미국 경제가 과열에서 둔화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동시에 AI 시대의 노동시장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여러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월가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AI 투자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데이터 센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야? AI 관련 주식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AI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CoreWeave입니다. CoreWeave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기업의 AI 컴퓨팅 능력을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를 위한 거대한 컴퓨터 임대업체입니다. 기업이 직접 수십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 필요 없이 CoreWeave의 컴퓨터를 빌려 AI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CoreWeave가 공개한 계약 잔고, 즉 앞으로 고객이 사용하기로 약속한 주문 규모가 1,042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주가는 하루에 19% 이상 뛰었습니다. AI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강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델을 비롯한 다른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함께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주도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관련된 경제 뉴스인데요.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죠. 러시아의 정유시설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제유가가 올라야 하죠. 그런데 13일 국제유가는 오히려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브랜뉴는 배럴당 87달러 부근, 미국 WTI는 81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경제에서 가격은 공급망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세계 석유 소비가 하루 평균 약 16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OPEC도 기존 예상보다 석유 수요 전망을 낮췄습니다. 쉽게 말하면 석유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세계 경제가 예전만큼 많은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가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미국 원유 재고가 1,740만 배럴이나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재고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증가였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건이 부족할 것이라 걱정했는데 창고 문을 열어보니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미국에서 사용할 원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공급 부족 공포를 어느 정도 눌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IEA는 동시에 올해 세계 원유 공급 자체는 하루 430만 배럴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쟁의 영향 때문이죠. 수요가 감소해도 공급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서는 시장이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 석유 시장은 두 개의 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전쟁 때문에 석유가 부족해진다. 가격이 올라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경제가 식고 있다. 석유를 덜 쓸 것이다.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힘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볼 때 단순히 전쟁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미국 소비가 어떤 상황인지, 항공과 운송 수요가 어떤지, 원유 재고가 얼마나 쌓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공장이 덜 돌아가고 건설과 운송이 둔화되면 세계 석유 수요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빠른 확산도 장기적으로 휘발유 수요를 줄이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유가 하락은 좋은 뉴스일까요? 미국 소비자에게는 대체로 좋은 뉴스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항공사와 운송회사의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업의 물류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이야기했던 CPI와 연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유가 하락은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건강해서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공장이 덜 돌아가 수요를 줄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낮은 유가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려가는지를 봅니다. 이번 유가 하락에는 공급 개선보다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의 비상 원유 재고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공급 차질로 사라진 원유가 약 26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IEA 회원국들은 이미 4억 배럴 규모의 비상 재고를 방출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 비축유는 1983년 이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유가는 언제든 다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유가 하락을 이제 에너지 위기가 끝났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 석유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둔화라는 두 개의 위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경제 입장에서는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석유 공급이 너무 부족하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반대로 수요가 너무 줄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에서 중요한 것은 80달러냐 90달러냐 보다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전쟁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경기 둔화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지 그 원인을 이해할 때 국제 유가가 세계 경제에 보내는 진짜 신호가 보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경남에는 밤사이 예상만큼의 폭우가 아닌 단비가 내렸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이번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9: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여안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0: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에서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YTN은 오후 6시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9: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인 홍해의 물류 거점 모카항이 후티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마비됐습니다. 미군은 즉각 항모 전력을 가동하는 등 정밀 타격을 통한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폭우가 내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조금 전 오전 9시 23분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 네, 지진 규모는 2.2이고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됐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9: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밤사이 주로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 목포와 해남에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폭우 대신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디입니까?
11: 네, 이른 아침까지는 전남 서해안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비구름이 지리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전남 광주 영암군과 경남 산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광주 해남에는 아침 7시 20분쯤, 목포에는 새벽 6시쯤 시간당 65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각각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목포에는 이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새벽 한때 시간당 2, 30mm 정도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경남에 10mm 안팎의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서남해안에 주로 구름이 정체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리산 부근으로 비구름이 이동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약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밤새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모두 40mm 안팎입니다. 단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의 비구름은 차차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는 있는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새벽 5시쯤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입니다. 새벽 6시 30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58mm가 내렸고요. 전남 해남에는 182mm, 목포에 164mm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는 전남과 경남, 특히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 해남, 영암,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주, 광주시를 포함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섬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오전 9시쯤에 예보가 다시 한번 수정이 됐는데 이 경남 남해안의 250mm 폭우는 수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많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오늘과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당 70mm 이상 극한 호우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 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터라 약한 지반이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추가로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9: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0: 경남에는 바짝 말라있던 저수지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기자 어딘가요?
12: 네, 전남 광주 구례군 섬진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차상은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13: 네, 경남 함안군 운곡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10: 네, 먼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도 연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12: 네, 저희 취재진이 4시간 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구례에 정말 비가 쉼 없이 내렸습니다. 지리산 주변인 이곳에도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온 이후로 가장 많은 비가 또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고 있는데 춥다는 감각이 참 오랜만입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전남 서남해안 인근 목포와 해남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지속돼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에는 1시간 최대 강수 66.4mm의 세찬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해남 산이면과 영암 삼호읍에 비가 150mm 넘게 내렸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돌풍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구례읍과 문청면이 맞닿아 있는 섬진 강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6년 전 2020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이 일대에는 이틀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도 당시 대량 방류를 했습니다.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6,000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기상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하천 주변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하기 바랍니다. 저지대 주민들도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9: 네, 이번에는 경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13: 네, 어젯밤부터 약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해 지금은 제법 강한 빗방울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바짝 말라가던 저수지에도 정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곳 함안을 비롯해 밀양과 창녕, 의령, 거제가 가뭄 심각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경남 전체의 저수율만 보더라도 31.8%에 불과해 70% 되었던 평년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급수 지원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농경지가 많았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함안과 의령, 밀양 등 가뭄 심각 지역에 2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고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30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중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의 급수를 위해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은 어제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영객과 입산객들은 현장에서 미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9: 네, 지금까지 김민성, 차상은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오늘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며 포용적 평화공존과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있는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3대 기조로 천명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4: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6: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15: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15: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14: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왔습니다. 대미통상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통상수장을 교체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거시경제지표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으로 줄며 경기 회복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8: 정부는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취약계층 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부문에선 청년과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2: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좀 유튜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우리 문선영이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22: 뭐 안부를 떠나서 여전히 바쁘셨죠, 항상?
23: 별로 안 바빴어요.
22: 아, 그래요? 세미나도 하셔야 되고 뭐 이거저거 바쁘시잖아요.
23: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바쁩니다.
22: 그래. 근데 여기 신문 광고에 보니까 참 이 슬로건을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앞으로 30년을 함께한 은퇴 천재 문선영의 머니코트 토크. 이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23: 앞으로 30년을 함께하는 제가 한 말이고요. 네네. 은퇴 천재는 손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낯뜨겁긴 하지만 나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님께서 그렇게 저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천재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22: 아니 근데 그 은퇴 천재라는 게 굉장히 저거한 게 그만큼 특히나 손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느낀 점이 있고 은퇴하는 게 도움이 됐으니까 이분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 같아요, 저는.
23: 저희 손님들은 저를 많이 좋게 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2: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볼까요?
23: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라디오 이제 간다고 하니까 오늘 롱텀 케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그러셨어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롱텀 케어가 혹시 어떤 롱텀 케어 상황 그러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규정을.
22: 솔직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조차도.
23: 롱텀 케어라는 거니까 케어가 아주 길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22: 그렇죠.
23: 보통은 이제 완치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 건데 생활 기능이 있어요. 저희들이 뭘 마시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이동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배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2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 당연한 건데
23: 가장 기본 생활.
22: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23: 그렇죠,
22: 거네.
23: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은 안 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보조를 그렇죠. 해드려야 돼요. 네네네.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침대에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마다 누가 네네. 부축을 해주거나
22: 예,
23: 그런
22: 예.
23: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케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 네.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2: 네네네.
23: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당장 혼자 식사를 못해서 누군가가 네. 나를 밥을 먹여주거나 네네. 나를 이동을 시켜주거나 샤워를 시켜준다. 그러면 이거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22: 네.
23: 결국에는 전문 요양하시는 그렇죠.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해주시거나 네네. 아니면 내가 그런 시설로 들어가야 되자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22: 그렇죠. 네. 네. 그렇죠.
23: 그럼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공짜냐? 사람을 내가 부르면 집에 들어오면 공짜냐?
22: 페이를 해야죠.
23: 그죠? 이게 예. 페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럼 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여섯 가지 생활 기능 중에서 기본 중에서 두 가지를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양로 시설에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페이를 해야 되잖아. 한 얼마 정도가 페이가 될 거라고 페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2: 글쎄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도와주면 미니멈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는 페이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안 줘도
23: 아무도 사람을 못 구하실 거예요.
22: 그 액수에는
23: 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정말 저희가 그런 요양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2: 그러면 엄청나네요.
23: 그죠?
22: 미니멈으로만 따져도.
23: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시간을 와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22: 아니죠.
23: 하루에 세 시간만 오는 게 아니죠.
22: 예, 예.
23: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주려면 적어도 하루에 세 끼인데 세 끼 중에서 두 끼는 누가 날 먹여줘야 된다라든지
22: 그렇죠.
23: 화장실을 과연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데이타임에 밤에 주무실 때는 빼더라도 그래 데이트함에 한 보통 3, 4번은 가지 않나요?
22: 그렇죠.
23: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거의 올데이 이런 케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1,500불 가지고는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설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22: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23: 7,500불 정도라고 얘기해요.
22: 네?
23: 한 달에.
22: 와.
23: 그 시설에 들어가면 7,500불. 물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고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밥을 이제 저기 선생님 밥 드실 시간입니다. 왔는데 나 지금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번 권하고 그다음에 예. 결국에는 밥을 서비스해드리지 못하고
22: 네.
23: 그다음에 다음 끼니까지는 안 오시는데
22: 네.
23: 이런데
22: 네.
23: 기저귀를 좀 갈아야 돼. 침대가 좀 눅눅해졌는데
22: 네.
23: 아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침대를 이제 시트를 갈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2: 네.
23: 배를 눌렀는데 4시간 있다가 와야 되는데 이런 데는 보통 한
22: 예, 예.
23: 한
22: 네, 괜찮아요. 아니, 뭐 물 한 모금 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23: 네, 제가
22: 아니, 물 드시고 조금 있다 말하셔도 돼요. 생방송이란 게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 천천히 하세요. 그 왜냐하면 그 주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은 워낙 성대를 쓰기 때문에 마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노래하다가 사례 들리면 중간에 쓰고
23: 아 죄송합니다.
22: 그래. 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예.
23: 롱텀 케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건강의 문제
22: 네.
23: 이상 징후가 나타나가지고
22: 네.
23: 정말 죄송합니다.
22: 네.
23: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그런 시설을 좀 그렇게 정말 아주 열악한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22: 네.
23: 풀리 케어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4,000불 정도라고
22: 네네,
23: 보시면 돼요.
22: 네네.
23: 근데 정말로 좋은 곳에 들어가셔서
22: 네네.
23: 나에게 1대1로 거의
22: 네.
23: 나의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한 12,000까지도 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22: 네.
23: 평균 비용이 7,5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22: 네네.
23: 그럼 한 달에 7,500이면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의 진짜 은퇴 플랜

0: 필요하게 된 거예요.
1: 와, 엄청나시네요.
0: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옆에서 돌봐주면 되지.
1: 네네.
0: 아유, 너무 힘드세요. 다들 상상하시겠지만 그거 계속 옆에서 꼼짝달짝 못하고 그거 사실은 그리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간호보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람을 들더라도 부축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거지.
1: 네.
0: 일반인들이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이동시킨다라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은퇴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1: 그렇죠.
0: 그래서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50대 이후의 분들이 3명 중에 한 분이 롱텀 케어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통계상으로.
1: 예, 예.
0: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프시면서 오래 사실 가능성 더 넓어지게 된 거죠.
1: 예, 예.
0: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롱텀 케어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1: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 필수적이니까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이 있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가족들도
0: 못해요.
1: 또 일해야 되는 거 있고
0: 그렇죠.
1: 자기 생활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잠깐 잠깐인데도
0: 네.
1: 그렇게 풀로 할 수는 없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따님들이 뭐 어머님을 돌봐드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걱정 없어 메디컬이라든지 메디메디라든지 저소득에 저 이제 해당이 돼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1: 네네.
0: 근데 저소득이 아니다. 나는 메디칼이나 메디메디 저소득이 대상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1: 아, 그러네요.
0: 네. 와. 근데 준비하는 게 힘드냐?
1: 예.
0: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지 않은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1: 해요.
0: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예.
0: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셔서 내가 내 거를 준비하는 거죠.
1: 네네.
0: 롱텀 케어가 진단을 받았을 때
1: 네.
0: 그로부터 혜택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1: 네.
0: 첫 번째 방법이고
1: 그렇죠.
0: 두 번째 방법은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 롱텀 케어 상황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1: 네네.
0: 이제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1: 네.
0: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그냥 어뉴이티를 가입을 하셔서 돈이 자라나고 있거나 아니면
1: 네.
0: 따박따박 받아 쓰실 때 롱텀 케어일 때 그 돈을
1: 네.
0: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아니면 정말로 뭐 진짜 농에다가 그 침대 밑에다가 돈을 깔아놓고 내가 그걸 써야겠다 근데 이러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1: 네네.
0: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롱텀 케어를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신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뉴이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1: 아, 그렇겠죠.
0: 그리고 또 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는 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분들도 있죠.
1: 아.
0: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
1: 개별 상담을 하셔서 필요하신
0: 그렇죠.
1: 분한테 맞춤형으로
0: 그렇죠.
1: 예, 천재시니까.
0: 그러고
1: 네.
0: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토요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해요.
1: 아, 언제 토요일 날 몇 시에 하나요?
0: 이번 주
1: 그러면?
0: 토요일 날
1: 예.
0: LA 오피스에서 그 윌셔의 에퀴터블 빌딩이죠.
1: 예, 그렇죠.
0: 저희 오피스에서
1: 예.
0: 오전 10시 30분에
1: 아 시간 좋네요.
0: 요 세미나입니다. 요 세미나.
1: 아, 요거 딱 필요한 거네.
0: 네.
1: 그러면
0: 그래서 롱텀과 라이프 인슈런스와 생명보험과 어뉴이티를 내가 롱텀 때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1: 아.
0: 딱 비교해 드릴 거예요.
1: 아, 정말 네. 필요한 걸 거예요.
0: 네.
1: 사실 뭐 물론 은퇴는 누구나 다 하게 돼 있고 바람은 건강하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불의하게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꼭 가족이 됐건 내가 됐건 준비를 해놨다가
0: 네.
1: 그래야 주변 가족들도 덜 힘들고 마음의 부담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롱텀까지 뭐 가겠어. 그 전에 내가 뭐 아유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1: 아니요,
0: 그렇게
1: 뭐.
0: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1: 아니,
0: 분들이
1: 뭐 그런
0: 계세요.
1: 경우 많아요.
0: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같이 죽고 싶을 때 빨리 죽지 못하고요.
1: 아유, 우리 저 어렸을 때도요.
0: 네.
1: 할머니들은 맨날 아이고 허리야 내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지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듣고 자랐을 거예요.
0: 네. 근데 사실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1: 아, 안 일어나죠.
0: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아프면은 뭐 나는 절대 안 아플 거야. 나는 네. 진짜 건강해.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건강처럼 자신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본인을 위해서

0: 그렇고 이게 또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롱텀 케어 걸리신 이제 그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고
1: 네.
0: 시간적인 고통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내가 이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니까
1: 네네.
0: 세 번째는 재정적인 고통이에요.
1: 아 그렇죠. 네.
0: 누군가 하나는 정말 집에 붙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요양시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1: 네네.
0: 결국에 이제 돈과 결부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1: 네.
0: 이런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1: 네.
0: 물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1: 네.
0: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1: 네.
0: 뭐 특별히 가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LA에
1: 네.
0: 이 오피스에서 10시 30분에
1: 네.
0: 세미나가 있으니까 정말 롱텀 케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날 다 보여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예약 문의 전화 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전화하셔서 일단 예약을 하시고 만일에 시간이 안 돼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우리 문선영님에 연락하셔서 개별 상담 가능하니까 스케줄 잡으셔서
0: 네.
1: 꼭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놔야지 닥치고 나서 아이고 미리 해둘 거리라는 그런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근데 방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후 1시에 방금 전에 만나고 왔던 손님 얘기가
1: 하세요. 돼요. 예, 예.
0: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1: 네.
0: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면
1: 네.
0: 건강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1: 네, 네.
0: 아주 치명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1: 예,
0: 아,
1: 예,
0: 내가
1: 예.
0: 몸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
1: 네.
0: 아프고 나서부터라도 건강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죠?
1: 네, 네, 네, 네.
0: 다시 말해서 건강관리에 회복하는 경우도 생기죠.
1: 예.
0: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롱텀케어는
1: 네.
0: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어떤 플랜도 불가능해요.
1: 아.
0: 롱텀 케어 플랜도 불가능하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롱텀 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불가능하고요.
1: 네.
0: 롱텀 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롱텀 케어 상황에서 나오는 그 어뉴이티의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렇구나.
0: 정말 일이 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롱텀 케어
1: 네네.
0: 관련된 플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오늘 당장.
1: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 말씀드리면
0: 네.
1: 이번 주 토요일이죠.
0: 네.
1: 10시 반에 에퀴타블 빌딩 사무실에서 지금 오늘 말씀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예약을 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드릴 시간인데 한 말씀
0: 네.
1: 주신다면?
0: 네. 제가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미루신다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1: 아, 그럼요.
0: 미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토요일에 10시 30분에 저희 오피스에서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1: 네.
0: 10시 30분 LA 오피스입니다.
1: 네.
0: 참가 문의 꼭 해주시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네.
0: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616-827-9599번입니다, 여러분.
0: 네.
1: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0: 네.
1: 시간 내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네.
0: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렸고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배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며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설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여섯 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0: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굴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도 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스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 어떻게 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신
1: 재치십니다.
0: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1: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아,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0: 네.
1: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0: 받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1: 네.
0: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1: 네.
0: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1: 네.
0: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1: 네네.
0: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1: 네.
0: 어머님 아버님이
1: 네.
0: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1: 네네.
0: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1: 네.
0: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1: 네.
0: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1: 네.
0: 내가 못 내겠다. 나 이거 그냥 취소하려는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당근.
0: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1: 그럼요.
0: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1: 네.
0: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1: 네.
0: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럼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1: 네.
0: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1: 그런 엄마 얘기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0: 맞아요.
1: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1: 이제, 네.
0: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1: 네.
0: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1: 네, 네.
0: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1: 가능하죠.
0: 당연히 가능하죠.
1: 그럼요.
0: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1: 네.
0: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 네.
0: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1: 네.
0: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1: 네.
0: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1: 네.
0: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 네.
0: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 그럼요.
0: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1: 네.
0: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1: 네.
0: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1: 네.
0: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1: 네.
0: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0: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1: 네.
0: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1: 네.
0: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0: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1: 네,
0: 나 싫다
1: 네.
0: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방법이 있다.
1: 네.
0: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1: 네.
0: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1: 네.
0: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1: 네.
0: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1: 네.
0: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네.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1: 네.
0: 그런데 아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 데 문제 없고요.
1: 네.
0: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1: 네.
0: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1: 네.
0: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1: 네.
0: 실제로
1: 네.
0: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1: 네.
0: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1: 네.
0: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1: 네.
0: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1: 네.
0: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1: 네.
0: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1: 네.
0: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1: 네.
0: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1: 네.
0: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1: 네.
0: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1: 네.
0: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1: 네.
0: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0: 네.
1: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0: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1: 네.
0: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1: 네.
0: 나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1: 네.
0: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입니까?
0: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 시장에.
0: 평균 남가주가.
1: 예.
0: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1: 네.
0: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1: 네.
0: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1: 네.
0: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1: 네.
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1: 네.
0: 무조건 전화 주시고
1: 네.
0: 상담 한번 해보시면
1: 네.
0: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이 플랜이 요즘은
0: 네.
1: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0: 네.
1: 어느이티 그리고
0: 네.
1: 롱텀 케어까지.
0: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1: 네.
0: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 네.
0: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0: 네.
1: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0: 네.
1: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0: 네,
1: 참고하시기
0: 맞습니다.
1: 바라겠고요.
0: 네.
1: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0: 네, 맞아요. 네. 8월에 저희가 네.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네. 무엇보다도 정보가 네. 필요하다. 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1: 네.
0: 중에.
1: 네.
0: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네.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1: 네.
0: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1: 네.
0: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1: 네.
0: 롱텀 케어
1: 네.
0: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네. 꼭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1: 네.
0: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네.
0: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0: 맞아요.
1: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1: 네.
0: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1: 네.
0: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1: 네.
0: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1: 네.
0: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1: 네.
0: 해놓으면 내
1: 네.
0: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드리니까
1: 네.
0: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1: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0: 네.
1: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도 어뉴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0: 그럼요.
1: 네.
0: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1: 네.
0: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1: 네.
0: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1: 네.
0: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1: 네.
0: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1: 그럼요.
0: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1: 네.
0: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1: 네.
0: 너무 좋죠.
1: 그렇죠.
0: 네.
1: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0: 잘된 어뉴이티
1: 네.
0: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1: 네.
0: 부럽지 않다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그거 진짜 마음에
0: 네.
1: 드는데요.
0: 네.
1: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0: 네.
1: 그랬더니
0: 흔하시다.
1: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0: 와우.
1: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0: 와우.
1: 넘겨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0: 와,
1: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0: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1: 네.
0: 아버님은
1: 네.
0: 현명한 분이시네요.
1: 네.
0: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1: 네, 와우. 야 진짜.
0: 네.
1: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0: 네.
1: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62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뉘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뉘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뉘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뉘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뉘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뉘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뉘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기다립니다.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창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함께 하시며 마음의 소망을 채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즐거운 나의 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